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Well, it's time now to review Monday's news coverage. 미얀마 음식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2: Why it's getting easier to find Burmese food.
1: 미얀마 음식을 만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얀마 혹은 버마의 음식들이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보다 좀 더 자주 보이는 이유들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2: Pew Sin calls herself a nomad chef and never travels without lapet, fermented tea leaves, a signature snack from her native Myanmar. On a recent Thursday at a hip Thai restaurant in the popular Kreuzberg neighborhood of Berlin, she served lapet in a dip, plus grilled eggplant with sesame oil and fish sauce. The cuisine was unfamiliar to many of the guests, most likely because of the isolation Myanmar has suffered through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I was going into it fully blind, and it was amazing, said Emil Ringheim, a designer originally from Oslo, Norway.
1: 스스로를 유목민 셰프라고 부르는 피우 씨는 길을 떠날 때는 고향인 미얀마의 대표적인 간식 발효 찻잎 라펫을 꼭 챙겨갑니다. 얼마 전 목요일 베를린의 인기 지역인 크로츠베르크에 위치한 트렌디한 태국 레스토랑에서 그는 라펫으로 만든 이 소스, 딥과 참기름과 피쉬 소스를 곁들인 구운 가지를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요리는 많은 손님들에게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이는 미얀마가 수십 년간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인해 그간 고립되어 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출신의 디자이너인 손님 에밀 링하임은 미얀마 음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y went in blind.
2: Yeah, if you go into something or somewhere blind, it means you're going into a situation where you're not prepared. You might not have all the information or the knowledge of what to expect. So yep. there's this, you're implying that there's some sort of uncertainty or risk, right?
1: It's kind of similar to going in cold,
2: yeah.
1: although, you know.
2: Cold turkey
1: yeah.
2: also, yeah.
1: Is cold turkey the same as going in cold?
2: Yeah, if you go into a test.
1: Yeah.
2: Cold turkey, that means you haven't

0: In New York, his Mohinga is a remedy for homesickness for his compatriots. Two of his customers broke down in tears, he said. For most others, it remains a novelty. Opening a Burmese eatery is still very risky, Aung Myo Tet said. It requires, for example, explaining that the fish chowder is not that fishy after all, and that many Burmese noodle dishes are cold on purpose.
1: 뉴욕에서 28살의 요리사인 아웅 미오 테트는 따뜻한 생선 수프인 모힝가를 요리해서 여기에 면과 렌틸콩 튀김을 곁들여서 냅니다. 미얀마에서는 surname, last name, 성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반영해서 레스토랑의 이름이 No Last Names인데요. 브루클린에 있는 베트남 비스트로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영화업계에 종사했었는데 지금 뉴욕에서 자신이 만드는 모힝가는 동포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손님 중 두 명이 이 요리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는 그저 색다른 음식으로 여겨질 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웅 미오 테트에 따르면은 미얀마 식당을 여는 데는 여전히 매우 위험이 따른다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생선 스프가 사실 그렇게 비리지 않는다는 점, 많은 미얀마 국수 요리가 일부러 차갑게 제공된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this is an eatery?
0: Yeah, an eatery is a sort of casual way of describing a restaurant.
1: Yeah,
0: right. Okay. Eatery.
1: 우리도 그냥 식당 할 때 restaurant 대신에 이제 eatery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Mm-hmm. Because for some reason, when I hear restaurant, it seems more high class, expensive, posh.
0: Right.
1: But eatery sounds very casual.
0: And on the flip side, I don't think a five-star sort of establishment, you could call it an eatery, but it sort of has this casual sort of connotation, like a diner in the U.S.
1: Yeah, exactly. Yeah. 네, 조금 더 편하게 쓰는 그 식당이라는 표현, 음식점, eatery. Mm-hmm. And this is spelled E-A-T-E-R-Y. What about a compatriot?
0: Yeah, compatriot. You say in America, you would see a compatriot. Mm-hmm. It's a person who comes from the same country as you, right?
1: Yeah.
0: So, you know, if you meet someone, a compatriot in a foreign country, you're meeting a fellow Korean or someone who has the same citizenship, right?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얀마의 compatriot를 만났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미얀마 동포를 만날 때 얘기를 이제 식당 주인이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아한대요. 뭐 그러겠죠. 향수를 예,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니까. Mm-hmm. And two people broke down in tears.
0: Yeah, so when you break down in tears, you can imagine someone crying, but it's a very sudden sort of uncontrollable cry, I think, because you have these strong emotions. It could be out of sadness or grief, but could also be for if you're just joyful and joyous, so you have this overwhelming joy.
1: Okay, break down in tears는 울음을 터뜨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절제된 울음이 아니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0: Right.
1: 왈칵 쏟아지는 요 느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약간 흐느끼는 요게 아닙니다.
0: Yeah.
1: 그래서 먹으면서 어머어머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왈칵 쏟아지는 요런 느낌.
0: Right. There's another way you can say an ugly cry. There's an ugly cry. Where
1: what's that?
0: It's
1: show
0: when you're, you have to make me cry, but it's when you just, you know, when you look back on it, there's a famous Michael Jordan meme of crying Michael Jordan.
1: Really?
0: Where
1: okay.
0: There was an
1: Did
0: instance
1: he
0: cried in a speech that he was giving one time, and that now people make fun of him for that, of course, the internet. So in that case, he broke down in tears, which was very rare for him to show.
1: 그러겠네요. Yeah. 오, 그래요. 그 ugly crying이라고 한다고요?
0: Yeah, in a casual way.
1: 알겠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얀마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 혹은 요리사들이 늘어나면서 미얀마 음식을 접할 기회가 미국에서 늘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양상은 미얀마의 현재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독립 직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내전이 오래 지속됐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군정이 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후 앙상수치가 국가 수반이 되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2021년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 중

0: 중약 400만 명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언급되는 미얀마 출신 셰프들도 다 그런 디아스포라 중 일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에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Piu Sin, who's based in Bangkok, is part of this scene. Luca, a restaurant usually packed with digital nomads, serves three of her recipes. One noodle dish, a staple of the Shan ethnic group, is uncharacteristically garnished with edamame for the protein, she said. Many of the restaurant's service staff, who are Burmese, and as is often the case in Thailand, were excited to see food from their homeland pop up at a trendy spot. I am so proud, said Nan Mui Mui Aung, an engineer who left Myanmar after the coup and is now a server at Luca.
0: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셰프 피우 신도 이 흐름의 일원입니다. 평소 디지털 노마드들로 붐비는 레스토랑 루카에서는 그가 고안한 요리 세 가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샨족의 대표 음식인 국수 요리 한 가지는 원래 형태와는 다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익힌 풋콩을 곁들여 냅니다.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미얀마 출신인 이 레스토랑의 서빙 직원들은 이처럼 트렌디한 장소에서 고국의 음식이 등장하는 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는데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떠나 현재 루카에서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 난 모에 모에 아옹은 정말 뿌듯하다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What's a digital nomad?
1: Yeah, this is a term, obviously it's very recent in this digital age. It's someone who doesn't have a permanent office or, you know, it works at home, but... or doesn't work at home, but works in a different country, a different place, using just the internet when right. all they need is a connection.
0: Nomad가 유목민인데, digital nom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어느 나라에서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1: Yeah, dig gnomes.
0: 아,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1: Some people do.
0: Okay.
1: Just, yeah.
0: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 미얀마 출신의 사람들도 꽤 있는데
1: yeah.
0: 이런 식당에 오면은 너무 반가운 거죠.
1: Of course. You know, mm-hmm. when you're in a foreign country and you see Korean food, oh, nothing could be, you know, it's a great sight.
0: Yeah, definitely. Yeah. If we say that is the case.
1: Yeah, that means that's the truth. Mm-hmm. It's the fact. It's a fact. And when you say in this case, it's often the case, that means it's usually correct.
0: Yeah.
1: Yeah. Mm. It's very common.
0: It's the case. This is the case. Or this is often the case. 그러면은 자주 그렇다. 그렇다 이런 yeah. 뜻이에요.
1: Basically, it's very common to see people from Myanmar and other parts of Southeast Asia working in the
0: Thailand.
1: Food, in yeah. Thailand, yes.
0: 맞아요. 그 미얀마가 주변국들을 보면은 이제 태국과 아주 길게 국경을 이제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차이나, 인디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주변국들이 있는데 특히 태국에서는 미얀마 출신의 Burmese 스태프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요 식당에서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So that is the case.
1: In Thailand,
0: that is often the case in Thailand. 태국에서 흔히 그렇듯이 이 식당에서도 Burmese 미얀마 출신의 레스토랑 스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1: He believes most of the world has negative connotations about Myanmar. He is trying to change that with his cooking, adding, I am proud to introduce people to our food. But the reality at home is never far away. Recently, Piu Sin lost contact with the farmer from whom she buys chilies. The fighting had been inching closer to the woman's home in eastern Myanmar, but she had managed to flee and was safe. Both hope the farmer can again grow chilies, which Piu Sin can serve around the world. I use food as a tool to let people know that we still exist, Piu Sin said.
0: 호주 멜번에서 미얀마 식당을 운영하는 아웅 초초의 경우에는 전 세계 대다수가 미얀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요리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미얀마 음식을 소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고국의 현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 피우

0: 600 정도의 그런 날짜가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49년 요 날짜도 찾았고 또 600년대 날짜도 찾은 걸로 봐서는 최소 한 뭐 200년 이상은 여기서 네.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발견된 유적지에서 또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도굴이나 약탈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팀의 리더 슈프라이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 The trees had not been sought by loggers, he said, though at some point chicleros, workers who collect gum from zapote trees, did pass through. Their cuts to tap the trees can still be seen. But those marks appear to be 70 or 80 years old, he said, from a time when the black market for antiquities was nowhere near as developed as it is now. They must have seen the ruins, but they didn't loot them, he said. And then the chicleros presumably moved on, and whatever paths they had cut eventually disappeared in the undergrowth without a trace. The researchers named the site accordingly, Minanbe, from the Yucatec Mayan for there is no path.
0: 나무들의 벌목꾼들이 왔었다는 흔적은 없었지만 한때 사포테 나무에서 수지를 채취하는 일명 치클레로들이 이곳을 지나간 흔적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수지를 채취하기 위해 낸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국들은 지금처럼 고대 유물 암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7, 80년 전의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이면서 그들도 아마 이 유적을 보기는 봤을 텐데 약탈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치클레로들은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고 그들이 뚫어놓은 길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덤불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이 유적지의 이름을 미남베 이렇게 붙였는데요. 미남베이는 유카텍 마야어로 길이 없다. There is no path. 네. 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이제 길을 뚫고 가서 물론 이제 찾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찾기 힘든 아주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미남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Alright, what's an antiquity?
1: An antiquity is an old thing. An antique you may have heard of. Yep. So an antique is an antiquity. It's an old thing. Something that was made, I don't know,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years ago.
0: 유물입니다. 고대 유물. Antiquity. How do you spell it?
1: A-N-T-I-Q-U-I-T-Y.
0: 그리고 it was nowhere near as developed as it is now 70 to 80 years ago.
1: Yes, this black market was nowhere near developed as it is now, meaning not at all. So when we say something is nowhere near something else, it's completely unlike that. It's 100% different or 99% different. Completely different.
0: 네.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뭐 전혀 가깝지도 않다. 이런 뜻인데요. 7,80년 전에 이런 이제 고대 유물에 대한 암시장이 오늘날처럼 전혀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The black markets for antiquities was nowhere near as developed as it is now 70 to 80 years ago.
1: 네.
0: 자,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 치클레로스 이 사람들이 그 7,80년 전에 이 유적지를 발견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들의 흔적이 그냥 살짝 지나간 흔적만 있거든요. 근데 발견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원래 만들었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사라졌냐면 without a trace.
1: Yes, and if something disappears without a trace or is gone without a trace, it means we have no evidence it was there. It's like it never existed in the first place.
0: Yeah, without a trace, 흔적도 없이. I think there's a movie called Without a Trace.
1: I'm sure there is. It's probably a TV series
0: right?
1: as well.
0: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흔적도 없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미겠죠.
1: Yeah.
0: All right. 이번 이스커버지 시간에는 중부 아메리카 유카탄반도에서 새로 발견된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유적지에는 돌 비석이나 피라미드처럼 기념물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는 그 위로 누가 일부러 훼손한 흔적 같은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들어보겠습니다.
1: The monuments that were changed, either broken or rearranged, all had inscriptions, Sprite said.

0: We suppose there were some groups coming from elsewhere which were not in very friendly relations with the original inhabitants. That would fit with the Age of the Ruins, he said. It was this turbulent period, just the prelude to this famous or notorious collapse of the classic Maya civilization in the 9th and 10th centuries, he said. At the time, every city had its own ruler and its own dynasty, and there was a great deal of competition, Vega said. Defacing monuments in rival settlements, she said, was meant to erase and destroy the political and social memory of a territory.
1: 슈프라이츠 교수는 파손되거나 재배치되는 식으로 모습이 바뀐 유적들에는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일부 집단이 이곳 원주민들과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유적의 연대와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9세기와 10세기에 일어난 고전 마야 문명의 그 유명한 혹은 악명 높은 붕괴의 서막에 불과했던 격동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역사학자이자 마야 상형문자 전문가인 엘레나 베가 밀라로보스에 따르면은 당시에는 모든 도시가 각자의 통치자와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적대적인 정착지의 기념물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해당 영토의 정치적 또 사회적 기억을 지우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So, based on everything that we just read there, it looks like there were tribes that were against each other. So,
0: yes.
1: no invasion, like we said earlier on. It's not the same as that.
0: No.
1: It's not like a, you know, bigger civilization coming and invading.
0: No, it's more like a civil war.
1: Exactly, like a civil war. I think that's the picture we have after reading that. Let's have a look at a prelude to something.
0: Yes, a prelude, if you're a classical music fan, you'll be very familiar with this term, because it's the piece of music that comes before the main piece of music. And that's exactly what a prelude is. It's the smaller thing that comes before the big thing. In this case, in this article, the big thing is the collapse of Maya civilization.
1: Right.
0: And this turbulent period came before that. It was the prelude. It was the thing that happened before this main thing.
1: So the civilization that was recently discovered would have been, you know, representative of that period before the Mayan civilization collapsed.
0: Yes.
1: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 발견된 유적지의 그 시기, 사람들이 여기서 언제 살았을지 그것이 아마 그 마야 문명의 붕괴 뭐 시작쯤에 사람들이 여기 살았을 것으로 그 서막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막, 전주곡, a prelude to something. And what about the word deface?
0: Oh, deface is not a nice word. If something is defaced or if someone defaces something, it means they spoil it in some way. They spoil the surface, the appearance of it. For example, graffiti artists deface a wall. You see, sometimes you go to these famous monuments around the world, and some tourists have defaced them. They've carved their names in, or they've written their names in pen. Whatever it is, it's spoiling the original.
1: Exactly. To deface. D-E-F-A-C-E. 외관을 훼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ace가 그런 외관이고요. 네. 거기다 뭐 낙서를 한다든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경쟁 집단이 와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마킹을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다 defacing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기억을 또 지우고자 하는 또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So they really wanted to deface, I guess, whatever this civilization stood for, deface the monuments, that is.
0: It's these competing cities, these competing dynasties are trying to deface each other's monuments.
1: Right. 자, 이번 발견에 대한 학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aul, let's continue reading the New York Times.
0: Other archaeologists not involved with the expedition praised the insights their discoveries were leading to about a long understudied part of Mexico. Sprite's team is doing the incredible

0: incredibly hard work of walking and recording these very remote areas in person, said Lisa Johnson, an archaeologist at the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The findings, she said, show the extent of urbanization among ancient Maya populations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built and modified the landscape in areas that could previously be described as an archaeological blind spot.
1: 이번 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고고학자들은 이번 발견을 통해 오랫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멕시코의 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얻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한 예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슈프라이츠 팀은 아주 외진 이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기록하는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대 마야 인구의 도시화 정도와 이전에는 고고학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그들이 지형을 조성하고 개조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Okay, let's look at the word understudied.
0: Yes, if something is understudied, it's not studied enough. It's not studied as much as it should be. Something can be overstudied, means people are studying it too much. But don't confuse something being understudied with the noun understudy, who is the actor who learns the lines of the main actor who can go on in case they get sick.
1: Yeah. Have you ever been an understudy?
0: Oh, sure. Yeah. I once had to be an understudy with half a day's notice.
1: Oh, no.
0: Yes.
1: Did you have enough time to learn the lines?
0: I did. Oh, okay. I carried it off, fortunately. Oh, but my goodness, that was a big challenge.
1: 자, 명사 understudy부터 좀 언급을 하자면 폴 선생님이 또 연극 무대에 많이 서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주인공 그 대역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를 understudy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뭐 주인공 말고도 다른 배우들의 understudy도 있나요? 근데 보통 주인공의 understudy만 있죠.
0: It's the main 보통, characters. So
1: 그렇죠.
0: what it gets complicated. You have understudies and then you have swings.
1: Oh, okay.
0: So swings are people who already have a role but can fill in a different role instead, whereas an understudy usually is not appearing on stage. They're just ready to go on if necessary.
1: 네. 다른 배우들은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서로 이제 역할을 좀 스위치하는 게 네. 그나마 좀 수월한데 주인공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인공의 모든 대사와 모든 연기를 똑같이 다 배우고 그다음에 그냥 윙스에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역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 그거를 이제 understudy라고 하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런 understudy를 해보신 적이 있답니다.
0: Yes.
1: 하루 전에 갑자기 알려줬어요?
0: I was the director of the show and one actor broke their leg. They were in a car accident and of course they couldn't perform. So I went on instead.
1: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연출을 맡았던 연극이었는데 거기서 주연 배우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래서 좀 쩔뚝쩔뚝거려서 그럼 내가 하겠다. 네. 그래서 언더스터디를 좀 자처하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의 understudy가 있는데 자, 다시 요 마야 문명으로 돌아올게요. 여기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understudied는 연구가 덜 됐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udied 뒤에 이제 ied까지 붙어가지고 멕시코에서 좀 덜 연구가 됐던 지역의 그런 마야 문명을 발견한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하다. It was a blind spot.
0: Yes, a blind spot is an area we can't see. Mm-hmm. If you're a driver, you'll be familiar with the term blind spot because every car has a blind spot or multiple blind spot. It's when you're looking, there's usually one area where it's hard to see what's behind you. That is your blind spot. But we can use it for researchers. We can use it for ordinary people. It just means there's something that we're not aware of or that's hard for us to acknowledge or recognize.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rchaeological blind spot, 고고학적인 사각지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추정하건대 서기 600년대에서 800년대 사이에 이 이제 새로 이름 붙은 미남베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이러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800년대에서 900년대 사이에는 이제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끼리

0: 거기에서 이제 충돌을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900년대에서 1000년대 요때쯤에는 마야 문명의 붕괴와 함께 이곳도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거죠.
1: Well, that does it for today's show. We're going to wrap things up now with Chaka Khan, Ain't Nobody. Do have a great rest of this Saturday,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진정한 음악은 그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은 미국인들이고 내가 속한 시대는 바로 오늘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지 거시인이 남긴 말입니다. 자신이 사는 나라와 시대의 소리를 음악에 반영하고 싶었던 그는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그 생각을 펼쳐냈는데요. 이 작품은 듀보즈 헤이워드의 소설과 연극 포기를 바탕으로 흑인 공동체의 삶과 사랑 그리고 고통과 희망을 그려냈습니다. 거시인은 여기에 흑인 연가와 재즈, 블루스의 어법을 녹여내며 미국만의 색깔을 지닌 오페라를 완성했는데요.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을 담아낸 그의 작품 함께 들어볼까요?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베이스 You is my woman now, 바리톤 윌리엄 어필드,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스키치 핸더슨이 지휘하는 아이시의 빅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고시엔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베스 You is my human now 바리톤 윌리엄 어필드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스키치 핸더슨이 취시하는 아이시의 빅터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맨델스존의 핑거의 동굴 사곡입니다. 1829년 스코틀랜드 서해안을 여행하던 맨델스존이 배 위에서 바라본 바다와 섬의 인상을 음악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곡은 어둡게 일렁이는 바다와 출항을 앞둔 듯한 긴장감을 품은 주제로 시작됩니다. 이어 첼로의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면 잔잔한 바다를 따라 배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가고요. 하지만 곧 파도가 높아지면서 오케스트라는

거친 바람과 성난 물결의 움직임을 힘차게 그려냅니다. 마침내 항해는 핑갈의 동굴에 다다르고 장엄한 울림 속에서 절정을 맞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바다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사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핑거리 동굴 서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의 토텐탄스입니다. 우리말로 죽음의 무도인데요. 중세 장례미사 선율인 DS1회를 바탕으로 쓴 변주곡 형식의 작품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괴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벽화, 죽음의 승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삶과 죽음, 구원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피아노는 날카롭고 거칠게 질주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리스트 특유의 악마적인 기교와 극적인 상상력이 응축된 이 작품, 토텐탄스, 죽음의 무도를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스트의 토텐 찬스, 죽음의 무도를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오자와 세이지가 취시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 리퀴엠 D단조 쾌번호 626 중 리퀴엠 길이의 DS1의 투밤이룸,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K번호 626 중 레퀴엠 키리에 DS1의 투바미룸을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작품으로 8중 1악장 야노스 슈타코의 첼로 연주입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0: 먹어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로스니 오페라 세미라미데 중 벨라치오 아름답고 매혹적인 꽃 소프라노 시모네 케르메스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였습니다. 세미라미데는 고대 바빌론의 여왕 세미라미데를 둘러싼 사랑과 권력, 복수의 이야기를 그린 오페라인데요. 방금 들으신 아리아는 세미라미데가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꿈꾸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화려한 콜로라트라 선율 속에 여왕의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운명은 곧 비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미라미데는 자주 무대에 오르진 않지만 이 아리아만큼은 소프라노의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베버의 클라르넷 협주곡 1번입니다. 낭만적인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진 작품인데요. 클라리넷의 부드러운 음색부터 민첩하고 화려한 움직임을 두루 만날 수 있는 악기의 매력이 한껏 살아있는 곡입니다. 베버의 클라르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모노 73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베버의 클라리넷 협치곡 1번 F단조 작품으로 73 전악장을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시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입니다. 베토벤은 생애 동안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그중 비창은 월광, 열정과 함께 흔히 그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꼽히며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1798년, 28살 무렵에 베토벤이 완성한 작품으로 청각 이상이 서서히 시작되던 시기의 고뇌와 격정이 음악 속에 진하게 묻어납니다. 무겁고 극적인 1악장, 아름다운 선율이 노래하듯 흐르는 2악장, 긴장감 있게 마무리되는 3악장 구성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시단조 작품으로 13 비창 전악장을 다니엘 바린보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으로 13 비창 전악장을 다니엘 바렌보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플랑크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전원 협주곡 중 3악장 피날레 매기컬의 하프시코드 리처드 히콕스가 주시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주문은요, 짬뽕 곱빼기. 맵게요. 아주 맵게요. 6,000원이고 선불이에요. 선불이에요? 근데 곱빼기면 5,500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맵게 하면 500원 추가라고 말했다. 모든 메뉴 아래에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500냥이라고 적혀 있다. 500원이나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심 쓰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유기농 청양고추로 맛을 내거든. 6,000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를 한 근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4,500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에 올게요. 권여선 작가의 소설 손톱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우지의 행진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동네에서 펴낸 권여선 작가의 소설집 아직 멀었다는 말에 담긴 수록작이죠. 손톱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지금 소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짬뽕을 너무너무 매운맛의 짬뽕을 먹고 싶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아주 맵게요 이 한마디 추가한 것으로 이 값이 500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다가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옵니다. 이게 단지 뭐 매운맛에 500원 추가되는 거 지금 나는 뭐 내고 싶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소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엄마도 떠났고 언니도 지금 떠났어요. 그렇지만 언니는 돌아올 거라고 소희는 믿고 있고, 이렇게 월마다 월급을 받으면 그걸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딱딱 떨어지도록. 그 계산하는 것을 소희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매달 62만 원씩 내가 저금을 하면, 그래, 7개월 만에 나는 깨끗하게 빚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 모든 빚을 7개월 만에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다가, 옥탑방 그 월세를 또, 뺐네. 그 월세를 내고 하면 또 계산이 달라지네 하면서 계속 이게 착착착 뭔가 자신에게 지금 입출금 되는 그 금액들을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마음으로 아주 매운맛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필요로 해서 들어간 그 짬뽕집에서 여기서 매운맛에 500원 추가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단순 500원 금액 추가 정도의 그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여선 작가의 소설 중에서 제가 아름다운 한국 그 문학 단편 한 100편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100편 중에 무조건 권여선 작가의 작품 요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손톱하고 그리고 봄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손톱과 봄밤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직 멀었다는 말에 담긴 수록작 손톱의 일부 깔아드렸습니다. 정경희님이 지금 다음에 올게요. 그 말에 마음이 이해가 가요라고 하셨는데, 그쵸? 지금 한푼한 푼이 다 너무 아쉬워요. 이 소희는 그러니까 소희의 머릿속에 계산된 그대로 입출금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은데 몸을 다친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분이 지금 너무 없는 청춘의 삶을 얘기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장수정님, 오늘같이 습한 날 반짝 한주또 즐겁게 북카페에서 놀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북카페 개장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번 주도 12시부터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해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또 이번 주 이어지죠. 우리 카페인 분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낮 12시부터 2시까지 본방 혹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제 방, 들으시는 거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2729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반짝 장마철이어도 구름 사이 빼꼼한 햇살 놓치지 않은 오늘을 만들어 보기로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장마철, 본격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다 우산 챙겨 들고 나오셨죠? 저도 오늘은 우산을 꼭 비가 많이 오길래 우산 긴 우산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출석 암호 그래서 우산으로 정했습니다. 우산입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암호 우산 오늘의 암호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반디 앱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 출석 이벤트 3주간의 생방 출첵 이벤트 모두 개근하시면 북카페에서 준비한 책 선물 드리고요. 지난주에 갑자기 생겨난 변수가 있었죠. 한번 빠지면

민경호, 어쩌다가 3주 중에 딱한 번만 빠졌어요. 그런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 사연이 너무 많아서 아차상도 우리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신 분들 아차상, 그리고 모두 출석 암호 입력하신 분들 개근상, 이렇게 네, 3주가 지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 우산. 이 여름 하면 또 우산이 필수죠. 날씨도 워낙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우산은 우양산 역할도 하잖아요. 양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끔은 햇빛 가리개도 되었다가 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막아주기도 했다가 해서 저도 늘 자그마한 그 겸용 우산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아주 큰 우산 들고 왔습니다. 출석 암호 기다릴게요. Karen Ann의 Not Going Anywhere, 그리고 Family of the Year의 Hero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티켓 이벤트도 있습니다. 우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7월 26일까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요. 매일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입니다. 오늘도 네 분께 이 티켓, 모바일 티켓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날 때 당첨자 발표 드리고요. 이 이벤트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모바일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당첨자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것도 이 이벤트 준비해주신 허슬심 심성아 도슨트가 주신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나는 왜 미술관에 가는가? 왜 미술관에 가세요?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이 미술관 이벤트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 이 뮤지엄 이름이죠. 미메시스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 더하시고, 그리고 내가 미술관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이님도 진짜 여러 이유로 미술관에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러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상으로 내가 그런 내가 미술관에 간다면 어떤 이유로 가는 걸까?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벤트에 당첨돼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이유 더하셔서 사연 보내주시죠. 그리고 최자윤님 암호 우산 하시면서 네 개그는 이미 넘어갔지만 적적한 마음에 출석 입력해 보아요 하셨습니다. 네 암호를 꼭 우리가 출석 개근하기 위해서만 입력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시기에 이 또한 그냥 제철 인사말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게임하듯이 즐기시면서 인사해 주시는 마음 너무 좋고요. 1727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은 우산이군요. 아차상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합니다.

왠지 마음이 놓여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나는 개근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진짜 아차 해가지고 놓치는 하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분으로 아, 한 번까지는 아, 오케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분이 있다는 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심이 된다.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우산. 아, 진짜 필수적인 단어네요. 우산도 참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우산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이 카페이님은 2729님은 어떤 우산을 선호하실까요? 저 진짜 종류별로 다 우산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건 원래 비닐우산인데 투명한 우산.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비닐우산 좀 자그마해서 조금 더 큰 우산, 진짜 큼직한 파라솔 같은 그런 우산을 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자주 이제 들고 가는 우산은 초경량, 무게가. 저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고 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초경량이면서 자외선도 좀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으면서 비 올 때는 우산도 되면서 요런 정도의 그 아주 자그마한 우산. 가벼운 우산을 제일 많이 이렇게 건드리긴 하죠. 최근에는 어느 러닝 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뛴 건 아니지만 신청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참여는 하죠. 근데 거기서 자동 우산을 주더라고요. 3단 자동 우산. 그런 거 좋던데요. 이게 딱 접을 때도 손에 물이 묻지 않고 그런데 약간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초경량 우산입니다. 그리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 얼마 전 초경량 암막 우양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마련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서지연님은 소나기 자주 오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마련했으니까 소나기도 좋고 사실은 해가 쨍쨍해도 좋죠. 양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송경민님, 구름 사이로 잠시 반짝 나온 햇살처럼 오늘도 순간의 설레임을 포착하는 하루 만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은진님, 우산 써보고 싶어서 비를 기다리는 23개월 아기가 있답니다. 익숙한 일들이 아이에겐 뭐든지 처음이라는 사실이 저도 덩달아 삶을 새로 사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첫 비, 첫 우산, 그리고 물웅덩이, 그리고 바다, 뭐 첫 모든 것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은지님도 나에겐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같은 느낌을 느끼신다는 거 너무 알 것 같습니다.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어릴 적 어두컴컴한 학교 복도에서 언니 우산 건네주려 기다린 국민학생이었던 작은 제가 우산하면 떠올라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이죠. 초등학생. 그랬을 때 정말 비가 갑자기 오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우산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가끔 보면 형제 자매가 또 우산 들고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또 친구와 함께 혹은 빗속을 돌진하듯이 가기도 하고 그 어릴 때의 갑작스런 소나기와 우산에 얽힌 추억들이 지금 이 사연 보니까 새록새록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카페인님들 우산하면 뭐 얘기 쓸 거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도 새 것입니다. 틈새와 그늘이에요. 틈새와 그늘. 아마 리넨 셔츠 같은 거 여름에 한 벌쯤 입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 만나보시죠.

여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부에 닿는 감촉이 다른 옷을 찾게 됩니다. 땀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리넨이나 까슬까슬한 모시 같은 여름 옷감들 말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물리적 특징은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매우 성글고 헐렁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 한 치의 틈도 없이 촘촘하게 짜인 겨울의 스웨터와 달리

여름의 옷감들은 굳이 실을 바짝 당겨 묶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긴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극에 비어있는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드나들며 우리의 뜨거워진 체온을 식혀주죠. 어떻게 보면 옷감의 불완전한 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 헐렁하고 무심한 빈틈이 역설적으로 숨막히는 무더위를 견뎌내게 하는 지혜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단 하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팍팍한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타인에게 언제나 완벽해 보이고자 하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마치 한겨울의 두꺼운 방한복처럼 내 삶을 촘촘하고 틈새 없이 엮어내야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곤 하죠. 그러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직조된 삶은 우리를 쉽게 지치고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는 마음을 식혀줄 아주 작은 바람조차 드나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빈 공간을 억지로 채워넣으려는 고군분투가 오히려 내면의 온도를 위험수위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리넨의 헐렁한 짜임새는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비워둠의 쓸모를 가만히 일깨워줍니다. 모든 순간을 촘촘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에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너그러운 틈을 의도적으로 허락해보자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우연히 빈 시간이나 누군가에게 무심코 들켜버린 나의 작은 서툼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팍팍한 삶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여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한낮, 나를 향해 세워두었던 날선 기준들을 옷깃을 여미듯 바짝 조이지 말고 조금은 헐렁하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느슨한 틈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어 요동치던 마음을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윤종신의 그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 리넨 옷감에게서 우리가 이런 힌트를 좀 얻어야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에게 빈틈을 허용하자, 이 틈새를 허용하자, 이런 마음. 아마 오늘 일카 들으시면서, 와, 지금 저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니까요. 지금 조지현님은 운동하는 아들에게 너무 팍팍하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일카드리며 반성해 봅니다 하셨거든요. 제 아들의 마음에도 이따금 바람이 드나들며 작은 여유와 느긋함이 닿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오냐오냐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또 깊게 이렇게 후비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빈틈을 허용치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좀 덜렁덜렁합니다. 허당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빈틈과 그 틈새 이런 것들을 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2802 쓰시는 카페인님, 저의 새벽의 빈틈이요 하시면서 지금 사진도 첨부해 주신 거죠? 이 텃밭 근처 블루베리 농장 가서 블루베리를 사고 사장님에게 커피를 얻어먹고 정자에서 책 읽기요. 저의 새벽마다의 빈틈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새벽에 아니 그 블루베리 사고 커피 얻어먹고 책 읽고 이렇게 하시는 이 지금 이 행동들이 그냥 한낮이 아니라 오전도 아니라 새벽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일찍 종달새처럼 움직이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에게 허용하는 이 달콤한 빈틈이 있는 거겠죠. 우리 오늘 출석 이벤트 암호가 우산입니다. 그래서 우산 관련 사연 정말 많은데요. 박준영님, 저는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블루투스로 몸에서 멀어지면 울부짖는 우산이 나오면 좋겠어요. 와, 이거 엄청난 소설, 영화, 드라마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로 내 몸에서 멀어지면 울부짖는 우산이 나오면 좋겠다. 와, 이 기능이 진짜 생기면 우산에만 쓰실 건가요? 휴대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근데 아무튼 우산이라는, 한정된 것에 사물에 적용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절규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거리가 비 오는 날마다 울부짖는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 너무너무 놀라운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0122 쓰시는 카페님은 어릴 때 가족도 많고 우산도 늦으면 고장난 것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쓰고 가야 했어요. 소녀 감성이라 아, 비 오는 날이 싫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가족 식구가 많아가지고 우산 먼저 들고 나간 사람은 이제 멀쩡한 걸 펴보고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고장난 우산이지만 들고 나가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가득했던 밀착된 그런 우산 관련 추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 계속 기다릴게요. 그리고 미술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이벤트 티켓 안내도 드렸는데요. 아까 보니까 2390 쓰시는 카페인님 그 미술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보내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미션이 미술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 때문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없어요. 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 그리고 말머리를 미메시스, 이 미술관 이름으로 해주셔서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뭔지까지 더해주셔야 이벤트 응모가 가능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김사월이 함께한 곡 가능성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새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0: 네, 습기를 날려버릴 작품을 제가 선정했는지는
1: 우리가
0: 조심스러운데요.
1: 집중하면 나를 둘러싼 어떤 그러니까 여름에 공포 소설 같은 것도 인기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2: 무서운 거 하면 세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작년쯤에 일간 카페인을 한번 썼는데 벌써 까먹었네요.
1: 지금 들어오는 족족 어딘가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입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일간 카페인은.
2: 네, 함부로 인풋을 많이 받은.
1: 네, 막 뒤섞였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진짜 좋은 이야기 읽으면 지금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은 잠시 까먹게 되긴 하잖아요. 전 그러니까 책 읽다가 지하철도 많이 내리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2: 그 되게 마케팅하기 좋은 용어네요.
1: 어떻게
2: 네, 읽다가 지하철을 놓친
1: 놓칠 뻔했다.
2: 그런 작품은 무엇일까? 지금 작품 제목을 말씀 안 하셨으니까
1: 네.
2: 나중에 밝히시면 그거 다 사러 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1: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2: 지하철을 놓칠 정도면 진짜.
1: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윤고은이면 이분은 자주
2: 아 재미가 없더라도
1: 이분은 자주 놓친 상습인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야.
1: 그냥 네. 별로 개의치 않더라. 그래도 놓치면 다음 지하철이 있다 뭐 이런 게 생각하더라. 뭐.
2: 왜 놓쳤지 네. 이걸 보고
1: 그래요. 근데 놓치면 다음 지하철이 있긴 있으니까
2: 그러니까
1: 여분을 약간은 두고 타긴 해야 돼요. 다음 지하철 탈 수 있는 여분을
0: 그래도 뭐 책 읽다가 내릴 정거장 놓치는 건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어떤 집중력도 높았다는 얘기니까.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기 정도도 잊을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작품은
2: 어떻게든 네. 습기를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데
1: 의아해하지 마시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0: 네, 7월부터 외국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저도 뭔가 본능적으로 약간 무서운 작품들 읽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그렇죠. 뭐 본격 공포 호러 소설까지는 뭐 저도 겁이 많아서 잘 못 읽지만
1: 저도 겁이 많아서 잘 못 읽는데
2: 저도요.
0: 네. 근데 이제 매년 북클럽 따라와 주신 이 북클럽 카페인 분들께서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하는 미스터리 뭐 호러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만인이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약간 오싹
1: 약간
0: 오시옷 정도 오삭 정도 오삭함 정도 느낄 수
1: 있는 거 아니고 오삭
2: 정도
1: 오삭
0: 제가 감히 오삭함까지는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1: 네.
0: 제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1: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소설 북클럽에 여기 앉아있는 세 명 다 심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2: 노약자.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약해.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오삭함 걱정하시... 정도 지향하면서 앞으로 한 3주
1: 오삭?
0: 정도? 네. 3주 정도 그런 오삭한 소설들을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1: 이것도 네. 마케팅 괜찮은데 오삭한.
2: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실 무섭거든요.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0: 맞아요.
2: 이런 공포소설 같은 거 나오면 어쨌든 더 강한 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건
0: 강렬하고
2: 장난 아니에요.
0: 강력한.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좀 무섭단 말이죠.
0: 맞아요.
2: 오히려 손에 안 댄단 말이죠.
1: 근데
2: 이건
1: 오삭한 것이다.
2: 1단계 정도다라고 하면 1단계. 또 손에 댈 수 있죠.
1: 맞아요. 만약에 공포 지수가 오싹 지수가 1부터 만약에 한 5까지 있으면 이건 한 1단계.
0: 1에서 2 정도?
1: 1에서 2고 만약에 5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초대석 2부 놓치지 마시죠.
2: 또 이렇게 그런 거를.
1: 네, 지금 틈새 거기 5가 있어요.
2: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저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5, 그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5는 수요일 2부에 있을 거라는 거. 네. 네.
0: 오늘은 1, 2 정도니까.
1: 오늘은 5삭으로.
0: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늘은 저도 처음 보는 작가입니다. 국내 초역이고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로즈 키팅이라는 여성 작가거든요. 표제작은 오드바디인데 오늘은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벨라 로고시는 죽지 않았다 라는 단편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1: 네. 벨라 로고시는 죽지 않았다.
0: 네.
1: 어떤 얘기일지 들어가기 전에 카페인 분들 이 오삭한 소설 오삭에서 조금 약한 이 오삭한 소설 원하시면 받기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우리 집 주소 포함하셔서 나의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포함하셔서 말머리를 오삭으로 할까요? 말머리 오삭은 안 돼요.
2: 네. 오삭하면 실패.
1: 네, 오삭은 실패.
0: 오타나면 어떡해요?
1: 오타 안 돼요. 우리 오타나 맞춤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삭으로 오삭해서

0: 이제 주소 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그 책이 갈 겁니다. 네.
1: 네, 좋아요. 이 책도 로즈 키팅 단편집 오드바디라고 해가지고 이런 낯설고 약간 기묘한 제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집어들게 되는데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보 문구예요. 극단적인 충격과 불편함 속에서 외면했던 감정의 진실을 마주하다. 이런 홍보 문구도 사실은 이 작품을 손에 쥘까 말까 고민하게 네. 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극단적인 뭐 이런 표현들.
0: 그렇죠.
1: 약간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 첫 단편인 오드바디부터 네. 굉장히 기묘함을 넘어서서 기괴합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소설의 분위기나 정조 자체가 네. 기괴해요. 왜냐하면 신체 부위 같은 것들이 약간씩 뒤틀려 있고 어느 정도 작중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 수치심 같은 감정 구조와 결합이 돼서 약간은 읽어나가기에 낯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오드바디를 지나가면 이제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를 만나게 되는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는 약간 시각적인 불편함보다도 독자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여러 영상적 요소들을 활용한 것 같아요. 일단 벨라 루고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어도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실존 배우가 있었대요.
0: 네.
1: 헝가리계 미국 배우라고 각주가 달려있는데요. 공포 영화의 고전으로 불렸던 드라큘라의 주연 배우였다고 합니다. 벨라 루고시.
0: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드라큘라 역할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드라큘라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이 벨라 루고시의 얼굴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 있죠. 약간 뭐 분장도 감이 됐겠지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특정한 영웅, 히어로물에서 특정 배우와 연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큘라를 연기하는 배우였을 뿐인데도
0: 네.
1: 한평생 벨라 루고시는 드라큘라 그 자체로 통용이 됐던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드라큘라 하면 무조건 실체 없는 유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존했던 이 배우의 얼굴을 연상하게 된다는
0: 네.
1: 거니까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제목부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큘라 역할을 맡았던 실존 배우는 이미 1956년에 사망했는데
0: 네.
1: 2026년에 아일랜드계 여성 작가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소설의 제목이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라니
0: 무서워.
1: 어느 정도
0: 벌써 무서운 네. 것 같아요.
2: 제목이 무서워.
1: 네. 미스터리 추리물의 아주 전형적인 제목인
0: 네.
1: 거죠.
0: 그러네요.
1: 네.
2: 낚으신 것 같은데 오사캄 아닌 것 같은데.
1: 오사캄 맞고요.
0: 네. 오사캄.
1: 네.
0: 자, 박주영님이 승숙 작가님의 호러는 저도 읽을 수 있는 책들.
1: 아, 그럼요. 네. 이제 이게,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2: 뒤에 물결 이 두 개가.
0: 너무 지금 즐겁게 그냥 아 호러 이렇게 하시는 느낌.
1: 저도 읽을 수 있는 책들.
0: 네. 그러니까요. 또 볼까요?
2: 네. 이동일님께서는 세포가 쫄깃쫄깃 하면서 이렇게.
0: 그러니까 이게 다들 우리 선배님 긴장을 안 하시는 느낌인데요. 자, 신영아님. 저도 겁이 엄청 많은데 너무 궁금해요. 오싹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크크크.
2: 네,
0: 크크크 왜 붙죠?
2: 저희를 놀리고 계신 것 같아요.
0: 크크크가 왜 붙어요?
2: 네.
0: 지금
1: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하신데요.
0: 우주 쪽 오사 네. 이런 느낌은 좀 약간.
2: 그 무서운 거구나. 네.
0: 아 그렇구나. 무섭구나.
1: 근데 이게 이런. 또 독자분들마다의 네. 상상력 그 역치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또 오삭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어떤 분은 또 오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2: 그렇죠. 그 맞아요. 바이킹도 네. 되게 큰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 무섭잖아요.
0: 네.
2: 근데 그것만 해도 안 무서운 사람도 있고
1: 맞아요.
2: 저는 그 아파트에서 가끔 하는 그런 벼룩시야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2: 그런 바이킹이 온단 말이죠.
0: 어린이용.
2: 어린이용 되게 네. 작은 거. 네.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그네 정도 올라가는 느낌.
0: 그렇죠. 내가 네. 너를 위해 전체 대여할 그쵸, 수도 그쵸, 있을 그쵸,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그 정도
2: 네,
0: 규모.
2: 그렇죠. 네, 전 그것도 무섭단 말이죠.
0: 아.
2: 누가 타자고 하면 물론 못 타지만 이제.
1: 아, 이런 분들 좋은데.
2: 네.
0: 그러니까.
2: 네, 그리고 역치가 아닐까?
0: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게 또 뭐 단지 진짜 옷상 여부만은 아니니까.
1: 네네네.
0: 여기 보면 그 극단적인 충격과 불편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한다고
1: 네.
0: 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오삭하다고 우리가 너무 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오삭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0: 게
1: 네.
0: 되게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투영하게 되는 그런
1: 네.
0: 작품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상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작품만 보면 오싹할 수 있지만 상상을 엄청 하면서 아, 그런 장면, 이런 장면 이렇게 떠올리면서 막
1: 그렇죠.
0: 피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 오싹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1: 이0877 쓰신 카페님이 이 지금 책 제목이 표지작 오드 바디인데 오드 아이는 좌우 눈 색깔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오드 바디라고 하면 야누스 같은 반반일까요? 어쩐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2: 맞아요. 뭔가 야누스 같은 반반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체가 기형화되는 감각들을 느끼고 있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고
1: 네.
2: 그래서 뭔가 내 몸이 내것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한 감각들, 낯설고 이질적이고 섬뜩한 것에 의해서 내 몸이 건드려지고 만져지는 감각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형화되는 감각,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드바디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오드바디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벨라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소설집 전반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일상의 감각이 존재하는데
1: 네.
2: 또 다른 절반의 한편에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교차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실제이고 어느 것이 상상인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이 기묘한 이질감의 세계. 그것이 오드바디의 세계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평범한 인물들의 속으로는 뭔가 곪아 있고 터져 있는 것 같은 아주 내밀한 이 고통의 감각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 벨라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도 마찬가지로 14살 소녀 시어셔가
1: 네.
2: 주인공입니다. 제목에서도 벨라루고시가 등장하지만 고전 호러 이 드라큘라의 아이콘을 내세워서 뭔가 환상적인 존재를 사춘기 소녀의 일상 속으로 틈입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좀 서늘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주조해 나가고 있는 게
1: 네.
2: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14살 소녀 시어셔는 좀 아파요. 근데
1: 네.
2: 이 아픈 게막큰 질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약간의 감기 기운? 그런 것들에 좀 취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 시야가 흐릿하고 뭔가 코가 짓눌리는 그런 느낌 같은
1: 네.
2: 것들이 들고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그래서 방이 너무 덥게 느껴지고 그래서 엄마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얼른 일어나야지.
1: 네.
2: 엄마는 이제 일하러 갈 거란 말이야. 너 혼자 집에 두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꾸물럭거리고 있어? 라고 엄마가 막 얘기를 하면 아, 나 몸이 안 좋아요, 엄마. 나 그리고 집에 14살이나 됐는데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2: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1: 오.
2: 계속 독촉은 못하고 이 감기약을 이제 물에 타서 이제 시어서한테 먹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두들 말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난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툴툴대면서 엄마가 현관문 밖을 나서는 걸 보고 있는 거죠.
1: 자, 혼자 남게 됐어요.
0: 네, 이제
1: 맞아요.
0: 판이 깔린 거죠.
1: 그러니까 오싹한
2: 그죠.
1: 상황이 됐습니다.
2: 네.
1: 김연지님이 오늘 뭔가 공포 쪽인 것 같아서 라디오를 끄려다가 승숙 작가님 믿고 계속 듣습니다 하셨는데
2: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시면 안
1: 네.
2: 돼요. 그렇게 무섭지
1: 연지님
2: 않다고요.
1: 수요일 2부에도 오시긴 오셔야 돼요. 저도 무섭거든요. 지금 같이
0: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야지.
1: 같이 해야 돼요.
2: 지금 무서운 상황은 얘기도 안 했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2: 네.
1: 이제 혼자 집에 있게 됐다.
2: 네.
1: 거기까지 이제 두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돌아와서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잔인토의 파반 듣고 가시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는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로즈 키팅의 단편 소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입니다. 열림원에서 나온 오드바디라는 소설집 안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 이 책 원하시면 말머리를 오삭으로 하셔서 오삭보다 약한 강도여서 오삭입니다. 오삭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연들을 좀 보면요. 3793 쓰시는 카페인님.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라고 아까 동민 작가님 네. 얘기하셨죠?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쫄깃쫄깃. 사연이 계속 웃음이 따라붙어요.
1: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판 까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옛날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멍석 깔아주는
1: 그러니까
0: 거.
1: 옛날 막 이렇게. 에고사 크리스티처럼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판을 엄청 깔잖아요. 판을 깐 다음에 살인이 네. 딱 벌어지고 이제 그 판을 해결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골자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것들도 많고 갑자기 판이 깔린 채로 시작하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저는 미약하다 보니까 심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그래서 좀 싫거든요. 그런 네. 거. 그래서 이런 옛날 방식.
0: 전통적인 방식의.
1: 그쵸, 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0: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스타일을 그쵸. 예열도 길고 이런 거.
1: 그렇죠. 서사 길고 네.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소설도 약간 요즘 나온 거지만 그런 옛날 방식을 좀 차용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 고전적인.
1: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0: 5431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공포의 서늘함이 뇌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운데요라고. 네.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네, 분이 계시는군요.
0: 그렇죠. 김여진님, 무서운 거 안 좋아하는데 무서운 건 이해되는 순간 공포가 되는 거라 오늘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이해하지 않겠다. 그냥 나랑 먼 얘기다 이렇게 그냥 밀어두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2: 소설은 소설일 뿐.
0: 네. 그렇게. 네. 네. 7915 쓰시는 카페님, 14세 이제 주인공. 네. 아까 유영주님 사연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시어셔잖아요. 네. 시어셔란 이름도 뭔가가 좀 아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어셔란 이름 자체도 약간 그 오삭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7915 쓰시는 카페님은 14살에 집중하셨습니다. 사춘기 내면의 어둠이 극도로 치닫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흡혈귀처럼 소녀를 급습하나요? 한눈 질끈 감고 몸에 긴장을 풀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2: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맞아요. 네. 오현주님은 지금 남량특집이라는 단어도 여름에 기습적으로 당하는 공포영화 광고 어택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인데 흐흐 웃으시면서 오삭 왠지 안심되고 재밌네요. 네네. 수요일 2부는 고민 좀 해볼게요 하셨는데 수요일 2부 그 작가님이 되게 매력적일 거라서 저도 그 작가님을 뵙고 싶어서 읽은 거거든요. 그쵸. 책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주님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오삭 1단계 네, 1, 맞아요. 2단계로 갑니다.
2: 네. 이 소설 도입부부터 지금 14살 사춘기 소녀 시어셔가 감기 기운으로 지금 집안 소파에 틀어박혀 있고 담요를 둘둘 마른 채로 엄마가 주는 감기약 마시고 누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파에는 시어셔만 있는 게 아니라 벨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0: 네.
2: 벨라도 머그잔 하나 들고 있고 시어셔도 머그잔 하나 들고 있는 채로 계속 이 이불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는 거예요.
0: 네.

0: 근데 이제 벨라가 담요 밑으로 시어셔를 막 관로 툭툭 차면서 장난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거죠. 벨라의 차가운 맨발이 닿으니 동상을 입어서 피부가 화끈거렸다. 이런 문장들이 나열되는데 벨라 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 수중냉증이. 벨라는 발이 차다.
0: 수중냉증이 동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1: 심한 거죠.
2: 네. 순환이 잘 안 돼서.
0: 그렇죠. 그래서 시어셔의 발목에 그을린 자국 같은 것들을 이제 독자들이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시어셔가 막 아프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진저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가 시어셔의 무릎으로 풀쩍 뛰어오르고 뭐 그런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제목부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이니까 어떤 면에서든 이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1956년에 사망한 이 실존했던 배우의 이미지를 네.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쵸. 당대 최고의 드라큘라의 아이콘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드라큘라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은 실제 배우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네. 다른 배역에 이제 캐스팅이 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약물 중독 으로 이제 너무 험난한 노년의 시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소설에서 벨라의 외향을 시어셔가 묘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시어셔는 벨라의 외모가 굉장히 좋았대요.
1: 네.
0: 약간 못생겼는데 또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코가 크고 귀가 뾰족하고 약간 잔인하고 돌출된 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눈이 너무 낯설고도 멋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눈빛, 소위
1: 강렬하네요.
0: 네, 그런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천장 어딘가에서 항상 벨라의 눈빛이 조명처럼 쏘아내리고 있었는데 시어셔는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 방향의 출처를 네.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큘라 백작 하면 늘 떠올릴 수 있는 외향이 있잖아요. 그쵸. 특징적인 외향. 뚜렷한 M자 헤어라인. 그 뚜렷한 M자 헤어라인으로 둘러싸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시어셔는 무엇보다도 이 벨라의 강렬한 눈빛과
1: 네.
0: 그 이마의 푹 팬 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통 영화 속에서와 같은 모습을 벨라가 하고 있었는데 다재다능한 변신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는 그냥 시어셔의 옆에서 드라큘라의 외향을 가지고 늘 툭툭 찔러대고 뭐 만져대고 이러는데 항상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박쥐,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늑대, 또 어느 때는 쥐. 뭐 이런 동물로 변신해 있었대요.
1: 네.
0: 그리고 가끔은 또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진저가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부엌 내내 돌아다니면서 이 잡기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끔은 다른 사람으로도 변했대요. 동물로도 변할 수 있었는데 데이빗 보이,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로도 네.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벨라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환하고 솔직한 미소가 있는데 뭐 너무 유명한 남자 배우로까지
1: 네.
0: 막 변신을 하니까 시어셔로서는 그게 얼마나 놀랍고도 또 반짝반짝 황홀하다가 그렇죠. 또 어느 때는 막 늑대, 박쥐 이런 걸로 변하면 또 섬뜩했다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이 엄마가 놓아둔 이 거실 한 켠에 이 벽장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는데 시어셔가 그 아버지의 사진을 또 골똘히 보고 있는 날에는 벨라가 또 은근슬쩍 슥 다가와가지고 요즘엔 착하게 지내고 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시어셔가 딱 옆을 돌아보면 벨라가 자기 아버지의 얼굴로 변해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는 거죠.
1: 이런 벨라와 함께 사는 거 어때요? 동민 작가님.
2: 어떠냐고요?
1: 네, 어떨 것 같아요?
2: 네, 고민도 안 하고 싫은데요.
1: 고민도 안 하고 싫다고요?
2: 좀 의문스럽잖아요. 이게 모습을 변한다는 게 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 영화를 봐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요즘 변장술 같은 게 되게
1: 맞아요.
2: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맞아요.

0: 마스크 같은 걸딱 쓰면 너무 완벽하게 변하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1: 네.
0: 상황이 되면서 엄청난 서스펜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1: 우리 작가님 지금 네. 손으로 벨라를 콕 집어서 던지고 싶은 것 같은 그런
0: 집에
1: 모습이
0: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 문제가 커지죠.
2: 네. 네.
1: 그렇죠. 네. 근데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또
2: 맞아요.
1: 그게 문제인데
2: 맞아요.
1: 우리 아이언앤와인의 피버드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카페인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들은 얘기 통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227 쓰시는 카페인님 헌혈하고서 들으니 더 오싹합니다 하셨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키팅의 단편소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입니다. 오드바디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아, 867이 싱카페이님,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책이죠. 커피 네. 괴담 지금 읽고 있어요. 그때는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해서 도전했는데 날씨도 개따 어두웠다 아주 으스스합니다. 책상에 책을 두기도 무서운데 자꾸 펼쳐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네요. 커피 괴담과는 좀 다른 무서움일까요? 도전하셨는데 그쵸? 어때요?
1: 그때 당시의 커피 괴담 내용은 사실 너무 일본의 아주 주요 도시 관광지들을 네. 막 오가면서 낯선 맞아요. 카페에 들어가고 그 카페에서 약간 으스스한 괴담 얘기를 미션처럼 나누는 네. 거였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커피 괴담 읽을 때도 음료를 드셔야 돼요.
0: 아.
1: 읽으실 때 책상에 책 두기고 무서우면 이것저것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막 저는 요새 생크림 커피에 빠졌거든요.
0: 생크림 커피? 네.
1: 그냥 커피인데 커피 위에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거 안 붓고 네. 아예 동물성 생크림만 붓는 거죠. 네, 꽤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요.
2: 맛이 없을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1: 저도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들어보는 편인데 커피 괴담 읽으실 때 아무거나라도 만들어서 향도 느끼고 온기도 느끼면서
0: 그래야 진짜 완성이 되는 독서인 거죠.
1: 네. 같이 그 괴담을 들으면서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
0: 네, 그 앞에 책상 앞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얘기하면서 네네네.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 그렇죠. 그게 사람일지 아닐지도
0: 네, 알 수 없지. 0686 쓰시는 카페인님 혹시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니 오늘 밤엔 다시 듣기는 안 할래요. 낮과 밤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직은 없었어요.
2: 그렇죠. 네. 그 변신하는 친구밖에
1: 그렇게 크게 안 무서워요.
0: 네.
2: 없었으니까 밤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0: 그렇죠. 네. 단지 벨라라는 그 존재가 너무 수상할 뿐이죠.
1: 맞아요. 네.
2: 지금까지는 이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벨라 루고시라는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0: 아, 이름이.
1: 맞아요. 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편향되어 있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명사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벨라 루고시.
0: 그렇죠.
1: 그래서 무서운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시어셔는 지금 집에 혼자 있고
0: 네.
1: 혼자 있다기보다는 벨라와 함께 있는데 벨라는 인간 존재는 아니고 끝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유령 같은 존재란 말이죠.
0: 네.
1: 그리고 조금 섬뜩하고 기괴한 면이 있는데 때로는 벨라가 시어셔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뭔가 멍해지고 좀 새로운 감정에 휩싸이는 시어셔 앞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니? 라는 식으로
0: 네.
1: 옛날에 아빠를 흉내내는 장난을 칠 때 시어셔의 반응이 벨라 루고시의 낯빛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0: 하지 마세요.
2: 그렇죠.
1: 네,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벨라는 또 그때는 또 의기소침해져요. 벨라가 하지 마세요라고 시어셔가 말하니까 장난을 뚝 멈추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0: 네.
1: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0: 이런
1: 과정들을 보면 이 사진 속 아빠의 모습, 파란 작업복 차림이었대요.
0: 네.
1: 햇볕에 탄 팔이 아주 젊고 강해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시어셔의 모습을 통해서 아 지금 소설 도입부에서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고 감기약을 타주고 나갔지만 아버지와는 꽤 오랜 시간 전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좀 하게
0: 네.
1: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어셔의 표정이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감 같은 것들로 좀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벨라의 장난을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뿌리친 것을 보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마저도 또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시어셔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실제로 이 소설은 계속해서 이 벨라 루고시와 함께 이 가정 내부에 존재하는 시어셔의 일상을 포착해 주는데 둘이 함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지? 라고 독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계속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봐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아주 고전 영화들도 있고 당대 영화들도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되감기를 이용해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거나
0: 네.
1: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어느 날엔 엄마가 다가와서 뭐 이렇게 봤던 영화를 보고 또 보고 재밌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어셔는 그렇게 얘기해요.

0: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엄마는, 아, 지루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는 게 어떻게 똑같은 영어를 보고 또 보고 할 수가 있어. 또막 한탄을 하면 뭐가 잘못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 라고 시어셔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1: 뭔가 밑줄 긋게 되는
0: 그렇죠.
1: 지점이네요.
2: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스포 좋아하거든요. 저는 미리 알고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놀라는 거 싫고
0: 그렇죠.
2: 슬픔도 미리 알고 봤으면 좋겠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공포는 더 그렇죠. 네.
0: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겁쟁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계신지.
1: 그게 겁쟁이 유전자인
2: 네,
1: 거예요?
2: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0: 근데
2: 저는.
0: 단순히 겁이 많다기보다는 뭐가 잘못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라는 시어셔의 말을 통해서 그 내면에 감춰진 감정 구조가 뭘까
1: 그쵸,
0: 궁금해지는
1: 궁금해요.
0: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
1: 네.
0: 잘못된 것을 감각하고 불행을 유예시켜 왔던 어떤 방식으로든 시어셔만의 좀 안전 법칙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
1: 그쵸.
0: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 세계가 흐트러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격렬한 이 뭔가 감춰져 있는 이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0: 그죠?
1: 지금.
0: 뭐가 너의 일상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왔고 앞으로 무언가 잘못되리라고 하는 예감에 왜 휩싸여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까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비디오 테이프 재생, 되감기 기능이 계속 소설 안에서 활용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 일어났던 현실 사건을 벨라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거든요. 그 예로 고양이 진저에 관한 건데요. 어느 날 시어셔가 부엌 식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을 때 노을이 막 창문 틈으로 흘러들고 있는 저녁 즈음이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막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진저를 품에 안고 혹시 너희 집 고양이니? 라고 아주 다급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 이 고양이가 지금 집 주변에 나와 있었는데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살짝 치였어. 미안해. 근데 멀쩡하다. 어쨌든 난네 고양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잘 돌봐줘. 하고서는 후다닥 자기 차로 돌아가서 차 몰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어셔가 잠깐만요. 이 진저는 암컷이에요. 라고 이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남자가 운전수가 사라져버리니까 뭐지? 라고 하면서 진저를 받아든 거예요. 근데 진저는 지금 귀를 빠르게 팔랑거리고는 있었는데 그 진저의 이 정수리 있죠? 두개골이 뭔가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저의 얼굴이 되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저를 쓰다듬으려고 진저? 진저? 하고 있는데 손에 닿는 털이 축축하고 끈적한 거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어셔가 진저를 무릎에 내려놓았는데 이 고양이 진저의 배가 점점 차갑게 굳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셔가 이제 담요를 이제 덮어줬는데도 담요 덮으니까 괜찮다, 좋다, 그치? 하고 있는데 이제 시어셔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저는 반응 없이 차갑게 굳어간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고양이 진저는 집 주변 바깥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1: 그쵸.
0: 죽었는데 그 고양이의 죽은 사체를 껴안고 이제 마치 죽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담요를 덮어주고 털을 쓰다듬어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저가 보이지가 않아서 엄마한테 시어셔가 진저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죽었잖아. 엄마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라고 엄마가 이제 차갑게 얘기했는데 시어셔는 그 죽음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벨라와 둘이 있을 때 벨라가 비디오 테이프 보자! 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이제, 재생시켰는데, 그 안에 화면에 벨라가 손을 쑥 집어넣더니, 고양이 진저를 쑥 뽑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비디오 화면에서는, 고양이 진저가 트럭에 치이는 장면은 나왔지만, 전혀, 아무런 사고 없이 멀쩡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마치 시어셔가 부정하고

0: 간절히 다시 복구를 염원하는 장면들을 벨라가 재현해주고 있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이런 너무 부분들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0: 네, 놀랍고 좀 섬뜩한 거죠.
1: 현실과 지금 이 비디오 화면 안에 네. 세계가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0: 맞죠. 우리 일상 세계에서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사실은 아주 사사롭든 아니면 엄청 크든 그 경도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불시에 무시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모든 삶의 여로에서 나쁜 일을 무조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러한 비극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어셔는 이 14살짜리가 계속해서 자신한테 다가드는 이 어묵한 세계의 비정성을 좀 네.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벨라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수정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듯한 그 벨라의 곁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1: 자, 라나 델레이의 비디오 게임스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로즈 키팅의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홍은심님, 오늘의 영덕은 쨍하니 맑아서 하나도 안 무섭네요. 기상캐스터처럼. 왜냐면, 비 오거나 흐린 날은 분위기가 벌써 공포스러운데, 맑은 날은 좀 낫다.
1: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2: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게 무서울 때 아이들이 나안 무서운데 이렇게 하면서 허세 부릴 때 있잖아요.
1: 아닌데,
2: 하나도 안
1: 아닌데.
2: 무서운데 지금 약간
0: 그러니까
2: 그런 느낌도 혹시 아닐지.
0: 의심님이 지금 사연이 귀엽게 느껴지는데 또 볼까요?
2: 네, 1867님께서는 저도 벨라라는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서도 막상 옆에 있으면 섬뜩할 것 같아요. 오싹도 아니고 오사기 이런 느낌이군요.
0: 와.
2: 네, 아 벨라가 오삭
0: 그러네요.
2: 같은 친구군요.
0: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승숙 작가님이 어디 뭐 오사 컬렉션 이렇게 좀 이렇게
1: 한번
0: 엮으셔야 될
1: 해볼까 봐요.
0: 것 같아요.
1: 해볼까 봐요.
0: 그렇죠.
2: 겁쟁이들이 모은 공포 소설
0: 네.
2: 특집 그래가지고
0: 서명희님 점점 기괴합니다. 뭔가 조마조마한 것이 아 오늘 오후는 카페인이 필요 없네요. 잠이 안 와요. 벌써
2: 네 아직
0: 이런 효과가
2: 낮이니까인데
0: 낮이니까이기도 한데 그런데 원래는 좀 카페인이 필요하셨던
1: 카페인
0: 것 같은데.
1: 절감 효과까지. 오사 컬렉션의 뭔가
0: 그렇죠. 벌써 지금 잡아가시는
1: 네.
0: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 네, 서혜진님께서는 어쩌면 벨라는 주인공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상상 친구가 아닐까요? 아, 이래서 눈치 빠른
0: 문학을 좀 문학으로
1: 맞습니다.
0: 다져진
2: 네.
0: 독자들은 또 조금
2: 그렇죠. 의심하게 되죠. 네.
0: 맞아요.
2: 요즘 이랬는데 아니었다.
1: 그렇죠.
2: 대려 이런 게더 반전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2: 네.
0: 하면서 또
2: 네. 그런데 진짜였어.
0: 네.
2: 네, 라거나.
0: 두뇌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1: 맞아요.
0: 하고.
2: 네.
1: 맞아요.
0: 네.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1: 네. 그래서 시어셔는 계속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벨라와 함께하고 있고, 벨라가 아주 짓궂게 뭐 아빠로 변신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어셔의 내면의 꿈틀거리는 약간의 성적 충동 같은 것들을
0: 네.
1: 건드리는 기제로서 아주 아리따운 소녀로 변신해가지고 입을 맞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말 이제는 그들만의 환상적 세계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엄마가 다시 등장해서
0: 네.
1: 너한테 벨라는 정말 좋지 않다.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리모컨을 막 폭력적으로 집어들거든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엄마가 무언가 이 모든 상황을 제지하고 통제하려고 할때 갑자기 이제 벨라가 엄마를 멈춰 세워놓는
0: 네.
1: 이런 환상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어셔가 겁을 먹고 엄마를 저대로 둬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벨라가 응?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지만 무언가 이 히어셔를 둘러싼 일상세계가 자꾸만 비틀리고
0: 네.
1: 뒤틀려간다라고 하는 예감을 독자로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0: 그쵸.
1: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의 세계는 재생과 멈춤, 되감기 많은 기능이 있어서 특정한 현실 세계의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생하고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을 유예시키는 방식이
0: 네.
1: 있을 수 있지만 인간 세계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총각을 다투는
0: 네.
1: 이 순간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똑같이 동시에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벨라가 아주 너무 놀라운 축하 파티야 라고 하면서 어느
0: 네.
1: 특정한 장면을 재생하고

0: 있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시어셔를 초대하면서 무엇이든 축하하자라는 방식으로 박수를 치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하는데 시어셔가 너무 놀라운 부분을 인지한 거예요.
1: 네.
0: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없이 그들의 몸통만 있는 테이블에서 시어셔가 앉아 있다가
1: 네.
0: 너무 깜짝 놀라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케이크 위에 촛불이 사라지면서 그 시어셔가 앉아 있었던 가정집 내부가 아주 회색빛으로 재가 흩날리듯이 날리게 되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엄마가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한 침대에는 엄마의 유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벨라가 엄마와 충돌하면서 무언가 실재한다고 느꼈던 감각적 네. 세계가 이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난 뒤 부모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어셔의 아주 날선 상상력이 만들어낸 좀 끔찍한 이 세계였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럴 때 어떤 공포심을 자각하게 되는 이 시어셔의 면면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환상이 붕괴되고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이 고양이 진저의 사체, 엄마의 유해,
1: 네.
0: 그리고 사라진 아빠. 벨라와 한창 싸울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의 아버지는 그냥 우리를 떠난 거야. 어떤 특정한 뭐 교통사고라든지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어서 널 떠난 게 아니야 라고 막 소리소리를 질렀었던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벨라가 아버지가 이 시어셔와 엄마를 떠나게 된 상황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되감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상황을 날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엄마가 그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떠난 거야 라고 소리를 쳤던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엄마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혼자 남겨진 시어셔의 내면이 아주 기괴하게 얼크러져서 나타난 이 상실의 감각이었다는 거죠.
1: 그쵸.
0: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섬뜩한 지점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다고 라고 감각하게 되는 것.
1: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아니다 이런 뭐 공포스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슬픔 이런 것들을 결국 그쵸. 끝에 가면 우리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인간의 상실감, 이 죽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잠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타인의 이 친밀한 존재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쵸.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벨라 루고시와 같은 드라큘라와 같은 존재가 만들어준 죽지 않는 비극의 영화 속에서
1: 네.
0: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영원히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아, 그쵸.
0: 이 영원한 구속적인 감각에서 이 시어셔의 어리고 유약한 내면이 더 공포스럽게 뒤틀리는 것 같아요.
1: 이 로즈 키팅의 이 오드바디에 수록된 작품들, 이 작품들 우리 이제 고딕 호러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한국 작가 중에 뭐 강화길 작가님도 네. 고딕 호러 소설로도 이제 많이 쓰는 작가로도 많이 네. 알려져 있고 고딕 붙어 있고 그렇죠. 고딕 호러 장르를 사람들이 지금 이 21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해요.
0: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확실히 고딕 호러라고 하면 그 아주 고전적인 이미지들 유령, 그쵸. 드라큘라,
1: 대저택,
0: 흡혈, 뭐 죽지 않는 어떤 영생,
1: 그렇죠.
0: 막 흰 낯빛들 뭐 이런 것들.
1: 거미줄 낀 샹그리에
0: 이런 거.
2: 네. 그럼 왜 청소를 안 했을까?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21세기에 뭐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익숙한 것 속에서 약간 또 그 익숙한 듯 또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느끼나 봐요.
0: 맞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 소설도 아주 부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진실을 외면한 존재 얘가 시어셔라는 주인공이고
1: 네.
0: 그를 위로하고 좀 구원자처럼 벨라 루고시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1: 네.
0: 진실을 파헤쳐보면 아니었잖아요.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갇혀있게 만드는
1: 그렇죠.
0: 포식자 같은 존재로 벨라 루고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0: 이런 부분에서 오는 두려움의 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요. 고디코로는 저는 저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네. 이유가 되게 어떻게 보면 본성과 되게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저택이라거나 그런.

0: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를 이 벨라 루고시 이 소설 안에서의 시어셔는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걸로 그걸 좀 배워가는 과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디코르를 보는 것도 그렇게 대저택 좋았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공포소설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의잖아요. 그런 유의 장난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려 요즘에 이런 되게 현실적인 그런 공포보다 고디코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도 그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셔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1: 네.
0: 이 친구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계속 반복해서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불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김주영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이 너무 무섭네요. 이 책 왠지 모르게 승숙 작가님이랑 잘 어울려요. 아, 저 작가님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2: 왜 덧붙이시는 거죠?
1: 네, 지금 오사 컬렉션을 이렇게 네. 이제 만들게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3661 쓰신 카페이님 중1단 딸이 요즘 매일 소설을 써요. 유일한 독자는 동생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와 이야기 나누는지 궁금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오싹한 기시감은 뭘까요?
0: 이거 거의 에거스 크리스티잖아요. 네, 항상 자기 자매 둘이 같이 소설 써서 서로 이렇게 돌려봐주고 이런 네, 그런 모습인데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1: 네. 그러네요 지금. 자, 시간은 애프터 섹스 아포칼립스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많은 카페인들 지금 기대감이 넘치고요. 네. 우리 최아진님도 동민 작가님 얘기하신 그 고디코로에 대한 얘기 들으시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깊은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고 생각해볼 수 있군요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괜한 말을 드린 게 아닌가 또 갑자기 위기소침해지고 무서워지네요.
0: 네, 네. 지금 매력적으로 전달해주셨어요.
1: 네, 고디코로 진짜 재밌죠.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출구 상점에서 물건을 또 팔아야 되니까 처음 생각한 물건을 먼저 꺼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팔 건 아니고 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테이프 클리닝 테이프가 있었어요.
2: 저 알아요.
0: 네. 저도 알아요.
1: 다 아시는 역시 네. 같은 세대. 네. 네, 클리닝 테이프라고 해서 이거 하얀색 이렇게 테이프 카스 비디오 테이프인데 네, 거기 알코올 같은 걸 떨어뜨려서
0: 맞아요.
1: 네 그걸 한 바퀴 돌리면 네 그 비디오라고 하나요? 비디오 데크 안에 그쵸? 있는 헤드가 딱 껴서 네 이제 먼지도 안 묻고 이렇게 더 쨍한 화질로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잠입해서 걔가 네. 그 내부를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1: 네. 지금도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그걸 되게 신격화해서 저는 비디오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거 해서 한번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서 네. 이 시어셔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계속 돌려보잖아요.
0: 그쵸.
1: 그럼 분명 망가진단 말이죠. 그럴 때 클리닝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걸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너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불량 음식을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느낌?
0: 네. 네.
1: 비디오는 멀쩡해지겠지만 그러면 시어셔는 계속 그 비디오를 또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네, 고장나기 전까지 볼 테니까 그러면 계속 현실에서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서 계속 머물러서 네. 벨라루고시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뭘까요? 반대의
1: 네.
0: 의미?
1: 오늘은 장난감 하나 준비를 했고요. 네, 토이스토리도 개봉한 마당에 네. 네, 장난감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장난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장난감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환상적이었 겠다 생각이 드는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발명되기 전,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네. 조이트로프라는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이름만 들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이게 1834년에 만들어진 장난감인데 원통형 드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드럼을 만들고 거기에 연속된 동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0: 네.
1: 예를 들면 말이면 말이 뛰는 동작을 한 컷 한 컷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에 길쭉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원통을 회전시키면 바깥쪽 틈새를 하나 쫙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를

0: 눈을 갖다 대고 이 원통을 돌리면 말이 뛰는 듯한 네,
1: 오,
0: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1: 네.
0: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장난감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쨌든 움직이는
1: 그쵸.
0: 무언가를 보게 되니까 그림이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하게 봤던
1: 재밌죠.
0: 네, 그런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이름은 해석해 보면 생명의 바퀴라고 해요. 왜 이름이 붙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1: 네.
0: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난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되게 명확한 장난감인 거죠. 왜냐하면 뭐 많이 그려봤자 10장 정도 그렸다고 해요. 이
1: 아,
0: 원통이
1: 네.
0: 무한하게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0: 10장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처음 몇 바퀴는 재밌죠. 근데 다섯 바퀴쯤 되면 이게 뭐 하나 싶겠죠.
1: 팍 됐다
0: 그렇죠. 어떤
1: 싶겠죠.
0: 내용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 서사를 만들어내기 열 컷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서사 없는 그냥 움직임만 담겨 있는 그런 장난감이다 보니까 이 장난감은 처음엔 재밌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 시어셔가 지금 이 소설 안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자기가 계속 돌려보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현실의 모습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조이 트로프 안에 있는 10컷 남짓의 그런 서사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움직임은 있지만 그건 계속 자기가 반복해서 보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1: 네.
0: 그런 원통 안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어셔한테 이 조이 트로프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게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1: 그쵸.
0: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결국 아무리 긴 영화라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이 조이 트로프 세계 안에서 과거에는 생명의 바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시시해진 그런
1: 네.
0: 장난감의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이 트로프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만드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네,
1: 그쵸.
0: 그래서 기념품으로 사가기 되게 좋은 이 작품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만지면서 누리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0: 네.
1: 그렇게 하면서 이 시어셔의 생각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쵸?
1: 기대를 하게 돼요.
0: 네. 그리고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초반에는 70분짜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됐을 때좀더 양을 늘려서 120분짜리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 긴 영화들은 두편 이렇게 두 장짜리로 카세트 두개
1: 맞아요.
0: 빌려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1: 그러네요,
0: 나는데
1: 맞아요.
0: 결국 우리가 보는 과거의 영화들 찍혀 있는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셔도 그렇고 시어셔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1: 네.
0: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 조이 트로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책, 로즈 키팅의 오드바디 선물 받으실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1360 그리고 9276 이렇게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밋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티켓 받으실 네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4000 그리고 7745, 그리고 2390, 그리고 0385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0385 쓰시는 카페님 파주에서
0: 네.
1: 살고 계신데 신혼부부시래요. 그러니까
0: 가깝고 좋네요.
1: 동성애
0: 네.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머리는 미메시스 요거고요. 우리 그 말머리 놓치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내일도 이벤트 이어가니까 또 기대해 주시죠. 다음 주 어떤 책으로 이야기
2: 네.
1: 나눌까요?
2: 다음 주에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1: 네.
2: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복수.
1: 복수.
2: 네.
0: 아, 미시마
2: 아름다움이
0: 유키오.
2: 사람을 죽일 때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1: 무섭습니다.
2: 제목은
0: 네.
2: 복수.
1: 사랑을 죽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조금 덜
0: 확실히
1: 무서우려나?
0: 오늘 거보다 무서울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1: 네, 알겠습니다.
2: 무섭지
1: 그러면
2: 않습니다.
1: 역시 1, 2 정도.
2: 아, 그럼요. 오싹한
1: 오사
2: 컬렉션.
1: 컬렉션이니까요. 네,
2: 네.
1: 기대하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팻 메스니의 And I Love Her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7월에는 여름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여행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휴가 계획 짜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기분이 좋아질 때 음악으로 좀 더 분위기 살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부케스포스 오케스테르의 세메스테르 휴가, 프랑스 듀오 암스트롱의 체크인 두 곡으로 토요일에 세계음악갱 출발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의 세계막갱은 스웨덴 밴드 부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연주한 노래 세메스테르 휴가, 그리고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혼성 듀오 암스트롱의 체크인 두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캉스와 여름여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선곡이었습니다. 여름여행이라는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봅니다. 카리브해를 비롯한 전 세계 멋진 섬 이름이 가사에 나오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젊은 시절의 톰 크루즈를 볼 수 있는 영화 칵테일의 삽입곡입니다. 비치보이스의 1988년 노래 코코모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같은 카리브의 섬들을 이 노래를 통해 저절로 외울 수 있게 됐죠. 이어지는 곡에서는 더 많은 섬과 지명이 등장하네요. 카리브 혈통의 프랑스 가수 로랑 불지의 1986년 샹송 벨리랑맥 마리갈랑 뜹니다. 제목 자체가 두 개의 섬 이름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세인트 빈센트, 싱가포르, 시모어, 실론, 카루케아, 칼레도니아, 우에상 같은 프랑스와 전 세계의 다양한 지명들도 나옵니다. 세 번째 노래는 노르웨이의 듀오 Kings of Convenience의 2004년 히트곡 Cayman Islands. 카리브의 휴양지이자 세계적인 금융 허브죠. 케이먼 제도가 제목인 노래입니다.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라서 그런지요. 이 노래들을 들으면 기분이 좀 더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세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예쁜 멜로디의 섬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The Beach Boys의 코코모, 로랑 불지의 베리랑맥 마리가랑트,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s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여름여행을 주제로 노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바다가 바로 떠오르는 두 곡의 프랑스 노래입니다. 먼저 밴드 레제크로의 아세딕인데요. 헐리우드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잘 알려진 곡이 됐습니다. 노래 제목 아세딕은 프랑스의 산업고용협회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실업보험수당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실업수당을 받아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노래지만요. 꽤나 풍자적인 노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에뗀다오의 라베 더 베이는요. 어떤 필터를 거쳐서 나온 듯한 에뗀다오의 금속성 목소리가 더욱더 청량감을 더해주는데요. 마치 멋진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철에 자주 선곡하는 곡입니다.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바다와 잘 어울리는 샹송 두 곡이었습니다. 밴드 레제코의 아세틱, 이어진 곡 에띠엔다오의 라베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형형색색의 수영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한 해변이 바로 연상되는 멕시코 노래들입니다. 크리스티안의 아술, 블루, 그리고 루이스 미겔의 해석으로 라틴 넘버 Cuando calienta el sol, 태양이 뜨겁게 타오를 때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멕시코의 세계적인 휴양지 아카풀코 그리고 칸쿤 같은 곳이 연상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었죠. 크리스티안의 아술, 이어진 곡은 루이스 미겔의 Cuando Calienta el Sol이었습니다. 루이스 미겔의 노래 Cuando Calienta el Sol,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아카풀코 해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비디오 검색해서 보시면요. 아카풀코 해변 멋진 풍광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세맥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아시아, 일본과 한국 음악입니다. 일본 시티팝의 황제로 불리는 야마시타 타츠로의 대표곡 Magic Ways. 1984년 히트곡이지만요. 지금도 여름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시즌송입니다. 듣자마자 바로 시원해지면서 파도 치는 바다가 그려지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데요. 이 노래 먼저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한국 뮤션 김정범의 솔로 프로젝트 푸디토리움의 노래입니다. 비아잔찌, 여행자라는 곡인데요. 브라질 가수 파비오 카두레가 보컬 피처링했습니다. 두 곡 전해드립니다.

야마시타 다츠로의 매직 웨이스, 그리고 푸디토리움의 비아잔치 여행자, 브라질 가수 파비오 카드레의 목소리였습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여름여행에 관한 노래, 브라질의 노장밴드 아지무스의 1977년 곡 무소브리 우 오리존찌, 수평선 너머의 비행입니다. 몇 년 전 서울 공연에서 관객들의 허밍을 유도하면서 지하 공연장을 수평선이 보이는 석양의 바닷가로 만들어준 아지무스 멤버들의 잊을 수 없는 라이브가 생각나는 곡입니다. 아지무스의 무소브리 우 오리존찌,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72년은 브라질 팝, 흔히 에미베베라고 불리는 장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 노부스 바이아노스, 리뉴 다비올라, 네우송 안젤루, 조이시, 칭마이아, 잘지 마스칼리, 통제 엘리세지나가 역사적인 앨범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랜 망명생활 끝자락에서 각각 걸작 앨범을 발표한 트로피칼리아의 영웅 지우베우투 지우와 가이타노 벨로주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건이 있었으니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음반 중 하나 글루비다 이스키나였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영미 팝 음악사의 명반, 예를 들어 밥 딜런의 블론드 온 블론드나 더 롤링 스톤스의 엑사일 온 메인 스트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시에 더 희망적이고 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2018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피치포크에서 1972년 브라질 음악 명반 글루비다 이스키나에 바친 헌사입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 길모퉁이 클럽. 이 이름은 앨범 타이틀을 넘어 브라질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 공동체, 그리고 음악 운동을 상징합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브라질 문화에선 고립된 곳이었던 주 미나스 제라이스 고유의 음악을 브라질 전역은 물론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도약대였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가톨릭 성가의 현대 재즈의 화성이 결합한 이 독창적인 사운드는 글루비다 이스키나 음반을 거쳐서 마침내 세계 대중음악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의 거장 미우동 나시멘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라질에선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나시멘뚜와 나란히 음반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가 바로 로 보지스였습니다.

그룹이 나이스기나를 발표했을 때 로볼지스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볼지스 가문은 미나스테라이스의 주도 벨루 오리존티 중심가에서 대대로 음악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우동 나시멘토는 이들과 일찍부터 교류하고 있었고, 로볼지스는 10살 때부터 그와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미나스 제라이스는 영국에서 건너온 비틀즈 음악에 열광했고, 로볼지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똥 나시멘뚜는 그에게서 브라질 음악의 미래를 봤다죠. 그래서 히우지자네이루의 창작 레지던시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거장과 신예의 협업은 글루비다이스키나 모퉁이 클럽이라는 불멸의 음악 유산을 낳은 겁니다. 동시에 로볼지스라는 새로운 거장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로버즈는 미나스테라이스 공동체 음악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되 내면의 독백과 사이키델릭 록의 서사로 나아갑니다. 그는 당시 브라질에서는 대세이자 절대적인 교본 같았던 삼바나 보사노바의 틀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바로크 팝, 재즈, 프로그레시브 록의 실험적인 사운드를 탐험하며 브라질 팝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국제음악신에서 로볼디스는 1960년대 영미팝 스타일을 브라질, 특히나 미나스테라이스의 지역색과 실험적으로 접목, 독자적인 음악 언어로 발전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치포크가 로볼지스에게 바친 헌사를 인용하며 이야기 마칩니다. 로볼지스는 20세기 음악을 통틀어 가장 심오한 영역에 거한다. 브라질 동료들은 물론 폴 사이먼, 어스, 윈드 앤 파이어, 허비 행콕, 애니멀 컬렉티브 같은 국제적 거장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고향 미나스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당대 국제 팝의 조류를 실험적으로 접목한, 그렇게 해서 브라질 대중음악 에미페베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 로보르지스를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곡이었죠. 성인의 나이도 아닐 수 있는 그 10대의 나이로 발표한 1972년 자 글로비다이스키나 수록곡 웅지라소 다꼴두 세우카벨루, 너의 머리카락 색을 닮은 해바라기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은 글쎄요, 아까 그 비틀스와의 비교도 나왔지만 유럽의 영향도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레시브한 작품 세계도 있었구나. 뭐 21곡 중에 8곡에 로보르지스가 작곡자로 크레딧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작이었죠. 데뷔 시절부터 이렇게 모차르트만큼의 주목은 아니었을지언정 어쨌든 미우동나우스멘트의 가이던스를 받아서 출발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수많은 뭐 영미권의 아티스트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극찬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미국의 특히 그 재즈의 거성이죠. 팻 메스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음악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직접 리서치 좀 해봐라 라고 부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DJ 선곡 시간에 2019년 그가 7순을 바라보는 나이부터 좀 더 촘촘하게 음반을 냈다라고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디스코그래피가 약간 거꾸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혼기에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마칩니다.

1970년 5월의 어느 날 서독 뮌헨의 카페 유로파 앞에서 통기타를 맨 일본인 청년이 거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번쩍거리는 장식물을 걸친 그는 중얼거리다가 괴이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그게 그의 노래였답니다. 통기타, 그것은 무용지물처럼 보였죠. 이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독일 청년 두 명이 이 일본 히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록밴드의 멤버였는데요. 마침 그날 저녁에도 공연을 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보컬리스트가 신경쇠약에 걸려 미국으로 가버린 후 새 보컬리스트를 열심히 찾던 중이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린 실험적인 록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당장 오늘 밤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보컬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 무대에 서줄 수 있나요? 일본인 청년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리허설도 하지 않은 채 클럽 무대에 올랐답니다. 이 일본 청년의 무대는 낮에 거리 공연과 다르지 않았죠. 매진이었던 공연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관객

대부분이 그들의 해괴한 무대와 음악을 듣다 질려서는 속속 자리를 떴습니다. 1960년대 말 현대 전위 음악의 실험 정신으로 록의 관습을 파괴한 크라우트 록 밴드 캔, 그리고 밴드의 황금기를 견인한 아이콘 나모 스즈키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캔을 결성한 키보디스트 일민 슈미트, 베이스 기타 사운드 엔지니어링 담당의 홀거 추케이, 기타 담당의 마이클 카롤리, 퍼커션 담당의 야키 리베차이트는 나모 스즈키를 영입하면서 그간 꿈꿔왔던 즉흥 음악을 제대로 구현하게 됩니다. 나모 스즈키의 정형화되지 않은 가창은 그들에게 새로운 악기, 나아가 기존 록 음악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로 다가갔습니다. 나모 스즈키의 노래는 의미 전달 기능을 가차 없이 폐기했죠. 그는 영어와 일본어 가사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교차했고,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방언처럼 쏟아냈습니다. 켄에게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성의 개입은 켄의 연주 방식을 직관적 상호작용과 집단 즉흥 작곡의 단계로 끌어올렸죠. 곡을 먼저 쓰고 연주하는 일반적인 록밴드와 달리 켄은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즉흥으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홀고 추케이가 가장 밀도 높은 순간들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하나의 트랙으로 완성하는 이 독창적인 제작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정 멤버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멤버 모두가 작곡가, 연주자, 보컬리스트가 되어 함께 소리의 풍경을 빚어나가는 이런 과정은 켄이 처음부터 꿈꾼 무정부주의 음악 이상향이었고요. 나모 스즈키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캐는 유럽 전역에 학생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196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밴드의 공동 창립자 일민 슈미트는 밴드의 기원이 68 혁명의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창작 방식은 분명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암묵적 슬로건은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이 옳다였습니다. 함께하는 순간 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사운드를 위해서 캔은 공연에서 정해진 세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앨범 수록곡을 무대에서 온전히 재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 동시에 우연히 발생하는 소리를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는 지상의 모든 음악을 파편적으로 섞어 융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캔의 음악이 펑크, 재즈, 나아가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난 세계 음악에 처음부터 열려 있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록 음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서독 청년들에게 그들 고유의 자생적 음악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쟁 이후 이 서독에서 탄생한 크라우트록 밴드의 황금기를 이끈, 그리고 크라우트록 그 사조의 대표 밴드 캔을 만나봤습니다. 그 실험정신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절 견인한 2대 보컬 다모 스즈키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캔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시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게라지록을 하는 밴드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크라우트록의 정점 71년부터 73년, 그리고는 보컬리스트 탈퇴 이후 앰비언트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7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디스코나 펑크 쪽으로 움직였다, 변해갔다, 뭐 이런 밴드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점인 크라우트록 시절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평가지만 좀 파퓰러한 사운드 같은데 라고 평단에서도 평가하는 곡이었습니다. 뭐 사람들, 일반 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만한 곡이었고요. 72년 발표한 음반에서 비타민 C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보게, 당신은 지금 활력징후가 안 좋아.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중이야. 지인에게 건강을 좀 챙기라. 조언이죠. 그 멤버들 중에서 배경이 다양한데 재즈 배경, 특히나 프리 재즈 씬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던 야키 리베차이트 관련해서 그의 드러밍에 대한 평가가 상당하죠. 거의 인간 드럼 머신이라는 평을 들었고요. 이렇게 편집으로 또 나중에 이어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재즈인데 이렇게 드럼 머신적이라고? 이 괴리가 있죠. 근데 프리재즈 씬에서 활동하면서 그에 반하는 연주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네요. 주변에 지적이 있었다죠. 너무 프리하다, 너는 지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집단 연주를 통한 작곡 과정도 재즈, 특히 프리재즈 씬에서 시도한 집단적 컬렉티브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이런 것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는 그래도 즉흥을 들어가기 전에 뼈대는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프리재즈 씬에서도 이들처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저돌적인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편집으로 나중에 그 채집된 그런 스케치들을 이어붙인다라는 접근도 이 멤버 중에서 또 키보드를 담당했던 이르민 슈미트 같은 경우는 초기 프로토 전자음악이나 그 현대음악 씬에서 가장 뭐 거성으로 알려진 슈토카우젠의 제자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채집한 음원을 이어붙이는 이런 작업도 그런 쪽의 영향이겠거니 라는 생각도 들죠.

콜롬비아가 자랑하는 음악 카멜레옹 무시우 베리네의 역사는 2007년 콜롬비아의 수도 모고타에 있는 로스안데스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산티아고 브리에토와 니콜라스 훈카를 소개합니다. 산티아고는 어린 시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며 음악학교에 입학했지만 입학하자마자 들른 연습실에서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기타로 맹렬히 연주하는 동급생 니콜라스 훈카를 본 순간 바이올린을 버리고 기타를 잡게 되었답니다. 16살이 된 2000년대 초반 두 소녀는 당시 유행하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듣다가 우연히 한 거장의 음악을 발견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였죠. 두 소녀는 그날로 집시 재즈 스윙에 빠져듭니다. 집시 재즈의 핵심 리듬인 르뽐프 주법을 함께 독학하죠.

두 소녀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보고타의 로스안데스 대학에 나란히 입학합니다. 그리고 2007년 콜롬비아의 역사적인 소도

도시 비아 데 레이바로 여행을 가는데요.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놀던 그들에게 같은 대학 인류학과를 다니던 카탈리나 가르시아가 다가갑니다. 프랑스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던 카탈리나는 그들의 기타 연주에 맞춰 프랑스어를 흥얼거렸는데, 안 그래도 이 프랑스 집시 재즈를 사랑했던 두 남자는 감격했고, 세 사람의 이른바 잼 세션은 학교로 돌아온 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집시 재즈의 볼레로 같은 중남미 고전 음악을 커버하던 세 친구는 조금씩 조금씩 보고타의 여러 공연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룹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산티아고 브리에토가 프랑스 소설가 미셸 우엘베크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단어라고 하죠. 회음부를 뜻하는 베리네에서 착한 무슈 베리네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해괴한 해부학 용어에 무슈라는 경칭을 붙인 건 말장난에서 시작됐지만, 동시에 유럽 문화를 동경하고 동일시 되길 바라는 이 중남미 상류층의 스노비즘을 넌지시 풍자하고 있었답니다.

2012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이 콜롬비아에서 골드레코드를 기록하면서 무슈베린에는 집시 스윙과 라틴 팝을 결합한 신박한 사운드메이커로 부상합니다. 2015년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이 제16회 라틴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신인상을, 2023년에 발표한 네 번째 앨범이 제24회 라틴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 앨범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우뚝 섭니다. 이쯤 그들은 집시 스윙 리듬에 볼레로나 꿈비아를 접목한 그 초창기 사운드에서 레게, 보사노바, 일렉트로닉 팝, 라틴 얼터너티브 팝으로 영역을 넓힌 터였습니다. 초창기 무슈베린에는 밴드의 음악 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해 스윙 크리오요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해석하면은 라틴 아메리카 스타일로 토착화한 스윙 쯤 될 텐데요. 언제부턴가 그들은 같은 질문에 간단하게 답합니다. 무시파리네는 콜롬비아 음악을 하는 밴드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집시 스윙을 비롯한 세계 음악을 새롭게 접목한 콜롬비아의 무슈 베리네 만나봤습니다. 라티엔다 데 솜브레로스, 모자 가게라는 재미난 동화 같은 얼핏 제목의 노래였는데요. 2012년 데뷔 음반 수록했습니다. 이들은 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만드는 그런 체제의 밴드입니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눈 장가가기를 앞둔 한 청년이 예비 사위 입장에서 장인 장모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겠는데 하면서 뭐 상견례하러 가는 건지 모자 가게를 지나가면서 아, 저 모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써보면서 어떻게 치장해야 좋은 인상을 줄까 그러면서 뭐 이발도 해야겠네 뭐 이러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을 담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출발을 해서 스윙 그리오요라고 명시적으로 자기네가 우린 이런 음악 합니다 라고 눈에 띄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미 라틴 그래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고 해외에서도 뭐 특히나 미국 그래미 그런 쪽에서 인지도가 생기기까지 스멀스멀 보고타에 이런 밴드가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앙상블이야 뭐 이런 입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이제는 뭐 스포티파이 수백만 월간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런 인기 밴드가 됐죠.

Ethereal French Chanteuse,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프랑스 가수 클로딘 롱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접하는 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령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려 입 밖으로 내뿜는 이 풍성한 벨팅 창법과는 다릅니다. 목소리의 심지가 사라진 그야말로 훈풍 같은 그녀의 목소리는 숨을 흘려보내듯 부드럽게 속삭이는 창법을 고수했죠. 아, 그래서 휘스퍼 보컬이라는 말도 그녀를 자주 따라다니죠. 이쯤 하면 반자동적으로 제인 버킨을 떠올리게 되지만 클로딘 롱제 쪽이 간발의 차이로 버킨을 앞섰군요. 롱제의 여름바람 같은 이 창법은 사실 궁여지책에 가까웠다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18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갔고요. 가수가 아니라 댄서로 무대에 처음 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건 1961년 미국의 팝 아이콘 앤디 윌리엄스를 만나 결혼한 후 그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0: Écoute le vent et la mer. Je me sens bien. Je t'aime.
1: 토미 리프마크는 당시 AMM 레코드사의 전속 프로듀서로서 클로딘 롱제를 만났습니다. 훗날 이 시절을 회고하는 인터뷰에서 토미 리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력은 있었는데요. 솔직히 클로딘은 탁월한 가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데뷔 앨범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프로덕션부터 곡 선정, 편곡, 최종 완성까지 이 모든 과정과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네, 토미 리프만은 A부터 Z까지 맞춤형 프로듀싱으로 클로딘 롱제의 음악 정체성을 완성시켰습니다. 먼저 그녀의 프랑스어 억양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과 여의 주제가부터 이 조빔의 보사노바, 미국의 포크락 히트곡들을 엄선한 후에 이지 리스닝, 라운지풍으로 세련되게 편곡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를 클로딘 롱제의 입술에 닿을 만큼 밀착시킨 후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마시고요. 속삭이세요. 라고 지시했답니다. 196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 유행한 예예를 대표했던 프랑스 갸알, 프랑스와즈 아르디 스타일의 가냘픈 음색이 이 브라질 보사노바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딘 롱제가 이테리얼 프렌치 샹투즈,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프랑스 가수로 미국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역사의 첫 장이 되었습니다.

클로딘 롱제는 1960-70년대 미국 팝 음악계에 프렌치 팝의 정서를 라운지 스타일로 이식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6년 연인 관계였던 사비치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커리어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특유의 이 몽환적인 라운지 팝송은 1990년대 라운지 스타일의 부흥과 함께 재소환되었고 이후에도 라나 델 레이 같은 여성 보컬리스트에게 영감을 주며 독자적인 계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렌치 팝의 몽환을 보사노바 라운지를 위시한 이지 리스닝 음악으로 정립한 아티스트 클로딘 롱제 만나봤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이 항불안제 같은 효과가 있는 목소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런 평가도 있었다죠. 그토록 적은 것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빚어낸 앨범은 드물다라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1: 마카야씨, 큰일이라니 무슨 일 생겼어요?
0: 아니,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했더니 좀 많이 멋있어졌잖아요. 아, 그랬더니 승모씨가 갑자기 저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 어, 왜죠?
0: 네. 아니, 승모씨가 운동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멋있어지면 네. 아니, 저희 파리 초하다가 길거리에서 모델로 캐스팅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 엠프샌드오는 어떻게 해요?
1: 아이고, 별걸 다 걱정합니다, 마카야씨.
2: 맞긴 해.
1: 잠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어딘가에서 일어난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를 몰고 오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0: 정답! 마카의 미소로 전 세계 항공인들의 피로가 풀린다! 바로바로 멋진 남자의 영향력, 이런 거 아닌가요?
1: 띵! 정답은 바로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오. 우연히 듣게 된 노래에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도,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다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죠.
0: 그럼 제가 치명적인 미소를 지으며 날갯짓을 파닥파닥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3빈이, 4빈이도 아이돌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1: 그분이 저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가능할지도요. Hello, this is DJ Camden, hoping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항공이들.
3: Hello, I'm DJ Makaya, hoping to flap the wings of happiness together with our 항공이들.

0: 둘, 셋,
1: we go on and on.
0: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킴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엑소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1: 나비야, 나비야.
0: 마카야 씨, 오늘 또 오프닝에서 저희 나비 효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1: 맞습니다.
0: 나비 평소에 좀 무서워하시죠?
1: 저 나비를 네 좋아합니다.
0: 오.
1: 근데 사실 나비가 요즘 좀 레어템이 된 것 같아요.
0: 요즘,
1: 요즘 나비를 많이 볼 네.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0: 좀, 뭐 그쵸,
1: 어렸을
0: 희귀하죠,
1: 때보다 희귀. 많이 없어졌어.
0: 예, 네, 약간 요즘
1: 어디 갔지?
0: 그렇게
1: 캠디가 잡은 거 아니에요?
0: 전 못 잡습니다.
1: 나비 안 좋아해요?
0: 네.
1: 오 마이 갓. 나비 or 나방?
0: 아 그래도 나비.
1: 나비, 나비가 낫죠. 네. 나방은 옷을 먹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옷장에 나방 있으면 옷에 구멍 생겨요.
0: 진짜로?
1: 네, 왜냐면 그걸 먹어요. 맞죠? 나방들이. 네. 위험한 친구들이야.
0: 아, 진짜 위험하구나.
1: 네.
0: 옷을 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죠. 어?
1: 그럼 나방 효과는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나비 효과 얘기 한번 해봅시다.
0: 좋아요. 자, 나비 효과가 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오.
0: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나비 효과.
1: 와우. 네. 아니 뭐 거의 사전이에요.
0: 네, 맞아요. 요즘 요즘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0: 네.
1: 역시 멋있다.
0: 자, 그래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의 작은 선택으로 뭐가 달라졌다 이런 순간이 좀 있으신가요?
1: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이 아이돌을 하게 된 계기가 제일 큰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죠.
0: 아, 너무 뻔한데?
1: 뻔한 거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요. 네.
0: 하지만 들려주시죠.
1: 네, 네, 사실 이 스토리가 뭐 사실 저희 엄마한테 시작된 거니까 뭐 엄마가 오디션을 봐라 했는데 네. 제가 계속 싫다 했어요.
0: 네.
1: 계속 싫다 하다가 그래도 또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0: 네.
1: 5만 원 주면 내가 오디션을 보겠다.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5만 원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다음 날에 친구랑 놀러 가야 됐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잡았었더라면 제가 그 5만 원이 필요 없었을 거고 그러면 5만 원이 필요 없었으면 오디션을 안 봤을 거고
0: 네.
1: 오디션을 안 봤었으면 연습생을 안 했었을 거고
0: 네.
1: 연습생을 안 했었으면 데뷔주에 안 들어갔었을 거고 데뷔주에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 데뷔를 안 했겠죠? 이게 나비 효과 아닙니까?
0: 그죠.
1: 네, shout out my friend.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왔다. 아하.
0: You're welcome.
1: Thank you.
0: 저도 있어요, 사실.
1: Oh, come on.
0: 네, 저는요 일단 채소를 잘 못 먹어요. 야채를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제가 특히 그 중에서도 파를 되게 싫어했어요. 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렁탕에 들어가 있는 파로
1: 네.
0: 시작을 했죠.
1: 오.
0: 이 조그만한 설렁탕에 있는
1: 좀
0: 그 조그만한 파로.
1: 감칠맛으로 시작했네요.
0: 네, 그 파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1: 생파.
0: 바로 이 고기랑 같이 먹는 파 무침 아세요?
1: 오, 알죠, 알죠.
0: 파 무침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왔습니다.
1: 와, 파 무침만 먹을 수 있어요?
0: 네, 네.
1: 오, 저는 사실 그거만 못 먹어요.
0: 그쵸.
1: 저 쌈 싸 먹어야 돼요.
0: 그쵸.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
1: 어른이네.
0: 굉장히 큰 나비 효과죠.
1: 이야, 파의 나비 효과.
0: 사실 이게 나비 효과.
1: 그리고 소문으로는 네. 이제 곧 생파까지 준비한다는 생일
0: 생파?
1: 파티.
0: 아.
1: 네, 그쵸. 엄청난 나비 효과.
0: 장난이신 거죠?
1: 아, 네. 생일 지났는데 뭐 사실 이걸 나비 효과라 하기 좀 애매하지만
0: 네.
1: 그래도 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 왜
1: 저는 존중해요. 네.
0: 그렇죠.
1: 저도 채소를 못 먹는 사람으로서
0: 네.
1: 존중합니다.
0: 네.
1: 근데 이 나비 효과를 인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예를 들면 내가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로 뭐 친해졌거나 아니면 베프가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

0: 저는요.
1: 네.
0: 사소한 말 한마디. 연습생 때죠. 연습생 때 저는 실력이 어쨌든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회사를.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평소에도 굉장히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자신감이 더 떨어졌어요.
1: 아.
0: 그래서 뭔가 누군가한테 말 걸기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눈치 보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지금 또 피오하모니 선배님이 기호죠.
1: 그렇죠.
0: 예, 네, 기호가 이제 어쨌든 캐나다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1: 맞아.
0: 그래서 이제 걔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하자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꺼냈어요, 처음으로.
1: 이야.
0: 왜냐하면 기호가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한테는 말을 하면 잘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해봤더니 되게 잘 받아주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곡을 같이 연습해서 제가 그때 당시 연습했던 곡이 보스였거든요.
1: 보스. 내가 노래하는 보스.
0: 네, 맞아요. 그 곡을 이제 같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말을 한마디를 안 했더라면 사실 지금이 어쨌든 되게 동갑이잖아요.
1: 친하죠.
0: 지금 되게 친하게 지형인데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사실 지금으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하고 그냥 말을 툭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굉장히 소심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호 입장에서도 얘가 나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되게 조용하고 막 이러니까.
1: 근데
0: 어쨌든 저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1: 축하드려요.
0: 네.
1: 아 친구 와 박수. 와 친구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0: 마카시 따로 있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뭐
0: 힘든 형한테 뭐 말 한마디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야.
1: 네, 뭐 저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전 딱히 막 인트레스팅한 게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질문은 또 내가 무심코 베푼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사소한 친절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지
0: 네, 얘기해 주시죠.
1: 질문인데요. 네, 이거 제가 연습생 할 때 그래도 연습생 할 때 좀 고민이 많았죠, 제가.
0: 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어?
1: 사실 뭐 연습생.
0: 왜 형한테 안 털어놨어요, 그때?
1: 그때 형, 그, TV쇼에 나가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때 연습생 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나한테 적합한 직업인가. 내가 이거를 할 자격이 있는가.
0: 네.
1: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호주에서, K-POP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별로 K-POP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호주는 되게 그냥 뭔가 자유롭고 그냥 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그런 생활이라서 막 연습해서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막 생활화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러 가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좀 많이 당황했어요. 너가 그런 걸 한다고? 그래 뭐 일단 처음에는 뭐 장난치고 막 그렇죠. 웃겼죠.
0: 뭐 안 어울린다고 하고 막.
1: 막 제가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애들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 살아있냐? 요즘은 뭐 어떠냐 막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뭐 장난쳤지만 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뭔가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연습생을 이겨내고 또 데뷔전에 들어가고 데뷔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뷔를 했잖아요.
0: 똑같네 갑자기.
1: 아유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게 또 나비 효과 아닙니까?
0: 아, 나비 효과.
1: 네, 이래서 제가 나비를 좋아해요. 네.
0: 좋아하세요.
1: 네, 나비 좋아합니다.
0: 네, 이렇게 또 한국인들과 운명처럼 연결된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다음은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ewo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레드벨벳 코스믹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라디오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모실 시간이죠.
1: 맞습니다. 성우 강영호, 박지엽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유명 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4: 음악할 때 박지엽입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카메라 캠.
1: 네, 안녕하세요. 막하는 막디입니다.
3: 아니, 자신 있게 하세요.
0: 카메라 캠. 든든한 듬.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3: 아, 네, 그럼요.
4: 아,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3: 잘 지냈습니다.
0: 약간 뭐 TMI 있나요?
4: TMI?
0: 네, TMI.
4: 오! 드디어 샌드베이글 성공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원하는 맛을 드디어 먹었어요.
1: 빅뉴스.
0: 그 네. 망고인가요? 망고?
4: 망고.
0: 맞죠. 기억력 대박이죠.
4: 오,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요.
1: 오픈런 하셨어요, 또?
4: 아니요. 이번에 오픈런 안 했는데 성공했어요. 네.
1: 진짜 운이구나.
4: 그래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0: 대박이다. 그래. 처음에 근데 샌드백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샌드백을 구매했습니다.
1: 복싱.
0: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3: 샌드백 오픈런. 좋아요.
0: 오늘 먹고 싶다, 샌드베이글.
1: 좋죠, 좋죠.
3: 맛있었어요?
4: 오,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약간 뭔가 그 기대에 부풀었던 그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1: 맞아, 삶은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1: 네, 넘어가겠습니다.
4: 네.
1: 저희가 또 앞에서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3: 네.
1: 내가 한 어떤 선택으로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구나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3: 제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0: 좋아요. 드라마틱하고
3: 20살 때 네. 동호회

0: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오.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친구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그 고백으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네. 지금 같이 삽니다.
2: 와. 네.
3: 근데 대단하죠? 진짜 궁금한 게 15년 동안 네. 그러면 단 한 번도 이제 만나진 않았어요, 따로?
0: 아니, 한두 번 정도
3: 연락하고
0: 네, 연락하고 뭐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네. 정말 그런 거 없이 네.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게 10년. 네.
1: 우와.
0: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네.
1: 와, 근데 10년이네.
0: 근데 지금도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사귀었으면 네. 무조건 헤어졌을 거고 절대 결혼 못했다.
2: 네, 네. 그쵸, 그런 말이 있어요. Right person, wrong time. 이게 맞는 사람인데 시간대가 틀렸다.
3: 아, 타이밍, 타이밍,
2: 네. 타이밍,
3: 타이밍.
2: 맞아요. 네.
3: 아, 근데 그런 거
2: 맞아.
3: 같아요.
2: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는 뭐 바쁘고 이제 뭐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일 찾아야 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근데 그거를 다 이게 안정화되고 만나는 거랑 그 초반에 만나는 거랑 너무 다르다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이게 진짜.
0: 저희 연애하는 거 보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2: 네. 아, 제가 이런 스토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런 거 들으면.
3: 재밌죠, 이런 거.
2: 아, 이런 거 너무 좋죠. 아, 근데 축하드립니다.
3: 아, 그러니까요. 대박.
0: 아, 감사합니다.
2: 아, 네. 대박이다.
4: 네. 아, 앞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셔서.
0: 아, 나중에 할 걸 그랬다?
4: 저는 그냥 네네. 단순해요.
3: 괜찮아요, 단순한 것도. 네.
4: 성우를 엄청 좋아하다가 네. 성우가 되었습니다.
1: 야!
3: 그럼 막 이런 팬사인회도 가시고 하셨나요?
4: 네, 사인회도 갔었고요.
1: 우와,
4: 그래서 대박. 그때 받은 사인에 뭐 꼭 성우가 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메시지 적어주신 것도 있어요.
3: 이야. 그러면 딱 성우가 돼서 이렇게 네. 우연히 만나본 적이 있나요?
4: 작품이 거의 네. 그 회사 직속 선배님을 네네 직속 선배님 중에서 제가 정말 팬이었던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께 네. 제가 정말 네. 어릴 때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네네네. 팬미팅도 갔었다
3: 기억하세요,
4: 했더니
3: 혹시?
4: 아, 기억은 못하시지만 되게 놀라하셨어요.
1: 아,
4: 아, 그렇구나.
1: 와.
4: 뭔가 약간 그 세월을 신기하죠. 느낀다고 하셨어요.
3: 신기하죠. 와. 저도 사실 CN블루 선배님이랑 막 다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4: 아, 그렇죠.
3: 근데 막 이제 저희끼리 항상 하는 패밀리 콘서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패밀리 콘서트 때마다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냥 어떻게 같은 회사의 한 식구가 됐지?
4: 맞아.
3: 내가 이런
2: 뭐 맞아 맞아.
3: 이홍기 선배님이랑 막 너무 신기해요. 그냥
2: 완전 레전드지다. 레전드.
3: 그러면 막 지금도 계세요 EBS에?
4: 네, 저희 이제 그러니까 네. 회사에 계시는 건 아니고 네. 저희 극회에 계시거든요.
3: 와,
4: 그래서
3: 멋있네요.
4: 이제 가끔 네. 뭐 야유회나 송년회 이런 행사를 할 때 네. 뵙기도 하고.
2: 신기하다. 나의 우상을 이렇게 만나서 같은 직업을 하게 되는 게
0: 맞아요.
2: 참
0: 맞아요.
2: 신기하네요.
0: 네.
4: 기분이 그쵸? 진짜 이상해요.
2: 어린인 내가 알면 진짜 놀라서 넘어질.
4: 안 믿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나중에 네가 성우 돼서 그 선배님이랑 같이 녹음할 거야 라고 야. 얘기하면
1: 이야 그쵸
2: 대박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게
3: 진정한
2: 아, 나비 네. 너무 좋다.
3: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 시간 좀비들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시끄러운 사무실.
6: 뭐? 어제는 연차를 내고 오늘은 조퇴를 해요? 나는 아파도 퇴근하고 아프고 주말에 아픕니다. 어? 자기관리도 능력이라는 거 몰라요?
7: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근데 저 사람은 말이 좀 심한데? 저쪽 사람은 많이 아파 보이고.
6: 어이 거기 차지훈 선임, 거기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어제 말한 보고서는 다 됐어요?
7: 내가 차 선임? 아이고 또 보고서를 쓰라고? 에휴 오늘도 출근 내일도 출근 아 언제 퇴근하지?
5: 그렇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7년차 직장인 차지윤이 까칠한 직장 상사 강시우를 만나 펼치는 오피스 로맨스 드라마 내일도 출근에 소환된 것.
6: 윤노아 사원 그대는 장점이 도대체 뭡니까? 차선님처럼 일이 빠르던가 아니면 아이디어가 좋던가 일도 못해 체력도 나빠 아야야야야야야
2: 아 진짜 못 들어주겠네. 아 저 못된 상사를 혼내주면 차원의 문이 열릴까?
5: 반복되는 세계관 이동에 지친 우리의 K 이번엔 빠른 퇴근을 꿈꾸며 못된 상사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한다.
2: 아, 고책임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0: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성과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경우, 휴가나 병가를 못 내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지금 책임님이 윤노아 사원에게 하신 말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 아, 아니 나를 신고라도 했습니까?
2: 결국 참지 못하고 상사에게 질러버린 K. 하지만 차은의 문은 열리지 않고.
0: 아, 결국 내일도 출근해야 해? 안 그래도 반복해서 차원 이동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는데, 아, 사직서를 한번 써볼까? 퇴사를 하면 이 드라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대들이 보기엔 일개 머슴 같은 존재겠지만 저도 한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사한 사원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헌신짝 취급하면 좋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네 발로 나갑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2: 신나게 사직서를 작성하며 탈출을 꿈꾸던 K. 마우스 앞에 익숙한 파란색 노트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3: 날바 지금 당장 날바요.
0: 어? 이 노트는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노트인데?
4: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건 이미 출시. 조금만 개선하면 차 손님의 이 아이디어는 가능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굿, 다음 아이디어도 그레이트.
0: 뭐야? 이건 강책임님 글씨잖아. 아, 까칠하기로 유명한 분이 내 아이디어마다 코멘트를 달아주셨네. 아, 왜 남의 수첩에 함부로 낙서를 해? 아, 감동. 아, 내 아이디어 마음대로 훔쳐가고 여기저기 막말하는 고책임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
2: 자신의 아이디어 노트에 일일이 댓글을 달며 자신을 응원해준 강시우 책임에게 감동한 K. 이번엔 퇴사 말고 내일도 출근할 생각을 해본다.
0: 그래, 세상에 완벽한 상사는 없어. 조금 까칠하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와 일하게 되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2: 그렇게 퇴사 대신 내일도 출근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0: 여러분, 저 마카야. 상품 기획 1팀 차지윤. 내일도 출근해서 강시우 책임님과 열심히 일해볼게요. 그럼 모두 출근해서 만나요. 안녕.
5: 아우, 회사 쉽지 않네요.
6: 와, 이번에 정말 어려운 대사들이 너무 많았는데.
5: 네.
6: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7: 감상적이십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5: 오늘 좀 뇌지컬을 좀 써봤습니다.
8: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일상 속 권태기에 빠진 7년차 직장인이 까칠한 원칙주의 상사와 합을 맞추며 일과 사랑의 설렘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오피스 드라마 내일도 출근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연 배우 서인국님과 박지현님의 케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우분들, 우리 두 분은 이 웹툰이나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6: 드라마를 아주 짧게 봤습니다.
0: 근데 항상 짐 씨는 그 드라마 짧게 보시는 거예요.
6: 이게 뭔가 통으로 보려면 완결이 나고 봐야 되는데.
5: 그쵸.
6: 막상 완결하면 또 봐야 하는데.
5: 아쉽죠. 뭔가.
6: 하면서 이게 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7: 전 나중에 길게 보겠습니다.
0: 근데 여기 그 박지현 님이 배우로 하시잖아요. 네. 이거 보고 저희는 박지훈 님이 생각났거든요.
6: 감사합니다.
0: 여기는 박지현이 있다면 아이돌 한국어에는 박지음이 있다.
7: 나는 없다.
0: 이름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6: 그렇죠. 아무래도 서인국님.
7: 그렇죠. 네.
0: 다음에 한번 제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네, 드라마 속 설정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내가 원했던 일이지만 주인공처럼 일에 대한 권태기가 온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요?
0: 무조건 한 번에 있을 것 같은데.
8: 네.
7: 두 분은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권태기 안 오셨나요?
8: 그렇죠. 저희는 근데 이제 연습할 때 뭐가 안 풀리거나 이제 막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제 이런 디테일 정도는 너네가 알아서 개인 연습해와라.
7: 네.
8: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안 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burnout. 뭐라고 맞죠?
0: 맞아요.
8: 그게 와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죠 가끔. 이렇게.
0: 이게 가끔 또 스케줄이 너무 많고 그러면 무조건 새벽 연습이 필수거든요.
8: 맞아요.
0: 그러면 매일 한 두세 시간 자면서 저희가 계속 그냥 연습을 하고 스케줄하고 연습을 하고 스케줄 하는데
7: 너무 힘드시겠다.
0: 가끔 그럴 때 약간 자고 싶다.
6: 그렇죠.
7: 그렇죠.

0: 약간 집중을 잘해야 돼.
1: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머리는 안 쓰고 있어요.
0: 맞아요.
1: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아 진짜 약간 집 가고 싶다. 네, 이런 때가 있긴 하죠. 아~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무대,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권태기라 하면 약간 뭐 힘들 때, 약간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좀 권태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렇죠. 저도 DJ 두 분의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너무 성우가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시험 치고 들어왔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너무 잘 안 풀리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약간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잠깐은 있는
1: 맞아요,
2: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3: 없을 수가 없어요. EBS에 입사하기 전에도 네. 이런 녹음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녹음 일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즐겁게 녹음에 임하지만 네. 아, 막 순간순간 제가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인데 이렇게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아 나한테 너 뭐랄까 열정이 좀 사그라든다 그래.
1: 그렇지.
3: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1: 아 너무 슬퍼. 네. 아,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맞아요. 이게 반복적이게 네. 되다 보니까 뭔가 기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거를 또 즐겨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1: 네, 그 일을 즐겨야
4: 이거를
1: 돼요.
4: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만의 극복하는 꿀팁이 있으신가요?
3: 극복하는 꿀팁.
1: 저는 뭐 방금 말했는데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즐겨야 일같이 안 느껴져요.
4: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네. 직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저희 모습이 regular life를 살 때를 생각하지 말자. 그냥 너무
1: 지금 이 일을 좀 더 중요시하고
4: 그러니까 제가 너무 꼬아서 얘기했네요.
1: 너무 말 못하고 있어요 지금.
2: 아, 근데 저도 약간 캠디랑 조금 비슷한 네. 의견인 것 같은 게 네. 이게 뭔가 번아웃이나 아니면 권태기가 왔을 때 남들은 이제 아 그러면 그냥 오히려 더 쉬어 뭐 침대에 누워서 좀 이렇게 좀 잠도 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2: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연기는 안 할지언정 다른 네. 사람의 연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좋은 자극이 되도록
4: 맞아요. 쉬어도 이 직업에 관련해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틀을 벗어나 버리면
2: 맞아요.
4: 집중도 흐트러지고
2: 맞아요.
1: 맞아.
4: 제가 하고 싶던 그 얘기였어요. 알겠어요?
1: 아. 이제 좀 알아들 것 같네요.
3: 방송 끝나고 따로 얘기하시죠.
1: 아 근데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네, 뭔가 되게 약간 너무 쉬면
4: 너무 out of topic이면
1: 내 자신이 좀 약간 한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
2: 맞아요.
1: 그렇게 들면 안 되니까 항상 발전하자는 그런 모습.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1: 아 이게 또 저희가 방금 연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또 회사원 말투, 직장인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막내 뭐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특히나 생기는 말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회사에서 일할 때 자주 하는 말 있으신가요?
4: 맞아요. 이 땡땡톡 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대답하세요?
1: 아,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네. 그 상사 몰래 네. 약간 동기들끼리 단톡
3: 상사를 뺀
1: 다른 단체방을
4: 그럼
1: 앞에서 상사가 뭐라고 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타다닥 하면서 아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4: 그런 게 있으세요?
1: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겠네.
4: 아 그치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2: 아 근데 제가 이제 EBS에 입사했을 때 말고 네. 다른 회사를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4: 이 정도면 된다.
2: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 있을 때 하지는 않고요. 이제 뭐 상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네. 아니 예를 들면 뭐 마감이 당장 3시간 후인데 갑자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이거 다시 좀 만들어 올래? 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럴 때 이제 제 자리에 돌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자리에 돌아서 뭐라는 거야 지금?
3: 살아있는 메소드 연기.
1: 느낌표가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2: 네
1: 이게 들어가네. 네.
4: 맞아요. 그래야 딱 열심히
1: 그렇죠. 저희도 항상 그 단체 채팅방에 넵 그리고 느낌표
4: 박한 씨가 넵 느낌표 엄청 많이 사요.
1: 왜냐면 이게 넵 느낌표 없이 하면 네. 되게 하기 싫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2: 저는 그 내는 너무 딱딱하고
4: 저 그 말 되게 싫어합니다.
2: 내는 너무 가볍고
1: 맞아요.
2: 넵 맞아요. 이 정도가
4: 저 냉 제일 좋아하고요.
1: 맞아요. 냉
4: 내냉도 좋아하고요.
1: 캠디 냉 많이 하고
4: 저는 내 굉장히 안 좋아해요. 내 받으면

0: 내가 뭐 잘못했나?
1: 아. 맞아. 느낌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열정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맞아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준 것 같아서.
0: 특히 제가 이제 형이고 이제 리더다 보니까 무슨 네. 말을 하면 마카 씨가 내 느낌표 하면 아이고 기특해라 이런 느낌이더라고.
1: 아, 효과가 네, 있네.
0: 효과 있어. 아니, 진짜로. 아, 아니, 진짜로 효과 있어.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1: 맞아. 아, 왜냐면 가끔 다른 친구들이 그냥 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하기 싫어 보이는 거예요.
2: 맞아.
1: 분명 그런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3: 그쵸.
1: 근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저는 안 좋아해가지고
0: 그치.
1: 무조건. 그래서 근데 진짜 좋아하면 느낌표 한 6개 붙여요. 내가 내일 쉽니다. 네.
0: 오늘 고생했어요.
1: 네. 자, 5분 뒤 퇴근할게요.
0: 네. 자, 앞에 있어요.
4: 아주 좋습니다.
1: 느낌. 네. 느낌표가 왔네요. 오케이.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갈게요.
1: 네, 서인국 날 채워준 한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키 넘버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7년차 직장인.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반복하다. It means to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in English, it is similar to repeat.
2: 네, 오늘의 한국어 반복하다.
1: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3: 반복하다.

0: 행복하다.
1: 예시도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한 번 마음에 들면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반복해서 들어.
2: If I like a specific song, I listen to that song on repeat all day.
0: 어려운 한국어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쉬워질 거야.
2: Even Korean that is difficult will become easier if you keep practicing it over and over.
3: 네, 반복하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하는 나의 말, 습관이나 행동 있으십니까?
0: 오,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떤?
3: 저는 오!
4: 네, 맞아요.
3: 약간 오!
4: 그리고 캠디는 그 오랜만에 사람을 보면
5: 뒷걸음질이
0: 아, 정말요?
4: 네. 약간 자기 자신이 당황하는 것처럼 맞죠 맞죠 약간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약간 오오오 하면서 뒷걸음질
3: 그렇게 심하게 뒷걸음질 하지 않아요
4: 조금씩
3: 맞아 맞아 살살
4: 맞아 근데 그게 약간 진심이 좀 느껴져요 아 저 뒷걸음질이 약간 그리움이 보이는구나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3: 뒷걸음질의 그리움이 보이는
4: 오랜만에 본 신남이 저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뭔가 동의해주는 느낌인데 안 해주는 느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6: 그게 뭐예요?
3: 뭐예요?
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예를 들어서
4: 그래?
3: 이거 많긴 해요.
4: 이런 거 좀 많이 해요. 네, 가끔 뭐 저 친구 이야기인데
0: 네.
4: 뭐 그 친구가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3: 그래?
4: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단은 동의해줘요. 네, 그래서
3: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별로야. 근데 네. 좋게 넘어가려고 그렇죠. 얘가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지.
4: 맞아, 맞아.
3: 그냥 원래는 별로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착해서 얘가
4: 제가 너무 그런 말 못해요. 아, 해야 되는데.
3: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네. 밥을 뭐 시키잖아요.
0: 네.
3: 그러면 얘한테 가끔 이거 먹을래? 이러면 그래요? 그래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그럼 딴 거 시키자. 그럼 좋아요. 바로 이제 다른 데로
4: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러면 김밥 어때? 김밥 아니면 떡볶이. 그럼 제가
3: 일단
4: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러면
3: 그럼
4: 거기서 캠디가 아니면 오늘 볶음밥 그러면 볶음밥 좋은데요?
3: 이 대답을 듣기까지
4: 이런 느낌이에요.
3: 약간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4: 혹시 우리 성우분들도 약간 있으신가요?
0: 저는 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지거든요.
4: 그럴 수 있지.
0: 네, 그래서 아마 영원님은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같이 회사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약간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7: 저는 그럴 수 있죠를 많이 들었는데요.
4: 네.
7: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픽의 그 어떤 허들이 저는 되게 높아요.
3: 저는 기준이랑
7: 되게 높아요. 네.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걸로 약간 뭐라 그래 싸우진 않았는데
4: 네. 네,
7: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기억이
0: 이게
7: 나네요.
0: 뭔가 그거에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0%일 순 없으니까.
4: 맞아요.
0: 네,
4: 저랑 되게 비슷해요.
0: 그러니까
4: 넌 그럴 수 있지.
0: 난 아니지만.
4: 나는 아니긴 한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약간 나쁜 말 하기 싫으니까. 영호님은 그래도 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는 좋습니다.
7: 칼륜 씨.
4: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3: 네.
4: 자, 반복해서 계속 하는 편이신지,
3: 네.
4: 아니면 아무리 좋아해도 반복은 좀 굳이 안 하는 편이신지, 궁금한데, 그러면 1번, 2번으로 저희가 한번 밸런스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4: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1번.
4: 다 1번. 네. 만장일치.
3: 네.
4: 반복합니다.
7: 반복. 네.
4: 영호님 반복하는 거 뭐 있으신가요?
7: 반복 합니다. 네. 저 안 할 것 같이 생겼나요?
4: 네.
7: 반복하고요. 운동도 물론 반복하고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그 예전에 그 가수 박효신님께서
3: 네.
7: 야생화 앨범을 내셨을 때
3: 네.
7: 정말 하루 종일 들었어요.
4: 이야.
7: 너무 좋아했고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막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4: 어, 근데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7: 그러니까 날바 날바 날바

0: 아, 저 그때 좀 그 좋았어요. 왜냐면 음절이 정확했어요. 왜냐면 가끔 살짝 플랫이나 샵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시더라고요.
1: 절대음감.
0: 절대음감 되고 싶다. 찰리 퓨스. 샷아웃 찰리 퓨스.
1: 오 예스.
2: 두 분은 어떤 걸 좀 반복하시는 거죠?
0: 저는 그래도 음악 진짜 반복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반복하냐면 좋아하는 음악 한 10곡, 5곡에서 10곡 생기면 플레이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요. 그 곡들만 들으려고 플레이리스트 새로 만들어서 최근에도 제가 새로 좋아하는 장르가 생겨서 그 연관되어 있는 곡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추천곡들이 많이 떠요. 그 곡들이랑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음악 찾고 되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캠니는 뭐 반복하나요? 헤어스타일 반복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 헤어스타일?
0: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3: 아, 있으면 반복 많이 하죠.
0: 그쵸, 그쵸. 네.
3: 저는 근데 그거 있어요. 저는 맛 있잖아요. 어떤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뭐 전 쿠킹 크림 맛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되게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단 한 번도 웬만하면 다른 뭐 뉴 플레이버이 나와도 굳이 트라이를 안 해요. 아~
1: 맞아, 저렇게 맞아. 취향이 명확하신 분을
3: 네,
1: 좋아합니다.
3: 맞아요. 맞아요.
1: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 별로 안 좋아해요.
0: 그럴 수 없지. 네.
3: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 네,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모든 게 서툴고 실수투성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4: 다음 중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서당께 3년이면 커피를 내려 마신다.
5: 크, 맛있네.
4: 2번, 서당께 3년이면 춤도 춘다.
5: 아우 예.
4: 3번, 서당께 3년이면 잔소리도 한다.
5: 아,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아니 너가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말.
4: 4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 번호 남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오, 되게 잘하시는데요.
1: 아, 서당에서 키우는 개라면 이렇게 풍어를 읊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서당에서 하늘 천 따잘 약간 이런 느낌.
0: 아, 그러네. 네. 아, 재밌네요. 네. 아, 서당계 궁금하다.
1: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잘 생겼을 것 같아요.
2: 왠지 진돗개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2: 왠지. 네.
1: 왠지. 왠지 황구. 나 백구 아니고 황구 같아.
0: 황구. 황구 좋다.
3: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만찬가.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4: 칭찬 타임!
0: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그럼 메시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바다좋아 엠포도 하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 지난주에 아이돌 한국어에서 해수욕장 개장 소식 듣고 가까운 인천에 다녀왔어.
1: Last week, after hearing the news about the beach opening on Idol 한국어, I went to a nearby beach in Incheon.
6: Oh, yes.
7: 아, 이거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진짜? 맞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해수욕장이 이제 점점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희의 아이돌 한국어 라디오를 듣고 아, 이렇게 인천 해수욕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야. 아, 이건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7: 아,
3: 맞습니다.
7: 네. 아, 혹시 수영 좋아하세요, 두 분?
8: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 다 할 줄 알아요.
7: 오!
8: 네 개.
7: 오, 진짜? 아, 진짜요?
9: 와, 네. 버터플라이까지.
8: 버터플라이까지.
7: 이야.
8: 예스. 제일 어려워요.
7: 맞아요. 제일 어려워요. 네.
3: 저는 물은 좋아하는데 네. 수영은 좀 자신이 없어요.
7: 약간
3: 아.
7: 물 장난하는 스타일?
3: 어, 그냥 잠수하고 그냥 네. 물장구 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7: 아, 너무 좋죠. 아, 최근에 물놀이도 한번 갔다 왔는데
3: 오.
7: 어, 수영 오랜만에 하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아, 이게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프리스타일 하는데 고글까지 썼어요. 제대로 하려고. 근데 그거 알죠? 수영하다가 갑자기 막 왼쪽 고글이 막 열려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거.
8: 맞아, 그럴 수 있어요.
7: 그래가지고 어. 한쪽 눈 감고 수영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을 감고 수영하면 점점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10: 알죠.
7: 예, 예. 바리케이드에 제가 인사를 한 거예요.
10: 아. 그래서 머리 안 찧었어요, 다행이네.
7: 아, 맞아요, 손만 찧었어요.
3: 다행이네요.
7: 아, 그래도 어, 물놀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또 여름이니까 우리 항공이들 이렇게 물놀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아, 네. 언제 가나.
7: 오케이, 그럼 한번 칭찬을 해볼까요?
10: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7: 그러면 바다 좋아.
3: 바다 좋아.
10: 바다 좋아.
7: 바다 좋아. 하겠습니다.
10: 바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바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스탑, 스탑.
7: 네, 아이돌 한국어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탑, 스탑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3: 네.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8: 4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7: 남겨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호님 그리고 지음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끝곡으로 9화 숫자들 웨이크업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7: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4: 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I should have 했어야 했는데 그때 할 걸. 아 괜히 그랬네.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말이죠. 큰 우산 챙길 걸, 그 말은 하지 말 걸,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릴 걸 그랬네, 삼전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음성 인식으로 자동 저장된다면 일주일치만 모아 들어봐도 꽤 긴 목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는 늘 같은 후회가 반복되죠.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그 마음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년에 또 I should have 하지 마시고요. I'm glad I did 하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Andrea Perry, Life is Perfect.

0: Come on, so I know I shouldn't have, but I couldn't help it. 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때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왠지 하루는 비 오는 날 길을 걷다가 작은 달팽이를 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길 옆에 풀 있는 쪽으로 옮겨줄 걸 하며 3년째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크리스틴 쌤 초대합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Wow, thank you for that.
0: 뭔가 좀 시적인 느낌 있잖아요.
1: Oh, yeah, that was very nice.
0: 그러니까 막 후회가 많으세요. 어떠세요?
1: Oh, 후회. You know, we have that expression, speaking of should've,
0: right.
1: We have that expression, should've, would've, could've.
0: Oh, should've, would've, could've.
1: Yeah. Yeah, right? It's like, oh.
0: 했었어야 됐는데, 뭐, 했어야 됐는데,
1: yeah.
0: 할 걸 그랬어, 뭐 이런
1: knew,
0: 후회죠.
1: Maybe I could do it, yeah. Not over a snail, but... That's very nice. That's a very nice, kind word.
0: 어, 갑자기요.
1: About the snail.
0: 아,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누구나 다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아, 할 걸 이러지 말고 뭔가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하기를 잘했다.
1: Yeah,
0: 이런
1: so,
0: 느낌.
1: Yeah,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having no regrets is... easy. It's harder than you think.
0: Right?
1: Right?
0: Mm-hmm.
1: Because... You know, you're like, okay, I'll do things that I won't regret, but mm-hmm. we do things that we regret all the time.
0: 인생은 다 regrets에 관한 것 같아요.
1: One big
0: 그렇죠.
1: regret.
0: 하지만 또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늦었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1: No.
0: 그래서 better late than never.
1: Perfect.
0: Right?
1: Mm-hmm.
0: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1: yeah.
0: 조금 늦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출발해 볼게요.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flaring up once again. After a string of attacks on civilian vessels in the Strait of Hormuz, the U.S. has launched fresh airstrikes against Iran, pushing a fragile ceasefire deal to the brink of collapse.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가까스로 성사된 휴전 합의에도 다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Samsung Electronics has shattered records, posting nearly 9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and overtaking global tech giants, including Nvidia. In a single quarter, the company raked in more than it had earned over the previous 3 years combined.
0: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역대 최대 수준인 9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실적입니다.
1: Drone technology is no longer just taking to the skies. It's making its way into our daily lives. A hands-free umbrella has been developed using GPS and AI to follow users around rain or shine.
0: 드론 기술이 일상 속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발명품으로 탄생했습니다. GPS와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핸즈프리 우산이 공개됐습니다.
1: A simple stone donated by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believed it was a Stone Age artifact has found a place in a museum exhibi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tone itself, the museum chose to honor the child's sincere gesture, a decision that has touched the hearts of many.
0: 한 초등학생이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고 기증한 평범한 돌멩이가 실제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소중한 기증으로 받아들인 박물관의 결정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뭔가 굉장히

Good evening, everyone. 7월 8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I should have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아, 뭐뭐 할 걸이라는 약간 후회를 담은 패턴이잖아요. 이제 반대는 I shouldn't have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이렇게 후회되는 게 뭔지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저 고백합니다. 저 어젯밤에 닭똥집 튀김

0: 시한 것들이 많이 있죠.
1: Yeah. Yeah.
0: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flaring up once again. After a string of attacks on civilian vessels in the Strait of Hormuz, the U.S. has launched fresh airstrikes against Iran, pushing a fragile ceasefire deal to the brink of collapse.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가까스로 성사된 휴전 합의에도 다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건가요? 뭐 휴전하지 않았었나요? 네.
2: Yeah, that's what I thought. Yeah. But what happened was on July 6th, Iran basically had a series of attacks on three civilian vessel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0: All right.
2: And so in response to that attack on July 8th, U.S. basically resumed airstrikes against Iran. So okay. that's basically what happened. So so the Strait of Hormuz, we all had the understanding that they can pass freely,
0: right?
2: But they're being attacked.
0: 그러니까 이란이 뭐 더 이상 그런 공격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던 민간 선박을 세 척에다가 공격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2: that's
0: 또
2: right.
0: 이제 미국은 또 바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또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2: And so, according to the agreement, for 60 days, they were going to have provide sanctions relief. But because of this situation, the U.S. Treasury revoked sanctions relief that allowed the sale of Iranian oil. So, meaning, like, nope. We're going to take that back.
0: 아, 그러니까 그 임시적으로 일단은 그 이렇게 팔게 해주겠다 오일 같은 거 그리고 얘기했다가 아니야 revoke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때 revoke 하는 게 철회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했던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약 보름 만에 또 되돌린 것이라고 하네요. Right. 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진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flaring up once again.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긴장감이 막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 긴장하게 되고 막 무슨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불안감이 또 벌어지잖아요.
2: It's a roller coaster. It'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0: Right?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 It's worsen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flaring up once again이라고 표현했는데 flare는 그때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쫙 위로 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2: Yeah, that's a flare. And so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repeatedly happening, we're coming across this word a lot, this phrase. It's flare up again. It was kind of quiet, it was calm, and then whoosh, it flared up again. So basically, it becomes kind of worse or stronger or more intense after everything has been somewhat under control.
0: Right. 드디어 좀 settle 됐나라고 싶었을 때 다시 불꽃이 위로 촥 하고 올라간 느낌.
2: Again.
0: Alright. So flare up 한다는 게 갑자기 격화되거나 다시 불이 붙는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So 두 국가 간의 이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진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2: All right. After a string of attacks on civilian vessels in the Strait of Hormuz, the U.S. has launched fresh airstrikes against Iran, pushing a fragile ceasefire deal to the brink of collapse.
0: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가까스로 성사된 휴전 합의에도 다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배가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서 한 번의 사건이 있으면 이건 뭐 실수가 아닐까 뭔가가 아닐까 했는데 그 지금 뭐 세 척, right?
2: Yeah.
0: 연속으로 계속된 거잖아요.
2: Right.
0: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2: That's right.
0: Right.
2: Because it seems that couldn't have been an accident.
0: Right. So, 그래서 여기에 지금 a string of라고 한 걸 쓴 거군요.
2: That's right.
0: 예전에도 한번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요. 그렇죠?
2: That's right. So a string of something. So think of a string of beads. You know that it's all kind of connected together.
0: 줄이 있고
2: yes.
0: 이렇게 beads들이
2: and the beads,
0: 이렇게
2: yeah,
0: 막 걸려
2: that's
0: 있고.
2: Right. A string of beads. When you hear this expression, this means

0: that, again, a series of similar things are happening. Mm-hmm. So a string of attacks is like one attack, mm-hmm. two attack, three attack, four attack.
1: Right.
0: Right? It's a string of attacks.
1: 연속인 거네요. Mm. 어떻게 보면 a series of something,
0: yeah,
1: right?
0: Yes, very okay. similar.
1: So 정말 줄의 비트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듯이 잇따른 공격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US로 하여금,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fresh air strikes against Iran 을 런치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fresh한 거는 아 fresh하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잖아요.
0: No, 솔직히, we're talking about like new like airstrikes.
1: New airstrikes. Alright, so 여기서는 새로운 공격을 또 런치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결국에는 좀 불안불안했던 그런 fragile ceasefire deal. 이거 휴전이긴 했지만 좀 불안했잖아요.
0: Yeah.
1: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고.
0: Right.
1: 그거를 to the brink of collapse로 이렇게 push했다라고 했거든요.
0: And this is what everyone is worried about.
1: Mm-hmm.
0: We are worried that this deal is going to fall through.
1: Right.
0: So, and this sort of situation repeatedly mm-hmm. brings this deal to the brink of collapse.
1: Okay.
0: So first of all, to be on the brink of something means mm-hmm. to be extremely, like it's literally at the edge of the cliff.
1: Mm-hmm. Okay? 거의 끝부분을 얘기를 하죠. 벼랑 끝을 얘기할 때 brink라고 하잖아요.
0: That's right. So if you're on the brink of collapse, which mm-hmm. means destruction,
1: right.
0: you know, it means that you're very, very close for this to fall apart.
1: 아, 그러니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니까 뭔가가 on the brink에 있다는 거는 진짜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네요.
0: Yeah.
1: Collapse 일보 직전, right?
0: Yes.
1: 근데 보통 우리가 영어 한국에서 많이 배우면요. on the brink of라는 표현을 들어보기는 해요. Mm-hmm. on the brink of. 그래서 yeah. 아, 무조건 on을 써야 되는구나 mm-hmm.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벼랑 끝에 있 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m-hmm. 근데 여기서는 to가 나왔어요. 그렇죠?
0: Yeah.
1: It's probably because of the word push, right? Push something to the brink로
0: yeah.
1: 했다.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덩어리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0: Yeah, you have to look at the context because something A mm-hmm. is pushing this mm-hmm. to the brink.
1: To the
0: so
1: brink.
0: It's okay. almost like A is like pushing mm-hmm. it, right?
1: right?
0: And then further to the edge.
1: Okay. So on the brink of로 그냥 뭐 물론 memorize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 버리면 to가 나오면
0: what? What? Yeah.
1: This is not what I learned.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brink가 정말 edge다. 정말 벼랑 끝이다. 그것만 yeah. 알아도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Yeah,
1: 사실.
0: that's right.
1: Right.
0: right. So,
1: okay.
0: Have a little bit of flexibility there.
1: Yes.
0: yes.
1: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flaring up once again. After a string of attacks on civilian vessels in the Strait of Hormuz, the U.S. has launched fresh airstrikes against Iran, pushing a fragile ceasefire deal to the brink of collapse.
1: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Charlie Puth with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Samsung Electronics has shattered records, posting nearly 9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and overtaking global tech giants, including Nvidia. In a single quarter, the company raked in more than it had earned over the previous 3 years combined.
0: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역대 최대 수준인 9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만에 넘어선 실적입니다라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90조 원이면요, 거기에 이제 90일로 대략 3개월 정도 되니까 나누면 하루에 약 1조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조. 저는 1조라는 이것도 상상이 안 거거든요.
1: Well, I mean, it jumped more than 1,800% from a year earlier.
0: Wow.
1: I mean, it's staggering.
0: Just, wow.
1: Right?
0: 1년 전보다 지금 1,800%. 그러니까 180도 아니잖아요.
1: No.
0: Wow.
1: And then also their operating profits, basically, mm-hmm. it surpassed Nvidia and Apple.
0: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 엔비디아 애플하면
1: yeah.
0: 그냥 테크 자이언트잖아요.
1: Mm-hmm. Right?
0: Who could beat them?
1: Yeah.
0: 근데
1: 삼성
0: did. 그래서 엄청난 지금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뭐 엔비디아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영업이익을 완전히 넘어선 수준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익 규모가 거의 10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로 빼놓은 이런 성과급 한 17조 원 정도를 더하면은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1: Incredible.
0: 100조.
1: Wow.
0: 말이 안 돼요.
1: Oh
0: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여러분들 90조라는 게 저도 상상이 안 가기는 하는데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90조라는 돈은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약 180만 명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 약 9만 채를 살 수 있는 규모래요.
1: Okay, there we go. Okay, now that would register.
0: Okay, okay. 도움이 됐다면.
1: Okay.
0: Okay. 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번 호황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amsung Electronics has shattered records posting nearly 9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and overtaking global tech giants, including Nvidia.
0: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역대 최대 수준인 9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So Samsung Electronics has shattered records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했는 게. 그렇죠. 아까 뭐 1800% 이 정도 보면 그냥 break records가 아니에요.
1: We can't use that word.
0: 그건 안 돼요.
1: No. We gotta have a much more dramatic word.
0: Okay.
1: Okay,
0: and that is
1: the word shattered.
0: Shattered.
1: So shattered is, think of glass being broken into very small pieces. The glass is completely shattered.
0: 완전 산산조각 난 거네요.
1: 완전.
0: Uh-huh.
1: Yeah. So if you shatter a record, that is literally like it is an amazing breaking of a record.
0: 그러면 그 뭔가 records를 깰 때 break라는

0: 것보다 shatter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산산조각 내는 거니까 훨씬 많은 차이로 깼다라는 느낌이 오겠네요.
1: For sure.
0: 아,
1: for sure.
0: Okay.
1: So yeah, so that's the thing. You know, I mean, we can break records, but if you shatter a record, mm-hmm. it's almost as if it's like unbelievable.
0: 아,
1: very dramatic.
0: 믿을 수 없을 정도로. So shatter records는 기록을 완전히 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osting nearly 9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이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을 뭐 90 trillion won만큼 기록을 하면서 post한다는 게 원래 경제 용어에서 어떤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And overtaking global tech giants including NVIDI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Okay.
0: Global tech giants들은 유명한 게 딱 이름만 들어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 You know, the Magnificent Seven.
0: Right.
1: You know, those are some global tech giants, right? If you overtake something,
0: right.
1: means that you are passing them.
0: Okay.
1: So sometimes when you like... watch a marathon mm-hmm. or like a race. It's
0: right?
1: like, oh, okay, so-and-so is overtaking, you know, the lead and uh-huh. blah, blah, blah.
0: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막 달리다가
1: yeah.
0: 이런 느낌이에요.
1: Exactly,
0: 아,
1: right?
0: Okay.
1: So overtake basically means that they are going past, they are ahead.
0: Mm-hmm.
1: It's like, bye-bye.
0: Okay.
1: See you later.
0: 제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1: alligator.
0: 거네요. Alligator. Oh, see you later, alligator. 너무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So overtake 한다는 것은 뭔가를 가져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추월하다, 앞지르다, 예전에 했었던 뭐 surpass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tech giants를 overtake 했다. 진짜 거의 1위가 되었다.
1: How, you know, it's so hard to imagine that the small little country
0: right.
1: can have such a big impact on the global tech stage.
0: 지금 그 얘기 듣는데 I just got goosebumps.
1: Got goosebumps. Mm-hmm. But isn't it true, right?
0: Why?
1: Even as we're talking about it, we're like, how is this possible?
0: 진짜, this is something definitely you need to be, you know,
1: yeah.
0: you need to feel proud of.
1: So proud.
0: 이거는 무조건 proud of 하게 느껴야 됩니다.
1: Yes.
0: 네.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a single quarter, the company raked in more than it had earned over the previous 3 years combined.
0: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I mean, 한 번만에, 그렇죠? 한 번의 quarter 만에 지금 3년치를 한 번에 벌었다. 자, the company raked in more than it had earned over the previous 3 years combined 라고 했는데 rake in이라고 썼는데요. 뭔가 돈을 번다고 하면 그냥 make를 많이 쓰잖아요.
1: Yeah, that's right.
0: It made a lot of money.
1: Mm-hmm.
0: 근데 break in을 썼네요.
1: So I'll give you a visual. Mm-hmm. In the fall, mm-hmm. we have a lot of dead leaves that fall on the ground.
0: Yes.
1: So like the 관리, uh-huh. you know.
0: Uh-huh. 관리하기 위해서.
1: Uh-huh. Or, you know, people who manage.
0: Yes.
1: Right. They rake the leaves,
0: okay.
1: right? And the idea of the rake is that it's like a big mm-hmm. thing that just can scoop
0: Uh-huh.
1: a lot at one time.
0: 약간 손톱처럼 생겨가지고 yeah. 갈퀴를 얘기하는 거죠.
1: That's right. Uh-huh. And so the idea of raking in money mm-hmm. is the idea of just like making so much money. You got the rake and you just like.
0: 지금 이 설명을 하시는데 크리스틴 쌤이 눈빛이 굉장히 욕심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 I want to rake in money,
0: rake
1: but
0: in.
1: I cannot. Okay, so that is the idea of raking in money.
0: Oh, I
1: and,
0: see.
1: And doing it kind of easily.
0: Mm-hmm.
1: That's also an important thing.
0: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1: It's like, yeah, it just keeps on coming and like uh-huh. it's just like it won't stop.
0: Mm-hmm. Mm. 상상만 해도. So rake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갈퀴라는 뜻인데 그것을 verb로 써서 in이랑 섞어서 rake in. 근데 우리말에서도요, 진짜 긁어모은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한 거네요.
1: Oh, very similar.
0: Right?
1: Yeah.
0: Okay. So, 특히나 방금 뉘앙스가 약간 살짝 자연스럽고 쉽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1: yeah,
0: 얘기를
1: right.
0: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so, more than it had earned over the previous 3 years.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약간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combined를 써서 다 합친 것보다
1: yeah.
0: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 That's right. And it comes at the end for emphasis. Like
0: right.
1: 3 years combined.
0: Combined. 그것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1: That's
0: 느낌
1: right.
0: 강조됐습니다. 자, 오케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amsung Electronics has shattered records, posting nearly 9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and overtaking global tech giants, including NVIDIA, in a single quarter.

0: the company raked in more than it had earned over the previous 3 years combined.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죠.
0: Drone technology is no longer just taking to the skies. It's making its way into our daily lives. A hands-free umbrella has been developed using GPS and AI to follow users around rain or shine.
1: 드론 기술이 일상 속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발명품으로 탄생했습니다. GPS와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핸즈프리 우산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산이 머리 위로 졸졸 이렇게 따라온다는 건데요. 저 사실은요.
0: Yeah.
1: 항상 희한한 상상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0: Did you think about this?
1: Oh, yes.
0: No.
1: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엄청 유치한 건데요. 여러분들 저는 상상이 좋아요. 상상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산 들고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0: Yeah. And you lose it and
1: I know,
0: you forget
1: right?
0: it.
1: 그래서 왜 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비가 좀 와도 그냥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요.
0: That's
1: 우산
0: right.
1: 안 가지고 다니고. Right?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이 우산 손잡이 이렇게 부러져 있잖아요. Mm-hmm.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머리에 끼고 다니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방송 전에 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죠? 제가 여기 지금 우산이 있고요. 여기 마유입니다. 이게 있는데 보이나요, 이거?
0: That is really, really cute. It's like an umbrella hat.
1: Right. 그래서 여기 약간 버클 같은 게 있어요. 딱. 이러고 다니는 것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다.
0: That is so cute, just like you, Sam. Only Mayu Sam can wear that around.
1: 근데
0: Seriously.
1: 그거 하다가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All right.
1: 자, 아직은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불편을 이제 해결해 주는 이런 실험적인 발명품들이요. 실제 제품으로 좀 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Drone technology is no longer just taking to the skies. It's making its way into our daily lives.
1: 드론 기술이 일상 속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발명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이제는 드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 하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무슨 뭐 카메라로 막 촬영을 하고 이런 걸 떠올리다가 이제는 막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드론 하면 무서운 거
0: yeah.
1: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었다가
0: That is true. Yes. Yeah, you're right.
1: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요. 나라만 다니지는 않는 다른 걸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0: Mm-hmm. Right. So this expression take to the skies may seem a little weird.
1: Mm-hmm.
0: Like why is it take? Isn't it flying
1: right,
0: in the sky?
1: Right.
0: right. So just this it's an idiom which means it begins flying. It's
1: okay.
0: kind of a literary way in some ways like take to the skies. It's like flying and like the new aircraft took to the skies today.
1: 그쵸?
0: Right? It's a little 멋있어.
1: 맞아,
0: right?
1: A little 멋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0: 멋있어. Yeah.
1: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법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take를 쓰면 take something to the skies 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금 쌤이 딱 말씀하신 게 idiomatic 이잖아요.
0: Yeah,
1: 그러다
0: right.
1: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멋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늘을 날다.
0: Yeah.
1: 멋있는
0: That's
1: 느낌.
0: Right. It's like the birds. You know, I tell you one thing that I really enjoy around winter, like
1: right.
0: before winter,
1: uh-huh.
0: is when the birds they migrate and they take to the skies and you see them in mass.
1: 와, 맞아요.
0: You know, and they're all flying. And I just, that's one thing. So I think of birds also taking to the sky. Obviously they do. But it just feels like, oh, they're all going, flying, uh-huh. begin flying down south.
1: 아, 진짜 뭔가 멋있잖아요.
0: Yeah.
1: 새떼들이 쫙 날아가는 거. 그럴 때는 fly 쓰면 너무 좀 아깝죠. 아쉬워요.
0: True.
1: 그래서 fly, take. To the skie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늘을 날다라는 idiomatic expression이 되겠고요. 참고로 sky를 왜 skies라고 했나요? 이거는 약간 water도 waters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넓은 하늘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Mm-hmm.
1: 자 연결해 볼게요.
0: A hands-free umbrella has been developed using GPS and AI to follow users around rain or shine.
1: GPS와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hands-free 우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hands-free, 무슨 free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것
0: so
1: 같아요.
0: Many.
1: 근데 hands-free umbrella,
0: yeah.
1: 이거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가 free하다는 건 뭐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hands가 별로

0: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귀찮아. 이거 들고 다녀야 되고. Right? So, 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되면서 이제 우리말로는 뭔가가 없는이 된 거거든요. So, hands가 없는 umbrella. 이게 hands-free 우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졌는데 GPS하고 심지어 AI까지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o follow users around, rain or shin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군가를 이렇게 follow around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follow 하는 거랑은 좀 다를까요?
1: That is kind of true. To follow around means that you are following someone from place to place. Right behind them, of course, in this case, above them.
0: Right.
1: And constantly. So like little ducklings will follow their mother around. And then they'll follow. And they just follow all the time. That is the idea of following around. So say, for example, even a child and his mom. You know, when the mom goes, the child goes. The dog. You know, when the owner goes, the dog goes.
0: 이거는 거의 무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ollow를 쓰면 그냥 뒤에 따라가다의 느낌, 뭔가 심심해요. 근데 around를 쓰면 여기저기니까 여기도 가도 뒤에 딱 보면 딱 서 있고 그죠? 저기 가도 뒤에 딱 서 있고.
1: Right. So sometimes it can be annoying. Stop following me around.
0: Like stalkers, right?
1: Like that's a little serious. Right. But if you have a big brother and a younger brother and the younger you know, constantly stop following me around. It could be very like stop it, annoying.
0: 그만 쫓아와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쫓아오는 거 그만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너 또 있고. 오케이. So around 하나 쓴 것만으로도 정말 졸졸 따라다니다의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rain or shine입니다. 이거 근데 shine일 때는 굳이 쫓아다닐 필요가 양산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네.
1: Yeah. Okay. So this is a great expression. Rain or shine literally can mean whether it's raining or whether it's sunny.
0: Right.
1: But it can also mean no matter what.
0: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함께 있어줄 드론이군요.
1: Yeah, that's
0: okay.
1: Right.
0: So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So literal meaning은 rain or shine 하면 비가 오나 맑으나 정말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figurative하게 간다면은 언제나. Right?
1: So Mayu and Kristen. We're here at Evening Special. Live show, rain or shine.
0: Rain or shine.
1: Rain or shine,
0: everyone.
1: We're here.
0: 자, 뉴스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Drone technology is no longer just taking to the skies. It's making its way into our daily lives. A hands-free umbrella has been developed using GPS and AI to follow users around rain or shine.
0: 네, 이렇게 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형규 님이요. What a fantastic way of imagining things, right? So, 감사합니다. 2026 님이요. 발명가 마유쌤이었습니다. 발명가란 말 오랜만에. 자, 썽 님이요. 마유 선생님 계속 상상해 주세요. 그림도 잘 그리는 마유 선생님. 그림은 못 그리는데요.
1: It was so great.
0: 약간 발로 그린 느낌이에요.
1: Yeah, 다린이 says Mr. Mayu will rake in the money. Oh, yeah.
0: 뭘로요?
1: Yeah.
0: With that
1: Our
0: kim right there. Okay.
1: Our inventor Mayu-sam.
0: 네, 라엘 킴 님이요. 태풍 오면 우산이랑 같이 날아 가는 거 아닐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Good.
0: 그
1: so this is just light rain. If it's too breezy, then bye bye drone.
0: 저 비싸게 주고 샀는데.
1: Yeah.
0: 이거 보강을 좀 해야겠습니다.
1: Okay.
0: 제가 그림 말씀하신 건가요? 조금 더 제가 설계를 다시 해볼게요.
1: Okay.
0: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우리말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rain or shine.
0: 비가 오나 맑으나.
1: Number two, here and there.
0: 여기저기.
1: Number three, sink or swim.
0: 살아남든 실패하든.
1: Number four, ups and downs.
0: 알쏭달쏭.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보기 중에 우리말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rain or shine.
0: 비가 오나 맑으나.
1: Number two, here and there.
0: 여기저기.
1: Number three, sink or swim.
0: 살아남든 실패하든.
1: Number four, ups and downs.
0: 알쏭달쏭.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Okay, we have a song that's appropriate to this topic. Lady Gaga and Ariana Grande with Rain on M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우리말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어떻게 됐나요?
2: Alright, that would be number four, ups and downs.
1: 네, 이거는 알쏭달쏭이 아니고요. Ups and downs는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도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Right. 이렇게 약간 pair가 돼가지고 나오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단 구독권 정지은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 844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Right. 방향숙님이요. 알쏭달쏭은 영어로 어찌 되나요? 뭐 confusing 뭐 이런 거 말고 rain or shine처럼 이렇게 뿅뿅 된 표현 없을까요? 하셨네요.
2: That's a good question. 네. I'm going to have to get back to you on that one.
1: Maybe like tricky. I don't know. 근데 그거는 또 rhyme 있는 표현은
2: yeah,
1: 아니니까.
2: Yeah, that's right. It's kind of have to have like 알쏭달쏭, rain or shine, okay. like two word expression.
1: Alright.
2: I'll have to think about
1: okay.
2: it.
1: 생각해서.
2: We'll get back to you, okay. 양손님.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simple stone donated by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believed it was a Stone Age artifact has found a place in a museum exhibi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tone itself, the museum chose to honor the child's sincere gesture, a decision that has touched the hearts of many.
1: 네, 한 초등학생이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고 기증한 평범한 돌멩이가 실제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소중한 기증으로 받아들인 박물관의 결정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라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요, 진짜 유물을 발견을 해서 와, 이거

0: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 yes, I know.
0: 이제 그래 보이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본 석기 시대의 유물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순수함도 너무너무 귀엽지만 또 박물관이 이렇게 선택한 것도 정말 너무 훈훈하지 않아요?
1: Oh, it is such a heartwarming
0: right?
1: story.
0: Yes.
1: The Gosong Museum, I give you big points, big kudo points to
0: yes.
1: you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y put this, you know, ordinary pointed stone on mm-hmm. display and they dedicated it a big impression from small hands.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
0: 와,
1: yeah.
0: 그러니까 경남 고성 박물관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평범하게 생긴 뾰족한 모양의 돌멩이에요. 근데 그 전시 안내문을 또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증 사연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 유물처럼 라벨도 붙어 있고요. 고성초 5학년 김민재 2025년 뭐 5월 17일 뭐 상리면 척번정 수습 뭐 이렇게 yeah. 써 있다고 해요.
1: I mean, imagine what this kid mm-hmm. is thinking.
0: Right.
1: It is going to change his life.
0: Right.
1: He might be our future paleontologist.
0: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1: Yeah.
0: 이 초등학생이 나중에 이제 장래에 나 이걸 꿈을 가지고 mm-hmm. 모두가 인정해 주는 그런 고고학자가 될 거야.
1: Yeah.
0: 이런 게 정말 yeah.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또 어른이 해야 될 일이죠.
1: Yes.
0: 아,
1: Thank you.
0: 정말 정말 박수를 mm-hmm. 보냅니다. 우리 민재 학생 혹시 EBS 오게 되면요. Mm. 삼촌하고 우리 이모가 맛있는 거 사주고 투어 한번 시켜줄게요.
1: Oh, for sure.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 simple stone donated by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believed it was a Stone Age artifact has found a place in a museum exhibit.
0: 한 초등학생이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고 기증한 평범한 돌멩이가 실제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 이거는 Stone Age Artifact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Artifac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무슨 Age 하면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Ice Age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석기시대 유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믿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게 has found a place in a museum exhibit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Okay.
0: 그렇죠?
1: This expression is interesting because if you look at it, it looks very simple. Find a place. Okay, I found a place to live.
0: Right.
1: Ah, right. But in a certain context, it means that you have found your purpose or you have found acceptance or you're established somewhere. Okay, so for example, you and I, we both went to the States.
0: Right.
1: We immigrated to America,
0: right.
1: different ages, but for a while, it was very hard.
0: Yes.
1: Very challenging. Mm-hmm. I don't know where I belong. Mm. Right?
0: 어디, 나는 여기는
1: I go
0: 어디지?
1: Here, I go there, I don't fit in.
0: Right.
1: Right? We don't know the language.
0: Mm-hmm.
1: Then eventually, after a few years, you kind of find your place.
0: Uh-huh.
1: And that is the meaning here.
0: Okay.
1: Like the idea that it has settled, it has established itself.
0: 그러면
1: somewhere.
0: 여기서는 place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제 드디어 쉴 수 있는
1: Yeah, a place where you can put your heart somewhere.
0: 그러니까 저 이거 보자마자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약간 이런 느낌? 보금자리를 찾은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어디로 쫓겨날 걱정을 안 해도 돼. 아니면 내가 너 당신 어울리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들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1: Right.
0: 드디어 뭔가 settle down 한 느낌.
1: Yes.
0: And that's the that's place we're right. talking about here.
1: That's
0: right.
1: right. That's right.
0: Okay. So find a place in 어디에서 찾았냐고 하면은 여기서 museum exhibit에서 찾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실제 박물관에서 정말 그것만의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조금 감정이 들어갔네요.
1: Yes, that's right.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tone itself, the museum chose to honor the child's sincere gesture, a decision that has touched the hearts of many.
0: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소중한 기증으로 받아들인 박물관의 결정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아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운데 이런 조치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이 아이

0: 갔다 딱 돌을 갖고 왔는데 이건 뭐야 이거? 이건 그냥 돌이야.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진심으로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을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No. 그런 게 여기 이제 담겨 있네요.
1: That's right. So sincere gesture. And this word gesture is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know, when I explain things, I use a lot of hand gestures. Right. Right? We can use that as a gesture.
0: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제스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1: Okay. So right. we only think of the physical thing. But here we can have a kind gesture. We can have a sincere gesture. It means that you have a small action that has that emotion okay. with it.
0: Right.
1: So it is expressing true sincerity, expressing true kindness.
0: Okay.
1: So a kind gesture, a sincere gesture, a generous gesture. We use it in this context.
0: 뭔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1: Yes.
0: Sincere 하니까 진심 어린 건 알겠는데 여기서 gesture이라고 하면 꼭 무슨 뭐 손으로 보여주는 몸 동작 보여주는 제스처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Right.
0: 그래서 이런 진심 어린 그런 행동이나 그런 표현을 좀 뭔가 honor하기로 한 거죠. 이제 뮤지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저처럼 마유도 그랬는데
1: Me too.
0: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1: That's right.
0: 그걸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좀 했네요.
1: It touched the hearts of many.
0: Right.
1: Yeah, so this word touch, right, in your hand. So touching your heart means that it moves your heart.
0: Okay.
1: It makes you very warm inside. It makes you feel like Oh, you know, it's that feeling.
0: 진짜 마음을 건든 것처럼, 그게 건드린 것처럼 만졌다. 결국 그게 감동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right? 전 임승님이요. 어머, 저희 고향입니다. 경남 고성. 가끔 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관람할게요.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1: You should stop by.
0: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simple stone donated by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believed it was a Stone Age artifact has found a place in a museum exhibi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tone itself, the museum chose to honor the child's sincere gesture, a decision that has touched the hearts of many.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re up 한다는 거는 저번에도 나왔지만 불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훅 올라간 거. 그래서 갈등이나 감정 같은 것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시 격화될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1: The argument flared up over dinner.
0: 저녁 먹다가 말다툼이 갑자기 커졌어요. 할 수 있겠고요. 자, find a place in 어디. 그럼 어디에 자리를 잡다, 받아들여지다. 이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뭔가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했죠.
1: That song found a place in my playlist.
0: 그 노래가 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왔어. 거기서 place를 찾았네요. 딴 데 안 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hearts를 touch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뭐 심장을 이렇게 건드렸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울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1: That video really touched the hearts of many online.
0: 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감동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꼭 했으면 하는 rake in. 자, 돈을 엄청 벌어들이다. 말 그대로 긁어 모으다.
1: Oh yeah. Mayu and Kristen.
0: Oh.
1: Oh, no, no, no. Oh, just Mayu. Mayu raked in a lot of money last year.
0: I wish. 자, 마유는 작년에 돈을 엄청 벌었어. 그 rake라고 하는 거 갈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ain or shine. 이거는 정말 비가 오나 맑으나도 될 수 있지만 언제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1: Kristen walks her dog. Rain or shine.
0: Oh, bad. 그 쌤은 비가 오나 맑으나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킨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해보자면 take to the skies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날아간다였죠. Right?
1: Right.
0: So balloons took to the skies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풍선이 하늘로 훅 날아갔다.
1: A dramatic gesture.
0: Yes. Yeah.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finish off part 1 with a song by Sarah Kang and Anthony Lazzaro. It's Time Traveling.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단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때도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Which one doesn't belong?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입니다. 자, 크쌤이 나열해 드리는 단어가 있을 건데요. 엄청 빠를 겁니다. 나머지와 다른 느낌의 단어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1: Okay, I'm going to take a deep breath.
0: Okay.
1: Okay, here
0: Ready?
1: We go. Overweight, obese, heavy, fat, chubby, toned, chunky, fleshy, big, large, bulky.
0: 와우!
1: Wow!
0: 이번 거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빠를 줄이야. 자, 다시 한번 주세요.
1: Overweight, obese, heavy, fat, chubby, toned, chunky, fleshy, big, large, bulky.
0: 오, 자, 벌써 끝났군요.
1: Yeah, it's gone.
0: 자, 뭔가 다 통통하고 하나만 딱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Overweight, obese, heavy, fat, chubby, toned, chunky, fleshy, big, large, bulky.
1: Okay.
0: Not bad?
1: Not bad. Okay. Not bad, Sam.
0: 자, 단문. 아, 느리. 지금 작가님이 느리다. 이렇게.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Obesity may be more prevalent than previously thought.
0: 비만, 생각보다 더 흔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more prevale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revalent한 게 굉장히 흔한, 뭐 많이 퍼져 있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만은 몇 명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진짜 obese, 누군가를 obese라고 하는 거는 좀 흔치 않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흔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Yeah, because what we think, oh yeah, he's obese.
0: Right.
1: But there could be people who are overweight, but we don't think of as obese.
0: Right. 그러니까 모르는 거네요, 이거는.
1: But they didn't know.
0: Right.
1: Yeah.
0: 자, 우리가 비만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준이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죠. 이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간편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건강 상태를 가장 빠르게 가늠하는 선별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료계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이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도 점점 확산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사 일부를 네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성인 약 40%가 비만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비만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보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비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들어볼까요?
1: Doctors have increasingly come to see BMI as an imperfect tool for defining obesity because it doesn't distinguish excess weight from body fat or from bone and muscle. Last year, after years of debate about whether obesity is a disease and how to measure it, an international commission defined clinical obesity as a chronic systemic illness characterized by tissue and organ dysfunction resulting from excess body fat.
0: 의사들은 BMI가 비만을 판단하는 완벽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BMI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체지방 때문인지 근육이나 뼈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임상적 비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과도한 체지방으로 장기나 조직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비만으로 본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 비만일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BMI 해보셨나요?
1: Right. Okay. So before the show, I was like, okay, BMI equals weight. Okay, we'll
0: okay.
1: talk about it.
0: Yeah. Squared.
1: Yeah, squared. And so I was like calculating,
0: okay.
1: you know. Fortunately, I am considered normal.
0: Oh.

0: Oh, nice.
1: Well, according to this tool, we don't know.
2: 아직 모르겠네요. Because
1: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BMI is not so dependable.
2: 아, 그러니까 전에는 쌤이 BMI가 다행히도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러면 오, 나이스였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Could be.
2: Okay. Okay. 자, 첫 번째 우리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ctors have increasingly come to see BMI as an imperfect tool for defining obesity because it doesn't distinguish excess weight from body fat or from bone and muscle.
2: 네. 의사들은 BMI가 비만을 판단하는 데 완벽한 기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점점 더 갖게 됐습니다. BMI는 과체중의 원인이 체지방인지 근육이나 뼈 때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전에 일단은 혹시라도 obese라고 하는 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obesity는 비만이고 그리고 obese하다는 것은 비만인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사실 그 비슷하게 보통 모를까 뭐 fat이라고 한다든가 뭐 chubby라고 한다든가 뭐 flashy라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obese는 진짜 누구나 느껴도 fat보다 더 많이 간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우리말로도 너 살이 쪘구나. 이거보다 너 비만이야. 이러면 뭔가 병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몸에 문제도 있을 정도인가 하고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첩이는 그래도 좀 통통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obese, 그 다음에 fat, slim and slender, and then skinny.
1: Yeah, that's right.
2: 그 다음에 뭐 bon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Or toned.
2: Right. 그래서 skinny는 좀 사실 이게 애매한 게 마른이잖아요. 마른. 정말 피부만 남은. 그래서 예전에는 skinny, you're so skinny 하면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1: That is true. The word skinny, it doesn't have like a positive.
2: Right.
1: Yeah, I mean, you're very thin and in shape.
2: Right.
1: But if you call someone skinny, it's like a little too thin.
2: 근데 슬픈 게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skinny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뭔가 몸이 톤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탄력이 있고 몸이 굉장히 조금 완전 근육질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좀 날씬한 느낌, 탄력 있는 느낌.
1: Yeah. We want to be toned.
2: 저는 뭐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Come on, Sam. Let's do it.
2: 오케이. 자,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아, BMI가 이게 뭐 이거가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구나. 그 obesity를 완전히 말해줄 수는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1: Well, yeah, because they're saying that it is an imperfect tool for defining obesity.
2: Right.
1: So doctors traditionally use this as kind of an indicator if you are maybe obese or if you have obesity.
2: Right.
1: But it's an imperfect tool. Now, if you look at this word, it is simply means not perfect.
2: Right.
1: Right. Imperfect.
2: Imperfect.
1: So
2: okay.
1: So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this tool is maybe has some weakness. Maybe it has it's some flaws in the system. Maybe it's not so accurate.
2: Okay.
1: Right. So all of those are included in the fact that it is an imperfect tool.
2: Okay. So BMI라고 하는 게 완벽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뭔가 tool이다. 뭐하기에는 obesity를 define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excess weight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fat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뼈 무게나 근육 무게에서 나온 건지 구분을 못한다. distinguish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1: That's
2: 거네요.
1: That's right. 그쵸? Absolutely.
2: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Last year, after years of debate about whether obesity is a disease and how to measure it, an international commission defined clinical obesity as a chronic systemic illness characterized by tissue and organ dysfunction resulting from excess body fat.
2: 지난해에는 비만이 질병인지 또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수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국제 전문가 위원회가 임상적 비만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조직과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만성 전신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clinical obesity라고 얘기를 하면 임상적 비만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define이 되는지는 잘 많이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 a chronic systemic illness라고 일단은 크게는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Okay.
2: Chronic한 거는 정말 만성인 거 아닌가요? 계속 벌어진다는
1: 느낌? Yeah, it just happens, you know, if you have chronic back pain, it's always ther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Obesity may be more prevalent than previously thought. 비만, 생각보다 더 흔할 수도 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비만 환자는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 5,6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BMI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와 다른 신체 치수, 장기 기능, 그리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다는데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보니 기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비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y their crude estimates, half of U.S. adults who are considered overweight but not obese according to their BMI could be classified as having clinical obesity. The study published in th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suggested that even some people with normal body weight by BMI standard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obesity.
0: BMI로는 단순 과체중으로 분류됐던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새로운 기준에서는 임상적 비만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BMI상 정상 체중인 사람 가운데에서도 비만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반전이네요. 반이나.
1: Half of Americans.
0: 와, 그러니까 다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뭐, 나... Not so bad, 막 이러면서.
1: Yeah. I'm not obese. I mean, I'm a
0: right.
1: little overweight
0: yes,
1: now.
0: Yes.
1: I mean, really, uh-huh. if you go to the States, especially like middle America, mm-hmm. you would be shocked
0: yes.
1: to see how big these people are.
0: 그래서 아마 yeah.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오면
1: yeah.
0: 한국에 와서 oh, you're so skinny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1: Yeah.
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1: That's right.
0: 해외
1: That's
0: 나가서
1: right.
0: 특히 미국에서 보면 What?
1: I mean, seriously, I'm not overweight, but I was considered pretty skinny.
0: Oh, yeah.
1: In LA.
0: 그리고 제가 약간 정상 정도?
1: Yeah,
0: 아, 뭐 그 정도까지?
1: Right.
0: Okay.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1: By their crude estimates, half of U.S. adults who are considered overweight but not obese according to their BMI could be classified as having clinical obesity.
0: 연구 결과에 따르면 BMI 기준으로는 과체중이지만 비만은 아닌 미국 성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새로운 기준에서는 임상적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 줄 알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나온 사람이 반이 되더라. 굉장히 이제 많은 수치가 되겠죠. So by their crude estimates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1: Okay.
0: 아니, estimate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게 막 견적 한번 내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crude한 estimates은 어떤 estimates인가요?
1: Well, you know, we've heard this a lot uh-huh. because we've heard, you know, about crude oil.
0: Right.
1: Right? The oil that is naturally
0: yes.
1: unprocessed state, uh-huh. right?
0: So like you have raw,
1: to
0: re- right?
1: Yeah, right, right. So you have to refine it.
0: Uh-huh.
1: So you wonder, well, what does crude mean? In this case, it means also a rough or a very kind of approximate calculation.
0: Mm-hmm.
1: So it is not the exact figure.
0: Okay.
1: Yeah. A crude estimate is like kind of in the raw state. you know,
0: it's 대충 뭐 대충
1: yeah.
0: 뭐 uh-huh. 해보자면 이런
1: yeah.
0: 느낌이 되겠네요.
1: Yeah. So I feel like even if you said a rough estimate,
0: mm-hmm.
1: it's even rougher than rough
0: 아,
1: by saying crude
0: estimate.
1: Crude라고
0: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뭐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스를 딜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정확한 건 아니어도 대충은 알고 싶잖아요. 얼마 대충 얼마나 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뭐 well, I mean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I need a rough estimate
1: yeah.
0: at least.
1: Yeah.
0: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대략적인 느낌을
1: 준다면
0: crud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군요.
1: It's very specific use of this word.
0: 아,
1: yeah.
0: okay. Mm-hmm. So estimate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추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crude가 붙이면 정말 대략적인 추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추정해 보건데 지금 half of U.S. adults who are considered overweight인 사람들은 이들이 알고 보니까 뭐 clinical obesity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Considered overweigh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overweight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가요?
1: Okay, so

0: consider, usually we think carefully.
1: Right.
0: Oh, let's consider this situation.
1: Yes.
0: Or consider this problem.
1: 뭐 고려해보는
0: yes,
1: 거, 그렇죠?
0: Right? That's what we typically understand.
1: Mm-hmm.
0: But in this context, considered overweight also has the meaning it is judged or regarded
1: mm-hmm.
0: in a particular way.
1: Ah, okay.
0: So it's like, oh, it is regarded as overweight.
1: Okay.
0: Not so, we thought carefully that it was overweight. No,
1: 그러니까
0: no, no.
1: 완전히 그냥 팩트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consider하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체중으로, 그러니까 overweight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게 좀 낫잖아요. Obese 아래 overweight. Right?
0: The word obese has a very psychological impact.
1: 그러니까요.
0: Because you feel like it's a disease.
1: Mm-hmm. That's true.
0: An illness.
1: 근데 여전히 you know what? You're what? overweight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0: Yeah, that is true.
1: Right?
0: Yeah.
1: Okay, so 전에는 아, overweight이구나. Overweight 정도구나라고 consider 됐던 사람들의 반이 그렇죠? 알고 보니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clinical obesity, 임상적 비만에 이제 속하게 되었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거에 대한 definition을 대략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됐었죠. 자, 연결해 볼까요?
0: The study published in th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suggested that even some people with normal body weight by BMI standard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obesity.
1: 네, 심지어 BMI상 정상 체중인 사람 중에서도 비만으로 진단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So even some people with normal body weight, 그러니까 정상적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By BMI standards,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원래 by standards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기준으로라는 뜻 아닌가요? 그쵸?
0: Yeah, that's right. So here you did the test and you figured out your BMI. Oh, I'm normal. But what they're saying is actually people who think they're normal may not be normal and they may have obesity.
1: 그러니까 BMI standards는 그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네요.
0: Yes.
1: 그렇죠? Okay. So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By their crude estimates, half of US adults who are considered overweight but not obese according to their BMI could be classified as having clinical obesity. The study published in th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suggested that even some people with normal body weight by BMI standard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obesity.
1: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which one doesn't belong?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였는데요. 자, 크쌤이 드리는 단어 중에 나머지와 다른 느낌의 단어 하나 골라주세요.
0: Overweight, obese, heavy, fat, chubby, toned, chunky, fleshy, big, large, bulky.
1: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0: Here's Leftover Cuties with When You Are Smili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obesity may be more prevalent than previously thought. 비만 생각보다 더 흔할 수도 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BMI 기준으로 과체중이지만 비만은 아닌 사람도 새로운 기준에서는 임상적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BMI가 당장 쓸모없는 지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추가 검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은 BMI를 첫 번째 검사 기준으로 활용한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검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BM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기사 계속 볼게요.
1: The findings may renew debate about the use of BMI, which many doctors still rely on as an efficient and affordable way to screen for obesity. The commission recommended using BMI as a screening tool to help flag patients with elevated weight who need further testing, such as imaging or waist circumference measurement that can confirm the presence of excess body fat, Rubino said.
0: 이번 연구는 BMI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의사들은 BMI를 빠르고 저렴한 비만 선별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BMI로 먼저 위험군을 걸러낸 뒤 필요하면 영상 검사나 허리 둘레 측정으로 실제 체지방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병 같은 것도 검사를 할 때 가벼운 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논리네요. 그렇죠? Right.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1: The findings may renew debate about the use of BMI, which many doctors still rely on as an efficient and affordable way to screen for obesity.
0: 이번 연구는 BMI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사들은 BMI가 비만을 빠르고 저렴하게 선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BMI를 사용하는 것이 뭐 이게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이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And that's the important thing because here it's renewed debate. So there was a debate already.
0: Right.
1: And now because of these recent findings, we need to argue about this again.
0: Right.
1: So renew means we think, like, you know, subscriptions and contracts,
0: exactly.
1: we say.
0: Yeah. 왜냐면 보통 renew 딱 들으면 renewal 이거니까
1: yeah.
0: 뭔가를 갱신을 하는 건가?
1: That's
0: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Right. But here it just simply means to start talking about it again.
0: Mm-hmm.
1: Or in this case, start arguing about it again.
0: 멈췄다가 다시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그리고 그리고 many doctors still rely on 하는 rely on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어디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As a 뭐로써요? As an efficient and affordable way to screen for obesi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0: 굉장히 efficient하고 affordable한 거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efficient한 거는 effective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Right? Efficient basically means that it is saving time and energy. It's practical.
0: Okay.
1: It gets the job done. Okay. And then it's affordable, not so expensive. So that's why doctors continue to use this tool.
0: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왜냐면 일단 efficient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 Yeah.
0: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도 볼 수 있는 효율적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죠?
1: Yes.
0: 그리고 affordable 한 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인데 이게 무조건 cheap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affordable은 정말 감당이 되는 정도 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물건이어도 이거는 affordable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affordable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 저렴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1: Oh, very good.
0: Right? Okay. 자, 그리고 지금 screen for obesity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굉장히 좀

0: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고 affordable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뭔가를 스크린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크린 원래는 뒤에 뭐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는요. 그 그룹 전체를 검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for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So screen for something 한다는 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찾아내려고 검사를 해보는 게 되는 거죠. Mm-hmm. So 여기서는 obesity를 찾아내려고 screen 하는 거.
1: Right. We screen for many things. Cancer, you know, diabetes, many things.
0: 그걸 찾아내려고. Mm-hmm.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ommission recommended using BMI as a screening tool to help flag patients with elevated weight who need further testing, such as imaging or waist circumference measurement that can confirm the presence of excess body fat, Rubino said.
0: 네. 또 전문가들은 BMI를 먼저 활용해 비만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낸 뒤 필요할 경우 영상 검사나 허리 둘레 측정 등을 통해 실제 체지방이 많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BMI를 사용하는 거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 patients들을 flag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flag은 쌤이 예전에 뭔가 이렇게 여기 지금 red flag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1: Right.
0: 이렇게 so 표시를 해내는 거죠.
1: Right. It's yeah, it's marking. So it's like, "Oh, wait a second. We've got a problem here."
0: Okay.
1: Okay.
0: Flag.
1: Yeah, okay. Hold on. Hold on. More screening, more tests.
0: All right. Yeah. Okay. So 여기서 patients들을 flag 한다는 것은요. 선별해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그리고 나서 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측정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waist circumference measurement가 되겠습니다.
1: I knew you were going to say this.
0: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1: Okay. So waist is 허리, right? Circumference is the distance around, right? Your waist. So it's basically saying how big or wide is your waist.
0: Okay. Yeah. So 지금 보면 waist라고 하는 거 허리를 얘기라고 뭔가를 measure 한다는 게 쌤 이렇게 측정한다는 뜻 아닌가요? 길이를 재고 이런 거.
1: Yes.
0: 근데 길이 재는 것만 measure인가요? 아니면 weight 같은 것도 measure 한다고 하나요?
1: You can measure the weight as well.
0: 아, 무게를
1: absolutely.
0: 측정하는 것도.
1: Yes, absolutely.
0: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하필 circumference 이게 이제 둘레를 얘기를 합니다. So 허리 둘레 측정. 얘기가 나왔네.
1: Oh, so this is the thing, you know? I mean, yeah, BMI may be okay, but maybe you've got, you know, very wide circumference.
0: 오늘 그 New York Times 뉴스에서 제가 좀 조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findings may renew debate about the use of BMI, which many doctors still rely on as an efficient and affordable way to screen for obesity. The commission recommended using BMI as a screening tool to help flag patients with elevated weight who need further testing, such as imaging or waist circumference measurement that can confirm the presence of excess body fat, Rubino sai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Christopher sing Bad.

0: Deep Dive Daily, Obesity may be more prevalent than previously thought.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숫자 자체보다 지방이 몸속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은 다양한 만성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지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건강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들어볼게요.
1: Regardless of how they calculate it, what doctors are most concerned about is excess body fat. Excess fat, particularly abdominal or visceral body fat, releases inflammatory molecules and hormones that can affect important processes in the body, said Dr. Fatima Rodriguez, a professor of cardiovascular medicine at Stanford University. These include blood sugar regulation and heart function.
0: 결국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체중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체지방입니다. 특히 복부 깊숙이 쌓이는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 조절이나 심장 기능 같은 중요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언젠가부터 많이 또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보이지 않으니까.
1: That's scarier. Right. So, you know, people who seem thin, actually, that's more dangerous.
0: 맞아요.
1: They have more visceral fat.
0: 무슨 마른 비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랐는데 어떻게 비만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1: It's real.
0: Okay.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Regardless of how they calculate it, what doctors are most concerned about is excess body fat.
0: 어떻게 계산하든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도한 체지방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calculate 하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So 그래서 regardless of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fat이 얼마나 과도하게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Yeah, that's right. Excess. Right. E-X-C-E-S-S. Anything in excess, I feel, is not good.
0: Right. You know? 진짜 그런 거
1: really,
0: 같아요.
1: Anything in excess is not good.
0: Excess는 뭔가 더 있으니까 좋은 거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 It's like, so excess means to have too much of something, right? So more than that is needed or normal.
0: Okay. So 좀 과도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mething that is very excessive, right?
1: Right. Okay. So, but it doesn't mean that, you know, all body fat is bad. It just means that we all need fat, actually, but excess, extra, more than required is the problem.
0: 제가 지금 너무 excess가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1: Excess fat, particularly

0: Abdominal or visceral body fat releases inflammatory molecules and hormones that can affect important processes in the body, said Dr. Fatima Rodriguez, a professor of cardiovascular medicine at Stanford University.
1: 특히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 중요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탠퍼드대 심혈관 의학과 파티마 로드리게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 뭐 fat은 몸 여기저기에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눈에 띌 수도 있고 근데 배가 가장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particularly abdominal or visceral body fa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visceral fat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의료 쪽에서 내장 지방이 맞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이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그냥 abdominal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그냥 belly fat이라고 쓴던가 물론 이제 belly fat 하면 겉에서만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 내장 지방이라면 저 안에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deep belly fat이라고 하든가
0: hiding right. in between the organs or right next to the organs.
1: Right. Yeah.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fat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뭔가 안 좋은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Yeah,
1: 그래서
0: right.
1: releases inflammatory inflammatory molecul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nd hormones
0: right.
1: too.
0: So this excess, these fat tissues, they basically, the bad fat produces inflammation in your body.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1: Inflammation은 염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0: Yes, that's right. So then if you have like high inflammation, we know that a lot of the diseases are caused by, you know, high inflammation.
1: Okay, all right.
0: So here, that's what it's saying is that, it doesn't look nice, but it's causing a lot of inflammation in your body.
1: Okay.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Fat이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염증이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지? 뭐 이렇게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배에 정말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inflammatory molecules나 hormones를 이렇게 release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molecule이라는 단어가 원래 분자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거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어떤 physics 클래스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molecules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 처음에는 그 단어를 잘 몰랐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molecules라고 처음에는 읽었었어요.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0: Molecules,
1: okay, molecules, right? And then someone started calling it, hey man, it's not
0: molecules, it's molecules.
1: And then, okay, molecules. 이렇게 됐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0: Thank you for sharing.
1: So 염증 유발 물질을 이런 내장 지방이 분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se include blood sugar regulation and heart function.
1: 여기에는 혈당 조절과 심장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Blood sugar levels는 들어봤지만 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흔치 않은 것 같아요.
0: Okay, so if it regulates something, basically it means to maintain stable glucose levels.
1: 아, 그러니까 약간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내렸다 할 때 쓰는 regulations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0: Like, whoa, whoa, whoa, that's
1: 거기까지.
0: too high. Okay,
1: right.
0: yeah.
1: So blood sugar regulation은 혈당 조절을 얘기라고요.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Regardless of how they calculate it, what doctors are most concerned about is excess body fat. Excess fat, particularly abdominal or visceral body fat, releases inflammatory molecules and hormones that can affect important processes in the body, said Dr. Fatima Rodriguez, a professor of cardiovascular medicine at Stanford University. These include blood sugar regulation and heart function.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Which one doesn't belong?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였는데요. 어떤 단어들이었죠?
0: Overweight, obese, heavy, fat, chubby, toned, chunky, fleshy, big, large, bulky.
1: 네, 나머지와 다른 하나 정답은 바로 toned가 됩니다. Toned는요, 무슨 뭐 톤, 색? 색상 뭐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몸매가 탄탄하고 탄력이 있고 군살 없이 좀 근육이 살짝 잡힌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려웠나 봐요. 이 정답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fresh, flashy

0: 뭐 flush 이런 단어를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드린 단어는 사실은
1: fleshy.
0: fleshy. So 살이 많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학당 구독권은 해피 캠퍼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장미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good job and congratulations.
0: Oh yes.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Adam Levine with A Higher Place.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가 많은 비만 사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
0: BMI가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 체중계에 찍히는 숫자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뭐 한계가 있지. 의사들은 과도한 체지방이 많은 걸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
1: 그렇지. 그나저나 너 BMI가 뭘 뜻하는지는 알지?
0: 아, 알지. BMI, 비만이야. 죄송합니다. 예, 이제는 한계에
1: It had to.
0: 한계를 리치했어요.
1: I know.
0: 비만이야.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1: 비만이야. Okay.
0: 비만이야. 네.
1: I like the rhythm. Okay. I like the rhythm.
0: 그렇게 알아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 Alright. Body mass index.
0: Yes.
1: Okay.
0: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BMI가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 왠지 Not everything?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문장 있을까요?
1: Apparently, it's not the whole story.
0: 전부의 스토리는 아니다. 이렇게

0: 표현을 실제로 하나 봐요.
1: Yeah, that's right. So there is more to the story. There are details okay. that we do not know about.
0: 아, 그게 뉘앙스네요. 그러니까,
1: that is it.
0: That's not the whole story. It's 라고 not.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럼 there's more to
1: there's
0: it, you
1: more.
0: said, right?
1: There's more to this story. 아, yeah, 그러니까, that's not finished.
0: 그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1: Yeah.
0: 이게 모든 거가 아니니까 쉽게 well,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나요?
1: So when you hear a rumor, you know, there's always two sides to a story.
0: Yes, yes.
1: Yeah. And so you hear one side and you'll say something like, well, you know, and then you hear it and then you talk to someone and you say, well, I don't think, you know, it's not the whole story. I know it's not the whole story.
0: Right.
1: There has to be more to this story.
0: 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자 혹은 뭐 편견을 가지지 말자. 막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In some ways, yeah. In that context, it's kind of like stay the neutral ground.
0: Okay. So not the whole story 자체가 전부는 아닌 뭐 그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문장 앞에서 쌤이 apparently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 I tell you, native speakers use this word very often.
0: 하루에 한 100번은 쓰는 것 같아요.
1: Like 50, at least 50. Really,
0: right.
1: really, it is almost like, it's just naturally, it doesn't mean anything significant. Basically,
0: right.
1: what it means is that, well, from what I heard or from what I understand,
0: right.
1: this is what I think, okay. you know, have heard. So it's just that makes it sound a little bit more like, oh, apparently. And then you say what you want to say.
0: Okay.
1: You're not for sure, but this is what you heard.
0: May not be 100% true. But
1: yes.
0: that's what I heard.
1: It's what I heard.
0: Okay.
1: Or it's, I think I
0: that's
1: read
0: how it,
1: it
0: seems.
1: Somewhere.
0: 뭐 잃어버린다는가.
1: Yeah, yeah, yeah.
0: Okay, so appear 한다는 게 여기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보인다. 그래서
1: yeah.
0: 듣자 하니, 보아 하니 이런 단어를 문장 앞에 쓰는 게 약간 한국어로 치면 이런 느낌이죠.
1: 어.
0: 뭐뭐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뭐라고 하더라고 이런
1: oh.
0: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Oh, yeah.
0: Right?
1: That's right. So like, oh, what happened to him? Like, he's not at the... He's not coming? What, is he sick? Apparently, he got fired.
0: 오, 듣자니까 뭐 해고됐다 하더라고,
1: yeah.
0: 그렇다고
1: yeah.
0: 하대? 이런
1: yeah.
0: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영어로 요거 version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 Let's do it. Did you hear BMI might be missing a lot of obesity cases?
2: Apparently, it's not the whole story. A number on the scale can only tell you so much. Doctors are saying excess body fat can mess with a lot of things.
1: Right. By the way, you know what BMI stands for, right?
2: 나 비만 아니야!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인희황님이요. 유진쌤 위트 넘쳐용 I love it 하셨습니다.
1: So
0: 아유,
1: do
0: 감사합니다.
1: I. So do I. 김미라님 says 마지막까지 웃음 주시는 마유쌤.
0: 저 비만 아니에요.
1: 네. 비만 아니에요.
0: Right.
1: You are not.
0: No. So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그리고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likewise, Mayu Sam, being so funny and making us laugh. All right. So we're going to wrap up with our last song. It is Above Envy with the song The On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 is...
1: Review Day.
0: That's right. 자, 복습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요, 우리가 설거지를 열심히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설거지는 뭐 누구나 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설거지를 하는 문화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이 좀 유난히 설거지를

0: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1: 모르겠어요.
0: 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좀 뽀드득 뽀드득하게 좀 깨끗이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친구들

0: 거는 좀 최근이기는 한데 가정에서 미국에서는 옛날부터도 이제 가정에서 식기세척기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식기세척기 안에 약간 조금 그릇의 거품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어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우리는 안 그래요.
0: 아, 다 헹궈서 썼어요? 네. 네. 아, 그랬군요. 그래도 집집마다 다 다르네요. 네. 자, 세제 거품. 요것도 뭐 문화별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구별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식기 세척기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설거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다들 열심히 배웠던 표현들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표현들 같이 복습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with Monday's expression.
1: Okay, our Monday expression was,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라는 표현 배웠었죠. 자, 식기세척기 나왔네요. 그쵸? 바로 dishwasher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put 라는 표현이 여기서 넣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I'll put, 제가 넣겠습니다. The dishes, 그릇들을요. In the dishwasher, 식기세척기 안에요. 네, 영어로는 요 순서대로 말을 한다 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우리 대화문을 들으면서 이제 빈칸 채우기 하면서 또 복습 이어서 해볼게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64쪽 보시면 되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에 한번 들리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2: That was a delicious dinner.
3: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0: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That was a delicious dinner.
0: 빈칸에는
1: delicious. D-E-L-I-C-I-O-U-S.
0: 그쵸? Delicious. 뭐 요 단어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That was a delicious dinn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1: I'm glad you liked it.
0: I'm glad you liked it. 빈칸에는
1: liked. L-I-K-E-D.
0: 그쵸, D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형태로 쓰였어요. 이어서 이제 뒷정리해요.
1: Now let's clean up.
0: Now let's clean up.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고로 clean하고 clean up은 뭐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 up이 들어가면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3: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고요?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네, 그래서 식기세척기 안에 라는 표현이 뭐였죠?
1: In, I-N.
0: 그렇죠, 그래서 I-N을 빈칸에 쓰면 되고요. 고마워요.
1: Thanks.
0: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1: That would be a big help.
0: That
1: would. W-O-U-L-D.
0: 네, so that would be a big help. 뭐뭐가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would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의 대화를 같이 복습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That was a delicious dinner.
3: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2: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3: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1: Okay, on Tuesday we learned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제가 설거지 할 차례예요 라는 표현이죠. 자, It's my turn. 여기서 turn이 차례라는 표현이고요. My turn이니까 나의 차례라는 뜻이죠.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여기서 do the dishes가 설거지를 하다라는 표현이네요. 자,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제가 설거지할 차례입니다.

0: 야라는 뜻의 표현이었죠. 자, 역시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1: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2: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3: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0: 자, 접시들 어떤 단어였죠?
3: Plates, P-L-A-T-E-S.
0: 네, dishes하고 뭐 비슷한 그러한 단어였죠. Plates. 그런데 dishes가 좀 더 큰 범위의 접시들이라면 plates는 넓고 큰 둥그런 형태의 그릇을 plat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여기서 leave가 두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3: I'll handle them.
0: 네, handle이라는 표현이 처리하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서 them이 the plates 대신에 쓰인 표현이죠. 자,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이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3: No, you cooked today.
0: You?
3: Cooked. C-O-O-K-E-D.
0: 그쵸. C-O-O-K-E-D. 여기서도 역시 E-D 이렇게 과거 형태로 쓰였습니다.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3: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자, 바로 화요일에 표현이 나왔죠?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이어서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1: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2: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0: 정말요?
3: Are you sure?
0: 피곤할 텐데요.
3: You must be tired.
0: You must be?
3: Tired. T-I-R-E-D.
0: 네, tired.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3: Don't worry about it.
0: Don't worry about it. 오래 안 걸려요.
3: It won't take long.
0: It
3: won't, W-O-N, apostrophe T.
0: 그렇죠. Apostrophe는 보통 뭔가가 생략됐을 때 쓰는 건데요. Won't는 will not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won't. 잘 기억해 주시고요. It will not take long. It won't take long.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2: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1: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2: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0: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3: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we ran out of dish soap.
0: 자, we ran out of dish soap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Dish soap가 바로 주방 세제라고 쓰이는 표현이고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뭐 물론 detergent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run out of 뭐뭐라는 표현이 뭐뭐가 다 떨어졌다, 뭐 소진됐다, 고갈됐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We ran out of dish soap. 주방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1: Can you help me? We ran out of dish soap.
2: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There should be a refill.
0: 저 좀 도와줄래요?
3: Can you help me?
0: 빈칸에는?
3: You, Y-O-U.
0: 네, can you help me? 도와줄래요?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3: We ran out of dish soap.
0: 네, 바로 수요일의 문장이 바로 나왔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찾아봐요.
3: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0: 수납장이 뭐였죠?
3: Cabinet. C-A-B-I-N-E-T.
0: 그쵸. Cabinet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빈칸에 들어갔고요. 리필용이 있을 거예요.
3: There should be a refill.
0: 네, 리필용.
3: Refill. R-E-F-I-L-L.
0: 네, 뭐 음료수 리필도 refill. 이렇게 F 발음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Refill.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1: I found it. Thanks for the tip.

0: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찾았어요.
2: I found it.
1: 네, I?
2: Found. F-O-U-N-D.
1: 네, 이미 찾은 거니까 과거형태로 쓰여진 거고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2: Thanks for the tip.
1: 천만에요.
2: No problem.
1: 다른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2: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네,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뭐였죠?
2: If.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그쵸,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냥 F 발음만 들리죠? If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3: Can you help me? We ran out of dish soap.
0: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There should be a refill.
3: I found it. Thanks for the tip.
0: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Now let's move on to Thursday.
2: Thursday, our expression was soak it in water first.
1: Soak it in water first. 자, 뭐가 됐든지 먼저 물에 그걸 담가두세요라는 표현이었죠. 보통 우리가 설거지할 때 음식물이 그릇에 붙어 있으면 물에 불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oak가 물에 담가두다라는 표현이었죠. 뭐 꼭 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액체에 담가둘 때 soak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This pot is very hard to clean. The sauce is burned.
0: Don't scrub it too hard. Soak it in water first.
1: 이 냄비는 닦기가 너무 힘들어.
2: This pot is very hard to clean.
1: 냄비는?
2: Pot, P-O-T.
1: 네, 근데 pot is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P-O-T 발음이 잘 안 나죠. 소스가 눌어붙었거든.
2: The sauce is burned.
1: 네, 소스는?
2: Sauce. S-A-U-C-E.
1: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도 발음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
2: Don't scrub it too hard.
1: 네, 문지르다가.
2: Don't scrub. S-C-R-U-B.
1: 네, scrub라고 합니다. Don't scrub it too hard. 먼저 물에 담가둬.
2: Soak it in water first.
1: 네, soak it in water first. 이 문장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Okay, I'll let it sit for a while.
0: Good. It will be much easier to wash later.
1: 알았어. 잠시 동안 그대로 둘게.
2: Okay, I'll let it sit for a while.
1: 그대로 두다가 뭐였죠?
2: I'll let it sit, S-I-T.
1: 그쵸, sit, 앉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었죠. 좋아.
2: Good.
1: 나중에 설거지하기 훨씬 쉬울 거야.
2: It will be much easier to wash later.
1: 네, 여기선 설거지하다를 그냥
2: wash, 네. W-A-S-H.
1: 맞아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목요일에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3: This pot is very hard to clean. The sauce is burned.
0: Don't scrub it too hard. Soak it in water first.
3: Okay, I'll let it sit for a while.
0: Good. It will be much easier to wash later.
1: 자, 이제 금요일로 왔습니다. 금요일에 문장은 뭐였나요?
2: Our expression on Friday was, Are you done doing the dishes?
1: Are you done doing the dishes? 이렇게 물어봤는데, Are you done이라고 하면 끝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do the dishes, 다시 한번 설거지하다였습니다. 자,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3: Are you done doing the dishes?
0: Yes, I just finished. Everything is sparkling clean.
1: 설거지 다 끝났어요?
2: Are you done doing the dishes?
1: 네, 뭐 이 문장은 어렵지 않죠? 네, 방금 끝났어요.
2: Yes, I just finished.
1: 방금.
2: Just, J-U-S-T.
1: 그쵸, 단어 하나로 그런 뉘앙스를 줬고요. 전부 다 반짝반짝 깨끗해요.
2: Everything is sparkling clean.
1: 네, 빈칸에는?
2: Sparkling, S-P-A-R-K-L-I-N-G.
1: 네, 그래서 sparkling clean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짝반짝 깨끗한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Wonderful. Let's go to the living room and relax.
0: Sounds perfect. I'll make some tea.
1: 멋져요.
2: Wonderful.
1: 거실로 가서 같이 쉬어요.
2: Let's go to the living room and relax.
1: 자, 거실은 영어로
2: Living room. Living is L-I-V-I-N-G.
1: 네, 맞습니다. So living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였죠. Living room이 거실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좋아요.
2: Sounds perfect.
1: 제가 차 좀 끓일게요.
2: I'll make some tea.
1: 빈칸에는
2: make, M-A-K-E.
1: 네, 그래서 뭐 cook도 좋고 boil도 좋지만 이렇게 뭐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그냥 make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의 대화도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3: Are you done doing the dishes?
0: Yes, I just finished. Everything is sparkling clean.
3: Wonderful. Let's go to the living room and relax.
0: Sounds perfect. I'll make some tea.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설거지 하는 표현들을 복습을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셨나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면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 대화문만도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2: Awesome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는과
2: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It's time for a weekly review.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이제 오늘은 7월호 62쪽 weekly review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 Mm-hmm.
0: So looks like we're halfway there.
1: We're almost halfway through
0: 네,
1: the month.
0: Through the wow. month. 한 달에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yeah. 11일이니까 아직 반은 not quite there yet.
1: Almost there.
0: 네, almost ther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반까지 딱 왔다. 라고 하기에는 we have a few more days left.
1: That's right.
0: 근데 그래서 이제 딱 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not quite there라는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mm-hmm. 그런 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까지 왔다, 거기 살짝 yeah. 못 미친다, 뭐 좀 넘어섰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1: Well, almost there, like you said, not quite there, right?
0: 네, a little over than 뭐 이렇게 그때를 지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Mm-hmm.
0: 네, 저 어떤 시기에 대해서 말할 때 과연 이 사람들만큼 어떤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 주에는 또 네. 특별한 시기가 있죠.
0: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Julie is expecting.
1: Ah, she's expecting.
0: 네.
1: What is she expecting? Expecting good grades?
0: Good grades, possibly.
1: Food delivery or...
0: Or a baby.
1: Oh, expecting a baby
0: 네.
1: to arrive.
0: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m expecting

0: expecting a delivery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1: Yeah, I'm expecting the delivery guy to arrive
0: 그렇죠.
1: in 10 minutes,
0: 맞습니다.
1: in 20 minutes.
0: Yeah. 저렇게 약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yeah. I'm expecting a delivery guy to arrive in 10 minutes 하면은 right. 이제 배달을 해주시는 분이 한 10분 있다가 오실 거라고 내가 예상하고 있다. 혹은 어딜 이제 찾아갔는데 그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아, 저 그 미스터 김이 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1: He's expecting me.
0: He's expecting me.
1: That's a good 그렇죠? point. Yeah.
0: 네, Mr. Kim is expecting me. We're supposed to have a 뭐 meeting together right. 한다든지 뭐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한다든지 뭐 그냥 나 괜히 온 거 아니다.
1: 근데 이게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의미인데 He is waiting for me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0: 어. 아, right? 네네, 그렇겠죠.
1: He's waiting
0: 네.
1: for me.
0: 네네.
1: But when you say he is expecting me, it just sounds better.
0: 네. Yeah.
1: It sounds more like polished English.
0: 네,
1: right?
0: 맞아요. 해서 광을 삐뚤띠띠 광낸 것 같은 영어.
1: 깨끗하게.
0: 네, 네. 맞습니다. 자, expect라는 단어는 이렇게 예상하다 혹은 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출산을 앞둔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 대화부터 복습 시작해볼까요?
1: 오케이.
0: So we're on page 63. 63쪽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제 처음에 아기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1: Mm-hmm. 네. Julie is expecting.
0: 네. 그리고 줄리도 그 자신도 바로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듣게 됐다.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1: Found out, right?
0: 네.
1: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이런 말 참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너 yeah. 그거 언제 알게 됐어? 언제 그거 알았어? When did you find out? 이렇게 묻게 되면
1: yeah.
0: I just found out yesterday. Yeah. We just found out last week. 이런 식으로
1: 지금 방금 네. I just found out now.
0: I just found out now.
1: Yes.
0: 그렇군요. Mm-hmm. Just now 하면은 바로 지금 얼마 안 됐다라는 mm-hmm. 말이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 여기서 중요한 또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오래 됐느냐.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됐느냐라고 묻는 말이 있죠.
1: How far along is she?
0: How far along is she?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은 게 how far 얼마나 멀리까지 얼마나 많이 how far along 어떤 쭉 과정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is she 그 여자가 와 있느냐 how far along is she 특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임신 기간에 대한 말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Right.
0: 네.
1: How far along is she?
0: 그렇죠. How yeah. far along is she?
1: Shall we listen to the dialogue first?
0: Good idea.
2: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3: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2: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3: She's only about 2 months in.
2: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네. So how far along is she? 그 얼마나 됐지라고 물었을 때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됐다라는 말도 있었죠.
1: She's only about 2 months in.
0: 네. 이때 in을 뒤에 붙여서 she's only about 2 months in. 이제 겨우 약 she's only about 이제 겨우 약 두 달 정도 들어섰다. 2 months in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냥 about 2 months 해도 되는데
0: about 2 months.
1: The full version is she's only about 2 months into her pregnancy.
0: 아, 그런 right. 주술을 끝에 in이라고 한 거네요.
1: 딱 in으로 잘라도 괜찮습니다.
0: 네, 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Mm-hmm.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까요?
1: Okay.
0: 그들은 바로 어제 그걸 알게 됐지 뭐예요.
1: They just found out yesterday.
0: They just found out yesterday. Mm-hm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 That's right.
0: Just 하면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1: Right.
0: Okay. So shall we move on to Tuesday's dialogue?
1: Okay.
0: On page 64. 자, 여기에서는 이제 we're still continuing with the same topic.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mm-hmm. 그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묻습니다.
1: She even cried.
0: Happy tears. Happy tears.
1: 맞아요. We call it tears of joy.
0: Tears of joy. 네, 그러네요.
1: Right.
0: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1: Right.
0: 반응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react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리액션이 좋다 할 때 그 react 있잖아요. 그거
1: right.
0: 나옵니다.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0: How did your

0: parents react to the news. 네, 자, 대화 들어볼까요?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2: They were so excited. My mom even cried a little.
1: That's sweet.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2: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1: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sounds like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군. Everything is going well. 지금까지는 적어도 so far. 네, 그러네요.
3: 아직까지는.
0: 아직까지는.
3: So, 이런 표현 있잖아요. So far, so good.
0: So far, so good.
3: So far, so good.
0: 네,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이죠.
3: Right, that's
0: 네.
3: right.
0: 자, 이제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3: Mm-hmm.
0: 청중, the audience는 당신의 speech, 연설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3: How did the audience react to your speech?
0: How did the audience react to your speech?
3: Mm-hmm.
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 That's right.
0: 그러니까 audience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가끔 그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3: right.
0: 앞에 audience를 live audience,
3: live audience
0: 그렇죠. 실제 이제 앞에서 audience 소리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와 있다라고 할 때 생생한 청중들 앞에서 이제 뭐 말씀도 드리고 하잖아요.
3: Sure.
0: 네.
3: Yeah.
0: 그 audience가 되는군요.
3: Audience.
0: Audience.
3: Audience.
0: 네, audience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Audience.
3: 영국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udience.
0: Audience. 선생님, 그리고 그런가? Audience 해도 알아듣는다고요?
3: 영국에서는 그래요. 영국 발음은 이 AU가 O 발음이거든요.
0: O.
3: Yeah, audio. Audience.
0: 아, 그래요? Mm-hmm. 그럼 거기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 That's right.
0: 거기 가서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대화 봤고요. 이제 바로 옆쪽 65페이지로 넘어가서 mm-hmm. 수요일 대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출산을 앞두고 흔히 일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입덧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덧을 심하게 앓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3: That's right.
0: 입덧을 영어로
3: morning sickness.
0: Morning sickness.
3: Morning sickness.
0: 네, 특히 아침이 되면은 조금 이런 현상이 심하다라고 해서인지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3: You're like sick in the morning.
0: 네, 아이고. Oh, 네.
3: I feel for them.
0: 아, 그래요?
3: Yeah. 그죠 안쓰럽죠.
0: 안쓰럽죠.
3: Yeah.
0: 선생님, 아우 안쓰러워. I feel for them.
3: Yeah, I feel for them.
0: I feel for them. Mm-hmm. 어, 뭐 feel bad, feel sorry 이런 거 없이 그냥 I feel for them.
3: 다 통틀어서.
0: 네.
3: Feel bad, feel sorry. I feel for them.
0: I feel for them.
3: Right.
0: 아,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다. 아, 안 됐다. 공감까지 힘들걸?
3: 여성분들은 공감할 수 있겠죠.
0: 네, 네, 그렇죠.
3: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너무 안쓰럽다라고 표현할 때. Oh, I feel for them.
0: I feel for them. 네,
3: right.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morning sickness를 앓고 앓다라기보다도 입덧이 있다라고 할 적에 mm-hmm. 어떤 동사를 쓰는지 한번 대화 들어보시면서 you'll find out 알게 되실 겁니다.
1: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2: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1: That's pretty common, right?
2: Yeah,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1: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0: 네, 그렇습니다. She gets morning sickness 라고 하는군요.
3: Mm-hmm. Gets morning sickness.
0: She gets morning sickness. 그러니까 요즘 그 아이가, 그 친구가 morning sickness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해서 She gets morning sickness. 네,
3: That's right.
0: 그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it doesn't happen maybe every day, like
3: right.
0: all the time, 하지만 mm-hmm. from time to time.
3: From time to time.
0: 그렇죠.
3: Yeah.
0: 종종 어떤 현상을 내가 겪는다라고 할 때 gets가
3: right.
0: 더 낫다는 말씀 주셨죠.
3: Yeah, she's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0: 음.
3: But when you say she has morning sickness, constantly has morning sickness, that means she has it all the time.
0: 그렇죠.
3: But when you just get it, it means just you get it a lot, but not all the time.
0: 아, I see. Yeah. 그렇네. 그러니까 she has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3: yeah.
0: 그러나 그 의미는 늘 그런 현상이 그냥 항상 있다는
3: yeah,
0: 뜻으로
3: right.
0: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3: Right?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기 엄마로서 잘 먹고 또 더 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3: That's right. She's trying to eat well mm-hmm. and rest more.
0: 그렇습니다.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So basically, these two things that she's trying to do, like
3: right.
0: more than other times. 그래서 eat well and rest more.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요.
3: Mm-hmm.
0: 자, 응용 문제 2번을 보면은 그 문장 구조로

0: 방식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잘 먹고 더 잘 자려고 노력 중이에요.
1: I'm trying to eat well and sleep better.
0: 네, I'm trying to eat well and sleep better. 그러니까 더 잔다기보다 더 잘 잔다.
1: Yes.
0: Maybe quality of sleeping을 yeah. 말하는 것 같아요.
1: I need good quality sleep.
0: 네, good quality sleep.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deep sleep 이런 게 필요한 거죠.
1: Mm-hmm.
0: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대화 보셨습니다.
1: Let's go to Thursday.
0: 네, 이제 목요일 대화 9일에서는요.
1: Mm-hmm.
0: 출산 예정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 We're talking about what she was expecting,
0: uh-huh.
1: right? We're talking about when is she due? When is the baby due is
0: right.
1: the question.
0: Exactly. When is the baby due? So when's the baby due? 이렇게 mm-hmm.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1: Right.
0: 아기가 언제 나올 예정이니? When's the baby due? 하면 very direct question.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묻는 말이죠.
1: Mm-hmm.
0: 네, 근데 이거를 아기가 언제 나올지를 혹시 아세요? 라고 해서
1: Do you know when the baby is due?
0: 저는 이 질문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1: Yeah, this is the safest way to ask.
0: 어, 그렇죠.
1: When is the baby coming out? 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0: 그러니까.
1: Do you know when the baby is due?
0: Do you know when the baby is due? 하면은 한 번 좀 걸러진 것 같은 질문이 되니까 듣기도 좀 편안하네요.
1: Right.
0: Do you know when the baby is due? 자, due, D-U-E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는 얘기가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아기를 갖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내가 태워다 줄 계획이야.
1: Oh, I'm planning to give her a ride mm-hmm. to her checkups.
0: I am planning to give her a ride to her checkups. 이거 따지고 보면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1: Right.
0: I'm planning to 나 뭐뭐 할 계획 중이거든. I'm planning to 그다음에 그 친구에게 차편을 제공하다. Give her a ride. R-I-D-E 이 발음도 ride. 그죠?
1: Ride.
0: Ride 아니고 ride.
1: Yeah. Ra, ra, ra, ride.
0: 네.
1: 보행쌤,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subway station?
0: Of course, of course. 이런 식으로 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can you give me a ride to 뭐뭐뭐 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to her checkups. 그 친구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래서 뒤에 to her checkups S를 붙여서 매번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대화 들어볼까요?
2: Do you know when the baby is due?
3: Around late November, I think.
2: That's coming up fast.
3: Yeah. I'm planning to give her a ride to her checkups.
2: That's really nice of you. It'll help her a lot.
0: 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해요.
1: Mm-hmm.
0: 저는 공항에서 그분들을 제가 픽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I'm planning to pick them up at the airport.
0: I am planning to pick them up at the airport. 그러니까
1: yes.
0: pick up 한다는 말이 바로 pick them up이 되는 거군요.
1: 네. 누구 마중 나갈 때 I'm going to pick 누구누구 up. I'm going to pick Diane up. Right?
0: 그렇죠. 참 고맙죠.
1: thank you so much.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ick you up, pick me up, pick them up 이런 식으로
1: yes.
0: 그 대명사가 될 때 them, you, her 뭐 이런 단어들은 pick과 up 사이에 넣어서 pick them
1: yes.
0: up, pick me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자 드디어 어제 했던 대화 금요일 대화인데 태교 얘기를 했었어요.
1: Mm.
0: 네, 태교가
1: prenatal bonding.
0: prenatal bonding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 사이에 뭔가 그 교감 혹은 뭐 그 yeah. 공감하는 바, 뭐 끈끈한 유대감, bonding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1: 그쵸. 우리 이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태교 이걸 잘 돌보는 과정에서 이제 prenatal care이라고 표현하는데
0: 네.
1: 근데 태교라는 거는 이제 아기랑 이렇게 끈끈히 이렇게 bonding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0: 네.
1: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지.
0: 음.
1: It can be food, it can be music, it can be exercise.
0: 어.
1: This is the process of bonding.
0: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엄마 아빠들께서 이제 요즘은 좀 덜 하시나 더 하나 모르겠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서 영어로 막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1: I heard of that.
0: 네,
1: yeah.
0: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계도 막 팔리고 그랬었어요.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렇게 How are you?
1: 보영쌤 Easy English 딱 들으면서
0: 네.
1: 얼마나 좋을까 아기가.
0: 아니,
1: Easy English.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건 듣고 있는 엄마 아빠의 기분이 좋은 것이
1: 거죠.
0: 중요한 거지 애가 그렇다고 나중에 태어나서 Hi, Mom.

0: 이러고 태어날 리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나는 네. 일찍 아이를 영어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기계 같은 거 팔려고 하시면은 안 사줘도 돼요. 네,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검증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영어를 엄마가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면 전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 It's a good way to bond between the mother and baby.
0: 그렇죠, 그렇죠.
1: Through English, through music, 네. right?
0: Yeah. 자, 어제 대화 들어보세요.
2: Do they know if it's a boy or a girl?
3: Not yet, but they say they just want a healthy baby.
2: That makes sense. Are they doing anything special?
3: Yeah, she's doing prenatal bonding, like listening to calm music and reading to the baby.
0: 네, listening to calm music and reading to the baby. 자, calm music, 아주 안정된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는 거.
1: Relaxing music.
0: 그렇습니다.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까요? 저는 그냥 행복한 삶을 원할 뿐이에요.
1: I just want a happy life.
0: 네, 이렇게 간단하게. I just want, 나는 다른 거 안 원한다. 이게 다다. I just want a happy life. 네. Yeah.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1: I just want a happy life.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I just want a happy life. 그냥 행복하게 영어로 같이 그 더 나은 삶을 꿈꾸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1: Absolutely.
0: 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Good work, everyone.
0: 자, 푹 쉬시고 반갑게도 월요일에 뵐게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nglish.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말은 어떻게 달리는 걸까? 한때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존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달릴 때 네 다리가 모두 공중에 뜨는지 궁금해했죠. 이 단순한 질문은 1878년에서야 해결되었는데요. 에드워드 마이브릿지는 그 당시 등장한 사진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말이 달리는 사진을 찍어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돌려보았죠. 어찌 보면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이 활동 사진에서 마이브릿지는 말의 네 다리가 동시에 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말이에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소설이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드디어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노라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을 때 사건에 개입되었던 영험한 한 무속인은 반은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다. 소설 맨 앞에 경고라고 써둬.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말 것. 절대 한밤중에 읽지 말 것. 절대 자기 전에 읽지 말 것. 다 읽은 뒤에는 소금으로 입을 헹굴 것.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블 트윈의 Into an Abyss, 심연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듣고 벌써 이렇게 얼음 상태가 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0675 쓰시는 카페이님, 문장 카페 듣기만 했는데도 소름이 라고 하셨고요. 한상현님은 벌써부터 오삭합니다. 오싹 아니고 오삭, 약간 약한 맛. 그리고 유영주님은 친절한 경고 문구까지 오싹한, 이번엔 오싹 맞네요. 오싹한 수요 초대석, 깊은 심호흡 하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문장카펫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래빗홀에서 펴낸 전건우 작가의 장편소설 흉담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전건우, 이 세 글자 이름, 한국 소설 중에서 공포소설, 호러, 한국 호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죠. 전건우 작가 오늘 북카페에 오시면 이제 이 공포소설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얘기 많이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흉담 중에서 이 좀 앞부분에 있는 그 이 경고가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렸어요. 책 펼치자마자 그 앞쪽에 경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말고, 한밤중에 읽지 말고, 자기 전에 읽지 말고, 그리고 다 읽으면 그 다음에는 소금으로 입을 헹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에 그 세 가지는 다

지켰거든요. 한밤중에 안 읽고 아침 일찍 아침에 읽었고 그냥 묵독했고요. 소리 내서 읽지 않았고 자기 전에 읽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 소금으로 입을 헹구는 걸 까먹었어요. 네, 그것은 유효기간이 뭐 그날 하루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닐 테겠죠. 갑자기 이렇게 하나를 안 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등기가 싸해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 무서운 얘기를 정말 영화건 책이건 심지어 음악도 잘 못 듣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는 편인데 너무 심약해서요. 그런데 이 흉담은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도 무섭고요. 제목부터 흉담이 웬 말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흉담을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데 그리고 전건우 작가의 소설을 읽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욕망으로 너무너무 용기를 내서 읽었는데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읽을 수 있으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내 삶이 훅 바뀌고 막 너무너무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절한 경고문부터 이렇게 부려놓는 작가의 어떤 그 배려를 잘 따라가면 너무나 즐겁게 이 여름의 오싹한 공포 호러 소설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 수 있으면 카페인 분들 정말 읽을 수 있으세요. 박연경님, 너무너무 더워요. 대구는 비 없어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도 저는 우산 들고 오긴 했으나 오늘 비가 올까요? 비가 지금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여긴 약간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습하긴 하죠. 2729 쓰시는 카페이님, 드디어 그래 이게 우리의 여름이었지 하는 습도 높은 시간이 시작됐나 봐요. 자꾸 날씨와 싸우려 하면 더 지치게 되더라고요. 약간은 관조적인 태도로 결국 올 가을을 기다리면서 흘려버리려는 결심 굳힙니다. 잘 먹고 잘 쉬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민경춘님도 오전에 서울 출장을 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좀 잔잔해진 듯하네요. 오늘도 암호 기다려봅니다 하셨고요. 네, 우리 3주간의 생방송 출석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7번째 개근에 도전하는 날이십니다. 모두 12번의 개근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 빠진 경우 아차상 드립니다. 전체 다 출석하신 경우는 개근상 드리고요. 오늘의 암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반디 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02-1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이 출석 이벤트 하셨던 마음처럼 암호 전달하듯이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우리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 방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 꼭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암호, 제가 자꾸 뜸을 들이죠? 사실은 아까 말했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말을 북카페 문 열자마자 했는데 슬쩍 흘렸습니다. 뭘까요? 사연 하나만 더 읽고 암호 다시 굳혀서 발표하겠습니다. 안정흠님. 반짝 오전 반차라 북카페 들으며 출근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벤트 참여 못해서 아쉽지만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날그날의 암호 전체 아니어도 그날그날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의 암호는 공포스러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런 상태가 되던데요. 얼음입니다. 습하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한 여름에 얼음은 환영받는 존재죠. 많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서늘하게 우리를 얼려버릴 때도 있죠. 오늘은 약간 공포소설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얼음이라고 암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가 되면 땡 해드릴게요. 얼음, 북카페에 집중하고 계시다가 땡 이렇게 하면 이제 풀려나시면 되겠습니다. 악뮤의 얼음들 그리고 김필의 얼음 요새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가 얼음입니다. 0515 쓰시는 카페이님, 출첵 암호 7일째 얼음. 장마철이라 얼음하니 오싹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2시에 땡 제가 외쳐드릴 때까지 북카페와 함께해 주시죠. 구혜영님 얼음 7일차 개근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매일매일 이 북카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출석 암호를 또 때맞춰서 이렇게 그 본방이 끝나기 전에 보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해내고 계신 우리 카페인님들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정희님, 얼음 점점 더워지는데 얼음아 고마워. 아이스 커피. 빙수,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 얼음, 그 냉면에도 그 살얼음 동동 떠 있는 그 느낌들, 그 살얼음이 깨지지 않았, 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막들 정도잖아. 들 정도잖아요. 지금 갑자기 반말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오늘 이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사랑스럽기도 한그 암호 띄워드렸습니다. 얼음. 최현선님, 출석 체크합니다. 얼음물에 발 담그고 공포 호러 소설 읽으며 북캉스 즐기며 여름을 즐겁게 보낼 생각에 신납니다. 진짜 이 발이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그쵸? 대신 더위가 좀 멀리 가겠죠. 오늘 미메시스 초대 이벤트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5일째고요. 오늘도 네 분께 티켓 두 매씩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이 당첨되신 분들 다 모아서 이 주최 측에서 문자를 드릴 테니까요.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오늘도 미션 드립니다. 이게 7월 26일까지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 그 전시회고요. 오늘은 말머리를 미메시스라고 넣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도 신청하시는 분 성함도 함께 넣으시고, 그다음 미션이 뭐냐면, 미술 전시를 본 후에 이어가면 좋을 그 다음 코스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한 단계만요. 아, 뭐, 미술 전시를, 보기 전에 밥 먹고 갑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술 전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밥을 먹으러 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밥 먹으러 갑니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술 전시 본 다음에 산책을 합니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주에 있는 거니까 찾아보셔서 코스를 짜셔도 좋고요. 미술 전시 보고 나서 얼른 집으로 와야죠.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저는 집으로 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미술 전시를 본 다음 나의 코스 요거 더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 사연이 너무너무 좋은데 말머리 미메시스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포함하셔서 세 가지 요소 모두 담아서 요것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죠. 아, 이수진님, 외출한 김에 장 보려고 했는데, 에어팟을 안 가져가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급하게 집으로 왔네요. 공포 호러 매니아가 오늘 놓칠 순 없죠?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어폰이 있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걸 챙기시는 마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신 거 정말 후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현주님, 수요일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네요. 무서울까 봐 이불을 건너뛸까 했는데 너무 매력적이라는 고우님 추천에 약간의 긴장 속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예고 살짝 하면서 저도 무서운데 근데 이 작가분이 엄청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거죠? 저도 직접 뵙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이 그동안 해오신 행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 흉담이란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바로 전건우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2부에서는 흉담을 쓴 작가 전건우를 만남과 동시에 흉담의 주인공 전건우 그 캐릭터를 만나는 거일 수도 있겠죠. 묘한 그 중첩된 이 상황도 좀 흥미롭고요. 2부까지 즐겨주시죠.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틈새와 그늘입니다. 오늘의 얘기 바로 읽어볼게요.

한반도의 여름,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고온다습한 날씨는 폭염, 무더위, 가마솥더위, 열대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보다야 덜 더웠겠지만 선조들의 여름나기도 만만치 않은 생존 과제였겠죠. 그래서 틈과 그늘을 활용한 많은 여름나기 물건들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선조들이 여름에 사용한 풍물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몸과 물체 사이 여유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도록 한 건데요. 삼베옷, 모시옷, 평상, 돗자리, 목침, 죽부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삼베와 모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여름용 직물이죠. 삼베는 한해 살이 풀인 대마의 줄기 껍질을 사용하고 모시는 여러 해 살이 풀인 모시풀의 속껍질을 사용해 만드는데요. 두 옷감 모두 깔깔하고 성긴 천이라 살갗이 달라붙지 않는 데다 옷을 만들 때도 몸에 꼭 맞게 짓지 않고 몸과 옷 사이에 통풍 공간을 두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선조들이 만들어낸 여름나기 물품 중 가장 신기한 건 죽부인입니다.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쪼갠 대오리를 성글게 엮어 만든 죽부인은 속이 비어있어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 대나무 표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덕에 여름밤 안고 잠을 청하면 쾌적한 여름밤을 누릴 수가 있죠. 여름날의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두막은 또 어떤가요? 넓은 그늘과 사방으로 뚫린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원두막은 원래 참외나 수박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막루의 역할 외에도 밭일에 지친 이에게, 지나가던 길손에게 한낮의 땡볕을 피할 무더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밤이면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모임 장소이자 아름다운 이야기 속 소년소녀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달려간 곳도 원두막이죠.

원두막과 죽부인과 부채가 있는 풍경. 한여름의 무더위를 온전히 피할 수야 없었겠지만 낭만이 살아있는 여름밤의 풍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의 여름날이 있으신가요?

박윤하, 유승우가 함께 부른 곡 여름밤 피크닉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조상들의 여름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박생강 작가가 빙고선비라는 소설 들고 북카페에 오신 적 있는데 그때도 그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너무너무 덥고 무료하고 이런 여름밤을 나기 위해서 서빙고 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서운 괴담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이 여름나기 풍물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죠. 지금 언급했던 그 죽부인도 그렇고요. 목침, 모시옷, 삼베옷, 그리고 돗자리, 평상 이런 것들. 분명히 차갑고 시원한 재질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내 살을 이렇게 딱 대기만 해도 더위가 훅몇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온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사물들. 원두막도 너무 반갑죠. 진짜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곳을 내가 통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태양이 이글거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4903 쓰시는 카페이님, 어제 놓쳤어요. 얼음 하셨는데, 한번 빠지신 거라면 아차상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요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기백 있는 태도로 출석 안무 보내주시는 태도 너무너무 좋고요. 4903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 우리 동네는 비가 억수로 내리다가 잠잠해졌다가 쏴 우르르 퍼붓고 이 갈피를 못 잡게 해서 결국 약속 취소하고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서늘한 이 기운과 함께 오늘의 책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나도 쫄보라 너무 무섭지 않기를 이 비가 순하게 지나가서 농작물 피해가 없기를 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이 마지막 그 덧붙여 주신 이 문장에 밑줄 긋습니다. 마음으로 농작물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변덕스러운 날씨는 진짜 우리가 흉담을 나누기에, 이 소설입니다. 흉담을 나누기에 좋은 날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연지님, 2부 들을지 말지 너무 고민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고민이 된다면 하는 쪽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지님의 옷자락을 또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담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도 물론 아름답고 밝은 이야기 좋아해요. 다만 그 반대 이야기에 더 끌린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면서 왜그 반대 이야기에 더 끌리느냐 그 이유를 이 소설 속 인물이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2부에 작가님 오시면 얘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부까지 꼭 함께 하시고요. 땡 하는 순간까지 얼음 상태로 고정해 주시죠. 이성희님. 딸 덕분에 젊어지고 있어요.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열심히 출첵합니다. 얼음 하셨습니다. 아,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열심히 출첵하는 거, 네, 정말 출석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렇게 나를, 뭐꼭 딸, 아들, 요런 관계가 아니어도 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나를 젊어지게 만드는, 나를 조금 더 명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주자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장마철에 우리가 늘어지지 않도록.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부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부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기기쁨 시간입니다. 반니 출판에서 펴낸 크리스토프 로이더의 책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읽어보려고 합니다. 배명자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이 저자인 크리스토프 로이더는 독일의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음악 역사, 신기한 악기,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 그리고 음악 이론 장르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음악 관련 이야기들이 아주 유머러스한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음악은 왜 존재할까부터 펼쳐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대략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음악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에 음악이 이토록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을 테다. 약 3만 5천 년 된 펜파이프가 발견되었다. 그 말은 보행자 도로보다 펜파이프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다.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음악이 어떤 의미였을지 알고자 한다. 나는 인류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나는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인류학자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인류학자와 음악이 모두 필요한 질문이 있다. 음악이 진화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 가설, 음악은 파트너 선택에 유리하다. 지구력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세련된 석기시대 남성은 음악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드러내 매력적인 석기시대 여성을 얻었다. 옛날에는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우리 집에 갈래? 내가 수집한 레코드판 보여줄게. 요즘에는 아무도 레코드판을 수집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집에 데려갈 명분이 없다. 두 번째 가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을 발명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가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비슷한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자라고, 제발 좀 이제 자! 라고 소리를 지를 때보다 노래를 불러줄 때 아기는 확실히 더 평화롭게 더 오래 잔다. 남자는 저음을, 여자는 고음을 가진 까닭을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남녀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다. 체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작고 날씬한 남자도 있고 건장한 여자도 있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중요한 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다. 아기 울음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또한 고음은 이끄는 소리이고 저음은 따르는 소리이다.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 소리가 들리려면 바이올린 소리가 작아져야 한다. 합창에서 베이스 파트가 들리려면 소프라노 파트가 작아져야 한다.

남자가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 여자처럼 고음으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좌향좌라고 명령할 때 마지막 좌를 높이 올린다. 여자는 남자보다 보통 한 옥타브가 높다. 마지막 좌를 낮게 깔면 아무도 왼쪽으로 돌지 않을 것이다. 귀에는 고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가 저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보다 3배가 많다. 자연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걸까? 고음, 이끄는 소리, 여자 대 저음, 따르는 소리, 남자. 세 번째 가설,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음악은 사람을 연결한다. 그것만으로도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모든 행사와 중요한 사건에는 그에 맞는 노래가 있다. 자장가, 동요, 노동요, 장송곡, 행진곡, 봄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찬송가, 응원가. 자연은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특이한 성대를 주었을 리가 없다. 그냥 의사소통만 해도 되었더라면 굳이 네 옥타브를 낼 필요는 없다. 한 옥타브를 내는 성대면 충분했으리라. 그러므로 노래하라. 당신은 뮤지션이다.

존 마일스의 Music Was My First Love 듣고 왔습니다. 북카페에서는 크리스토퍼 로이더의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CD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CD의 재생 시간이 왜 정확히 74분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분명 기술적 이유일 거라 나는 늘 생각했었다.

어째서 CD는 재생시간이 72.89분이나 30시간 같은 게 아니라 1초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히 74분일까? 과거로 가보자. 1963년까지 레코드판이 대세였다. 그리고 이 해에 필립스의 카세트 테이프가 시장에 나왔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었고 혁명은 계속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소니와 필립스의 기술자들은 디지털 녹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아이디어도 있었다. 재생 바늘에 먼지 낄 일 없이 음반을 뒤집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계속 음악을 듣는 것이 목표였다. 기술자들은 CD, 즉 콤팩트 디스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레이저빔이 CD를 스캔한다. 대박! 레이저빔이라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쓰는 그 레이저빔? 먼지 한 톨도 바늘에 낄 수 없다. 디지털 사운드가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우수하다. 턴테이블에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다른 자리로 옮길 필요 없이 쉽게 다음 곡으로 건너뛸 수 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한다. 30대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먼지, 팔, 바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않을 테다. 미안하다. 자세한 얘기는 부모님 또는 조상님께 물어보시길.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 어쩌다 재생시간이 74분이 되었을까? 재생시간이 긴 음반보다는 오히려 간편한 기기의 요구가 컸다. 당시 소니는 일종의 잣대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제안했다. 이 곡이 온전히 담길 수 있어야 했다. 이것을 제안한 당시 소니 부회장 오가노리오는 원래 오페라 가수였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마침내 끊김없이 듣고자 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은 카라얀이 지휘한 것으로 66분 길이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당시 가장 긴 버전이었던 빌헬름 프루트뱅글러의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프루트뱅글러는 이것을 1951년에 74분 길이로 녹음했다. 74분을 담으려면 기술적으로 디스크의 지름은 12cm여야 했다. 몇몇 회의론자들이 그러면 양복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들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양복 주머니에 정말 넣어보았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CD의 지름이 12cm로 결정되었다. 이 74분 스토리를 마케팅 부서가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CD는 시장에 나왔고 이 책을 읽는 이 대부분이 분명 몇 개 정도는 집에 가지고 있으리라. 역사적으로 최초의 CD는 소니에서 제작한 빌리 조엘의 50 Second Street이다. 이 앨범은 1982년 10월 1일에 시장에 나왔고 CD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었다.

빌리 조엘의 50th Second Street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이 읽기의 기쁨 책, 반니 출판에서 펴낸 크리스토프 로이더의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내일까지 이책 읽어갈 예정입니다. 아, 권나연님이 2부에서 너무 무서우면 어쩌지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은 일단 서둘러 출책 먼저. 오늘 암호가 얼음이죠. 얼음처럼 얼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혹시 얼음처럼 얼어버리는 분들이 있다 해도 2시에는 북카페 문 닫는 시간에는 땡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잠깐만 얼어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이 되는 경험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기이한 경험이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김지영님 아이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아, 이 와중에 출첵해야 하는데 얼음 하셨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급하실까요? 아, 아이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으면 진짜 급한 건데, 네, 잘 치료하고 빠르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기획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1704 4708 0811 9467 이렇게 네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코스 너무너무 멋지게 짜주셨는데 소개할 시간이 없네요. 네. 이 코스대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우리나라 공포 미스터리 장르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작가입니다. 2008년 단편소설 선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고시원 기담, 살롱드 홈즈, 뒤틀린 집, 듀얼 등 발표한 장편소설만도 20권이 넘는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소설 흉담을 출간한 호러 요정 전건우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한국 공포 미스터리 장르의 아이돌 전건우 작가님,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 전건우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화려합니다. 진짜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의 아이돌.
1: 네.
0: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그냥 피부 같죠? 이런 말들이.
1: 들을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0: 네. 좋네요. 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식어들. 정말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자신의 그 어떤 심약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불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소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북카페에 계신데요.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북카페 첫 방문이거든요, 지금.
1: 그렇죠. 많이 오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0: 호러라는 장르의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다른 뭐 분들도 이야기는 듣고 싶은데
1: 네.
0: 무서운 거예요.
1: 그게 우리
0: 네.
1: 마음이었어요. 네.
0: 하지만 오늘 들어보시면
1: 아.
0: 의외로 굉장히 유익하고 유쾌하고 재밌을 것이다.

0: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카페이님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이님. 오싹한 것으로도 오싹보다 한 단계 낮은 거예요.
1: 아, 레벨이 좀 낮은
0: 네,
1: 게, 네, 오삭.
0: 오싹.
1: 네.
0: 오싹한 것으로도 겁을 먹는 저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리 지킬게요. 어릴 적 무서운 이야기를 듣겠다고 입을 뒤집어쓰고 얼굴 반만 내고 있던 그때처럼요. 작가님 보시기에 이런 단계면 어떤 정도인 건가요?
1: 이 정도면
0: 네.
1: 흉담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0: 오.
1: 네. 어릴 때 제가 딱 이랬거든요.
0: 네.
1: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되게 고모들이나 이런 친척들이 많이 오시면
0: 네.
1: 어른들이 그렇게 밤에 이제 괴담, 무서운 이야기,
0: 네.
1: 기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0: 이야기가 막 모이죠?
1: 네. 그러면 누가 귀신을 봤다더라, 누가 무슨 일을 겪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0: 네.
1: 하시는데 저는 항상 입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자는 척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학교에 가서
0: 네.
1: 친구들한테 똑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0: 오.
1: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무섭다고 난리였는데
0: 네.
1: 입을 뒤집어쓰고 들을 수 있을 정도면 흉담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흉담, 이번 이 전건우 작가의 장편 소설 읽고 나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1: 그렇죠.
0: 이게 단순, 무서웠어. 이제 책다 읽었어.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0: 맞아요.
1: 제가 정확하게 노렸던 지점도 바로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0: 네.
1: 싶었습니다. 네.
0: 맞습니다. 흉담. 9339 쓰시는 카페이님. 굵은 소금 가져다 놔야겠어요. 흉흉한 호러 기대할게요.
1: 제가 이런 질문이나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요.
0: 네.
1: 저 소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집에 맛소금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0: 맛소금. 왜냐면
1: 그래서
0: 여기에 경고가
1: 맞습니다.
0: 나오는데
1: 네.
0: 소금물로 이제
1: 입을
0: 헹구라고 나오니까.
1: 헹구라라고 나오는데
0: 맛소금. 네.
1: 네. 맛소금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0: 네.
1: 네.
0: 왜요? 왜 맛소금은 안 되죠?
1: 맛소금은 그 이미 한번 뭐라고 할까 화학적인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떨어지고 차라리 죽염으로 된 치약이나
0: 죽염치약.
1: 네, 그런 것들이 좀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네.
1: 네.
0: 맛소금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희남님, 공포소설은 궁금한데 읽을 용기가 안 나는 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맞습니다.
0: 궁금한데
1: 네.
0: 용기가 필요하네.
1: 제가 이제 읽으실 수 있는 팁을 말씀을 좀
0: 네.
1: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제 공포소설을 왜 쓰느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걸 왜 볼까,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0: 그쵸.
1: 저는 한마디로 공포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공포라는 장르는 신길동 매운 짬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0: 네.
1: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맵다라고 느끼는 건 통각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걸 아프다라고 느끼면서도 어느 순간 매운 게 당길 때가 있어요. 신길동 매운 짬뽕이나 뭐 무슨 떡볶이 같은 것들 매운맛,
0: 네, 맞아요.
1: 단계를 높게 해서 매운맛을 마라탕 같은 것들.
0: 그쵸.
1: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먹을 때도 고통스럽고 먹고 난 이후에도 좀막 힘들지만 땀이 쫙 흐르고 뭔가 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0: 네.
1: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가 잠깐 동안 풀린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0: 그쵸.
1: 바로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는다라는 자세로 호러 장르에 도전을 해보신다면 읽는 동안에 무섭지만 다 읽고 나면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진짜 온몸으로 책을 읽은 것처럼 그
1: 그렇죠.
0: 개운함. 이건 사실 읽어봐야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1: 맞습니다. 네.
0: 네. 문소라님, 기담, 흉담 모두 좋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게 흉담, 제목이 흉담인데,
1: 네.
0: 저는 사전에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1: 아,
0: 이게.
1: 없는 말입니다.
0: 그 뭔가
1: 네.
0: 있을 법한 느낌처럼
1: 그렇죠.
0: 느껴져서, 네,
1: 네.
0: 흉담. 어떻게 제목을 또 이렇게.
1: 아, 자, 이제부터 오싹에서 오싹으로 잠깐
0: 살짝,
1: 살짝
0: 네. 까치발
1: 넘어가는
0: 들고 지금 살짝
1: 네,
0: 갑니다.
1: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저도 사실은 흉담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0: 네.
1: 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나 취재를 많이 해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무속인 분, 그 남자 무속인 분과
0: 네.
1: 홍대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0: 네.
1: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저도 이제 인사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속인 분이 저한테 되게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작가님, 혹시 흉담이라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처음 듣는 단어였죠.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흉담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

0: 제가 뭔가 좀 꺼림칙하고 들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언제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단어인데 하니까 그 무속인이 그럼 흉담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1: 또 다시 어릴 때그 고모 이모 다 모였을 때그
0: 네.
1: 이불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상황이 됐군요.
0: 제가 거기서 마다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그걸 아주 아주 많이 순화해서
1: 아주 아주 많이 순화.
0: 네, 작품으로 이제 승화한 게 흉담 소설입니다. 네.
1: 와, 그래서 이제 실화를
0: 네.
1: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아, 우리 카페님들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0: 네.
1: 이 사연으로도
0: 아,
1: 느껴집니다.
0: 그런가요?
1: 네. 이수진님, 전건우 작가님 책을 좋아합니다.
0: 아.
1: 흉담은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어요.
0: 이야, 감사합니다. 네.
1: 진짜 쭉 따라가면서 읽으시는 독자분들 많이
0: 네,
1: 만나시죠?
0: 많으시죠. 제가 뭐, 여러 권 계속 작품을 쓰고 있고, 비슷한 결의 작품들을 쓰다 보니까, 또그 비슷한 결의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독자분들은 나오면 항상 신간을 좀 챙겨봐 주시곤
1: 그렇죠.
0: 하죠. 네.
1: 그리고 이 공포 소설을 주력해서 이제 이 진짜 K호러 이런 얘기도
0: 아,
1: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0: 네.
1: 쓰시는 작가님의 일상은 어떨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0: 아.
1: 근데 좀 용기가 있는 편이다, 겁이 좀 없는 편이라고 쓰셨어요.
0: 맞습니다. 네.
1: 책에도.
0: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나 혹은 뭐 독자와의 만남 이런 자리 갔을 때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생각했던 거하고 이미지가 다르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더좀 음습하고 음침하고 되게 말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 역시 하지 않고 다른 만남 없이 집과 작업실을 오가면서 그야말로 소설만 쓰는 아주 무미건조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1: 너무 담백한데요?
0: 네.
1: 그쵸?
0: 너무 담백하죠. 네.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흉가나 폐가 그런 곳으로 이제 영감을 받으려고 놀러 갔다 오는 정도?
1: 놀러 갔다 온다.
0: 네.
1: 취재차,
0: 취재차. 네.
1: 여행차, 뭐 이런
0: 네.
1: 느낌으로.
0: 갔다 오는 정도? 그거 외에는 일탈이라고 할게 없습니다.
1: 그게 일탈 같은가?
0: 아,
1: 보통
0: 그런가요?
1: 사람들
0: 아,
1: 입장에서는.
0: 그런가요?
1: 그거 자체가, 근데 또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0: 네,
1: 본업이다
0: 맞습니다.
1: 보니, 그 일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0: 네.
1: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어떤 사람이세요.
0: 아,
1: 그래서 질문을
0: 감사합니다.
1: 아마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우리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주실지는 음악 들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0: 네. 이상은 씨의 둥글게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1: 네,
0: 네.
1: 왜죠?
0: 사실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하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가사는 완전히 다른 가사지만 그런 둥글게 모여 앉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이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1: 오늘 딱인 곡을 가지고 오신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네,
0: 네.
1: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흉담을 쓰신 전건우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사연 더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흉담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여쭤봤습니다.
1: 네,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귀여운 귀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아무나 못 그리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귀여운 귀신.
1: 네.
0: 하고 많은 귀신의 그 스타일 중에서 왜 아주 귀여운 귀신을 선택하셨어요?
1: 그나마 이걸로라도 무서움을 좀 덜시라. 네.
0: 네.
1: 덜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귀엽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귀여운 귀신 에디션
1: 네.
0: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지현 님이, 저 지금 라디오 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아시죠? 그럴수록 더 집중해서 듣고 복귀하고 오늘 밤에 생각만 안 나면 됩니다.
1: 아, 이게 오늘 밤에 생각 안 나기 힘드실 거예요.
0: 예? 왜요? 듣고 나면 이게 항상
1: 네.
0: 그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서 홀로 있을 때 밤에 생각하는 얘기들이 진짜 무섭잖아요.
1: 후폭풍이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0: 맞아요.
1: 사실 무서운 이야기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거거든요.
0: 그쵸.
1: 혼자 있을 때 유독 다시 생각나고
0: 맞아요.
1: 복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아마 밤에 잠깐 생각나시지 않을까?
0: 잠깐 생각날 수도 있다.
1: 네.
0: 그러나 아마 끄시지 못할 얘기를 또 살짝 들려드리면, 이 흉담, 지금 이게 출간된 지 정말 얼마 되지
1: 네.
0: 않았는데, 벌써 세계 곳곳에 그렇게 많은 언어로
1: 아,
0: 번역 출간 계약이 막 되고요.
1: 맞습니다. 네.
0: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1: 네. 저처럼 이제 장르 소설을 쓰는
0: 네.
1: 작가들에게는 어떤 워너비라고 할까? 아니면 목표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0: 네.
1: 첫 번째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보고 싶다.
0: 아.
1: 사실 미국의 영어권 소설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0: 네.

0: 특히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티븐 킹 같은 이런 대작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르에서는 변방인 나라의 네. 작품이 번역이 돼서 출간되면 어떤 반응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미국에 팔렸습니다.
1: 와.
0: 그래서 영어로 출간이 될 네.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목표이자 워너비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1: 일본은 어떤 의미예요?
0: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호러 소설 쓰는 작가들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독자들이 너무나도 탄탄하게
1: 네.
0: 잘 이렇게 팬층이 형성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사실 외국 작가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어요.
1: 너무 견고하게 이미 다 네. 구축돼 있는 얘기.
0: 굳이 다른 나라의 작가 걸 번역해서 읽어야 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은데.
1: 수입된 얘기 필요 없다.
0: 그렇죠.
1: 네. 이거예요?
0: 그런데 일본으로 또 지금 나가게 됐습니다.
1: 네.
0: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몇 달 사이에 정말 계속 그 뭐라고 할까? 롤러코스터에서 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 그 느낌입니다. 네.
1: 와,
0: 아직 네. 떨어지고 싶지 않은 느낌.
1: 아, 그럼요. 네. 더 올라가실 겁니다.
0: 아, 그럼요.
1: 네. 네. 이제 계약이 된 거고 이제 좀 기다리면 책이 출간돼서 거기에 네. 독자들의 반응을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게 지금 너무 설레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1: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이 흉담 소설의 주인공도 네. 전건우 작가라서
0: 그렇죠.
1: 네, 소설가인 네. 전건우 작가라서 지금 이 이야기의 박해 얘기랑 이 흉담이라는 소설집 소설 안의 얘기랑 뒤섞여서 더 흥미롭게 들리는 거예요.
0: 네.
1: 이런 모든 상황들이.
0: 이렇게 작가가 주인공 본인으로 나오는 작품을 흔히 이제 메타픽션이라고 네. 하죠. 이제 흉담이라는 건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설 후기에도 나오지만 제가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1: 네.
0: 이걸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공을 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정건우라는 작가를 주인공으로
1: 네.
0: 나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작품 속에 넣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로까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꽤 있었어요.
1: 네.
0: 너무 멋지게 쓰면 그건 좀 거짓말이고
1: 네.
0: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으로 쓰면 이거 너무 매력 없는 캐릭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고 대신에 생동감을 좀 넣고자
1: 네.
0: 해서 실제 제가 다니고 작업하는 공간인 홍대가 주요 배경이고 잘 가는 카페에서 누군가하고 만나게 된다거나
1: 네.
0: 그리고 정말 실제로 잘 알고 있는 이 캐릭터를 등장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1: 쓰시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이게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도
0: 네.
1: 참 너무 드라마 같은데
0: 네.
1: 쓰면서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했는지 매일매일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0: 아, 네. 사실 쓰면서는 제가 썼던 여러 소설 중에서 가장 힘들게 썼습니다.
1: 아, 네. 네.
0: 가장 힘들게 썼고 제가 그 예전에 흉담을 들었던 그때를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흉담 듣고 나서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겪으셨으니까.
0: 너무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흉담에서 보면 왼쪽 어깨가 아프다라는
1: 네.
0: 게 있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왼쪽 어깨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내가 과연 써도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 쓰고 나서는 굉장히 홀가분했어요.
1: 견뎌낸 자가 된 거군요.
0: 네, 다 쓰고 편집자님한테 던지고 나서는
1: 네.
0: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는 출판사와 편집자님에게 달렸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좀 털어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1: 그 출판사 편집자의 반응 궁금해요. 갑자기 여기 털어내셨는데
0: 네.
1: 이제 그쪽으로 갔잖아요. 이야기가.
0: 그렇죠. 네, 네.
1: 네. 편집자들의 반응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소설은
1: 잘 아시는.
0: 네. 다른 출판사건 어떤 출판사건 편집자분들이 각오를 하고 보신대요.
1: 네.
0: 네. 보통은 이제 프린트를 해서 다음에 댁에서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1: 그렇죠.
0: 차마 그렇게 못할 정도로 무서워서 낮에 회사에서만 읽었다. 이런 반응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제 소설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등장한 그 경고 문구 중에 하나인
0: 네.
1: 절대 자기 전에 밤에 읽지 않음을
0: 네.
1: 지킨 거네요. 편집자분들도.
0: 네. 그 경고문.

0: 제가 지어서 낸게 아니라 실제 이제 저에게 조언을 해줬던 어떤 무속인 분께서
1: 네.
0: 이 문구를 꼭 넣도록 해라. 네가 소설을 쓴다면
1: 네.
0: 그렇게 해서 넣게 된 문구입니다.
1: 이 경고문 때문에 무서워서 덮었다가 다시 용기 내서 펼쳤다. 이게 반복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0: 네, 그게 좀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호기심의 네. 영역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이미 못 나가셨어요. 지금 못 나가셨고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노 현장님, 맵찔이지만 아까 굉장히 매운 짬뽕의 비유를 하셨는데 네. 공포소설에 있어서는 레벨이 조금 높은 편이라
0: 야.
1: 전건우 작가님 소설 좋아해요. 이불 따위는 필요 없답니다.
0: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1: 진짜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0: 그러네요.
1: 지금 사연이.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아 작가님, 작가님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살롱드 홈즈도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은 흉담 읽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참으로 신비롭고 재밌습니다. 하고 이야기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0: 아, 제가 딱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1: 네.
0: 네. 저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소설을 통해서 늘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흉담도 마찬가지고 또 예로 들어주신 살롱드 홈즈도 마찬가지고.
1: 그렇죠.
0: 네, 이야기가 가진 힘은 무궁무진하잖아요.
1: 네.
0: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힘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이 소설에 좀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많은 책 작업을 하셨지만 정말 다작의 작가인데 한 권 한 권 쓰면서 더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힘을 느끼시는 거죠.
0: 그렇죠. 네. 책임감도 좀 느끼고요.
1: 사명감 같은 거.
0: 네, 사명감도 느끼고. 그리고 제가 목표가
1: 네.
0: 개인적인 목표인데 은퇴하기 전까지 장편 소설 40권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1: 와, 독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네. 제가 원래는 한 20권 정도만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재작년이었나? 히가시노 게이고가 100권째 장편소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더 많아졌죠.
1: 네.
0: 그래서 은근히 좀 경쟁심이 발동을 해서
1: 네.
0: 40권으로 좀 늘렸는데 지금 저희가 한 24권째 정도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1: 40권 금방 될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서
1: 네.
0: 한 5, 60권으로 늘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1: 독자로서는 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0: 아,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저거.
1: 작가의 은퇴가 싫은 독자들도 많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1: 이런 어떤 영감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왠지.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0: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1: 네.
0: 저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지 못하고 뭐 죽을까 봐. 그게 제 걱정이에요.
1: 네. 진짜.
0: 네. 늘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1: 네.
0: 준비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 노트 메모장 이런 데
1: 네.
0: 보면 쓰고 싶은 이야기들 막 메모해 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서 써야 될 텐데 다 못 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인 전건우 작가가 이렇게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소설가고 또 함께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또 편집자가 등장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저는 또 보이더라고요. 저도 직업 작가다 보니까
0: 그러시죠.
1: 그 편집자가 등장했을 때 자세가 꼿꼿한 거예요.
0: 네.
1: 이 책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아니 꼭 그 어떤 무속 그러니까 약간 어떤
0: 네.
1: 무속인의 기운을 느꼈는데 그런데 약간 자세가
0: 네.
1: 무속인들 보통 꼿꼿한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편집자라는 직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 어깨 아까 네. 그 어깨 통증도 얘기하셨지만
0: 네.
1: 글 쓰면서 혹은 보면서 자세 어떤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0: 맞습니다. 네.
1: 어깨의 상황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0: 그게 당연히 일단 저부터도
1: 네.
0: 네 일단 어깨가 말려 있고
1: 어.
0: 목은 거의 거북이가 친구하자고 할 정도니까
1: 네.
0: 네 다들 이쪽 계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 맞아요.
0: 대부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1: 책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0: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아 저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1: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전건우 소설가의 흉담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희님이 아 고은님 추임새 때문에 더 무서워요 하셨는데 제가 무슨 추임새인지 전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네, 지금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1: 아 즐거우신가요?
0: 네. 네. 어 지금 그게 무서웠어요.
1: 아 그래서?
0: 아 즐거우신가요가 갑자기 이제 밤에 생각이 나면서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뭐 이 이상은의 그 둥글게 노래 들으면서 시작이 된 이 느낌 둥글게 함께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1: 저도 그런 느낌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맞아요.
1: 제가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캠핑 같은 걸 가면 그때는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조별로
0: 네.
1: 이렇게 자거나 하면 이 텐트 저 텐트 다니면서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서 다니던.
0: 아. 이야기의 유통의 진심인 창작과 네. 유통의 진심인
1: 맞습니다.
0: 분이었군요.
1: 네.
0: 어 그러네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1: 아 그러면 이제 다들 똑같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침나 안에 들어가 있고
0: 네.
1: 그리고 괜히 너 때문에 화장실 못 갔다 원망 듣고
0: 네.
1: 그런데 다들 묘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1: 내 이야기에 무서워하고 반응하고 하면서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제 이게 저한테는 소설로 옮겨간
0: 그렇죠.
1: 거죠. 네.
0: 이게 말로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줄 때랑
1: 네.
0: 또 모니터나 종이 작업하실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출간하는 방식이랑 약간 그 형태는 좀 바뀐 건데요. 방식은
1: 네.
0: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거죠.
1: 네.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저는 어쨌든 소설을 쓸 때 자, 지금부터 내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1: 그걸 들려줄 테니까 너 들어봐 라는 자세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재미없다 싶은 작품은 시작도 하지 않아요.
0: 아 일단 네. 나 스스로가 매료되는 것만.
1: 네.
0: 그러니까 여러 작품들을 이제 내셨지만 흉담은 그중에서도.
1: 네.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0: 네.
1: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랑을 또 받았기 때문에
0: 네.
1: 책임감도 더 생기고 한국에서 공포 장르를 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0: 아, 그치.
1: 사명감 이런 것들을 더 좀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네, 그런 작품이 흉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전건우 작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네. 여기 보면
1: 네.
0: 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그 편집자 차미조 씨 얘기를 했지만
1: 네.
0: 그 죽음을 당한 그 차문수 교수의 딸. 네, 이 차미조는 뭔가 이제 내가 보기에 영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그 무속인의 기운이 뭔가 그런 게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것을 피하려고 사력을 다해서 살아온 인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여기 보면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다 일부러 거리두기를 해왔던 인물인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연루가 된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주인공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이야기에 굉장히 홀려서 노력형으로
1: 맞습니다.
0: 다가간
1: 네.
0: 인물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작가님도 좀 후자 쪽인
1: 후자 쪽이죠. 저도 뭐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0: 네.
1: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0: 아.
1: 네.
0: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 들 정도인데 네, 본 적도 없다니요.
1: 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0: 네. 모든 것은 상상의 산물인 거예요?
1: 아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겁없이 쓸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보거나 뭐 경험하거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
0: 네.
1: 노력을 되게 많이 했죠. 뭐 3대 흉가를 혼자서 밤에 다녀온다든지 곤지암 뭐 정신병원
0: 네. 네. 네.
1: 그런 곳을 이제 밤에 혼자 네, 다녀오고 그랬었죠 한때는 요즘은 이제 자주 가지는 않는데
0: 자주 가지 않는다고요?
1: 아, 네.
0: 네.
1: 네
0: 빈도가 궁금한 게 아닌데
1: 아, 네.
0: 아, 아무튼
1: 네.
0: 그렇게 가진 않지만 그런 데서 다녀오면 영감이 좀 아무래도
1: 그 주변 풍경이라든지 그때 분위기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을 소설에 녹여낼 수 있으니까
0: 네.
1: 아무래도 영감이 좀 생기죠. 네.
0: 그렇군요. 아무튼 이 얘기, 이 구도가 너무 흥미로운데 그런 것들이 이 소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미형님, 공포영화, 공포소설 매니아로서 도전해보고 싶은 소설이네요. 뒤틀린 집, 재밌게 봤는데 흉담도 꼭 읽을게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뒤틀린 집을 아신다면 이미 저를 한번 접해 보신 그쵸. 거니까 네. 흉담도 잘 부탁드립니다.
0: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다음 주 휴가 때 쏙 빠져들어 읽을 책 찾던 중인데 흉담. 저 괜찮을까요? 작가 얘기 자꾸 저 괜찮나요? 레벨 좀 봐주세요. 네, 어릴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애써 흐린 눈 하면서 보던 전설의 고향이 떠올라요. 요 단계. 아, 보신 건데요. 흐린 네. 눈을 하면서 봤다.
1: 아, 그러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0: 그렇죠. 네. 저는 아예 안 봤거든요. 다른 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1: 제가 전설의 고향 볼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네. 흐린 눈 하면서 내 다리 내놔라 보고

0: 아, 그랬었거든요.
1: 오.
0: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정도 레벨이시면
1: 그쵸.
0: 흉담 정도야 충분히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지금 휴가 때쏙 빠져들어 읽을 책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훅
0: 네.
1: 빠져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아, 흉담을 76세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호러를 접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서요. 읽으시고 동네 친구들 분들께 빌려드리라고 할게요 하셨습니다.
0: 아유,
1: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
0: 아주 좋은데요.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스티븐 킹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그 스티븐 킹 작가가 올해 78이세요.
1: 아.
0: 그런데도 여전히 호러 소설을 쓰시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게
1: 네.
0: 중요하다. 그래서 무섭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 읽기는 찜찜하시면
1: 네.
0: 동네 친구분들에게 빌려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동네를 한 바퀴
1: 그쵸.
0: 돌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1: 이제 그 동네의 흉담이 돌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0: 네.
1: 그 흉담을 듣고 나서 어떤 지침 같은 게 나오잖아요.
0: 네.
1: 시간 제한도 있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어떤 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그거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지침?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면
0: 네.
1: 누군가에게 이것을
0: 네. 아, 네, 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 네.
0: 이 이야기는 두 명에게 똑같이 들려줘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날 자정 전까지.
1: 아, 그러니까.
0: 이게 흉담의 네.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칙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내가 악귀의 방문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들었던 흉담을 똑같이 내가 아는 두 사람한테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설정을 생각해 내게 된 건 그 저한테 실제 흉담을 들려줬던
1: 네.
0: 그 무속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 무속인이 저한테 흉담을 다 들려주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어붙어 있는데
1: 네.
0: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가님, 저는 이제 다 털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게 남에게 들려줘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도 똑같은 설정을 집어넣었어요. 다만 타임 리밋을 자정으로 잡아서
1: 네.
0: 훨씬 더 긴박감이
1: 긴박감 있게
0: 예, 긴박감이 좀 넘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죠. 이야기를.
1: 현실보다 더 잔인하게 하신 건데요.
0: 아.
1: 시간도 촉박하고 지금.
0: 네.
1: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면
0: 네.
1: 그리고 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두 당 둘이라는 게 나오는데 너무 무서웠는데요. 그
0: 네.
1: 부분은 왜냐면 이게 공포로 짜릿하다를 떠나서 이 어떤 관계에 끝없이
0: 맞습니다.
1: 계속
0: 네.
1: 관계를 파고들면서 뻗어나갈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영속성, 생명력,
0: 그렇죠.
1: 생존 본능을 생각하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0: 네.
1: 와, 이야기의 힘이 질기듣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네.
0: 이거 두 명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1: 네.
0: 저 농담 삼아 그러면 흉담을 두 권을 사서
1: 네.
0: 지인분들에게 나눠줘라.
1: 네. 네,
0: 이렇게.
1: 그걸로도 된다.
0: 네. 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핵심은 아무튼 이야기가 뻗어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0: 그렇죠.
1: 이야기 스스로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0: 이야기가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0: 네.
1: 네. 박주영님, 그래도 행운의 편지처럼 7명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0: 아, 그럼요. 네.
1: 네.
0: 행운의 편지는 심지어 또 손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이제 말로만 하면 되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0: 네, 심규선의 석양 산책인데요.
1: 네.
0: 제 이야기가 딱 어울리는 게 해가 저물 무렵 석양쯤일 것 같아가지고
1: 네.
0: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건우 작가와 함께 신작 장편 소설 흉담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흉담을 들은 후에는 적어도 두 명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질문들이
1: 아,
0: 많아서.
1: 그러세요?
0: 네,
1: 네.
0: 어떻게 되는지 책에서 확인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 책에서 확인을
0: 아,
1: 하셔야죠.
0: 네.
1: 네.
0: 전달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현진님이 지금 천둥 번개까지 치고 무섭습니다.
1: 아, 지금 날씨가 제가 이 흉담 책이 나오고 북토크를 했을
0: 네.
1: 때도 날씨가 비가 오고 갑자기
0: 아.
1: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좀 그렇더라고요,
0: 그렇죠.
1: 날씨가. 네. 그래서 뭔가
0: 우연 아니에요, 작가님?
1: 저는 필연이라고
0: 장마철이기도 하고. 네.
1: 생각합니다.
0: 아, 필연이지.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참 기묘하게도.
1: 네.
0: 8572 쓰시는 카페이님. 학생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수업의 소금으로 꼭한 편씩 들려주는데, 흉담책을 좋은 수업 자료로 활용할게요. 라고
1: 야,
0: 하셨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0: 무서운 얘기를 수업의 소금으로 활용하신다는 얘기도 참
1: 오, 정말
0: 인상적입니다.
1: 이런 선생님 정말 학생들 좋아할 것 같아요.
0: 네.
1: 네, 지루할 때쯤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라고
0: 그쵸.
1: 해주시는 선생님.
0: 집중하게 만드는.
1: 네.
0: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차문수 교수도
1: 그런
0: 이런
1: 사람.
0: 얘기
1: 네,
0: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야기, 자기도 밝고 아름다운 얘기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그 무언가, 그
1: 맞습니다.
0: 진실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읽어내는
1: 네.
0: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0: 그렇죠. 그 힘이 있습니다. 이민정님은 어릴 때는 이런 무서운 얘기 막 찾아보셨는데 성인이 되어서 현실이 무섭다는 걸 깨달으면서 언제부턴가는 공포 영화나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작가님 작품 얘기를 들으니까 무더운 여름날 작가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1: 아,
0: 하셨습니다.
1: 네. 사실 현실이 더 무섭죠. 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포소설은 누구와 맞서야 하느냐?
0: 네.
1: 현실의 통장 잔고와 맞서야 한다. 실제 더 무서운 건 공포소설 흉담보다도 줄어가는 통장 잔고,
0: 그렇죠.
1: 카드값,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게
0: 네.
1: 바로 이런 또 호러 장르의 작품을 읽으면서 잊으실 수 있으니까 꼭
0: 맞아요.
1: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흉담의 개운함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이 괴담이나 민담에 그 어떤 시대가
1: 네.
0: 들어가 있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1: 아, 네.
0: 하는 것도 이책 통해서 또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1: 네네.
0: 됐습니다.
1: 네. 그게 보면 저희들이 괴담이라고 하면 그냥 뭐 흔히 무서운
0: 네.
1: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괴담은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0: 그렇죠.
1: 저 아마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아, 그 이야기는 알지라고 하실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 마스크.
0: 있죠,
1: 이거는
0: 있죠.
1: 정말 전 국민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0: 네.
1: 제가 딱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무렵에 빨간 마스크 괴담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때는 사실은 인터넷도 없고,
0: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쯤 우리나라에 맞벌이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분다 직장에 나가고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0: 네.
1: 많아졌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 나온 이야기가 빨간 마스크고 그 빨간 마스크는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일찍 집에 들어가라. 이런 시대상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0: 그걸 그 시절에 아이였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
1: 몰랐죠.
0: 배경까지는.
1: 네. 그런데 지금도 빨간 마스크는 요즘의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생명력이 굉장히 길잖아요.
0: 네.
1: 어떻게 너희 물어봤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빨간 마스크를 알고 있어?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제가 알고 있던 빨간 마스크의 원전이랑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빨간 마스크 괴담은 어떤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분이 여기 와서 나좀 도와줘라고 하면 가서 도와드리다가
0: 네.
1: 화를 입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갔어야 됐으니까.
0: 네.
1: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도와
0: 아,
1: 안 가죠. 네.
0: 바뀌었군요.
1: 그런데 태블릿을 들고 다닌대요.
0: 아, 빨간
1: 빨간
0: 마스크가.
1: 마스크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네. 재밌는 거 보여줄까?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시대상이 이렇게 녹여져
0: 이야기의 있어요. 진화 능력이라는 게 네. 정말 놀랍습니다.
1: 그래서 이야기의 생명력이라는 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빨간 마스크 괴담은 앞으로도 또 계속 뭔가 그렇죠. 바꿔가면서 뭐 AI가 뭐 등장한다든지 뭘까 바꿔가면서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빨간 마스크 얘기를 오늘 이렇게 재해석된 버전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아, 네. 진짜 그 미래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네요. 아, 벌써 시간이 우리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작가님의 다음 작품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 내고 독자들 만나시면서 어떤 이 공포 이야기를 대하는 독자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뀌고 있다? 더 구체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몸으로 느끼세요?
1: 아,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서전에 가서
0: 네.
1: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1: 흉담을. 근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두 명이 흉담이다 하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흉담을 아니하니까
0: 네.
1: 저희 책 좋아해요. 재밌어.

0: 라고 하는 와.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읽는다면 이거는 정말 많이 퍼졌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1: 맞아요.
0: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에 이제 살목지라는 공포 영화가 네. 기록을 깨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의 기리고 같은 또 그쵸. 호러 시리즈도 또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말고도 아주 많은 호러 소설 쓰는 신인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 작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나름의 팬층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어요.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걸 보면 아, 호러라는 장르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졌다. 그쵸. 혹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와,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호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귀여운 귀신 에디션 받으실 분 아, 조지현님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2729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얘기 나눈 이 시간 어떠셨나요?
0: 아, 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1: 네.
0: 무서운 시간이 아니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다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흉담을 이렇게 환하고
1: 네.
0: 밝은 공간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뻤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랄게요.
0: 감사합니다. 작가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끝곡으로 너드커넥션의 서영주가 부른 당신은 누구시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얼음이었죠? 거기에도 땡도 해드릴게요. 카페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이아사 난지니 오키마스카?
0: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미르 보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이 미르는요, 시각뿐만 아니라 널리 감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도 사용하는 동사예요. 미르를 사용한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영화를 보다
1: 에가오 미르 에가오 미르
0: TV를 보다
1: 테레비오 미르 테레비오 미르
0: 드라마를 보다
1: 도라마오 미르 도라마오 미르
0: 손금을 보다
1: 데소오 미르 데소오 미르
0: 마지막으로 맛을 보다
1: 아지오 미르 아지오 미르
0: 여러분 이 미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동사죠. 다음 단어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다.
1: 이르, 이르.
0: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뭐였죠?
1: 이마스.
0: 이마스였습니다. 이 이마스의 기본 형태는 이르입니다. 덥다.
1: 아츠이, 아츠이.
0: 아츠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죠. 매일 아침.
1: 마이아사, 마이아사,
0: 마이아사, 매일 아침이란 뜻입니다.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오키르, 일어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일찍 일어나다,
1: 하야쿠 오키르, 하야쿠 오키르.
0: 조금 전에 매일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다,
1: 마이아사 6시니 오키르. 마이아사 6시니 오키르.
0: 느긋하게 천천히
1: 유끄리 유끄리
0: 유끄리 느긋하게 천천히 라는 뜻입니다. TV 프로그램
1: 방금이 방금이
0: 방금이 TV 프로그램이란 뜻인데요. 물론 외래어로 프로그라무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주로 TV 프로그램을 나타낼 때는 방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프로그램 편성표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1: 방금이효.
0: 방금이효라고 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요?
1: 스포츠 방금이.
0: 스포츠 방금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요?
1: 다큐멘터리 방금이.
0: 다큐멘터리 방금이.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은요?
1: 바라이티 방금이.
0: 바라이티 방금이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다.
1: 내르. 내르.
0: 내르. 자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일찍 자다.
1: 하야쿠 내르.

0: 1그룹 동사였는데요. 2그룹 동사도 루로 끝나요? 여러분, 일본어의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그룹 동사는 루 앞에 아, 우, 오인 경우였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하고 에가 남았습니다. 2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요, 이 혹은 에인 경우의 동사를 우리는 2그룹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 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루로 끝났어요. 근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 2그룹 동사. 그 다음에 먹다는 다베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뭐예요? 에예요. 이런 동사를 2그룹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2그룹 동사의 정중한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1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꾼 다음에 마스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제가 마지막 모음 우는 1그룹 동사의 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그룹 동사는요. 루를 떼버려요. 그리고 마스를 붙이는데요. 2그룹 동사의 어미는 바로 이 루입니다.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어미가 달라요. 1그룹 동사는요. 활용할 때 어미 우라고 하는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랑 연결될 때는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바꿔요. 그런데 2그룹 동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거 연결할 때 어미 루를 그냥 떼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중형도 2그룹 동사는 어미 루를 떼버리고 마스를 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게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 한번 볼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봅니다.
1: 미마스 미마스
0: 보다는 미르예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를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를 붙여주세요. 미르에서 르를 뗐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미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미마스라고 하면 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다.
1: 이르 이르
0: 있습니다.
1: 이마스 이마스
0: 이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루르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이죠? 요런 동사를 우리가 2그룹 동사라고 해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바로 붙입니다. 이르에서 루를 떼버립니다. 뭐만 남았어요? 이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이마스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었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는 매일 밤 꼭 뉴스를 봅니다.
1: 치치와 마이밤 가나라즈 뉴스를 미마스. 치치와 마이밤 가나라즈 뉴스를 미마스.
0: 치치와 아버지는 마이밤 매일 밤 가나라즈 꼭 뉴스를 미마스.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뉴스를 미르입니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동사가 1그룹 동사인지 2그룹 동사인지와 같이 동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미르 같은 경우에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는 2그룹 동사죠.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마스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르가 미마스가 되었어요. 뉴스 오 미르, 뉴스를 본다. 뉴스 오 미마스, 뉴스를 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캡슐 뽑기 가게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1: 캡슐 토이 숍에 고도모가 닥산 이마스. 캡슐 토이 숍에 고도모가 닥산 이마스.
0: 캡슐 토이 숍에 캡슐 뽑기 가게에 고도모가 아이들이 닥산 이마스. 많이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마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이마스는요 있다 이르 라고 하는 2그룹 동사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가 연결된 형태예요. 2그룹 동사는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나 에인 경우에요. 이루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정중형

0: 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해요. 이르에서 르를 떼버렸어요. 이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합니다. 이마스 있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먹다.
1: 다베르.
0: 다베르. 루루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어머나, 이그룹 동사네요. 정중하게 표현해볼게요. 먹습니다.
1: 다베마스.
0: 다베마스.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바로 연결합니다. 타베르에서 르를 떼버려요. 타베만 남았네요. 여기에 마스 연결합니다. 타베마스, 먹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습니까?
1: 今日の お昼は 何を 食べますか?
0: 今日の お昼は 오늘 점심은 何を 무엇을 食べますか? 먹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대답해 봅시다.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1: 소바오 타베마스.
0: 소바오 타베마스. 더워서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1: 아츠이데스카라 츠메타이 소바오 타베마스.
0: 아츠이데스카라. 아츠이 덥다. 아츠이데스 덥습니다죠? 이렇게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어요. 아츠이카라. 조금 더 정중하게 아츠이데스카라. 어느 쪽도 가능하죠? 츠메타이 소바오 타베마스.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です。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사, 아침에 ゆっくり, 느긋하게 뉴스 방금이요, 미마스, 뉴스 프로그램을 봐요 라는 표현입니다. 봅니다, 미마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보다는 미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에요. 몇 그룹 동사예요?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마스만 연결합니다. 그래서 미르가 미마스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僕は 朝方なんです. 朝ゆっくりニュース番組を見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すごいですね. 夜は何時に寝ますか?
0: すごいですね. 대단하네요. 夜は 밤에는 何時に寝ますか? 몇 시에 자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寝ますか? 나왔는데요. 자다는 寝る입니다.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2그룹 동사죠.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합니다. 자다는 네르, 잡니다는요, 네마스가 되는 거죠. 의문을 나타내고 싶어서 까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네마스가 자요, 잡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すごいですね. 夜は何時に寝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大抵 9時半から 10時頃には寝ます.
0: 大抵, 보통, 대개 9時半から 9시 반에서 10時頃には 10시쯤에는 네마스, 자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르, 자다.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해요. 그래서 네르가 네마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大抵 9時半から 10時頃には 寝ま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鈴木さんは毎朝何時に起きますか?
3: 平日は朝4時半に起きます。
2: え? どうしてそんなに早いんですか?
3: 僕は朝方なんです。朝ゆっくりニュース番組を見ます。すごいですね。
2: 夜は何時に寝ますか?
3: 大抵9時半から10時頃には寝ます。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살펴볼게요.
1: 키보드, 키보드,
0: 키보드, 키보드고요.
1: 모니터, 모니터,
0: 모니터, 모니터입니다.
1: 마우스, 마우스,
0: 마우스, 마우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키보드 그리고 모니터라는 단어에는 자음이 들어가는 것과 모음이 다른 부분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비밀은? 한국어에서 비밀은 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모든 일을 뜻하는 아주 폭넓은 단어입니다. 이 비밀,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1: 히미츠라고 합니다. 한국어보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가벼운 속삭임 혹은 낭만적인 어감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비밀이야, 히미츠다요처럼 말할 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0: 그런데 일본어에는 비밀이란 뜻으로 나이쇼라는 말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몰래 하는 소소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몰래 과자 먹었어 라거나 남편 몰래 비상금 챙겼어 라고 할 때 일본어에서는 히미츠보다는 나이쇼를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4: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3: 오늘의 타이틀은요?
4: 콘도 아니요 쇼카이시마스요.
3: 이번에 오빠를 소개할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 그리고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봤습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였고요. 2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르를 떼고 마스를 붙였습니다. 이제 3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3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오다,
4: 그르, 그르,
3: 그르, 오다란 의미의 동사인데요. 이 그르는 바로 오늘 배울 3그룹 동사입니다. 여름이 오다,
4: 나츠가 그르,
3: 나츠가 그르, 태풍이 오다,
4: 타이후가 그르,
3: 타이후가 그르, 연락이 오다,
4: 렌라크가 그르,
3: 렌라크가 쿠르. 오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쿠르입니다. 공부하다.
4: 벤쿄스르. 벤쿄스르.
3: 벤쿄스르. 공부하다입니다. 벤쿄 공부죠. 스르 하다인데요. 이 스르가 오늘 배울 3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벤쿄스르 사용해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다.
4: 일쇼켄메니 벤쿄스르.
3: 일쇼켄메니 벤쿄스르. 혼자서 공부하다.
4: 히토리데 벤쿄스르.
3: 히토리데 벤쿄스르. 카페에서 공부하다. 카공하다죠?
4: 카페데 벤쿄스르.
3: 카페데 벤쿄스르. 일본어를 공부하다.
4: 니혼고 벤쿄스르.
3: 니혼고 벤쿄스르. 카페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다.
4: 카페데 니혼고 벤쿄스르.
3: 카페데 니혼고 벤쿄스르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운전하다.
4: 운텐스르. 운텐스르.
3: 운텐스르. 운땡이라고 하면 운전입니다. 하다가요. 스르. 그래서 운텐스르. 운전하다. 저녁 식사.
4: 유쇼크. 유쇼크.
3: 유쇼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즉 조식은요.
4: 조식, 조식.
3: 점심 식사, 중식은요?
4: 주식, 주식.
3: 다음 단어 볼까요? 이번 혹은 다음번.
4: 곤도, 곤도,
3: 곤도. 출장은요?
4: 주초, 주초.
3: 출장이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읽습니다. 주초. 소개하다.
4: 쇼카이스르. 쇼카이스르.
3: 쇼카이스르. 쇼카이라고 하면 소개입니다. 소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은 거죠. 뒤에 하다라는 의미의 스르 연결해서 쇼카이스르 소개하다가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를 소개하다.
4: 카레시오 쇼카이스르.
3: 카레시오 쇼카이스르. 여자친구를 소개하다.
4: 카노조 쇼카이스르.
3: 카노조 쇼카이스르. 부모님을 소개하다.
4: 両親を 紹介する.
3: 両親を 紹介する 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꼭 제발.
4: 是非. 是非.
3: 是非. 강조해서 是非. 是非.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

0: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그룹 동사를 배워보기 전에 먼저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가 어떤 동사였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그룹 동사는요, 일단 르 이외에 끝나는 음절의 동사입니다. 르가 아니면 무조건 1그룹 동사죠. 그리고 르로 끝나는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 1그룹 동사였어요. 그리고 2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 이나 에인 경우예요. 그러고 보면 뭔가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가 모든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3그룹 동사는 뭐지? 3그룹 동사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앞서 단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다란 뜻의 쿠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하다란 뜻의 스르라고 하는 동사.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르, 스르는요, 불규칙 활용을 해요.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였죠. 규칙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이 그룹 동사는요, 루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3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크르, 스르가 동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3그룹 동사는요, 오늘 배울 정중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활용형을 만들 때도 불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 동사가 막 100개 있고 1000개 있으면은 그거 공부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밖에 없어요. 할만하죠? 그냥 외우면 됩니다. 크르의 정중형은요? 키마스. 스르의 정중형은 시마스. 지금 바로 외웁니다. 단어 싹트우기에도 오다, 하다 동사 나왔는데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오다는요?
1: 그르. 그르.
0: 옵니다는요?
1: 키마스. 키마스.
0: 저에게 선생님 왜 크르가 키마스가 돼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규칙 활용을 해서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르의 정중형태는 키마스입니다. 그럼 나머지 3그룹 동사인 하다는요?
1: 스르, 스르.
0: 합니다는요?
1: 시마스, 시마스.
0: 저에게 선생님 왜 스르가 시마스가 돼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르의 정중형은 시마스. 그냥 암기하세요. 크르는 키마스, 스르는 시마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와요.
1: 버스와 30분 오키니 기마스. 버스와 30분 오키니 기마스.
0: 버스와 버스는 30분 오키니 30분 간격으로. 오키니라고 하는 것은 간격으로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기마스, 와요, 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와,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온다 라고 하면 버스와 30분 오키니 구루 라고 하면 되는데요. 옵니다는요, 기마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디저트는 무엇으로 할래요?
1: 데사토와 나니니 시마스카? 데사토와 나니니 시마스카?
0: 데사토와 디저트는 나니니 시마스카? 무엇으로 할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나니나니니 스르라고 하며 무엇무엇으로 하다 이렇게 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음식 같은 거를 주문할 때 많이 사용해요. 나니니 시마스카? 무엇으로 할래요? 라는 표현이죠. 무엇으로 할래? 라고 하면 나니니 스르? 하면 되는 건데요. 스르의 정중한 표현은 시마스. 그리고 의문형은 까를 붙여서 시마스카?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게요. 치즈케이크로 할게요.
1: 치즈케이크니 시마스. 치즈케이크니 시마스.
0: 치즈케이크니 시마스. 치즈케이크로 할게요. 나니나니 니 스르 무엇무엇으로 하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치즈케이크로 할게. 치즈케이크니 스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르를 시마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치즈케이크니 시마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공부하다는 맹교 스르, 운전하다는 운댄 스르, 데이트하다는 네도 스르,

0: 이것처럼 한자어 동작 명사 혹은 외래어에 스르가 붙어서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스르가 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그룹 동사를 활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다는 勉強する, 공부합니다는요?
1: 勉強します.
0: 운전하다는 운転する, 운전합니다.
1: 운転します.
0: 데이트하다는 デートする, 데이트합니다는요?
1: デートします.
0: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 する의 정중형인 します를 사용해서 묻고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다.
1: する.
0: する는 상그룹 동사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정중형 합니다는요?
1: します.
0: します.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합니까?
1: しますか?
0: しますか? 저녁 식사 후 무엇을 해요?
1: 夕食の後何をしますか?
0: 夕食の後, 저녁 식사 후에 何をしますか?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대답해 볼게요. 공원에서 조깅을 해요.
1: 공원で조깅をします.
0: 공원で 공원에서 조깅をします. 조깅을 해요. 조깅을 하다, 조깅をする. 조깅을 합니다. 조깅をします. 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볼까요? 집에서 일본어 공부를 해요.
1: 家で日本語の勉強をします.
0: 家で, 집에서, 이때 대는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장소를 나타내죠. 日本語の勉強をします. 일본어 공부를 해요. 일본어 공부를 하다 라고 하면 日本語の勉強する.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する를 します로 바꿉니다. 日本語の勉強します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아니요, 쇼카이시마스요. 오빠를 소개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쇼카이스를 소개하다인데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르의 정중형은 시마스,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쇼카이스를 소개하다, 쇼카이시마스, 소개합니다. 혹은 어떻게요? 가까운 미래, 말하는 사람의 의지, 그래서 소개할게요 로도 해석 가능하죠. 끝에 종조사 요는 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자, 콘도 아니요 쇼카이시마스요.
0: 이어서 보면요.
1: 제히제히.
0: 제히제히, 꼭이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제히제히.
0: 지금 대화문에 크르의 정중형 키마스, 스르의 정중형 시마스가 사용됐는데요. 우리 보통형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 오빠가 출장으로 도쿄에 와.
1: 콘도 아니가 슈쪼데 도쿄니 크르.
0: 어? 오빠분 직업이 뭐야?
1: 에? 오니이산노 시고토와 나니?
0: 시스템 엔지니어야.
1: 시스템 엔지니어다요.
0: 아, 멋있다.
1: 에? 가꼬이.
0: 내가 동경하는 직업이야.
1: 보쿠노 아코가레노 시고토다요.
0: 그럼 이번에 오빠를 소개할게.
1: 자, 콘도 아니오 쇼카이스루요.
0: 꼭.
1: 제히 제히.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今度 兄が 出張で 東京に来ます。
3: へ、 お兄さんのお仕事は何ですか?
2: システム エンジニアです。
3: え、 かっこいい。 僕の憧れの仕事です。
2: じゃあ今度 兄を 紹介しますよ。
3: ぜひぜひ。
0: 카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카타카나 단어를 알아볼게요.
1: 인터넷이고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0: 와이파이, 와이파이고요.
1: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0: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무선이란 뜻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와이파이는 F 발음이기 때문에 파가 아니라 화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정성이 담긴 약속, 일본의 결혼식 초대장 문화.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할 때 모바일 청첩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종이 초대장을 주고받는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하이, 보통 결혼식 2~3개월 전에 하객들에게 공식 초대장을 발송하는데요. 초대장에는 예식 안내문과 함께 참석 여부를 회신할 수 있는 답장형 엽서가 반드시 동봉되어 있습니다. 하객은 이 엽서를 통해 단순히 참석 여부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회신하는데요. 가급적 초대장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답장을 보내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0: 일본 결혼식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식장에 가면 면패와 함께 지정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참석 인원은 10명 내외이고 많더라도 100명을 넘는 경우는 드문다고 합니다.
0: 참고로 축의금 액수는 보통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인 홀수로 준비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부의 인연이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6월도 고생하셨습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아마리 나마타마고 타베마센카라.
0: 날달걀을 별로 먹지 않으니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여름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동사의 기본형의 용법과 뭐뭐 합니다라는 동사의 정중형, 마스의 형태를 배웠는데요.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동사의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하지 않습니다라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 마생이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켜다.
1: つける. 스케르.
0: 스케르. 2그룹 동사입니다. 에어컨을 켜다.
1: 에어컨을 つける. 에어컨을 つける.
0: 불을 켜다.
1: 電気を つける. 電気を つける.
0: 선생님, 저희 지난달에 동사의 마스 표현 배웠잖아요.
1: 하이.
0: つける는 켜다. 2그룹 동사인데요. 켭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つけます. つけます.
0: 여러분,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뭘 붙인다? 그렇죠.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つけます, 켭니다가 됩니다. 그럼 에어컨을 켭니다는요?
1: 에어컨을 つけます.
0: 불을 켭니다는요?
1: 電気を つけます.
0: 다음 단어 볼게요. 낮, 주간.
1: 昼間. 昼間.
0: 히르마입니다. 히르라고만 해도 낮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히르마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히르마 대신 낮 주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요?
1: 니츠. 니츠.
0: 날 일과 가운데 중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니츠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밤은요?
1: 요르. 요르.
0: 다음 단어 볼게요. 불, 전등.
1: 덴키. 덴키.
0: 앞서 켜다가 츠케르. 그래서 불을 켜다라고 하면 덴키오 츠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덴키, 불, 전등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
1: 호톤도. 호톤도.
0: 가끔씩, 때때로.
1: 다마니. 다마니.
0: 달걀은요?
1: 다마고. 다마고.
0: 여러분, 우리 다마고를 사용한 요리, 요리 한번 알아볼까요? 달걀말이
1: 다마고야키. 다마고야키.
0: 달걀 후라이는요?
1: 메다마야키. 메다마야키.
0: 저는 달걀찜 좋아하는데.
1: 자완무시. 자완무시.
0: 달걀 샌드위치도 요즘 유행하죠?
1: 다마고산도. 다마고산도.
0: 여러분, 샌드위치는 일본어로 산도이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도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마고산도, 달걀 샌드위치란 뜻으로 사용되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1: 쇼미기겐. 쇼미기겐.
0: 쇼미라고 하면 한자로 쓰면 상미라고 해요. 즉, 맛있게 먹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쇼미기겐. 직역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란 뜻인데요. 주로 유통기한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고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이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0: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짧다.
1: 미지카이, 미지카이.
0: 길다는요?
1: 나가이, 나가이.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 마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생은요, 우리말로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데요. 지난달에 배운 뭐뭐합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동사 마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마스의 부정형 마생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를 붙였는데요. 그럼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가다.
1: 이크, 이크.
0: 가지 않습니다.
1: 이키마셍, 이키마셍.
0: 이키마셍,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생은 마스의 부정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동사의 마스형을 알아야 되겠네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이끄에서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이끼.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요? 그렇죠. 마스 대신 마생을 붙여서 이끼마생이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입니다. 켜다.
1: 츠케르, 츠케르.
0: 켜지 않습니다.
1: 츠케마셍, 츠케마셍.
0: 츠케마셍, 켜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뭐죠? 그렇습니다.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럼 마스를 붙이려면요? 르 떼버린 츠케 뒤에 마스 붙이면 되잖아요. 츠케마스라고 하면 켭니다. 켜지 않습니다는요? 마스의 부정형인 마생을 붙여요. 그래서 스케마생, 켜지 않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연습해 볼게요. 요즘 영화관에는 별로 가지 않아요.
1: 사이킨 영화관には あまり 行きません. 사이킨 영화관には あまり 行きません.
0: 사이킨, 요즘, 최근이란 뜻이죠. 영화관には, 영화관에는 아마리, 이 아마리는 부정문에서 별로 그다지 란 뜻으로 사용돼요. 이키마셍, 가지 않아요. 이끄, 가다, 이키마스, 갑니다. 이키마셍, 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낮에는 밝아서 불을 켜지 않아요.
1: 히르마와 아카루이카라 덴키오 츠케마셍. 히르마와 아카루이카라 덴키오 츠케마셍.
0: 히르마와, 낮에는 아까르이까라, 아까르이 밝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카라 연결했습니다.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죠? 아까르이까라, 밝아서 밝기 때문에 덴키오 츠케마셍, 불을 켜지 않아요. 덴키오 츠케르, 불을 켜다. 덴키오 츠케마스, 불을 켭니다. 덴키오 츠케마셍,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요. 라는 뜻이네요.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그렇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입니다. 2그룹 동사는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였어요. 3그룹 동사는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르, 스르. 그러면은 크르와 스르의 정중형은요?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르는
1: 기마스,
0: 스르는요?
1: 시마스.
0: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키마스의 부정형은요?
1: 기마생.
0: 시마스의 부정형은요?
1: 시마생.
0: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 마생을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먹다.
1: 다베르.
0: 다베르. 2그룹 동사입니다. 먼저 정중형 만들어 볼까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입니다. 먹습니다.
1: 다베마스.
0: 다베마스. 먹습니까?
1: 다베마스카.
0: 다베마스카.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침밥은 보통 무엇을 먹어요?
1: 아사고한와 후당 나니오 다베마스카?
0: 朝ごはんは

0: 아침밥은 후당. 보통 나니오 타베마스카? 무엇을 먹어요? 대답해 볼게요.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아요.
1: 아사고한와 호톤도 타베마센.
0: 아사고한와 아침밥은 호톤도 거의 타베마센, 먹지 않아요. 오늘의 포인트 타베마센 나왔습니다. 타베마스, 먹습니다. 타베마센, 먹지 않습니다.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지만 가끔씩 시리얼을 먹어요.
1: 아사고한와 호톤도 타베마센가 다마니 시리얼을 타베마스.
0: 아사고한와 아침밥은 호톤도 거의 타베마센가 먹지 않지만 타베마센 먹지 않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그 뒤에 가 무슨 의미죠? 뭐뭐 하지만 뭐뭐 한데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타베마센가 먹지 않지만 다만이 가끔씩 시리아르오 타베마스 시리얼을 먹어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어요. 이형 형사를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접속조사 테를 사용하는데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죠. 그래서 나마타마고자 나끄떼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날달걀이 아니라 날달걀이 아니고라는 뜻이네요. 메다마야끼요. 달걀 후라이를 고하니 노세마스. 밥에 올려요. 란 뜻이에요. 노세르 올리다. 여러분, 몇 그룹 동사일까요? 루루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그럼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루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 이나 에면 되는 거죠. 노세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이기 때문에 이 그룹 동사.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노세르가 노세마스 올려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なんだ。
0: そうなんだ。그렇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日本の卵は賞味期限が短いですね。韓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3: え、それは長いね。
2: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3: へえ。じゃあ、卵かけご飯は？
2: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3: そうなんだ。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리빙그,
0: 리빙그, 거실이란 뜻이고요.
1: 다이닝그,
0: 다이닝그, 식당, 다이닝이란 뜻이에요.
1: 키친,
0: 키친, 주방, 키친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일본어에서는 ing 발음은 모두 응그로 발음하니 주의해 주세요.
0: 한번더 읽어볼까요? 거실,
1: 리빙그,
0: 식당, 다이닝,
1: 다이닝그,
0: 주방, 키친.
1: 키친.
0: 랜덤 박스 지시, 비밀번호는? 폰을 켜거나 은행 업무를 볼때 우리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어로 이 비밀번호 뭐라고 할까요?
1: はい、대상에 따라 크게 暗証番号、그리고パスワード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暗証番号는 남모르게 자신을 증명하는 번호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은행 카드나 현관 도어락 번호 이런 거에 사용하는 숫자 형태의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반면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보통 영어 패스워드의 일본어 발음인 파스워드라고 합니다.
0: 일본에서 이 비밀번호를 나타낼 때는 안쇼방고, 파스와도 크게 이두 가지로 나눠 쓰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숫자로 된 비밀번호, 카드 도어락 등에 사용하는 거는요?
1: 안쇼방고.
0: 안쇼방고라고 하고요. 문자가 섞인 계정 비밀번호, 우리가 사이트 로그인 등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는요?
1: 파스워드.
0: 바스와도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月も頑張りましょう。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살 길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복습할 거예요. 저 혼자 봐야죠. 100페이지 피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지 마.
3: 别说话.
1: 아이가 아직 자고 있어.
3: 孩子在睡觉.
1: 같이 발음한 거 맞죠? 어떻게 뺀 거야? 살 뺀 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뺀 거야? 강조 구문으로 하나, 둘, 셋.
3: 你怎么减的?
1: 是 집어넣어서
3: 你是怎么减的?
1: 중요한 건 여기서 是, 생략 가능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꼭 기억하시고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죠? 택시기사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3: 到机场要多久?
1: 좋아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신 분들 15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릴 겁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택시기사님 그리고 기술자분들, 전문가분들을 일컬어
3: 师傅.
1: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쓸 수 있죠?
3: 是的.
1: 택시기사님한테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师傅, 师傅. 네, 호칭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착하다가
3: 到.
1: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곧 도착해요.
3: 快到了.
1: 근데 얘가 때에 따라서는 뭐뭐까지란 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말할게요. 여기까지 말할게요. 슈어다오젤리. 이렇게 쓸 수 있죠.
3: 是的.
1: 대신 동사 뒤에 다오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시까지 공부하다.
3: 学习到3点.
1: 같이 발음하시죠. 시작.
3: 学习到3点.
1: 그렇습니다. 이 문장만 외우셔도 이제 다오의 어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공항.
3: 机场.
1: 机场.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3: 多久.
1: 多久 아니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多久. 좋아요. 혹시 기다리다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D로 시작하는 발음.
3: 等.
1: 그래서 동사 뒤에 많이 오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해야 한다 야오를 집어넣어서
3: 要等多久.
1: 이렇게 많이 씁니다. 要等多久. 네. 차 막히다.
3: 堵车.
1: 막히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3: 堵.
1: 그렇죠. 그래서 변기 막혔다 할 때도 이 堵를 씁니다, 여러분.
3: 堵了. 막혔어요.
1: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 가셔가지고 변기 막혔어요. 그럼 이제 변기를 몰라도, 참으로 마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통을 몰라도 전화 걸어서 0번 누른 다음에 堵了 하시면 대충 이해합니다.
3: 对的.
1: 막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문장 뒤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땡땡.
3: 的话.
1: 좋아요. 잠시 후에 볼게요. 30분 동안, 20분 동안, 5분 동안, 5분 쉴게요 라고 할 때 5분 동안
3: 5분종.
1: 어렵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향 보호입니다. 실향 보호인데 그런 걸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 동안 2분종이라고 안 합니다.
3: 2분종.
1: 량을 쓰네요. 2분종. 아, 귀찮아. 단독으로 쓰이면 귀찮다, 짜증난다 해요. 타이 마팔러. 타이랑 러 사이에 마판 많이 씁니다. 타이 마판러. 근데 이 마판 뒤에 닌 극존칭 쓰고 어떤 말들을 쫙 있으면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3: 맞죠.
1: 마판 닌 하고 블라블라 말이 나오면 뭔가 부탁하는 뉘앙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르다.
3: 快.
1: 지난 시간 나 곧 결혼해.
3: 我快结婚了.
1: 그럴 때는 머지않아 곧의 의미가 있죠. A 快 B 러.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들어볼래요. 나 곧 결혼해.
3: 我快结婚了.
1: 결혼하다.

0: 지의 훤 유엔 사이에 어 잘 넣으시고요. 지각하다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1: 지다오.
0: 지다오. 쌍지가 좋아요. 근데 뒤근 느낌으로 약간 지다오 해도 괜찮죠, 선생님? 곧 지각이야.

0: 목적지에 앞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오 목적지 괜찮죠? 이 기사님은 아, 기술이 너무 좋아.
1: 这位师傅的技术非常好.
0: 이 기사님의 기술 매우 좋다. 이게 직역이죠. 사람의 양사가 원래 거예요. 한 명, 이거는. 근데 한 분, 분입니다. 일곱 명이 중국어로 원래는 치거는. 근데 일곱 분은?
1: 치웨이.
0: 웨이 뒤에는 사람인 자, 런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죠.
0: 치웨이 런이 아니라 그냥 치웨이. 그럼 해볼게요. 선생님 일곱 분.
1: 치웨이 老师.
0: 선생님 일곱 명.
1: 치거 老师.
0: 이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은 나 뒤에 양사 많이 쓰죠? 양사가 뭐죠? 사물의 양 단위, 그죠? 기사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1: 师傅,帮我看看这个.
0: 한 번 더.
1: 师傅,帮我看看这个.
0: 빵은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대신 좀 가줄래? 빵어 취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칸칸,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한 글자 동사를 반복한다는 건 뭐죠? 한번 뭐뭐 해보세요. 잠깐 뭐뭐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두 글자를 반복하면 이렇게 합니다. 쉬다가 중국어로 뭐죠? 쉬다?
1: 쉬오시.
0: 쉬우 아니고 쉬어우. 쉬오시. 잠깐 쉬자.
1: 쉬오시이샤.
0: 혹은 쉬오시.
1: 쉬오시. 쉬오시.
0: 그렇죠. 이샤 대신에 동사를 두 번 써도 같은 뜻입니다. 칸이샤. 칸칸. 제가 매번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칸이샤 하잖아요.
1: 시다.
0: 칸칸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다 그죠? 만약이란 말 잘 안 써요.
1: 한국人不说 만약에?
0: 말할 때 많이 안 써요. 만약이란 말이 좀 그죠? 피디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데 잘 안 써요. 뭐뭐라면 뭐뭐면 그러니까 면이라고 할 때 이 가정문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초급자분들이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이라고 외우니까. 뭐뭐라면 뭐뭐면이라고 할 때 이 더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금 예문에 만약을 안 넣은 거예요. 너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
1: 你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吧。
0: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你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吧。
0: 너 몸이 좀 불편하면 집에서 쉬어.
1: 你不舒服的话。 就在家休息吧.
0: 좋은 부사 나왔습니다. 띠오. 가정문이라 그랬죠?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쉼표 찍고 띠오 많이 붙습니다. 위에 줄은 왜 없어요? 여러분, 부사는 생략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넣고 싶다. 그러면 위에 줄 한번 넣어보세요. 띠오, 워먼, 이치, 취바예요. 워먼, 띠오, 이치, 취바예요.
1: 我们就一起去吧.
0: 무조건 쉼표 뒤가 아니죠. 주어가 있으면 주어 뒤에다 부사를 넣어야죠, 여러분. 띠어워먼이 아니죠. 我们就一起去吧 이렇게 가야죠. 아니, 안 쓸래요, 선생님. 너무 어렵다. 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띠어를 많이 씁니다.
1: 是的.
0: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그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10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마판님,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표현 배워볼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1: 麻烦您再快一点.
0: 짜이는 짜이 지연할 때 다시 짜이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란 말도 있겠지만 더의 뜻이 있죠.
1: 是的.
0: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당연히 그럼 더란 뜻이니까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에게 좀 알려주세요.
1: 麻烦您告诉他.
0: 麻烦您 너무 쉬웠나요? 그럼 告诉 외우시죠. A 가오수 B A가 B에게 설명하다 알려주다 가오수 가오수 사성경성 바바 생각하시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써주세요.
1: 麻烦您再写一遍.
0: 한 번이 이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어휘량이 좀 좋은 분들은 한 번 이츠 생각하시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B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짜이쇼 이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보통. 자,
1: 再说一遍.
0: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1: 没错.
0: 그렇죠. 단순히 중국에 두 번 가봤어. 이럴 때는 그냥 량츠죠.
1: 是的.
0: 네. B에는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써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역시 짜이가 다시란 말로 있겠지만 더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 가방 좀 들어주세요.
1: 麻烦您帮我拿一下包.
0: 拿一下包。

0: 나가 들다 쥐다 가지고 있다 뜻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주세요 뜻이 있습니다. 가방 빠오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본문 여기서 지금 마파님 본문이 아니고 예문이죠. 네 개의 예문에 속해 있는 단어들 까오수 이변 이츠 차이점도 꼭 필기하시고요. 쓰다 시에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래서 오늘 가정문 기억나세요?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문장 뒤에 더화를 쓰잖아요.
1: 没错.
0: 사실은 더 또 자주 쓰는 접속사 만약에
1: 如果
0: 또 있습니다. 루 아니에요. R 발음 더 말아야 됩니다. 루고 이거 기억하시고요. 루고 땡땡 더화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그냥 루고만 써도 되고
1: 그냥 화만 써도 돼요.
0: 화만 써도 되고 그렇죠. 같이 써도 되고 읽어보시죠 한번 여러분.
1: 如果顺利的话，半个小时就够了。
0: 순리, 순순 하지 마세요.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죠. 순 아니고
1: 순.
0: 순리 이게 순리란 뜻이죠. 순조롭다.
1: 음, 是 순조롭다.
0: 왕 선생님 그거 아세요? 순조롭다는 말도 잘 안 써요 우리.
1: 어, 是吗?
0: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연애는 순조로워요? 무슨 드라마?
1: 아, 나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0: 연애는 잘 돼가요?
1: 아, 네. 오, 很简单哦.
0: 공부 순조롭니? 이게 아니거든요.
1: 공부 잘 돼요?
0: 근데 중국 쓰잖아요. 쉐시 쇼리마 이렇게 쓰잖아요.
1: 어, 是的, 是的.
0: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순조롭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돼 간다면 30분이면 오케이. 다시 한번.
1: 如果顺利的话 半个小时就够了.
0: 30분을 뭐 30분 정도 있지만 1시간의 반이니까 半个小时. A就够了. G-O-U-go예요. A면 충분해 이런 뜻이죠. 네. 30분이면 충분해. Enough. Go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 영어 했어요 지금. Enough. Go.
1: 好厉害.
0: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요?
1: 마파님. 能不能告诉我手机号码?
0: 전화번호 할 때 번호를 하오마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마파님 능不能도 패턴이에요. 능不能이 할 수 있어 없어란 말이지만 부탁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是的.
0: 마파님 능不能 A 이렇게 오세요. A 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如果 완전 같은 말로
1: 要是
0: 또 있습니다. 시 경성이에요. 要是 더해야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没错.
0: 네. 만약에 편리하다면 의역하면 괜찮다면 우리 날 다시 잡자.
1: 要是方便的话我们改天见.
0: 만나다 아시죠? 见 날 잡자. 改天 날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곧 도착해.
1: 快到了.
0: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 要等多久?
0: 이거 아까 저희가 발음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 要 집어넣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문장이 상대적으로 좀 길었습니다만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到机场要多久?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부산.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1: 살길이다.
0: 매월 마지막 시간에는 복습을 안 하고 사연 소개를 해드려요. 사연보다 오늘은 사실 이 반디 게시판에 저희 게시판에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운데 글자가 이제 땡자로 돼 있어가지고 차 땡자님 이분이 게시판 지분율 1위입니다.
1: 어, 他写了什么?
0: 그냥 배운 걸 막 써요, 이렇게 쓰세요.
1: 아.
0: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1: 没错.
0: 이렇게 써야지 안 까먹어요, 흔히 말하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게 하시고 게시판에 한 페이지가 다 이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요. 네,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 김땡기님도 계시고 지금 두 분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배우신 거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요. 오늘 14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네,다. 매우 감사해.
0: 好, 열공 응원합니다. 我支持大家. 오늘 밤에 시간 있니?
1: 今晚有空吗?
0: 자,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요런 잔소리 이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면 우리 채널이 이제 우리 라디오가 잘 들어온 겁니다.
1: 没错, 피나야 돼요.
0: 선생님도 피날 것 같죠, 이제, 그죠?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그렇죠. 오늘 밤에 시간 있니? 뭐, 시간, 시간도 있지만 다른 표현 또 가져와 봤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112페이지입니다. 오늘 밤 제가 할래요. 오늘 밤 네 글자로 있는데 今天晚上 줄여서
1: 今晚
0: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내일 저녁은요? 하나, 둘, 셋.
1: 明晚
0: 오, 明晚 어젯밤은요?
1: 昨晚
0: 昨天晚上의 줄임말이죠. 네, 좋습니다. 시간, 틈. 사실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1: 没错, 见过的.
0: 네, 배웠습니다. 见过的. 만난 적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콩, 맞나요?
1: 没错.
0: 얼화를 집어넣어서?
1: 아, 这个很难吧. 콜.
0: 한글의 콜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코에다가 밑에 리을이랑 이응 받침, 콩, 콩.
1: 发音很难.
0: 네, 그래요. 그냥 빼고 그냥 하시죠, 그럼.
1: 对, 我们都不要说了.
0: 네, 콩.
1: 콩.
0: 네. 시간, 시간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일상생활,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왜, 어째서?
1: 怎么?
0: 사실 본문이잖아요, 우리 수업이. 그래서 이 본문 수업의 특성상 대화문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怎么예요.
1: 没错.
0: 일상 대화에서 우리도 한국어로 너 왜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 是的.
0: 그래요. 자, 야오야오, 할래 말래. 이것도 3월호에서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学过的.
0: 같이 마실래?
1: 一起.
0: 같이 마실래 집어넣어서 야오야오 해볼게요.
1: 要不要一起喝?
0: 같이 올래? 같이 갈까?
1: 要不要一起去?
0: 要不要一起去? 그러니까 要不要가 단순히 해석하면 원해, 원하지 않아 이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뭐뭐 할래? 라고 할 때 앞에
1: 是的.
0: 도입부에 엄청 많이 씁니다. 네, 오늘도 보시죠. 사실 주어가 뭐죠? 네가 빠진 거죠.
1: 没错.
0: 보통 안 씁니다. 함께.
1: 一起.
0: 부사로서 동사 앞에 있습니다. 두 개만 할까요? 같이 보다.
1: 一起看.
0: 같이 만나다.
1: 一起见.
0: 영화, 디에닝, 니은 들리면 안 돼요.
1: 电影.
0: 연음, 그죠? 조심하세요. 디엔잉, 그래요. 여러분, 나도 마침 그거 보고 싶었는데, 오, 때마침 공교롭게도 딱 좋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두 글자.
1: 正好.
0: 어떻게 쓰이는지 본문 볼게요. 지금 본문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다, 동사 앞에 쓰이죠?
1: 想.
0: 하나만 할까요? 나 밥 먹고 싶다.
1: 我想吃饭.
0: 쉬운 예문이잖아요. 발음 같이 하셔야죠. 나 밥 먹고 싶지 않아. 시작.
1: 我不想吃饭.
0: 샹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샹吃饭 잊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 이치라이 팅샤.
2: 第14课. 今晚有空吗? 今晚有空吗?
3: 有啊,怎么了?

0: 要不要一起去看电影？
1: 好啊，我正好也想看。
0: 今晚有空吗？
1: 有啊，怎么了？
0: 要不要一起去看电影？
1: 好啊，我正好也想看。
2: 네, 본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요, 저희와 수업을 다 하신 다음에는 한국어만 보시면서 위에는 가리고, 밑에 해석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그 정도까지 돼야 복습이 잘된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시간 있니? 시간, 시제 말고 콩 집어넣어서, 여러분,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왕 선생님과 비교하시죠?
3: 今晚有空吗？
2: 여러분들 진완 올리신 거 맞죠? 삼성 삼성이니까 완 올라가야죠. 반대로 요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완요 콩마 이 발음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있어.
3: 有啊。
2: 아는 어기조사 말투죠.
3: 没错。
2: 없으면 어때요, 선생님? 요.
3: 差不多，但是有啊，觉得。 와, 好轻松啊, 好亲切啊.
2: 아, 조금 더 R을 붙이는 게 친숙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다. 한국어로 뭐 차이를 두면은 여만 하면 있어, 여와 하면 있고 말고
3: 아하,
2: 그런 느낌.
3: 这样嘛.
2: 네, 응 있어. 좀 가볍네요, 그죠?
3: 是的.
2: 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3: 怎么了?
2: 좋아요. 할래라고 할때 말씀드렸죠. 주어 니쓸 필요 없습니다. 야부야오로 시작합니다.
3: 要不要一起去看电影?
2: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말래, 이게 직역이지만 갈래라고 할때 가볍게 쓰는 말입니다.
3: 没错.
2: 한번 더 들어보시죠. 우린 따라 할게요.
3: 要不要一起去看电影?
2: 야부야오이치취칸디잉. 따라 하셨죠? 좋아.
3: 好啊.
2: 역시 가벼운 어기조사 아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3: 好啊.
2: 나 마침 보고 싶었어. 나도 마침 보고 싶었다고.
3: 我正好也想看.
2: 제가 여기서 지금 예를 왜 가져왔냐면요, 나도 마침 하고 싶었어라는 말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정하오가 예보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순으로는 약간 예가 먼저 와야 될것 같거든요. 나도 마침이니까. 근데 중국은 정하오가 먼저 오는 거죠.
3: 외우세요.
2: 네, 외우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3: 네.
2: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삼성이 두개 이상, 두 개면은 앞에가 이성, 그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개 이상이면 문맹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셔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정하오, 하오는 올라가면 안 되죠, 선생님.
3: 没错.
2: 하지만 정하오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3: 是的.
2: 회화에서 그런 걸 두려워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죠.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문맥상 정하오, 하오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3: 我正好也想看.
2: 그렇죠. 하오는 올라가지 말고 그 다음을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예가 이성이죠. 정하오 예샹칸. 당연히 샹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정하오 예샹칸.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더잘 들릴 거예요. 我们 이치 라이 티니샤.
0: 今晚有空吗?
1: 有啊, 怎么了?
0: 要不要一起去看电影?
1: 好啊, 我正好也想看。
0: 今晚有空吗?
1: 有啊, 怎么了?
0: 要不要一起去看电影?
1: 好啊, 我正好也想看。
2: EBS 초급 중국어 114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시지엔 말고 콩 배웠습니다. 내일 너 시간 있어 없어?
3: 明天 你有没有空?
2: 있어 없어? 有没有? 삼성이성 아아 요메이 요메이 이 발음 따라 하시면서 요메이요 이렇게 발음하세요. 요메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쓰는 발음인 만큼 이건 박제해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요메이요, 요메이요 이런 식으로. 나 너무 바빠. 여행 갈 시간 없어.
3: 我很忙,没空去旅行.
2: 패턴 잡아드리고 싶어요. 메이어 콩 줄여서 메이콩. 자, 메이

0: 이 콩 뒤에 문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뭐 할 시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어순이 정반대예요, 선생님. 우리는 뭐뭐 할 시간 없다. 시간 없다가 맨 뒤에 있잖아요.
1: 아, 한국은说 여행 갈 시간 없다.
0: 근데 중국은 시간 없다. 여행 갈. 이렇게 가는 거죠.
1: 제다.
0: 무릇 예문은 쉬어야죠. 밥 먹을 시간 없다.
1: 没空吃饭.
0: 네, 끝났습니다.
1: 와, 这么忙.
0: 밤, 아, 그럼 이건 참 슬픈 문장이네요. 네. 바꿀게요,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네.
1: 没空学习.
0: 그렇죠. 어, 시간 되면 역시 땡땡더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라고 외우지 말고 가정문이지만 만약에라 외우지 말고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떠올리세요. 앞에 루고 생략이 됐죠? 시간 있으면 나에게 전화 좀 해줘.
1: 有空的话给我打个电话.
0: 그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이겁니다. 한 개할 때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사실 어, 예문 들어드릴까요? 밥 먹다, 吃饭, 그 사이에 올 수 있죠.
1: 吃个饭.
0: 올 수 있죠, 선생님.
1: 可以的.
0: 네,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돈.
1: 吃顿饭.
0: 네, 吃顿饭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B에게 전화하다. A, K, B, 打个电话. 저 북경에서 유학할 때요, 선생님. 정말로 많은 중국 친구들, 지인들이 打电话라고 안 하더라고요. 打个电话. 습관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1: 大家都让你打电话吗?
0: 그때는
1: 인기가 그, 많았어요.
0: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많이 쓴 말 같습니다. 괜히 打个电话 이런 식으로. 그래요. 자, 그 다음 어기조사 역시 가벼운 선생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좀 더 캐주얼한 말투가 됩니다. 여기 요리 정말 맛있다.
1: 这里的菜真好吃啊.
0: 자연스럽게 好吃啊 이런 것도 따라하시면서 맛있다, 好吃, 요리, 菜, 여기, 这儿 혹은 这里 다 외우시고요. 너 빨리 좀 와.
1: 你快点来啊.
0: 빨리 좀, 뭐 좀 빨리. 여기서 좀은 디알, 이 디알의 줄임말이죠. 얼화를 빼고 콰이 디엔에도 괜찮습니다.
1: 可以的.
0: 재밌는 건 이 얼화를 빼면 디엔입니다. 디엔. 얼화를 집어넣으면 DR이고요. 바뀝니다. 발음이. 디엔. DR. 꼭 기억하세요. 아는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쓰면 좀 더 가벼운 캐주얼한 말투가 된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아주 중요한 단어. 정하오. 살펴보시죠. 오면 이치라이 카인샤. 나도 마침 슈퍼에 가려던 참이야.
1: 我正好也要去超市.
0: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도 뭐뭐 하려고는 참이었어라고 할 때 우린 나 도니까 워예가 떠오르겠지만 정하오가 먼저 와야 됩니다. 요거 꼭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我正好也要去超市.
0: 여기선 하오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하오는 이성, 정하오 예요. 야오는 원트 니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 앞에 있으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 여기서는 문맥상 하려하다네요.
1: 맞죠.
0: 어, 왔니? 왔구나.
1: 你来了.
0: 정말 많이 쓰죠. 예, 네. 사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니하오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왔냐? 라이라.
1: 라이라.
0: 네, 똑같아요. 한국.
1: 是的.
0: 너 왔냐? 니도 안 쓰죠. 라이라. 그래요. 나 마침 너한테 볼 일이 있어.
1: 我正好有事找你.
0: 자,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때요? 마침 일이 있어서 널 찾아왔어. 자오. 그죠? 찾다. 자오를 썼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正好有事找你.
0: 좋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1: 今天是我的生日.
0: 한 번 더.
1: 今天是我的生日.
0: 어, 마침 또 주말이네.
1: 正好又是周末.
0: 요시, 또 뭐뭐입니다. 요시, 요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수러가 와야죠. 그래서 시 쓴 겁니다. 쪼 아니고 쪼, 쪼모, 쪼모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정하오는 전부 수러 앞쪽에 위치해서 마침 공교롭게도 부사입니다. 단독으로 수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옷 사이즈가 딱 맞네, 딱이야 라고 할 때 쓰이죠?
1: 맞죠.
0: 이 옷 사이즈. 사이즈가 중국어로 여기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
1: 大小.
0: 크고 작다가 아니라 사이즈가 大小예요. 사이즈가 딱 맞네. 들어볼게요.
1: 这件衣服的大小正好.
0: 这件衣服的 빼도 돼요. 사이즈 딱이다.
1: 大小正好.
0: 그렇죠. 옷의 양사. 이제 거 그만하시고 벌, 젠. 옷 한 벌 할 때 벌, 저젠, 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1: 好,一起进入生活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0: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아, 짝짝짝짝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구현.
3: 我是王老师.
1: 네, 항상 매월 첫 시간에 인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3: 환영.
1: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초급 중국어서 완전 기초인 줄 알았는데 막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너튜브에 EBS 한 칸 띄고 성구현 검색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쇼츠를 만들고 있어요. 완전 처음 발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3: 是的.
1: 연달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EBS 게시판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회화는 암기입니다. 내가 이 많은 양에서 하루 한 강의 지금 양이 많거든요. 10개의 단어, 두 문장만 확실히 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그리고 다시 듣기 코너 있으니까 여러분 게시판 오디오 악당에서 꼭 다시 듣기 들으시면서 무한 반복하시면 분명히 10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아이고, 사랑의 잔소리 끝입니다.
3: 大家可以的.
1: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강 제목은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3: 你养宠物吗?
1: 지금 에? 선생님, 왕 선생님 발음이 하나도 안 들려라고 하신 분들 15분 정도 후에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면 이칠라이 카인샤. 네, 양육하다 할 때 그 양자라고 보시면 돼요. 키우답니다. 발음은 괜찮네요.
3: 양.
1: Y가 있으면은요, 마음속으로 I로 바꾸세요. 이게 한글로 많은 분들이 에 양 이렇게 읽으시는데 정확한 발음은 이 양이에요. 그죠?
3: 네, 양.
1: 네, 이로 시작해야 돼요. 양이 아니에요. 양. 그리고 A, 양,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주술목 구조가 많으니까 A가 B를 키우다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키운다. 괜찮죠, 선생님?
3: 부모 양我.
1: 아이고, 부모님을 중국어로
3: 부모
1: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교재 없는 거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량이 중요하거든요. 반려동물, 우린 네 글자네요. 중국은 두 글자입니다.
3: 총우.
1: 총우. 총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입니다. 반삼성은 뭐예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총우. 삼성의 반이에요. 총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3: 아, 我养过一只乌龟.
1: 아, 우고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1번 거북이, 2번 토끼. 거북이. 오, 지금 잘 있습니까?
3: 我的孩子想要养宠物.
1: 아,
3: 我想了很久很久.
1: 네.
3: 우고를 선택했어요.
1: 아, 우리 자녀분께서 엄청 키우고 싶어해서 네. 고민한 결과 거북이를 키우게 됐다.
3: 제일 키우고 쉬워요.
1: 지금 잘 있나요, 거북이?
3: 아, 不要问我这个问题.
1: 묻지 말래요. 지금 어디 갔나 봅니다. 네, 그죠? 거북이 수명이 좀 긴데.
3: 아, 他去了我的朋友家.
1: 아, 친구 집 갔군요.
3: 네.
1: 하늘나라가 아니라.
3: 아니에요.
1: 전 강아지 키웠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3: 아, 是吗?
1: 네, 저 엄청 울었어요, 저.
3: 一定会很心疼吧.
1: 정말 반려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3: 아, 반려동物.
1: 맞습니다. 어, 다시 한 번요?
3: 반려동物.
1: 네, 지금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로 들었을까 봐.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반려동物.
1: B-A-N-L 유땡땡. 유땡땡은 여러분 L, V를 치시면 됩니다.
3: 是的.
1: 네, 그럼 나올 거예요. 총우.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지 맞아요. 우리도 한 마리라 그러잖아요.
3: 으흠.
1: 중국도 양사가 많잖아요. 이 한 마리 가장 대표적인 발음이 지. 근데 원래는 이게 삼성으로 많이 쓰여요. 지, 그죠? 오로지 단지로 많이 쓰입니다.
3: 意思不一样.
1: 네, 이땐 부사로 쓰이고 뜻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난 너만 사랑해. 밥만 먹어, 몸모 많이라고 할 때는 쥐, 삼성이고요. 오늘은 일성입니다. 이 쥐, 네,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중국은 동물 한 마리, 거북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거북이. 네, 명사가 뒤로 빠집니다.
3: 네, 이 쥐 우궤.
1: 그렇죠. 우궤 검색해보세요. 강아지, 개.
3: 고.
1: 오유는 어예요. 고우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영어의 고우가 됩니다. 고. 그럼 개 한 마리.
3: 一只狗.
1: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숫자 1 뒤에 일성이면 숫자 1이 사성이에요. 이지 아니에요. 이지, 이지狗.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진짜로.
3: 真的.
1: 我真的喜欢你. 요

0: 왜 우세요? 我 진짜 좋아하니 뭐예요?
1: 我 진짜 爱你 나 너를 정말로 좋아해요.
0: 좋아해 사랑해. 정말로 초급 중국어 사랑합니다. 我 진짜 아이 초급 중국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칭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타
0: 우리가 발음만 들으면 타 그녀 혹은 그 사람 할 때 그 he 영어로 she 할 때도 타잖아요.
1: 네, 都是他.
0: 발음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1: 没错.
0: 문맥상 파악하셔야죠. 하지만 이 글씨를 보시면 아, 이 타가 이 뜻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A는 B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叫.
0: 난 홍길동이라고 해.
1: 我叫洪吉童.
0: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널 부른다.
1: 老师叫你.
0: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名字, 字, 쌍字 아닙니다.
1: 名字.
0: 名字, 이성경성, 아하 생각하시면서 名字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검다, 까마타.
1: 黑.
0: 그래요, 귀여워.
1: 可爱.
0: 삼성 다음에 사성이면 반삼성입니다. 可爱. 자, 여러분 벌써 보셨나요, 옆에? 본문 보시면 안 돼요.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你养宠物吗？你养宠物吗？养啊，我养了一只狗。真的吗？它叫什么名字？叫小黑，很可爱。你养宠物吗？养啊，我养了一只狗。真的吗？
3: 他叫什么名字?
2: 叫小黑，很可爱。
0: 9페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 전에 이미 본문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처음이신 분은 벌써 보셨겠죠. 앞으로 본문 먼저 보지 않기 약속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셔야 듣기 실력이 늘어요. 네, 보시면서 들으면은요, 이게 귀가 발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마음껏 보세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너 키운다 반려동물 이 어순이죠?
1: 你养宠物吗?
0: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요. 삼성이 연달아 세 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장 성분 따라 다릅니다.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보통은 주어가 반삼성이에요. 니 올라가면 틀린 발음이에요. 니, 니, 양 이렇게 갈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养宠物吗?
0: 그렇죠. 양은 올라가야죠. 이성이죠. 삼성, 삼성이니까. 你养宠物吗? 어, 키우고 말고 키워.
1: 양아?
0: 혹은 뭐, 시 해도 되죠. 나, 개 한 마리 키워.
1: 我养了一只狗.
0: 그렇죠. 여기서 러를 안 쓰고 그냥 흔히 진행형인 짜이를 써도 괜찮죠, 선생님? 我在养 해도 괜찮습니까?
1: 可以的.
0: 네, 여기서는 직역을 하면 양러, 키웠다 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었다 그 완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나 뭐 키우고 있어라고 할 때 아, 양러 써도 된다. 양러, 그 다음 동물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 진짜?
1: 真的吗?
0: 아, 그래서 단어장에 쩐더가 있었군요. 리얼리? 쩐더마? 그러니까 못 믿겠을 때 보통 많이 쓰는 리액션이에요. 진짜? 쩐더마? 네가? 이런 느낌이죠. 걔 이름이 뭔데?
1: 他叫什么名字?
0: 한자 보시니까 알겠죠.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뭔데? 이렇게 가는 거죠. 名字 아니고 名字 기억하시고요. 小黑라고 해.
1: 叫小黑.
0: 앞에 주어는 뭡니까?
1: 타.
0: 그렇죠. 타叫小黑. 너무 귀여워.
1: 很可爱.
0: 귀엽겠죠. 그러니까 헤이를 쓴가 보니까 뭔가 검은색 강아지 같죠?
1: 应该是 검둥이?
0: 검둥이. 그렇죠. 귀여운 우리 강아지.
1: 네.
0: 흰둥이, 검둥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아지 부를 때.
1: 我们常说小黑小白.
0: 그렇죠. 흰색 뭐라고요?
1: 白.
0: 그렇죠. 샤오 집어넣어서 샤오바이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본문 보지 말고 우리가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면 이치라이 티인샤.
3: 你养宠物吗?
2: 养啊。
3: 我养了一只狗。真的吗? 它叫什么名字?
2: 叫小黑，很可爱。你养宠物吗? 养啊。

0: 我养了一只狗。
1: 真的吗？它叫什么名字？
0: 叫小黑，很可爱。
2: EBS 초급 중국어 포인트 1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 때 이미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입니다. 쥐, 삼성어로 발음하시면 동사 앞에 쓰여서 보통 뭐뭐만, 오직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고 양사, 바로 사물의 단위입니다. 나 고양이 한 마리 있다.
3: 我有一只猫。
2: 고양이, 猫, 삼성, 삼성 앞에 이성으로 바뀌죠? 我有一只猫 기억하시고요. 누나 혹은 언니, 누나가 새두 마리를 샀다.
3: 姐姐买了两只鸟。
2: 새 글자 어때요? 새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3: 看起来很像吧。
2: 닮았어요. 분명히 닮았습니다.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냐오. 하지만 사실은 보통 량지냐오. 더 중국스럽게 발음하시려면 반삼성으로 딱 끝냅시다. 이 토끼는 아주 크다.
3: 这只兔子很大。
2: 토끼.
3: 兔子。
2: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오, 냐오, 투즈 모두 다 우리가 좌뇌 우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쥐이 어법을 안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문의 단어를 모조리 다 섭렵해야 됩니다. 일주일 걸리더라도 말이죠. 저희가 월화수 우리가 수업이잖아요.
3: 没错。
2: 그러니까 목금토일에 이 과를 복습하시는 거예요.
3: 嗯哼。
2: 하루에 한강 모두 소화하기란 불가능입니다.
3: 没错的。
2: 대명사 타 살펴볼게요. 타 하시면 안 되죠, 사실. 타일성이죠. 걔 지금 자고 있어.
3: 他在睡觉。
2: 이제 발음만 들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3: 是的。
2: 그런 게좀 어려워. 중국어는 좀 그런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3: 嗯哼。
2: 근데 지금 한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아니네요.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거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3: 对的。
2: 걔 눈이 아주 예뻐.
3: 他的眼睛很漂亮。
2: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3: 他的眼睛很漂亮。
2: 삼성경성 아하 나이나이 엔진 역시 YA에는 옌 한국어의 옌이 아니라 EN이에요. 엔진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나 그거 되게 좋아해.
3: 我很喜欢他。
2: 이거 보세요. 또 삼성부터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제가 반삼성이라고 했죠? 우리 왕 선생님 역시 워안 올렸어요. 我很喜欢 이렇게 갔어요. 다시 들어보시죠.
3: 我很喜欢他。
2: 지금 앞뒤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아니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더 어려운 단어 재밌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카인샤. 네, 양이라는 이 동사 뒤에는 동물,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식물, 그러니까 동식물, 사람이 모두 올수 있습니다. 우리 초급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구조예요. 주술목. 자, 예문 통해서 외울 거 외우겠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여러 해 동안 키웠다.
3: 他们养猫很多年了。
2: 이 문장 어순도 기억하시고요. 사실 지금 여러 해라고 했지만 왕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씁니다.
3: 那怎么说？
2: 오랫동안.
3: 아.
2: 그냥 오래 키웠다.
3: 不说年。
2: 예.
3: 아.
2: 그럴 때 很多年을 좀 떠올려라. 대신 이건 있어요. 很多年은 1년 미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3: 当然了。
2: 보통 최소한 2, 3년 이상은 돼야지
3: 是的，是的。
2: 쓸수 있다. 很多年了, 이성경성. 아하, 기억하시고요. 그럼 패턴 잡아야죠. 여기서 마오 대신에 에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탐은 양, 에이 很多年了 하면 그들은 에이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다, 키웠다. 그죠? 탐원 대신에 뭐 월을 쓰셔도 괜찮고요. 나는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3: 我想养鱼。
2: 삼성 이성 아아 양 위가 아니라 YU 위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위양위 물고기를 위라고 합니다. 식물 한번 넣어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꽃을 가꾸신다.
3: 爷爷养花。
2: 꽃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죠. 따라 하시죠.
3: 爷爷养花。
2: 예예 양화 좋아요. 사람이 올수 있죠. 그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매우 힘들다.
3: 他养家很辛苦。
2: 직역하면 그는 집을 키우는 건데 이 집가짜가 여기서는 가족으로 의역이 됩니다. 매우 고생한다. 신쿠 신쿠 이것도 한번

0: 꼭 단어장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따라할래요.
1: 타양자很辛苦.
0: 시작. 타양자很辛苦.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맞아요. 표현 한 걸음 더 통해서 어휘량 확장해 보겠습니다.
1: 好的，让我们一起进入深化练习。
0: 12페이지에서는요. 본문 내용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대화문 혹은 대화에 들어갈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남동생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한다.
1: 弟弟想养一只猫.
0: 또 언급해드릴게요.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샹이 이성이죠. 弟弟想养. 양은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想养一只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걔 사과 먹기 싫어한다야. 와, 한자 보니까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오, 비교해보세요.
1: 他不想吃苹果.
0: 꽤 많은 분들이, 이 선배가 예측한데, 꽤 많은 분들이 吃苹果 이랬을 거예요.
1: 아하, 苹果.
0: 이성은 낮게 출발해야 돼요. 네. 실제로 저같이 발음하신 분들 지금 제가 흉내를 냈잖아요. 吃苹果 하신 분들 게시판에 저예요, 저라고 좀 남겨주세요. 이성 출발점은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 연습할 때 아, 아 이러잖아요. 吃苹 낮게 출발할게요. 한 번 더 앵콜.
1: 他不想吃苹果.
0: 吃苹果 잊지 마세요. 밖에 새가 노래 부르고 있어. 진행형은 동사 앞에 짜이를 쓰시면 됩니다. 맨 뒤에 너 써도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썼네요.
1: 外面的鸟在唱歌呢.
0: 노래하다.
1: 唱歌.
0: 부르다가 여기서 창 노래가
1: 그.
0: 그렇죠.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그렇죠. 바깥에 있는 새가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은 동사 앞에 짜이를 쓰든지 맨 뒤에 너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습니다. 할래 안 할래?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복습입니다. 할래 안 할래라고 할 때 할래? 야우 야우 정말 많이 쓰는 포인트입니다. 너 반려동물 키울래?
1: 你要不要养宠物啊?
0: 맨 뒤에 아는 말투예요. 가벼운 말투 넣으면 아주 캐주얼하고 좋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한 번 더 해주시죠.
1: 你要不要养宠物啊?
0: 같이 하시죠. 시작. 你要不要养宠物啊? 그렇죠. 이 강아지는 엄청 똑똑해. 영리해.
1: 这个小狗非常聪明.
0: 非常 아니에요. 非常 非常聪明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총밍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도 모두 외우시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 실력 따지기 연습 문제는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재미있는 중국어 사물의 단위 양사 이런 것도 재밌게 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养宠物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7월에는 여름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여행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휴가 계획 짜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기분이 좋아질 때 음악으로 좀 더 분위기 살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부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세메스테르 휴가, 프랑스 듀오 암스트롱의 체크인 두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합니다.

voire 15 vols à la N6 en 3, embarquement immédiat, porte numéro 32.

7월 11일 토요일의 세계막갱은 스웨덴 밴드 부케시퍼스 오케스테르의 연주한 노래 세메스테르 휴가, 그리고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혼성 듀오 암스트롱의 체크인 두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캉스와 여름여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선곡이었습니다. 여름여행이라는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봅니다. 카리브해를 비롯한 전 세계 멋진 섬 이름이 가사에 나오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젊은 시절의 톰 크루즈를 볼 수 있는 영화 칵테일의 삽입곡입니다. 비치보이스의 1988년 노래 코코모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같은 카리브의 섬들을 이 노래를 통해 저절로 외울 수 있게 됐죠. 이어지는 곡에서는 더 많은 섬과 지명이 등장하네요. 카리브 혈통의 프랑스 가수 로랑 불지의 1986년 샹송 벨리랑 맥 마리갈랑 뜹니다. 제목 자체가 두 개의 섬 이름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세인트 빈센트, 싱가포르, 시모어, 실론, 카루케아, 칼레도니아, 우에상 같은 프랑스와 전 세계의 다양한 지명들도 나옵니다. 세 번째 노래는 노르웨이의 듀오 Kings of Convenience의 2004년 히트곡 Cayman Islands. 카리브의 휴양지이자 세계적인 금융 허브죠. 케이먼 제도가 제목인 노래입니다.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라서 그런지요. 이 노래들을 들으면 기분이 좀 더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세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예쁜 멜로디의 섬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The Beach Boys의 코코모, 로랑 불지의 베리랑 맥 마리가랑트,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s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여름여행을 주제로 노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바다가 바로 떠오르는 두 곡의 프랑스 노래입니다. 먼저 밴드 레제크로의 아세딕인데요. 헐리우드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잘 알려진 곡이 됐습니다. 노래 제목 아세딕은 프랑스의 산업고용협회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실업보험수당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실업수당을 받아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노래지만요. 꽤나 풍자적인 노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에뛴다오의 라베 더 베이는요. 어떤 필터를 거쳐서 나온 듯한 에뛴다오의 금속성 목소리가 더욱더 청량감을 더해주는데요. 마치 멋진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철에 자주 선곡하는 곡입니다.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바다와 잘 어울리는 샹송 두 곡이었습니다. 밴드 레제코의 아세딕, 이어진 곡 에디엔다오의 라베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형형색색의 수영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한 해변이 바로 연상되는 멕시코 노래들입니다. 크리스티안의 아술, 블루, 그리고 루이스 미겔의 해석으로 라틴 넘버 Cuando calienta el sol, 태양이 뜨겁게 타오를 때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멕시코의 세계적인 휴양지 아카풀코 그리고 칸쿤 같은 곳이 연상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었죠. 크리스티안의 아술, 이어진 곡은 루이스 미겔의 Cuando Calienta el Sol이었습니다. 루이스 미겔의 노래 Cuando Calienta el Sol,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아카풀코 해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비디오 검색해서 보시면요. 아카풀코 해변 멋진 풍광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세맥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아시아, 일본과 한국 음악입니다. 일본 시티팝의 황제로 불리는 야마시타 타츠로의 대표곡 Magic Ways. 1984년 히트곡이지만요. 지금도 여름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시즌송입니다. 듣자마자 바로 시원해지면서 파도 치는 바다가 그려지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데요. 이 노래 먼저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한국 뮤션 김정범의 솔로 프로젝트 푸디토리움의 노래입니다. 비아잔찌, 여행자라는 곡인데요. 브라질 가수 파비오 카두레가 보컬 피처링했습니다. 두 곡 전해드립니다.

야마시타 타츠로의 매직 웨이스, 그리고 푸디토리움의 비아잔치 여행자, 브라질 가수 파비오 카드레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여름여행에 관한 노래, 브라질의 노장밴드 아지무스의 1977년 곡 무소브리 우 오리존찌, 수평선 너머의 비행입니다. 몇 년 전 서울 공연에서 관객들의 허밍을 유도하면서 지하 공연장을 수평선이 보이는 석양의 바닷가로 만들어준 아지무스 멤버들의 잊을 수 없는 라이브가 생각나는 곡입니다. 아지무스의 무소브리 우 오리존찌,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잔혹한 군사 정권의 수렁 속에 빠져 있던 1972년은 브라질 팝, 흔히 에미페베라고 불리는 장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 노부스 바이아누스, 리뉴 다비올라, 네우송 안젤루, 조이시, 칭마이아, 잘지 마스칼리, 통제 엘리세지나가 역사적인 앨범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랜 망명생활 끝자락에서 각각 걸작 앨범을 발표한 트로피칼리아의 영웅 지우베우뚜 지우와 가이타노 벨로주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건이 있었으니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음반 중 하나, 글루비다 이스키나였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영미팝 음악사의 명반, 예를 들어 밥 딜런의 블론드 온 블론드나 더 롤링 스톤스의 엑사일 온 메인 스트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시에 더 희망적이고 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2018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피치포크에서 1972년 브라질 음악 명반 글루비다 이스키나에 바친 헌사입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 길모퉁이 클럽. 이 이름은 앨범 타이틀을 넘어 브라질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 공동체, 그리고 음악 운동을 상징합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브라질 문화에선 고립된 곳이었던 주 미나스 제라이스 고유의 음악을 브라질 전역은 물론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도약대였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가톨릭 성가의 현대 재즈의 화성이 결합한 이 독창적인 사운드는 글루비다 이스키나 음반을 거쳐서 마침내 세계 대중음악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의 거장 미우동 나스멘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라질에선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나시멘뚜와 나란히 음반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가 바로 로보지스였습니다.

블루비 더 아이스키나를 발표했을 때 로볼지스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볼지스 가문은 미나스테라이스의 주도 벨루 오리존티 중심가에서 대대로 음악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우동 나시멘토는 이들과 일찍부터 교류하고 있었고 로볼지스는 10살 때부터 그와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미나스 데라이스는 영국에서 건너온 비틀즈 음악에 열광했고 로볼지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똥 나스멘뚜는 그에게서 브라질 음악의 미래를 봤다죠. 그래서 히우지자네이루의 창작 레지던시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거장과 신예의 협업은 클루비 다이스키나 모퉁이 클럽이라는 불멸의 음악 유산을 낳은 겁니다. 동시에

삼바나 보사노바의 틀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바로크 팝, 재즈, 프로그레시브 록의 실험적인 사운드를 탐험하며 브라질 팝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국제음악신에서 로볼디스는 1960년대 영미 팝 스타일을 브라질, 특히나 미나스테라이스의 지역색과 실험적으로 접목, 독자적인 음악 언어로 발전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치포크가 로볼지스에게 바친 헌사를 인용하며 이야기 마칩니다. 로볼지스는 20세기 음악을 통틀어 가장 심오한 영역에 거한다. 브라질 동료들은 물론 폴 사이먼, 어스 윈드 앤 파이어, 허비 행콕, 애니멀 컬렉티브 같은 국제적 거장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고향 미나스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당대 국제 팝의 조류를 실험적으로 접목한, 그렇게 해서 브라질 대중음악 에미베베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 로보지스를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곡이었죠. 성인의 나이도 아닐 수 있는 그 10대의 나이로 발표한 1972년 자클로비다이스키나 수록곡 웅지라소 다꼴두 세우카벨루, 너의 머리카락 색을 닮은 해바라기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은 글쎄요, 아까 그 비틀스와의 비교도 나왔지만 유럽의 영향도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레시브한 작품 세계도 있었구나. 뭐 21곡 중에 8곡에 로보르지스가 작곡자로 크레딧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작이었죠. 데뷔 시절부터 이렇게 모차르트만큼의 주목은 아니었을지언정 어쨌든 미우동 나우시멘트의 가이던스를 받아서 출발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수많은 뭐 영미권의 아티스트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극찬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미국의 특히 그 재즈의 거성이죠. 팻 메스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음악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직접 리서치 좀 해봐라 라고 부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DJ 선곡 시간에 2019년 그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부터 좀 더 촘촘하게 음반을 냈다라고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디스코그래피가 약간 거꾸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혼기에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마칩니다.

1970년 5월의 어느 날 서독 뮌헨의 카페 유로파 앞에서 통기타를 맨 일본인 청년이 거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번쩍거리는 장식물을 걸친 그는 중얼거리다가 괴이한 비명을 질렀다기 시작했죠. 그게 그의 노래였답니다. 통기타, 그것은 무용지물처럼 보였죠. 이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독일 청년 두 명이 이 일본 히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록밴드의 멤버였는데요. 마침 그날 저녁에도 공연을 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보컬리스트가 신경쇠약에 걸려 미국으로 가버린 후 새 보컬리스트를 열심히 찾던 중이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린 실험적인 록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당장 오늘 밤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보컬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 무대에 서줄 수 있나요? 일본인 청년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리허설도 하지 않은 채 클럽 무대에 올랐답니다. 이 일본 청년의 무대는 낮에 거리 공연과 다르지 않았죠. 매진이었던 공연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관객 대부분

대부분이 그들의 해괴한 무대와 음악을 듣다 질려서는 속속 자리를 떴습니다. 1960년대 말 현대 전위 음악의 실험 정신으로 록의 관습을 파괴한 크라우트 록 밴드 캔, 그리고 밴드의 황금기를 견인한 아이콘 나모 스즈키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캔을 결성한 키보디스트 일민 슈미트, 베이스 기타 사운드 엔지니어링 담당의 홀거 추케이, 기타 담당의 마이클 카롤리, 퍼커션 담당의 야키 리베차이트는 나모 스즈키를 영입하면서 그간 꿈꿔왔던 즉흥 음악을 제대로 구현하게 됩니다. 나모 스즈키의 정형화되지 않은 가창은 그들에게 새로운 악기, 나아가 기존 록 음악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로 다가갔습니다. 나모 스즈키의 노래는 의미 전달 기능을 가차 없이 폐기했죠. 그는 영어와 일본어 가사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교차했고,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방언처럼 쏟아냈습니다. 켄에게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성의 개입은 켄의 연주 방식을 직관적 상호작용과 집단 즉흥 작곡의 단계로 끌어올렸죠. 곡을 먼저 쓰고 연주하는 일반적인 록밴드와 달리 켄은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즉흥으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홀고 추케이가 가장 밀도 높은 순간들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하나의 트랙으로 완성하는 이 독창적인 제작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정 멤버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멤버 모두가 작곡가, 연주자, 보컬리스트가 되어 함께 소리의 풍경을 빚어나가는 이런 과정은 켄이 처음부터 꿈꾼 무정부주의 음악 이상향이었고요. 나모 스즈키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캐는 유럽 전역에 학생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196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밴드의 공동 창립자 일민 슈미트는 밴드의 기원이 68 혁명의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창작 방식은 분명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암묵적 슬로건은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이 옳다였습니다. 함께하는 순간 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사운드를 위해서 캔은 공연에서 정해진 세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앨범 수록곡을 무대에서 온전히 재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 동시에 우연히 발생하는 소리를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는 지상의 모든 음악을 파편적으로 섞어 융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캔의 음악이 펑크, 재즈, 나아가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난 세계 음악에 처음부터 열려 있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록 음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서독 청년들에게 그들 고유의 자생적 음악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쟁 이후 이 서독에서 탄생한 크라우트록 밴드의 황금기를 이끈, 그리고 크라우트록 그 사조의 대표 밴드 캔을 만나봤습니다. 그 실험정신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절 를 견인한 2대 보컬 다모 스즈키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캔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시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게라지 록을 하는 밴드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크라우트 록의 정점 71년부터 73년 그리고는 보컬리스트 탈퇴 이후 앰비언트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7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디스코나 펑크 쪽으로 움직였다, 변해갔다, 뭐 이런 밴드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점인 크라우트록 시절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평가지만 좀 팝

필요한 사운드 같은데 라고 평단에서도 평가하는 곡이었습니다. 뭐 사람들 일반 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만한 곡이었고요. 72년 발표한 음반에서 비타민 C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보게, 당신은 지금 활력징후가 안 좋아.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중이야. 지인에게 건강을 좀 챙기라. 좋은지요. 그 멤버들 중에서 배경이 다양한데 재즈 배경, 특히나 프리 재즈 씬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던 야키 리베차이트 관련해서 그의 드러밍에 대한 평가가 상당하죠. 거의 인간 드럼 머신이라는 평을 들었고요. 이렇게 편집으로 또 나중에 이어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 재즈인데 이렇게 드럼 머신적이라고 이 괴리가 있죠. 근데 프리 재즈 씬에서 활동하면서 그에 반하는 연주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네요. 주변에 지적이 있었다죠. 너무 프리하다, 너는 지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집단 연주를 통한 작곡 과정도 재즈, 특히 프리 재즈 씬에서 시도한 집단적 컬렉티브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이런 것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는 그래도 즉흥을 들어가기 전에 뼈대는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프리 재즈 씬에서도 이들처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저돌적인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편집으로 나중에 그 채집된 그런 스케치들을 이어붙인다라는 접근도 이 멤버 중에서 또 키보드를 담당했던 이르민 슈미트 같은 경우는 초기 프로토 전자음악이나 그 현대음악 씬에서 가장 뭐 거성으로 알려진 슈토카우젠의 제자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채집한 음원을 이어붙이는 이런 작업도 그런 쪽의 영향이겠거니라는 생각도 들죠.

콜롬비아가 자랑하는 음악 카멜레옹 무슈 페리네의 역사는 2007년 콜롬비아의 수도 모고타에 있는 로스 안데스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산티아고 브리에토와 니콜라스 홍카를 소개합니다. 산티아고는 어린 시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며 음악학교에 입학했지만 입학하자마자 들른 연습실에서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기타로 맹렬히 연주하는 동급생 니콜라스 훈가를 본 순간 바이올린을 버리고 기타를 잡게 되었답니다. 16살이 된 2000년대 초반 두 소녀는 당시 유행하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듣다가 우연히 한 거장의 음악을 발견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였죠. 두 소녀는 그날로 집시 재즈 스윙에 빠져듭니다. 집시 재즈의 핵심 리듬인 르뽐프 주법을 함께 독학하죠.

두 소녀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보고타의 로스 안데스 대학에 나란히 입학합니다. 그리고 2007년 콜롬비아의 역사적인 소도시

비아 데 레이바로 여행을 가는데요.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놀던 그들에게 같은 대학 인류학과를 다니던 카탈리나 가르시아가 다가갑니다. 프랑스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던 카탈리나는 그들의 기타 연주에 맞춰 프랑스어를 흥얼거렸는데 안 그래도 이 프랑스 집시 재즈를 사랑했던 두 남자는 감격했고 세 사람의 이른바 잼 세션은 학교로 돌아온 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집시 재즈의 볼레로 같은 중남미 고전 음악을 커버하던 세 친구는 조금씩 조금씩 보고타의 여러 공연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룹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산티아고 브리에토가 프랑스 소설가 미셸 우엘베크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단어라고 하죠. 회음부를 뜻하는 베리네에서 착한 무슈 베리네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해괴한 해부학 용어에 무슈라는 경칭을 붙인 건 말장난에서 시작됐지만 동시에 유럽 문화를 동경하고 동일시 되길 바라는 이 중남미 상류층의 스노비즘을 넌지시 풍자하고 있었답니다.

2012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이 콜롬비아에서 골드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무슈베린에는 집시 스윙과 라틴 팝을 결합한 신박한 사운드 메이커로 부상합니다. 2015년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이 제16회 라틴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신인상을, 2023년에 발표한 네 번째 앨범이 제24회 라틴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 앨범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우뚝 섭니다. 이쯤 그들은 집시 스윙 리듬에 볼레로나 꿈비아를 접목한 그 초창기 사운드에서 레게, 보사노바, 일렉트로닉 팝, 라틴 얼터너티브 팝으로 영역을 넓힌 터였습니다. 초창기 무슈베린에는 밴드의 음악 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해 스윙 그리오요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해석하면은 라틴 아메리카 스타일로 토착화한 스윙 쯤 될 텐데요. 언제부턴가 그들은 같은 질문에 간단하게 답합니다. 무슈베린에는 콜롬비아 음악을 하는 밴드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집시 스윙을 비롯한 세계 음악을 새롭게 접목한 콜롬비아의 무슈 베리네 만나봤습니다. 라티엔다 데 솜브레로스, 모자 가게라는 재미난 동화 같은 얼핏 제목의 노래였는데요. 2012년 데뷔 음반 수록했습니다. 이들은 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만드는 그런 체제의 밴드입니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눈 장가가기를 앞둔 한 청년이 예비사위 입장에서 장인 장모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겠는데 하면서 뭐 상견례하러 가는 건지 모자 가게를 지나가면서 아, 저 모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써보면서 어떻게 치장해야 좋은 인상을 줄까? 그러면서 뭐 이발도 해야겠네 뭐 이러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을 담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이런 정체적성으로 출발을 해서 스윙 그리오요라고 명시적으로 자기네가 우린 이런 음악 합니다 라고 눈에 띄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미, 라틴 그래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고 해외에서도 뭐 특히나 미국 그래미 그런 쪽에서 인지도가 생기기까지 스멀스멀 보고타에 이런 밴드가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앙상블이야 뭐 이런 입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이제는 뭐 스포티파이 수백만 월간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런 인기 밴드가 됐죠.

Ethereal French Chanteuse,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프랑스 가수 클로딘 롱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접하는 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령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려 입 밖으로 내뿜는 이 풍성한 벨팅 창법과는 다릅니다. 목소리의 심지가 사라진 그야말로 훈풍 같은 그녀의 목소리는 숨을 흘려보내듯 부드럽게 속삭이는 창법을 고수했죠. 아, 그래서 휘스퍼 보컬이라는 말도 그녀를 자주 따라다니죠. 이쯤 하면 반자동적으로 제인 버킨을 떠올리게 되지만 클로딘 롱제 쪽이 간발의 차이로 버킨을 앞섰군요. 롱제의 여름바람 같은 이 창법은 사실 궁여 지책에 가까웠다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18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갔고요. 가수가 아니라 댄서로 무대에 처음 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것

1961년 미국의 팝 아이콘 앤디 윌리엄스를 만나 결혼한 후 그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휘스퍼 보컬, 그 속삭이는 보컬의 첫걸음을 내디딘 건 1967년 데뷔 앨범 클로딘을 녹음하며 만난 프로듀서 토미 리프마의 공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토미 리프마, 그는 당시 AMM 레코드사의 전속 프로듀서로서 클로딘 롱제를 만났습니다. 훗날 이 시절을 회고하는 인터뷰에서 토미 리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매력은 있었는데요. 이 솔직히 클로딘은 탁월한 가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데뷔 앨범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프로덕션부터 곡 선정, 편곡, 최종 완성까지 이 모든 과정과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네, 토미 리프만은 A부터 Z까지 맞춤형 프로듀싱으로 클로딘 롱제의 음악 정체성을 완성시켰습니다. 먼저 그녀의 프랑스어 억양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과 여의 주제가부터 이 조빔의 보사노바, 미국의 포크락 히트곡들을 엄선한 후에 이지 리스닝, 라운지풍으로 세련되게 편곡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를 클로딘 롱제의 입술에 닿을 만큼 밀착시킨 후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마시고요. 속삭이세요. 라고 지시했답니다. 196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 유행한 예예를 대표했던 프랑스 갸알, 프랑스와즈 아르디 스타일의 가넬픈 음색이 이 브라질 보사노바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딘 롱제가 이테리얼 프렌치 샹투즈,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프랑스 가수로 미국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역사의 첫 장이 되었습니다.

클로딘 롱제는 1960, 70년대 미국 팝 음악계에 프렌치 팝의 정서를 라운지 스타일로 이식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6년 연인 관계였던 사비치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커리어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특유의 이 몽환적인 라운지 팝송은 1990년대 라운지 스타일의 부흥과 함께 재소환되었고 이후에도 라나 델 레이 같은 여성 보컬리스트에게 영감을 주며 독자적인 계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렌치팝의 몽환을 보사노바 라운지를 위시한 이지 리스닝 음악으로 정립한 아티스트 클로딘 롱제 만나봤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이 항불안제 같은 효과가 있는 목소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런 평가도 있었다죠. 그토록 적은 것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빚어낸 앨범은 드물다라는 평가라고 합니다. 재능이 적다라는 표현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벨팅 성향이 충분한 그런 가수가 밀어내는 그런 음압에 비해서는, 예, 요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문자로 공기 90, 소리 10 뭐 이런, 이게 근데 쉬운 보컬 테크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절대 그런 건 아닌데요. 당시에는 상황이 이랬다. 그래서 프로듀서 토미 리프마이의 가진 노력으로 오직 제작 상황은 이 연약한 질감에 이 텍스처에 롱제식, 여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정가루, 요정 페리 더스트, 이런 아주 연약한 이 질감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첫 곡은 뭐 이지 리스닝 경음악 대표 인기곡이죠. 앙드레 뽀비 또 유행시킨 Love is Blue, L'amour est bleu 였습니다. 처음에 68년. 68년이 그러니까 클로딘 롱제의 최고의 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음반도 그렇고 영화 출연도 하고 차트상의 기록도 1위를 달성하는, 당시 그 A&M사는 주력하는 분야는 이지 리스닝 계열이었다죠. 그런데 이지 리스닝은 크게 브라질풍 그리고 프랑스풍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현실이었답니다. 근데 그 경계를 적어도 클로딘 롱제에 와서는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인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조빙의 메디테이션 뿐만 아니라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라든가 버트 바카락과 할 데이빗의 The Look of Love, 비치보이스의 God Only Knows도 해석을 했고요. 클로딘 롱제의 버전으로 레너드 코언, 닐 영 뭐 이런 아티스트의 레퍼토리까지 또 소화를 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부르는 듯한 그런 은밀성을 지향했다죠. 그러니까 뭐 성량이나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무드를 어떻게 완성하느냐, 친밀성을 어떻게, 아까 초반에 몽환이란 말도 나왔었는데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은 It's Hard to Say Goodbye, 역시 68년도 음반에 Love is Blue 음반에 수록을 했고요. 이곳은 로저 니콜스랑 폴 윌리엄스라는 작곡 작사 콤비의 초기작으로 기록이 된다고 하네요. It's Hard to Say Goodbye, 지금이야 뭐 클로딘 롱제식의 라운지풍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은 또 손꼽는 그런 곡이라고 하는데, 이 니콜스와 윌리엄스 콤비는 이후 카펜터스의 곡으로 훨씬 더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We've Only Just Begun, Rainy Days and Monday 등 이런 곡들을 만든 작곡가의 초기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대 라운지 리바이벌, 그리고 요즘에 또 애호가들이 또 디깅해서 발굴하는 그런 곡들이 클로딘 롱제를 명실공히 라운지 이지 리스닝의 또 아이콘으로

우뚝 세우게 된 것이죠.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와타시모 감동시마시타.
0: 저도 감동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했습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인 마시다 라는 형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회식.
1: 노미카이. 노미카이.
0: 노미카이. 회식입니다. 이때 노미라고 하는 부분에는 마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 회식 한자어잖아요. 한자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하이. 가이쇼크. 가이쇼크.
0: 가이쇼크. 그럼 노미카이하고 가이쇼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하이. 노미카이라고 하면 동료나 친구끼리 가볍게 술을 마시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이쇼크라고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나 상사와 함께하는 격식 있는 식사 자리를 말합니다.
0: 여러분, 노미카이, 가이쇼크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으로.
1: 하지메테. 하지메테.
0: 하지메테. 처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1: 우타우. 우타우.
0: 우타우. 1그룹 동사입니다. 이 우타우는요, 노래를 부르다 외에도 시를 짓다,

0: 가치를 읊다, 지적이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웃다오 1그룹 동사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중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래를 부릅니다.
1: 웃다이마스. 웃다이마스.
0: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뭐뭐하지 않습니다. 바꿔볼게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1: 웃다이마센. 웃다이마센.
0: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웃다우는 웃다이마스. 부정 형태는요? 웃다이마생이라고 하면 되죠. 선생님, 그런데 웃다우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하이, 웃다오, 웃다우.
0: 웃다라고 하면 노래, 오는요? 을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리고 웃다우 연결해서 웃다오, 웃다우,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투어.
1: 카페 메그리. 카페 메그리.
0: 카페라고 하면 카페입니다. 메그리는요? 우리말로 여기저기 들름, 돌아다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메그리라고 하면 카페 투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1: 모치롱. 모치롱.
0: 모치롱. 물론인데요. 또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1: 무롱. 무롱.
0: 여러분, 우리말에 물론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모찌롱, 그리고 무롱, 이렇게 있습니다. 2번,
1: 공카이, 공카이,
0: 공카이, 2번입니다. 그럼, 지난번은요,
1: 젠카이, 젠카이,
0: 젠카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음번은요,
1: 지카이, 지카이,
0: 지카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울다,
1: 나크, 나크.
0: 나크, 1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 나크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웁니다.
1: 나키마스. 나키마스.
0: 울지 않습니다.
1: 나키마센. 나키마센.
0: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붙입니다. 그래서 나크는 나키마스. 부정 형태는요? 나키마센. 이라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 엉엉 울다.
1: 와이와이 나크. 와이와이 나크.
0: 훌쩍훌쩍 울다.
1: 시크시크 나크. 시크시크 나크.
0: 와이와이 나크. 엉엉 울다. 시크시크 나크. 훌쩍훌쩍 울다. 웁니다는요? 다시 한번 복습.
1: 나키마스.
0: 울지 않습니다.
1: 나키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읽다.
1: 요무. 요무.
0: 요무,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읽습니다.
1: 요미마스. 요미마스.
0: 읽지 않습니다.
1: 요미마센. 요미마센.
0: 소설을 읽다.
1: 쇼세츠오 요무. 쇼세츠오 요무.
0: 잡지를 읽다.
1: 잡시오 요무. 잡시오 요무.
0: 신문을 읽다.
1: 신분오 요무. 신문을 읽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인 마시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마시다는 우리말로 뭐뭐 했습니다라는 뜻의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입니다. 뭐뭐 합니다라는 뜻의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의 과거형이 바로 마시다예요. 그럼 어떻게 접속하면 돼요? 그렇죠.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 대신 마시다를 붙이면 되겠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마셨습니다.
1: 노미마시다. 노미마시다.
0: 노미마시다. 마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노무. 마시다.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붙입니다. 그래서 노미마스라고 하면 마십니다. 마셨습니다와 같이 과거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스 대신 마시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노미마시다, 마셨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2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었습니다.
1: 다베마시다. 다베마시다.

0: ジウさん、西野圭吾の新作を読みましたか？
1: はい、もちろん読みました。今回も最高でしたね。

0: 어가 아니라 야로 발음하고요. 자음으로 길게 끌어서 읽어야 합니다.
1: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텔레비전,
0: 테레비,
1: 에어컨,
0: 에어컨,
1: 드라이어, 드라이기,
0: 드라이야.
1: 랜덤 박스 지식, 번개는 벼의 아내 이나즈마의 비밀. 일본어로 번개를 뜻하는 이나즈마를 한자로 풀이하면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벼와 아내라는 글자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대체 왜 번개라는 자연현상을 벼의 아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0: 하이, 여기에는 고대 일본인들의 농경 문화와 관찰이 담겨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번개가 많이 친 해에는 벼가 잘 자라고 수확도 풍성해진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번개의 빛과 에너지가 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벼를 결실을 맺게 만드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1: 참고로 현대 일본어에서 쯔마는 아내를 뜻하지만 고대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연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벼를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번개는 실제로 벼의 남편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헤에 시리마센 데시타.
0: 와 몰랐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인 마생 데시다 라는 형태를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사다
1: 가을 가을
0: 가우 1그룹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삽니다.
1: 가이마스 가이마스
0: 사지 않습니다.
1: 가이마센 가이마센
0: 샀습니다.
1: 가이마시타 가이마시타.
0: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가우 우를 이로 바꿉니다. 카이 이 뒤에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 연결해서 가이마스 삽니다. 부정 형태는요 마스의 부정형이 마생을 연결해서 가이마생. 과거 형태는요 마스의 과거형이 마시다를 연결해서 가이마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터넷으로 책을 사다.
1: 넷토데 혼을 가우. 넷토데 혼을 가우.
0: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사다.

0: ビニでおにぎりを買う。コンビニでおにぎりを買う。
1: 아무것도
0: 何も何も
1: 원래何라고하면무엇이에요뭐는요뭐뭐도라는의미도가지고있죠그래서나니모직역하면무엇도인데요문맥에따라서특히부정문에서는아무것도라는의미로해석하면자연스럽습니다몸상태
0: 다이초다이초
1: 다이초몸상태란뜻이고요안좋다나쁘다
0: 悪い悪い
1: 悪い이로끝났습니다이형용사가되겠습니다좋다는요
0: 이이
1: 이좋다라고하는의미인데요선생님요이를가지고안좋다나쁘다부정형만들어볼까요
0: よくないよくない
1: 여러분이형용사의부정형은요마지막모음이를크로바꾸고부정을나타내는나에연결합니다그럼이가좋다니까좋지않다는이끄나이이렇게하고싶죠그러면안됩니다원래좋다라는의미는이이요이이렇게두가지형태가있는데요어미이가활용을할때는요이라고하는형태에서활용을해야돼요그래서좋지않다는요끄나이라고해야합니다다음단어볼게요무슨무슨거리
0: 도리도리
1: 단순히거리라고하는명사를사용할때는토리라고하는데요어떤지명이라든가이름뒤에무슨무슨거리라는의미로사용할때는땡땡붙여서나니나니도리라고합니다쪽방향
0: 호호
1: 우리가방향할때그방을음으로읽으면호라고하죠그래서쪽혹은방향이란뜻으로사용합니다유감이다아쉽다
0: 残念だ残念だ
1: 残念이라고하면유감아쉬움이란뜻이고요다를연결해서残念だ라고하면유감이다아쉽다나형용사가되겠습니다마지막단어입니다알다
0: 知る知る
1: 知る알지라고하는한자를사용해서우리가知る알다라는의미를나타내는1그룹동사가되겠습니다나눌분이라고하는한자를사용해서와까르라고하는동사도있는데요이와까르도알다라는의미가있어요선생님이시르그리고와까르어떤차이가있는거죠
0: はい주로지식을알다라고할때는이시르를사용하는데요이해하다라는뜻으로쓰이는경우에는와까르라고합니다
1: 여러분이시르그런데몇그룹동사일까요형태만보면루루끝났는데앞에모음이이에요이러면형태적으로는2그룹동사지만실제로시르는요예외1그룹동사입니다그래서1그룹활용을해야하죠우리정준형마스한번연결해볼까요압니다
0: 시리마스
1: 시리마스라고합니다1그룹동사의정준형은요마지막모음우를이로바꾸고마스연결합니다오늘의집중코어이번시간에는동사의정중체과거부정형인마생되시다를배워보려고합니다이마생되시다는요뭐뭐하지않았습니다라는뜻으로동사의정중체과거부정형이에요뭐뭐하지않습니다마생이라는표현이있었는데요이마생의과거형이바로마생되시다가되겠습니다동사의마스형에마스대신마생되시다를붙이면되겠습니다단어싹틔우기에나온단어로우리연습해볼게요먼저1그룹동사입니다사다
0: 가우가우
1: 사지않습니다
0: 가이마생되시다가이마생되시다
1: 가이마생되시다사지않았습니다란뜻이에요가우사다먼저삽니다한번만들어볼까요1그룹동사니까마지막모음우를이로바꿨어요가이이뒤에마스연결합니다가이마스삽니다부정형은요마스대신마생연결합니다가이마생사지않았습니다과거형만들고싶어요마생뒤에과거를나타내는되시다연결합니다그래서가이마생되시다사지않았습니다라는뜻이되었어요이번에는

0: 이 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까요? 먹다.
1: 食べる 食べる
0: 먹지 않았습니다.
1: 食べませんでした 食べませんでした
0: 食べませんでした 먹지 않았습니다. 먹다, 食べる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합니다. 그래서 食べます, 먹습니다. 부정형은요? 마스 대신 마생 연결해서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과거로 만들고 싶어요.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でした를 연결해서 食べませんでした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백화점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1: 데파토니 이키마시타가 나니모 카이마센데시타. 데파토니 이키마시타가 나니모 카이마센데시타.
0: 데파토니 이키마시타가. 데파토니 이키마시타까지 보면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끄, 가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이끄, 가다, 이키마스, 갑니다. 이키마시다, 갔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하면 뭐뭐 하지만 이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백화점에 갔지만 나니모 가이마생 데시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가우, 사다. 가이마스, 삽니다. 가이마생, 사지 않습니다. 가이마생 데시다. 사지 않았어요. 하나 더 볼게요. 베지테리언이어서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1: 베지타리안다카라 니쿠와 타베마센데시타. 베지타리안다카라 니쿠와 타베마센데시타.
0: 베지타리안다카라 베지테리언이어서 베지타리안다라고 하면 베지테리언이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베지타리안다카라 베지테리언이어서 니쿠와 고기는 食べませんでした. 먹지 않았어요. 食べる, 먹다. 食べます, 먹습니다.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食べませんでした. 먹지 않았어요.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에 食べませんでした.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でした를 붙여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데시다는 뭐뭐였습니다인데요. 왜 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생 데시다에 붙이는 데시다는요. 뭐뭐였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만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문에서요. 학교입니다.
1: 学校です.
0: 이때 데스는 뭐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은요. 학교였습니다.
1: 学校でした.
0: 学校でした. 이렇게 명사 뒤에 붙은 でした는 뭐뭐였습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요. 동사문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1: 学校에 行きません.
0: 学校에 行きません 이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요?
1: 学校에 行きませんでした.
0: 学校에 行きませんでした. 이키마생 뒤에 붙은 데시다는요. 뭐뭐였습니다. 아니고요. 정말 과거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구별되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이 마생 데시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가다.
1: 이끄.
0: 이끄. 1그룹 동사입니다. 갑니다.
1: 이키마스.
0: 이키마스. 갔습니다.
1: 行きました.
0: 行きました. 주말에는 어딘가에 갔어요?
1: 週末はどこかへ 行きましたか?
0: 週末は 주말에는 どこかへ 어딘가에 行きましたか? 갔어요? 아니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었어요.
1: いいえ. どこへも 行きませんでした. 体調が悪くて家で休みました.
0: 이에 아니요. 도코에모 아무데도 이키마생 데시다. 가지 않았어요. 다이조가 와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이에데 집에서 야스미마시다. 쉬었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아이롱, 아이롱,
0: 아이롱, 다리미, 고데기고요.
1: 미키사, 미키사,
0: 미키사, 믹서고요.
1: 코피 메이커, 코피 메이커,
0: 코피 메이커, 커피 메이커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다면요?
1: 하이, 아이롱이라는 단어는 철, 쇠를 뜻하는 영어 아이언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박스 지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다나봤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7월 7일을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의 날, 칠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1: 다나바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름의 어원은 고대 일본의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시 신에게 베트로 짱 옷감을 바치며 풍요를 빌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선반을 뜻하는 다나 그리고 배틀을 뜻하는 하타가 합쳐지며 지금의 다나바타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0: 아, 다나바타 그런 이름의 유래가 있었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3: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카페니 이키마센카?
2: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고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마센카?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걷다.
3: 아르크. 아르크.
2: 아르크. 걷다 혹은 돌아다니다 라는 뜻을 가진 1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우리 1그룹 동사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활용 연습 해봐야 되겠죠?
3: 하이.
2: 걷습니다.
3: 아르키마스. 아르키마스.
2: 걷지 않습니다.
3: 아르키마센. 아르키마센.
2: 걸었습니다.
3: 아르키마시타. 아르키마시타.
2: 걷지 않았습니다.
3: 아르키마센 데시타. 아르키마센 데시타.
2: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아르크, 걷다. 아르키마스, 걷습니다. 아르키마센, 걷지 않습니다. 아르키마시다,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키마센 데시다, 걷지 않았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3: 이나카미치요.

0: 이ませんか?
1: 歩きませんか?걷지않겠습니까?혹은걷지않을래요?권유나제안의표현입니다.아르크1그룹동사죠? 1그룹동사의정중형은요?마지막모음우를2로바꾸고마스에연결해요.

0: 생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을래요? 란 뜻이에요. 다베르, 먹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만 떼고 마스 연결하면 되잖아요. 다베마스,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다베마생, 이 뒤에 까 붙입니다. 다베마생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을래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살펴볼게요. 괜찮으면 같이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1: よかったら一緒に公園を歩きませんか? よかったら一緒に公園を歩きませんか?
0: よかったら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괜찮으면 一緒に 같이 함께 公園を歩きませんか?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公園を歩く 공원을 걷다 公園を歩きます 공원을 걷습니다. 公園を歩きません 공원을 걷지 않습니다. 公園を歩きませんか?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하나 더 볼게요. 점심은 학생 식당 카레를 먹지 않을래요?
1: お昼は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お昼は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0: お昼は 점심은 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학생 식당 카레를 먹지 않을래요? 食べる, 먹다, 食べます, 먹습니다.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까 붙입니다. 食べませんか? 먹지 않을래요? 이렇게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센까? 라고 하는 표현에 권유, 제한 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센까는요, 문맥에 따라서 뭐뭐 하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않아요? 와 같이 부정 의문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마생 뭐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까 붙이면은 뭐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자연히 가지겠죠. 그러니 마생 까가 나올 때는 단순히 부정의 의문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권유나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정의문으로 사용된 마생까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회식에서 동료가 생선회를 먹지 않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선회는 안 먹어요?
1: お刺身は食べませんか?
0: お刺身は食べませんか? 이때 食べませんか? 라고 하는 건 먹지 않아요? 안 먹어요? 라는 의미겠죠? 대답해 볼게요. 네, 날것을 좀 잘 못 먹어서
1: はい、生のものがちょっと苦手で
0: 하이, 네, 나만의 모노가 저또 니가 떼대, 날 것을 좀 잘 못 먹어서 니가 떼다 앞에 대상은 가 사용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권유 제안을 나타내는 마생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한잔하다.
1: 이빠이스루
0: 이빠이스루 한잔합니다.
1: 이빠이시마스
0: 이빠이시마스 스르의 정중 형태는 시마스, 기계적으로 암기하셨죠? 한잔하지 않습니다.
1: 이빠이시마센
0: 이빠이시마센 한잔하지 않을래요?
1: 이빠이시마센까?
0: 이빠이시마센까? 일 끝나고 다 같이 한잔하지 않을래요?
1: 시고토노아토 민나데 이빠이시마센까?
0: 시고토노아토 일 후이지만은 자연스럽게 일 끝나고 민나데 다 같이 이빠이 시마센까? 한잔하지 않을래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랜덤 박스 지식 통함 기능. 시험 공부를 하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교과서나 대본을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우는 통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통암기,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마르암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르라는 단어는 곤처럼 둥근 형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전부, 통째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내용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장이나 숫자 전체를 그대로 외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0: 혹은 마르고토 암기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도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볼 건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1강을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 혼자 12페이지 볼게요. 남동생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한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오,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왕 선생님.
3: 弟弟想养一只猫.
1: 想养.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낮게 출발. 샹양 좋아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3: 你养宠物吗?
1: 宠物 기억나십니까? 키우다. 양이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 단어였습니다. 오늘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해? 제일 좋아하니?
3: 你最喜欢什么季节?
1: 잘 들리세요, 여러분? 한 20여 분 후에 더 명확히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부셔버리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네, 16페이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장, 제일, 최고, 쭈이, 쭈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3: 쭈이.
1: 쭈이 아니에요. 쭈이. 한 번 더.
3: 쭈이.
1: 선생님이 제일 좋아. 쭈이 하오. 맞죠, 선생님?
3: 네. 그러니까, 我 제일 하오.
1: 맞아요. 我 제일 하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좋아. 좋아하다.
3: 喜欢.
1: 이 단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경성은 항상 나이 나이 생각하시면서 워먼 니먼 시환 요 음정 떠올리세요. A 시환 B 하면 A가 B를 좋아하다죠. 계절
3: 지지에
1: 지에 끝까지 올리시고요. 여러분 어떤 계절 좋아하십니까? 여름
3: 夏天
1: 사성일성 夏天 그럼 해볼까요? 나 여름을 좋아해.
3: 我喜欢夏天.
1: 老师 你喜欢什么季节?
3: 我喜欢春天.
1: 아, 春天. 뭐 같아요, 여러분? 오, 맞아요. 입춘할 때 춘이죠. 봄이네요. 물어봐 주세요, 저도.
3: 아, 你喜欢什么季节?
1: 秋天.
3: 为什么?
1: 아, 凉快. 우리 지금 저희 대화 들리십니까? 제가 뭐 좋아한대요? 가을 추? 맞죠? 추석할 때 치오 가을 좋아한대요. 왜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그래서 시원하니까. 시원하다, 중국어로.
3: 량快.
1: 이성 경성이에요. 검색해보세요. 량快. 좋아요. 왜?
3: 왜什么?
1: 단독으로 많이 쓰이죠? 왜?
3: 왜什么?
1: 그렇죠. 그리고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동사 앞쪽에 위치합니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왜 먹어?
3: 왜什么吃?
1: 저희 어머니가 저 총각 때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왜 먹어? 왜什么吃? 지금은 와이프가 저한테 왜什么吃? 이렇게 합니다.
3: 오, 好可怜.
1: 불쌍하대요. 불쌍하다 중국어로?
3: 可怜.
1: 아아 하신 거 보니까 삼성 이성이네요. 可怜. 왜냐하면
3: 因为.
1: 보통 왜什么로 물어보면 因为로 말을 많이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because 이란 말이죠. 因为 할 수 있다도 되고 해도 된다도 되고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위치하죠.
3: 可以.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可 올라가야죠. 可以. 좋아요. 바다 해변.
3: 海边.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해자는 아시거든요. 그럼 이제 나 바다를 좋아해. 我喜欢海. 해도 괜찮긴 하죠.
3: 当然可以.
1: 근데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중국 사람들이 삐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3: 아, 海边也可以. 海滨也可以.
1: 하이, 다시 한번.
3: 海滨.
1: 어, 海滨.
3: 对.
1: B-I-N이죠, 선생님.
3: 是的.
1: 네, 검색을 꼭 해보셔서 노트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놀다.
3: 玩.
1: 얼화를 빼고.
3: 완.
1: 다 됩니다. 선생님은 둘 중에 뭘 쓰셨습니까?
3: 왈.
1: 왈. 맞아요. 아, 아직도 되고 또도 되고 더도 되고.
3: 하이.
1: 동사 앞쪽에 위치하겠죠? 수로 앞쪽에 위치하겠네요. 오늘은 아직이 아니라 또 또한으로 쓰이나 봐요. 잠시 후에 볼게요. 할 수 있다.
3: 능.
1: 위에 위에 보시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거의. 거의가 뜻이 더 많은 거예요. 능은 할 수 있다면 되는 거고요. 수영하다.
3: 요용.
1: 그래요. 글자 보시면 더 어때요? 물수변이 다 있죠? 요용.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지금 여러분 벌써 보셨나요? 17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이치라이 티인샤.
4: 第二课. 你最喜欢什么季节? 你最喜欢什么季节?
5: 我最喜欢夏天。 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你最喜欢什么季节？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1: 본문 안 보고 들으신 거 맞죠, 여러분?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듣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1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 이제 마음껏 보세요. 들어볼게요.
3: 你最喜欢什么季节?
1: 什么 위치는요? 문장에 들어가면 보통 다 동사 뒤입니다. 왕 선생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내 귀에 캔디 옛날 건데.
3: 아, 我知道. 就暴露了年龄.
1: 아, 그렇죠. 아, 나이가 폭로가 됐대요. 네. 이게 이제 노래를 각색하면 이제 약간 동사 뒤에 샤머 이겁니다. 동사 뒤에 샤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 네. 好办法.
1: 이게 오프라인 수업 때 한창 인기 있었던 방법이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동사 뒤에 샤머 기억하세요. 시환 샤머 보이시죠? 네, 그래요. 나는 여름을 제일 좋아해.
3: 我最喜欢夏天.
1: 여러분들 지금 이쪽의 위치를 보세요. 다 지금 동사 앞에 있죠? 예, 부사니까 앞에 있는 거고 예, 夏天. A 시환 B니까 나는 여름을 좋아하니까 여름 뒤로 가야죠. 왜?
3: 왜什么?
1: 뭐의 줄임말이에요? 왜什么 시환의 줄임말이겠죠. 자, 왜냐하면 왜什么로 질문하면 보통 이제 인웨이를 넣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웨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3: 可以的.
1: 근데 써보세요 한번. 자, 한번 들어볼게요.
3: 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1: 하나씩 볼까요? 왜냐하면
3: 因为
1: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3: 可以.
1: 바다에 가다.
3: 去海边.
1: 바다에 가서 놀다.
3: 去海边玩.
1: 근데 앞에 可以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可以는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느낌이 있네요. 또한.
3: 海.
1: 또한 할 수 있어요.
3: 还能.
1: 또한 수영도 할 수 있죠.
3: 还能游泳.
1: 당연히 能 대신에 可以로 호환해도 괜찮지만 앞에 可以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장 조합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요 밑에 있는 한글만 보시고 위에 딱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르시죠. 딱 가리고 한번 중국어로 해보세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자만 딱 보시고 아 오케이 쉽네 이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내뱉어야 회화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나이 팅이시야.
5: 你最喜欢什么季节？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你最喜欢什么季节？
4: 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1: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두 번째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들리시는 거 맞죠? 좋습니다. 어퍼 포인트 사실 지금 복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언급을 했던 단어들입니다. 제일 가장
3: 最.
1: 선생님 이거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쉬운 어순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제일 좋아해, 제일 사랑해.
3: 아, 한국人也这么说.
1: 네, 어순이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가장 사랑해 아빠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지금 그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일 사랑해, 제일 좋아해는 똑같습니다. 예문 보시죠. 나 아빠를 제일 사랑해.
3: 我最爱爸爸.
1: 그렇죠, 最爱爸爸. 이 사과가 제일 커.
3: 这个苹果最大.
1: 그렇죠. 苹果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는 수박을 제일 먹고 싶어합니다.
3: 他最想吃西瓜.
1: 오, 수박, 시과. 선생님 시과 좋아하십니까?
3: 最近是西瓜的季节.
1: 아, 지금은 요즘은 이제 수박의 계절이다.
3: 맞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수박이 맛이 없으면 좀 짜증나요.
3: 아, 现在的西瓜都好吃诶.
1: 그렇죠, 거의 맛있는 것 같아요.
3: 네.
1: 올랐어요. 또 근데 또
3: 장자랑.你知道吗?
1: 네.
3: 西瓜是我的最爱.
1: 오, 시과 시워더 최애.
3: 네.
1: 이거 직역하면 수박은 나의 최애다.
3: 최애다.
1: 아, 그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최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최애입니다라고 할 때 시 최애, 워더 최애. 너무 좋습니다. 꼭 필기해 보시고요. Because, 인웨이 발음 들어볼게요. 오늘 아주 춥기 때문이야.
3: 因为今天很冷.
1: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很 올라갑니다. 很冷. 자, 우린 뭐뭐하기 때문이야가 뒤쪽에 있죠? 중국은 앞으로 땡깁니다. 마치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거든.
3: 因为我不喜欢书.
1: 그러니까 워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因为我不喜欢书.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책, 그리고 수박, 사과, 아버지, 춥다, 오늘 이런 걸 모르셨다면 체크를 하는 이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3: 因为他没空.
1: 没空, 콩이 시간의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没时间 해도 괜찮죠?
3: 可以的.
1: 네, 时间 검색해 보시고요. 1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거의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이샤. 네, 거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표를 살 수 있어요. 거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 해도 된다가 다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할 수 있다부터 보시죠. 인터넷으로 표를 살 수 있다.
3: 网上可以买票.
1: 표가 중국어로
3: 표.
1: 사다는
3: 买.
1: 그래요. 인터넷으로 샀어. 인터넷으로 뭐뭐하다 두 글자입니다.
3: 网上.
1: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어로 인터넷상에서라고 할 때 인터넷상 할 때 상이 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상 거의. 오, 선생님 삼성이 지금 무려 세 개예요.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원래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 개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왕상부터.
3: 왕상 거의 말표.
1: 어때요? 거의 둘 다 이성된 거죠. 거의 마이 표. 마이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거의 마이

0: 평.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1: 这个手机可以拍照.
0: 可以. 이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可以. 반삼성. 사진을 찍다를 중국어로
1: 拍照.
0: 한 번 더.
1: 拍照.
0: 휴대폰 선생님 저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쇼지 쇼지 아니죠?
1: 쇼지
0: 오유는 어예요. 쇼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도 된다. 허락 관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1: 我可以坐这儿吗?
0: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3개면은요. 보통 앞에 我가 반삼성이 많아요. 我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我可以 들어볼게요.
1: 我可以坐这儿吗?
0: 너 이제 가도 돼.
1: 你现在可以走了.
0: 자, 가다를 여기서 뭘 썼죠?
1: 走.
0: 네, 조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그리고 이 可以 뒤에 조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은요 절대 완료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 변화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완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 이제 가도 돼. 지금을 이제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现在可以走了.
0: 그렇죠. 부정형인 不可以는 주로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보이시죠? 담배 피다를 초 아니고 처우, 오유는 어우니까.
1: 抽烟.
0: YAN을 정말 많은 분들이 얀얀 아닙니다. Y를 I로 바꾸세요. 그럼 IAN은 EN이에요. EN, EN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1: 这里不可以抽烟.
0: 그렇죠. 이 不可以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칸이샤.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 청취자분들 텔레비전 중국어를 아셨습니까? TV.
1: 电视.
0: 电视. 전자 관련할 땐 이 DN이 빠질 수가 없죠. 실제로 컴퓨터 아십니까, 여러분?
1: 电脑.
0: 오, 검색해 보시고요. 电脑. 오빠, 형 다 되죠? 형이라고 돼 있네요. 오늘은 형은 TV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1: 哥哥最喜欢看电视.
0: 우리 청취자분들 이 정도 문장 구조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음을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왕 선생님 발음 최고입니다. 한 번 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哥哥最喜欢看电视.
0: 哥哥最喜欢看电视.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요. 너는 왜 여름을 좋아하니?
1: 你为什么喜欢夏天?
0: 왜는 보통 동사 앞에 위치한다. 你为什么喜欢? 네. 왜냐하면 밖에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겁니다.
1: 因为外面下雨，所以我不去.
0: 자,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는 in way A 쉼표 찍고 소이 B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소 그다음 반삼성 소이. 어머나 또 삼성이 세 개예요. 선생님 소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 所以我不去.
0: 여기서는 소이 둘 다 이성입니다. 所以我不去. 요거 기억하시고요. in way 뒤에 A 쉼표 찍고 소이 많이 나오죠. 이 소이가 원래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란 말은 없지만 인과관계를 말할 때 이 소이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좋아요. 비가 내리다
1: 下雨.
0: 선생님 제가 뭐 할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제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샤위 위 다 알아듣죠?
1: 可以听懂.
0: 그렇죠.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샤위 샤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해서 여기서 거의는 오늘 해도 된다네요. 이 문장 들어볼게요.
1: 老师,我可以问问题吗?
0: 한 번 더.
1: 老师,我可以问问题吗?
0: 자, 여기서는요. 그 동사 두 번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칸칸, 그거 아닙니다. 물어보다가
1: 问.
0: 문제가
1: 问题.
0: 그렇죠. 원이 동사고 원티가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의역이 되어 있지만 문제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1차원적인 직역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1: 这里不能抽烟.
0: 한 번 더.
1: 这

0: 경기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볼게요. 20페이지.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안 가. 제가 힌트 드렸어요. 그래서까지 시작.
4: 因为外面下雨. 所以我不去.
2: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어? 뭐라고요?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전날.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국어로 시작.
4: 你最喜欢什么季节?
2: 그 중국어랑 한국어 가장 큰 어순 차이가 우리는 수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다. 중국어는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 연습부터 하시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네.
4: 今天比昨天热多了.
2: 여러분, 오늘 비교문 배울 거예요. 내가 너보다 귀여워, 이런 거예요. 재밌겠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제가 방금 비교문 이제 배운다 그랬죠? 내가 너보다라고 할 때 이 녀석을 떠올리세요. 비교하다 할 때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비.
2: 자, 기본 구조 말씀드릴 테니까 얼른 필기하세요. 펜 꺼내시고요. 어? 펜이 중국어로?
4: 비.
2: 똑같아.
4: 오, 준비했어요?
2: 아, 이거 애드립이에요.
4: 오, 很厉害.
2: 이런 게 어려워요.
4: 오, 对对对, 你很厉害.
2: 감사합니다. 문맥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A, B, B, 수러. 얼른 쓰세요. A, B, B, 수러. 수러가 뭐예요? 형용사나 동사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A가 B보다 수러하다예요. 저는 그래서 이 A, B도 헷갈려서 이걸 외웠어요. 그냥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몇 배인 줄 아세요, PD님? 96배래요. 정말

0: 6배 큰 거예요. 남한, 남한. 남한의 96배.
1: 어허.
0: 정말 크죠.
1: 자,
0: 한번 들어볼게요.
1: 要说什么?
0: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1: 中国比韩国大.
0: 이거 외우세요. 中国比韩国大. A가 B보다 수로하다. 괜찮죠? 좋습니다. 덥다.
1: 热.
0: 이제 청취자분들 꽤 많은 분들이 热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러, 러 이렇게 해요. 러. 그럼 오히려 L 발음에 가깝고요. 러, 더 혀를 드륵 말면서 러, 르어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1: 러.
0: 좋아요. 맞아. 그래.
1: 是啊.
0: 아 빼고 그냥.
1: 是.
0: 혹은 맞아니까 뭐 또에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좋습니다. 바깥. 어이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 外面.
0: 저는 문장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바깥에 비가 오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1: 네. 因为外面下雨.
0: 그렇죠. 이런 게 복습입니다. 짜릿하지 않습니까? 배운 거 나오면 태양, 햇볕.
1: 태양.
0: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태양이죠. 네, 햇볕 할 때도 태양 떠올리시고요. 너무너무너무.
1: 태.
0: 很, 非常보다 더 센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매우 크다.
1: 太大.
0: 자, 근데 오늘은 이게 햇볕이 너무 세. 우리는 한국어로요, 선생님.
1: 어우,
0: 햇볕이 너무 세다. 이러잖아요.
1: 是说强是吗?
0: 그렇죠. 강하다, 强을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은
1: 大.
0: 에, 태양이 세다, 크다를 씁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를 워먼 많이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빼놓고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모두 포함하는 우리는
1: 咱们.
0: 咱们.
1: 对.
0: 이성, 경성, 아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1: 咱们.
0: 좋아요. 마시다.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허, 허. 아니죠?
1: 허.
0: 허, 어. 허. 좋아요. A, 허,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가 B를 마시다. 어, 하나 해볼까요? 물 마시다.
1: 허水.
0: 밑에 보이시죠? U, 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슈이가 아니라 슈에이에요. 쉐이. 그럼 나 물 마시다가 워허쉐이에요. 나 물을 좀 마시다. 그냥 말투에 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물을 조금 마시는 걸 수도 있고 나 물을 좀 마신다. 나 물을 조금 마신다.
1: 我喝点水.
0: 숫자 1 집어넣어서
1: 我喝一点水.
0: 자, 이点은 단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 뒤에 쓰이면 뭐뭐를 좀, 정말 조금일 수도 있고요. 喝点水. 예, 좀이에요. 사다.
1: 마이.
0: 오, 단어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비 빼고는요. 자, 옆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고 눈을 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안 늘어요. 듣기 실력이 오면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三课. 今天比昨天热多了.
3: 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
2: 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
0: 오, 진짜 본문 안 보시고 들었네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마음껏 보시고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교문에는요, 매우, 很, 非常, 太,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A, B, B, 수러多了. 얼른 필기하세요. A가 B보다 훨씬 뭐뭐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수러 뒤쪽에 多了만 쓰면 됩니다. 하나 해볼까요? 중국이 한국보다 96배 크잖아요. 中国比韩国大. 조금 심심해요. 이 多了 집어넣어볼게요.
1: 中国比韩国大多了.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근데 中国比韩国很大. 알아듣죠?
1: 能听明白, 但是

0: 알아듣지만 엄연히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왕 선생님께서 증인입니다. 어, 맞아.
1: 是啊.
0: 혹은 시, 혹은 또야 다 됩니다. 바깥에 햇볕이 너무 강해. 자, 지금 해석이 강해라고 돼 있죠? 강약할 때 강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보시죠.
1: 外面太阳太大了.
0: 바깥 태양이 너무 세. 여기 일러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오, 맞습니다. 타이드에 있는 러입니다. 생략 가능?
1: 거의.
0: 네, 생략 가능합니다. 타이다 됩니다. 우리 물 좀 많이 마시자.
1: 咱们多喝点水吧.
0: 多는 많다가 아니라 동사 앞에 있으면 많이, 많이 좀. 여기서 그 문맥상 DR은 정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좀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1: 맞죠.
0: 네, 들어보죠.
1: 咱们多喝点水吧.
0: 성조 끼어들고 싶어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허디알, 그 다음 반삼성, 허디알쉐이바. 뒤에가 경성이니까 올라가면 안 되죠. 허디알쉐이바. 그렇죠. 좋아, 알았어.
1: 好.
0: 내가 가서 물 좀 사올게.
1: 我去买点水.
0: 나올 때마다 드리는 잔소리. 동사를 두 개 연속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맨날 我吃饭 이러지만 마시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1: 我们去吃饭.
0: 去吃饭. 공부하러 가자.
1: 去学习.
0: 중국어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면 좋습니다. 공부하러 가자.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去学习吧.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이고, 삼성이 세 개네요. 여기서는 앞에 두 개가 이성입니다. 买点水. 들어보시죠.
1: 买点水.
0: 그렇죠.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안 올리시는 게 더 해야 해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买点水. 되는데 买点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1: 没错.
0: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2: 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 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
0: EBS 초급 중국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두 번째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을 때 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오, 잘 들린다. 그런 또 쾌감이 있거든요, 선생님.
1: 是的.
0: 선생님 한국어 처음 배우셨을 때 이제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어 또.
1: 对呀, 很难的.
0: 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막 들리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 很开心.
0: 선생님께서 보면은 우리 한국어 조사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제 은느니가를 좀 어려워하는데.
1: 어, 我也觉得很难的.
0: 지금 선생님께서 한국어 쓰시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1: 어, 是吗? 谢谢.
0: 라디오 끝나고 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냥 무작정 매우 모모하다, 타이 땡땡일러만 외우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에 사실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타이가, 그죠?
1: 是的.
0: 무조건은 아니에요. 보통 쓰일 수가 있다고요. 이 옷은 너무 비싸.
1: 这件衣服太贵了.
0: 자, 옷의 양사가 지엔입니다. 그냥 맨날 저거만 하지 마시고 이후 옷 기억하시고요.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꾸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타이 땡땡러 사이에 있으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죠. 여기 음식은 너무 짜다야.
1: 这里的菜太咸了.
0: 이성경성. 아하, 시엔러.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시엔러. 짜다가 뭐죠?
1: 시엔.
0: 요리, 음식.
1: 차이.
0: 여기.
1: 저리.
0: 혹은
1: 짤.
0: 짤. 저리 다 됩니다. 더는 여기의 음식이죠. 자, 수량사입니다. 정말 말투의 좀일 수도 있고 조금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정립하겠습니다. 과일을 좀 사고 싶어요, 제가.
1: 我想买点水果.
0: 선생님, 왜 웃으는 줄 아세요?
1: 왜什么?
0: 삼성이 지금 연달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예요.
1: 오.
0: 우리 초급자분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1: 但是好像你很开心哦.
0: 아, 즐거워요.
1: 그렇죠.
0: 3만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많으면

0: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성처럼 막 올려도 괜찮긴 하잖아요.
1: 그이다.
0: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What's young my dear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기본기를 위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1: 我想买点水果.
0: 我想,想이 안 올라갔죠? 그죠, 선생님?
1: 是다.
0: 我는 이성, 我想买点.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로 끄는 거예요. 두 개씩. 예. 앞에는 이성, 그다음 반삼성, 다시 이성, 그다음 반삼성 이런 식으로 워샹 마이디알 쉐이고 이거죠. 괜찮았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워샹 마이디알 쉐이고.
0: 그렇죠.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이성처럼 올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삼성이 많이 껴 있었습니다. 워샹 마이디알 쉐이고. 그렇죠. 차 좀 마셔.
1: 请喝点茶.
0: 사실 칭이 있기 때문에 존댓말이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Please의 뜻이 있죠. 请喝点茶.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됩니다. 밥 좀 더 먹어.
1: 你多吃点饭.
0: 밥 좀 많이 먹어라. 多 많이의 뜻이 있죠. 多吃点饭.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투에 좀 혹은 정말 수량의 조금일 수도 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 한 10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조금이 아니라 우리 밥 좀 먹을까? 차 좀 마셔 할 때 좀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 네. 장창 제모용.
0: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게 쓰인다네요. 2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때 기억나십니까? 비교문에서는 很, 非常, 타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신발이 저 신발보다 훨씬 예뻐.
1: 这双鞋比那双漂亮多了.
0: 신발의 양사, 젓가락, 양말, 신발, 쌍으로 슝 기억하시고요. 신발이 중국어로
1: 鞋.
0: 그렇죠. 뒤에 나슝 다음에 鞋가 빠진 거예요. 굳이 鞋를 두 번 안 쓴 거죠.
1: 省略了.
0: 네, 생략했다를 省略了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숙제는 어제보다 훨씬 적다.
1: 今天的作业比昨天少多了.
0: 역시 非常少가 아니라 少多了, 훨씬 적다. 수박 기억나십니까? 이 수박이 저 수박보다 훨씬 달다.
1: 这个西瓜比那个甜的多.
0: 很多很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甜的多, 술어的多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중국어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1: 他的汉语比我好多了.
0: 한 번 더.
1: 他的汉语比我好多了.
0: 그렇죠. 그는 나보다 훨씬 키가 크다. 중국은 키가 크다. 우리 입장에서는 크다니까 큰 대자를 떠올리시지만 사람한테는 까오르스입니다. 자, 갈게요.
1: 他比我高得多.
0: 이 페이지를 통해서 시에, 슝, 漂亮, 作业, 시과, 甜, 한유, 가오도 좋지만 수러 뚜얼러 혹은 수러 더 뚜어 지금 보시면 뚜얼러 대신에 더 뚜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한국다 더 뚜어 된다는 거죠.
1: 可以다.
0: 그렇죠. 이런 건 무작정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론 무작정 암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밑에 팁 보이시죠? 절대 정도부사 흔, 非常 사용 금지입니다. 수러 뚜어러, 수러 더 뚜어 다 기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 이제 진입 생화 연습.
0: 여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리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구체적인 수량은 맨 뒤에 쓰시면 돼요. 사람한테는 어리다가 샤오, 작을 소자입니다. 들어보시죠.
1: 妹妹 比我小三岁.
0: 우리는 3살 어리다잖아요. 중국은 어리다 3살.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샤오의 반대말 따를 쓰면 나이가 많다예요. 많을 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따 쓰는 겁니다. 밖에 바람이 너무 세. 세도 그냥 따예요. 들어볼게요.
1: 外面风太大别出去.
0: 하지마. 비에 나가다. 出去 따로 기억하시고요. 배고파 죽겠어.
1: 饿死了.
0: 우리 뭐 좀 먹자야.
1: 咱们吃点东西吧.
0: 동시는 물건이지만 먹다 뒤에 있으면 음식으로 바뀌죠, 선생님?
1: 没错.
0: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디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맞아요. 뭐 좀, 조금 이런 뜻이죠. 뭐 좀 먹자. 그가 나보다 더 빨라.
1: 他比我更快.
0: 더가 바로 이 껑이에요.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게요? 부사니까요. 하나만 더 하죠. 선생님이 너보다 귀여워 더.
1: 你再说一次.
0: 선생님이 너보다 더 귀여워.
1: 老师比你更可爱.
0: 그렇죠. 更可爱. 이 老师는 바로 저입니다. 껑 기억하시고요.
1: 说的太对了.
0: 커피가 너무 써.
1: 카페太苦了.
0: 야, 타일러 사이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뉘앙스가 온 거예요. 아우 써, 쿠 기억하시고요. 나 안 마실래.
1: 我不喝.
0: 좋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카페, 카페가 아니라 카페, 카페 기억하시고요. 실력 따지기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문의 부정은 매요로 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여동생은 나보다 어린데요. 그냥 어린 게 아니라 세 살 어리다. 하나, 둘, 셋.
4: 妹妹比我小三岁.
2: 오, 지금 왕 선생님 답을 듣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할래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네.
4: 今天比昨天热多了.热多了.多了
2: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죠? 하나, 둘, 셋.
4: 今天比昨天热得多.热得多.
2: 아,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술어多了. 술어得多. 에? 뭐라고요? 라고 하신 분들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멀어요?
4: 离这儿远吗?
2: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역시 쉽지 않은 문장 구조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죠. 단어부터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4: 현재.
2: 현재. 이 현재는 여러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중국 사람들이 요즘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을 중국어로
4: 최근.
2: 그렇죠. 최근도 있지만 선생님 그죠? 현재가 요즘으로도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4: 是的.
2: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nt, need. 저 지금 영어 한 거예요. 원하다, 필요하다로 쓰이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일단 보시겠습니까?
4: 要.
2: 난 콜라를 원해. 뭐 의역하면 콜라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 我要可乐.
2: 지금 可乐 이건 명사잖아요. 그건 이제 要 자체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want, need. 그런데 要 뒤에 동사가 왔어요. 그럼 要는 조동사로 바뀝니다. 뜻은 하려 하다, 해야 한다예요. 要 뒤에 동사가 올 경우 말이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0: 해볼게요. 나 중국 가려고.
1: 我要去中国。
0: 한번 더.
1: 我要去中国。
0: 취 가다 앞에 야가 있으니까 가려하다, 가야 한다. 둘다 되는 거죠?
1: 嗯哼。
0: 좋습니다. 친구.
1: 朋友。
0: 발음이 좀 어려워요. 朋友, 朋友. 왜 어렵냐면요. 남자친구.
1: 男朋友。
0: 여자친구는 보통 이렇게 발음하세요. 니 펑요, 니 펑요. 아니죠. 삼성이성, 니 펑. 들어볼게요.
1: 女朋友.
0: 니 펑요. 남자친구와 발음이 달라요. 성조가 난 펑요, 니 펑요. 아닙니다. 난 펑요, 니 펑요. 그죠?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1: 还有老朋友.
0: 아, 늙을 로자를 썼어요. 라오 펑요, 삼성이성, 니 펑, 라오 펑, 라오 펑요. 뭐예요? 오래된 친구.
1: 没错.
0: 에? 친한 친구로도 의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是的.
0: 그래요. 한번더 괴롭히고 싶어요. 남자친구, 시작.
1: 男朋友.
0: 여자친구, 니 펑요 아니에요?
1: 女朋友.
0: 니 펑요, 오래된 친구?
1: 老朋友.
0: 그렇지요. 집.
1: 家.
0: 가져다도 되고, 가져가다도 되고, 들다도 되고,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
1: 나.
0: 한국어랑 똑같아요, 발음이. 나.
1: 아, 那个 나.
0: 한국어에 있는 나잖아요. 너무 쉬운 발음이고 정말 많이 씁니다. 나. 물건.
1: 东西.
0: 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먹다, 吃 뒤에 있으면 이게 음식으로 바뀌기도 하죠.
1: 没错.
0: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리라는 글자인데 요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1: 这儿.
0: 혹은
1: 这里.
0: 저리 혹은 저다 됩니다. 멀다.
1: 远.
0: 위엔. 자, 위엔으로 발음하시고요. 위엔. 가깝다, 여러분 아십니까? JIN 사성 검색해 보세요.
1: 近.
0: 좋아요. 있다가.
1: 一会儿.
0: 그 유명한 말, 동사 앞에 있으면 있다가 잠시 후에로 씁니다. 이따 봐요.
1: 一会儿见.
0: 그렇죠. 이회见. 이회 플러스 동사는 있다가 잠시 후에 꼭 필기하세요. 이런 거 필기하셔야 돼요. 찌우 찌우 하지 마시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1: 就.
0: 뜻이 뭐 워낙 많죠.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바로의 뜻도 있죠.
1: 对.
0: 我就是. 찌우 뒤에는 명사가 오면 안 돼요. 就是 동사가 와야죠. 오늘도 그 뜻인지 보겠습니다. 도착하다.
1: 到.
0: 따오도 뜻이 많지만 오늘은 도착하다 뜻이 있나 봐요. 베이징에 도착하다는 베이징 따오예요. 따오 베이징이에요.
1: 到北京.
0: 그렇죠. A 따오 B, A가 B에 도착하다. 그렇게 써야 안 헷갈립니다. 어순이. 동사를 배우시면 A 동사 B, A가 B를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꼭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3페이지 보신 거 아니겠죠? 보지 말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칠라이 팅이샤.
2: 第4课, 离这儿远吗?
3: 你现在要去哪儿?
2: 我去朋友家拿点东西。
3: 离这儿远吗?
2: 不远, 一会儿就到了。
3: 你现在要去哪儿?
2: 我去朋友家。 拿点东西。
3: 离这儿远吗?
2: 不远。 一会儿就到了。
0: 앞으로 본문 나올 때마다 사랑의 잔소리 하겠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보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고요. 너 지금 어디가? 또 되지만 어디 가려고 하니? 하려하다 해야 한다. 야,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你现在要去哪儿?
0: 그래요. 现在는 시간 명사예요. 오늘, 내일, 작년, 두시 이런 것들은 시간 명사로서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어 뒤에 올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주어 뒤에 많이 옵니다. 친구 집에 물건 좀 가지러 가. 어, 좀이 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DR, 얼화 빼고 DN. 자, 나옵니다.
1: 我去朋友家拿点东西.
0: 동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이네요. 나는 손에 쥐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다 됩니다. 근데 문맥상 앞에 쥐가 있죠? 가서 좀 가져오려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선생님?
1: 是的.
0: 그래요. 그럼 앞에 반대로 라이를 집어넣었어요. 라이, 라이짤, 나봐. 무슨 뜻이에요? 와서

0: 가져가 이런 뜻인 거죠.
1: 네,
0: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A, 리, B, 위엔. A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에서 B는 멀다, A에서 B는 가깝다라고 할 때

0: EBS 太远了。
1: 이렇게가는거예요리뒤에있는 B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A는 생략 가능하고요. 지금 문맥상 사실 여기서는 제 집이 빠진 거예요. 我家离 EBS 太远了.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0: 是的.
1: 그래요. 아, 그럼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니까 여기를 먼저 써야겠다. 그게 아닌 거죠. 리가 먼저 와야 됩니다.
0: 离这儿远吗?
1: 안 멀어.
0: 不远.
1: 잠시 후면 바로 도착해. 이게 직역이네요. 의역하면 금방 도착해.
0: 一会儿就到了
1: 一会儿就到了就는내가바로네엄마한테할때바로가아니었어요시간의빠름곧바로의뜻이었어요
0: 没错
1: 그리고러있으니까오도착했다네여러분안좋은소식이에요 A 지오 B 러패턴잡으시고요 A 지오 B 러는뜻이두개예요 A 가바로 B 했다우리가알고있는완료가될수도있고때에따라서는임박태 A 는곧 B 할예정이다오늘은후자에속하죠문맥상이따곧도착해이거죠선생님
0: 没错
1: 완료가아닌거에포인트를두세요미리말씀드렸습니다어렵다고 A 는바로 B 했다 A 는곧 B 할예정이다오늘은후자에있는패턴이죠한번더들어볼게요이회부터
0: 이회就到了
1: 좋습니다원어민선생님발음다시들어보시면서눈을감고들어보겠습니다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现在要去哪儿
3: 我去朋友家拿点东西
2: 离这儿远吗
3: 不远一会儿就到了
2: 你现在要去哪儿
3: 我去朋友家拿点东西
2: 离这儿远吗
3: 不远一会儿就到了
1: EBS 초급중국어업퍼포인트살펴보겠습니다잡다쥐다들다다되죠휴대폰좀잠깐만들고있어봐
0: 请拿一下手机
1: 여기서는문맥상잠깐만들고있어봐이럴때쓰는거죠
0: 是的
1: 어저신발끈풀려가지고쌤아유잠깐만빵워나이샤빵을앞에많이써요
0: 可以的
1: 도와주다란빵 BANG 검색해보세요빵워나이샤하면은나대신잠깐만들고있어줄래이런뜻이있습니다나는저책을가져오고싶어
0: 我想拿那本书
1: 어여기서는가져오다의뜻으로되는겁니다삼성이성샹나아아我想拿那本书발음중요하잖아요我올라가야죠삼성삼성이니까我想拿나나나번수좋아요 A 는 B 에서멀다 A 는생략가능합니다생략안하고해볼게요학교는우리집에서매우가깝다
0: 学校离我家很近
1: 그렇죠마트중국어로아셨습니까마트는여기에서멀어요
0: 超市离这儿远吗
1: 그렇죠회사에서아주멀어
0: 离公司很远
1: 다시한번강조회사에서아주멀으니까공스를먼저떠올리면안된다고요멀다가깝다를표현할때는이렇게리를떠올려라그게중요한것같습니다좋아요고수가되는지름길아까설명드렸던야오에대해서다시한번복습을좀해보겠습니다我们一起来看一下네동사앞에쓰이면조동사로서하려하다해야한다나커피마시려고
0: 我要喝咖啡
1: 동사앞에야오니까하려하다죠선생님그러니까이게문맥상으로는我要喝咖啡나커피마셔야해도되는거죠
0: 可以的
1: 어그럼이런게좀신기한것같아요중국어는우리는그냥마셔야돼마시려고이게또다구분돼있잖아요야오가중국어는이게문맥에따라다르다이런것때문에일상생활에서헷갈린적은없나요선생님좀궁금해요개인적으로중국인끼리말할때
0: 因为有情况当时的상황이있으니까헷갈리지않아요
1: 왜냐하면그런당시상황이있기때문에헷갈리지않는다결국
0: 对的对的
1: 문맥에따라파악하는거와일맥상통하네요
0: 是的我觉得韩国人也一样吧
1: 그중국어가사실이런게좀더많은것같긴해요
0: 어是吗
1: 네저는좋아요 너중국어잘배워야해아이고밑에거는해야한다네요
0: 你要学好汉语
1: 뭐어렵게말씀을드리면결과보입니다学好잘배우다学好입니다이런거는통째로암기하시는것도방법인것같아요너일본어잘배워야돼일본어중국어를아십니까두글자예요일어
0: 日语
1: 너이렇

0: 잘 배워야 된다.
1: 你要学好日语.
0: 이거 우리 외우는 거 취소하시죠. 그냥 중국어로 하시죠. 중국어 수업이니까. 你们要学好汉语. 요거 외우세요. 괜찮죠, 여러분? 좋아요. 일본어도 재밌어요. 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다,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주세요라고도 됩니다. 나 빵 두 개를 원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빵 두 개만 주세요. 야오 양금이엔바오. 일상생활에서 워 빼고 쓸 수 있습니다. 워 넣어서 발음해 볼게요.
1: 我要两个面包.
0: 빵을 중국어로
1: 面包.
0: 너 이 펜 필요하니?
1: 你要这支笔吗?
0: 支 대신에 제일 만만한 양사 这个 这个 비마 괜찮아요. 근데 펜의 양사가 支 펜 한 자루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어휘량의 차이예요. 支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 꼭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야오 동사 조동사 용법 배워봤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카인샤.
1: 好的, 이제 진입 생화 연습.
0: 네. 식당 중국어를 아십니까? 중국어의 식당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뭐 많아요. 사실 한국어도 식당, 레스토랑, 밥집 많잖아요.
1: 시다.
0: 네. 오늘 판디엔 가져왔습니다. 식당은 서점에서 멀지 않다. 갈게요.
1: 판디엔 리书店不远.
0: 의사가 그의 상태를 보려고 한다.
1: 医生要看他的状态.
0: 상태. 어려운 단어네요. 상태 들어볼게요.
1: 状态.
0: 이 状态는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컨디션.
1: 状态. 我们常说 아, 今天我状态不好.
0: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状态不好.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맞아요. 状态를 컨디션으로 쓸 때 정말 재밌는 건 선생님께서 지금 예문 드신 것처럼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더라고요.
1: 아,
0: 무조건은 아니지만.
1: 是诶,你这么一说,好像是.
0: 지금 선생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오. 맞아요. 状态很好. 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 안 좋네.
1: 就是啊, 선생님, 今天你的状态不太好.
0: 저 되게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 今天你的状态不太好.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정말 실제로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쫑타의 헌하오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좀 잠깐만 들어줘. 기억나십니까? 도와주다 빵 집어넣어서.
1: 帮我拿一下包.
0: 그렇죠. 여기서 굳이 생략된 주어를 말씀드리면 앞에 생략된 주어가 뭐죠? 하나, 둘, 셋.
1: 니.
0: 그렇죠. 생략된 주어가 뭔지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은 도와주다라는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 너무 많다.
1: 这里人太多了.太多了.러
0: 빼고 한번 해볼게요.
1: 这里人太多.
0: 또 괜찮습니다. 아까 예문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따 보자.
1: 一会儿见.
0: 저와 PD님과 우리 왕 선생님과 단톡방이 있잖아요.
1: 是的.
0: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이따 봬요.
1: 一会儿见.
0: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력 따지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38페이지 연동문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 이상 있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그는 바다에 가서 수영해 바다를 하이벤 배웠는데?
1: 学过.
0: 수영, 바다를? 수영?
1: 游泳.
0: 그럼 그는 바다에 가서 수영한다?
1: 他去海边游泳.
0: 여기 동사가 뭐뭐 있어요, 여러분?
1: 去.
0: 또 뭐 있죠?
1: 游泳.
0: 그렇죠. 나 과일을 좀 사 먹으려고. 잘 보세요. 야오는 벌써 보셨죠? 야오는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 하려하답니다. 저희 지금 38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과일 좀 사 먹으려고.
1: 我要买点水果吃.
0: 여기서 吃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지만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나 과일 좀 사서 먹으려고 먹다까지 쓰는 이런 완전체를 보여주십시오. 마이디알, 마이이디알 숫자 1이 빠진 거죠? 숫자 1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我要买一点水果吃.
0: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뭘 더 많이 쓰십니까?
1: 省略的.
0: 생략해서 마이디알을 네. 쓴다.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사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습, 복습, 상태, 컨디션.
1: 상태.
0: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상태 부탁하오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离这儿远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 지연이 된다거나 지체가 된다는 말,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거나 견딘다는 말. 자,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간단하게 하나의 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바로 hold up, hold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쓰게 됩니다. hold는 잡다란 얘기고 up은 뒤에 이제 그 의미를 부과시켜주는 구동사 일부인데 hold up 하면 차가 막혀서 길에서 좀 시간이 지체됐다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상황에 상당히 좀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 좀 계속 길어져서 퇴근을 못하고 거기서 발이 묶였다. 이럴 때도 약간 지체나 지연의 성격이 있잖아요. 퇴근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많이 쓰고 반면 3은 좀 다른 의미인데 힘든 걸 버틴다고 할 때도 써요. 혹은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hold up을 씁니다. 두 가지 의미는 뭐 사뭇 다른 그런 의미죠. 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was held up at work. Hold up을 수동태로 바꿔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시간이 좀 지체됐다. 뭐 좀 길어지는 경우 있죠. 일 처리할 거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좀 30분 늦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Oh, I'm sorry. I was held up at work. I was held up. Held up. Held up. At work 붙이면 됩니다. 아, 너 좀 회사에서 일이 좀 안 끝나서 좀 늦었네. 미안. 약간 이런 식으로. 자,

동사 붙여서 수동태 I was held up. 그 다음에요. 차가 막혀서 2시간 동안이나 발이 묶였다. 영어로 I was held up in traffic for 2 hours. I was held up. 마찬가지로 차가 막힌 게 내가 일부러 뭐 차가 막히게끔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내가 발이 묶였다는 얘기니까 I was held up in traffic for 2 hours.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차가 막혀 발이 묶였다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I was held up in traffic 교통체증 속에 for 2 hours 2시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와는 상당히 좀 다르게 버티다 견디다 쪽 문장들 한번 보세요. 친구가 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너 잘 버티고 있니? 어떻게? 너 잘 적응하고 있어? How are you holding up? 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통으로 암기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holding up? Holding up. 뭐 몸이 아팠었다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는 친구한테 너 어떻게 잘 버티고 있어? 잘 견뎌내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물어보는 안부성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버티다. She's holding up better than I expected. Better than I expected. 그러면 예상했던 거보다가 되겠죠. 그녀는 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She's holding up better than I expected.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동사 hold up 같은 경우는 어디에 힘을 주고 있고 문장 전체의 강세는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I was held up at work. I was held up. 거기며 I was held up at work. I was held up at work. I was held up in traffic for 2 hours. I was held up in traffic for 2 hours. 너 잘 버티고 있는 거니? 그럴 때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holding up? Holding up. Holding up. 자, ing지만 뒤에 또 힘들어가는 건 똑같죠? She's holding up better than I expected. She's holding up. She's holding up better than I expected. Okay. 이렇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연습한 문장을 입에 붙여서 보지 않고 입영작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회사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어요. I was held up at work. 간단하게 붙여주면 되겠죠? 퇴근이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차가 막혀서 2시간 동안이나 발이 묶였다. I was held up in traffic for 2 hours. 잘 버티고 있어? How are you holding up? 그녀는 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 She's holding up better than I expect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hold up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를 함께 공부하고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꼭꼭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특정한 트렌드나 대중문화 현상이 유행한다는 말, 점점 인기를 얻고 널리 퍼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 혹은 특정 개념이나 상황을 이해했다거나 눈치채다라고 하는 말, 자 이런 말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막상 동사를 뭘 써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구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catch on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원래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구동사는 알면 쓰고

그거 모르면 영원히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핵심 구동사 백백백에서 꼭 같이 여러분과 해봤으면 좋겠어요. Catch on. Catch on. 뒤에다 힘을 주시고. 오케이. 자, 일단 인기를 얻다라든가 유행을 하다 쪽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This song started to catch on real fast. 이 노래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 로제의 아파트 같은 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듣자마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럴 때 쓰는 문장입니다. This song started to catch on real fast. Real fast. 진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Catch on. 그런 의미로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의미. 자,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것이 유행하다라는 말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That style caught on among younger people. Caught on, 과거 형태죠. Catch의 과거는 caught이니까. Caught on among younger people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다시요. That style caught on among younger people. 나이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Catch on, caught on. 이렇게 유행하다 이미. 자, 그 다음에 뭘 이해한다든가 눈치채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She's quick to catch on to new concepts. 그러면 to를 연결고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을 catch on을 빠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이해를 한다. She's quick to catch on to new concepts. 뭔가 유행의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는요. 이해하다, 눈치채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을 잡다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She's quick, 빠르다. To catch on, 이해한다. To new concepts. 새로운 개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She's quick to catch on to new concepts. 농담 같은 걸 누가 했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런 말 할 때도 눈치채다 의미예요. It took me a while to catch on to the joke. 처음에 저게 왜 웃기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It took me a while to catch on to the joke. To catch on to the joke. 그 농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라는 얘기. 여기선 눈치채다 혹은 이해하다 의미로 둘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다른 의미 두 가지의 예문들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강세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This song started to catch on real fast. This song started to catch on real fast. 뒤에 확실히 들어가죠? That style caught on among younger people. That style caught on. Caught on. 자, caught의 끝에 T가 리을로 바뀌면서 caught on, caught on 이런 식으로 뒤에 주고 caught on among younger people. 그 다음, she's quick to catch on to new concepts. 끊어읽기 살짝 하셔도 돼요. She's quick to catch on to new concepts. Okay? 마지막, it took me a while to catch on to the joke. It took me a while to catch on to the joke. 좋습니다. 자, 어디에 힘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사의 훈련까지 됐으니 마지막 단계는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바로바로 해보시는 겁니다. 입영작 트레이닝. 이 곡은 정말 빠르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This song started to catch on real fast. 이 스타일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That style caught on among younger people. 그녀는 새로운 개념을 재빠르게 이해한다. She's quick to catch on to new concepts. 나는 그 농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It took me a while to catch on to the joke. 이렇게 영작을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 catch on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여러분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회의석 사항에서 전화를 받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자리를 뜨겠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예 어디 외출을 하거나 나들이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이 영어의 구동사 하나로 해결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Step out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스텝을 밟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의 발걸음을 스텝이라고 보는 건데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어디 나간다거나 그런다는 느낌보다는 잠시 자리를 뜬다거나 비우는 그런 상황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뜬다는 그런 상황 혹은 밖에 외부로 나가겠다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게요.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방이면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화장실 간다라고 할 때 굳이 화장실이라는 얘기하기 싫으면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이렇게 양해 구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나갔다 와야 된다.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장 만들어 보죠.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 받으려고 잠시 나갔다. 그런다면 He stepped out of the meeting to take a call. Take a call 하면 전화가 왔는데 그걸 받는다는 얘기죠. 전화 받기 위해서 회의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He stepped out of the meeting to take a call. 그래서 step out 뒤에다 of 뭐뭐뭐 하면 그 상황을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장을 좀 드려봐요. 자, 예를 들어서 실내가 좀 답답해서 나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싶다. 이럴 때 참 많이 쓰거든요. I'm going to step out to get some air. Get some air? 뭐 실내 공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좀 답답해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 I'm going to step out to get some air. Would you like to join me? 같이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So I'm going to step out. 잠깐 나가겠다. 밖으로요. To get some air. 자, 이런 경우에 듣습니다. We're planning to step out for dinner tonight.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녁을 안에서 먹었거나 뭐 시켜 먹었거나 그러다 오늘은 나가서 먹을 거다. 그 얘기를 할 때 step out for dinn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step out 자체가 잠깐 나갔다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가서 뭐 거창한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여유 있게 오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나가서 저녁 먹고 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step out이라는 거 그 뉘앙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re planning to step out for dinner tonight.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는 목적을 for dinner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들 잘 구분해서 이렇게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거 느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Step out. 뒤에 담주죠?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He stepped out of the meeting to take a call. Stepped out. 이디니까 doubt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He stepped out of the meeting to take a call. I'm going to step out to get some air. I'm going to step out. P가 약간 경음화되죠. 그래서 빠 느낌. Step out to get some air. Okay? 마지막. We're planning to step out for dinner tonight. We're planning to step out for dinner tonight. Step out for dinner. 이렇게 뒤에 강세 잘 주시고 연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입영작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문장들이에요. 나 잠시 나갔다 와야 해. 영어로 I need to step out for a moment.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회의에서 잠시 나갔다. He stepped out of the meeting to take a call. 나 바람 좀 쐴 겸 잠시 나갈 거야. I'm going to step out to get some air. 우리는 오늘 저녁 먹으러 나갈 예정이야. We're planning to

to step out for dinner tonigh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step out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Oh, thanks a million. Million, one million, $1 million. 100만이란 뜻인데요. 100만, million 또는 one million. 그런데 누가 thanks a million 하면 직역하면 100만 번 고마워라는 뜻으로 그만큼 매우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맙다라는 뜻으로 thanks a million. Thank you very very very much 해도 되지만 너무 길잖아요. 그냥 100만으로 딱 million 해결이 됩니다.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꼭 어가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Thanks a million. 어떤 상황에서 thanks a million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친구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I found your keys in the cafeteria. I found your keys, 딸랑딸랑 keys in the cafeteria. 식당, cafeteria. 식당에서 너 열쇠 찾았어. 여기 있어. Here are your keys. Oh, thanks a million. 정말 고마워. Thanks a million. I was so worried. 진짜 걱정했거든. I was so worried. 진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Thank you so much. Thanks a million. 이럴 때도 you're a lifesaver 이라는 표현 적합합니다. Thanks a million. You're a lifesaver. I was so worried. One more time. I found your keys in the cafeteria. Oh, thanks a million. I was so worried.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아, 버스를 놓친 날에 누가 도움을 줬어요. Somebody helped you when you missed your bus. I can give you a ride to school. 학교까지 태워줄게. I can give you a ride. 누가 give a ride 하면 자동차로 차로 태워주는 거예요. Drive 해주는 거예요. I can give you a ride to school. I can drive you to school. 학교까지 태워줄게. 어, 너무 고마워.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I thought I'd be late. 지각할 줄 알았잖아. 버스를 놓쳐가지고 지각할 뻔했는데 누가 태워준다 해서 엄청 고마운 표현이에요. Thanks a million. Thank you so, so, so much. A million. Spelling은 M-I-L-L-I-O-N. Million. Million. 다 아시는 단어죠?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핸드폰을 찾아준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I found your phone under the bench. I found your phone, your cell phone under the bench. 이 벤치 밑에 네 핸드폰 있었길래 그냥 가지고 왔어. 찾아줬어. I found it. 진짜 고마워. Thanks a million. 나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됐거든. Thanks a million. Really, really thank someone this way. Thanks a million. I was about to panic. 완전 멘붕 올 뻔했잖아. Panic, panic. 네, don't panic. Somebody will help you. So when you are very, very thankful, you say thanks a million. 그런데 여기서 thank you a million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Thank you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여기서는 그냥 세트로 thanks a million. 딱 이렇게 thanks로 써야 돼요.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Please do not say thank you a million. No, no. XX. Thanks a million. Another situation. 이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준 친구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I fixed the error on your laptop. I fixed the error on your laptop. 여기서 laptop computer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노트북이 되겠죠? The portable computer, laptop. I fixed the error on your laptop. 노트북 오류 고쳤어. 널 위해서 내가 고쳐준 거지. It works now. 이제 잘 되거든. 잘 써. 너무너무 고마워.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완전 고마워. You're amazing.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할 때 You're amazing. You're amazing. You can use it this way. Thanks a million. When you are very, very thankful, you can use this expression. Now, are you ready to practice with me? Let's go. Reaction, action. I found your keys in the cafeteria. Action. Thanks a million. Oh, thanks a million. I was so worried. Perfect. Next situation. I can give you a ride to school. Action. Thanks a million. I thought I'd be late. Thanks a million. I thought I'd be late. 지각할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살았다 진짜. Thanks a million. Next. I found your phone under the bench. Action. Thanks a million. Oh, thanks a million. I was about to panic. I was about to panic. Thanks a million. 마지막으로. I fixed the error on your laptop. It works now. Action. Oh,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You are amazing. You are amazing. Good job, everyone. 네, 정말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thank you very, very much 해도 되지만 thanks a million 해보세요. Thanks a million. Thanks a million. That means you are very, very, very thankful. Always keep that expression in mind when you are feeling grateful, but always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 are studying English.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Real reaction. I'm forever grateful. I'm forever grateful. I am forever grateful to you, 피디님. So when somebody says I'm forever grateful, forever 하면 영원히, grateful 하면 이제 감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Gratitude, grateful, it means thank you, thankful. 이걸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영원히 forever 하게 감사하다. 어떤 상황에서 영원히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라는 뜻인데요. 네, 감사의 정도가 아주 아주 높을 때, 그렇죠?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인생에 큰 도움을 주거나 또는 오래오래 기억될 만큼 감동적인 일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If somebody is just thankful,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는 Oh,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그런데 뭐 생명의 은인이야. You are forever grateful. Somebody changed your life. 인생이 바뀔 정도로 정말 큰 도움을 줬어. Thank you so much. I'm forever grateful.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I'm forever grateful. 잘 곳을 내준 친구에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 잘 데가 없어. I might have to sleep on the, you know, outside, on the subway, on the bus station. You can stay at my place until you find a new apartment. 새 집 구할 때까지 내 집에서 지내도 돼.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당분간. Really? I can stay at your place? Oh, that's so kind of you. 정말 친절하시네요. 너무너무 고마워. Thank you so much. That is so kind of you. I am forever grateful.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I'm forever grateful. I'm forever grateful. 나는 영원히 영원히 감사할 거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I'm forever grateful. One more time. You can stay at my place, my home, until you find a new apartment. 새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괜찮아. It's okay. Stay at my place, my apartment. 정말 친절하시네요. 너무너무 고마워. That's so kind of you. That is so kind of you. 이 표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무나 친절하게 나한테 대해줄 때 That is so kind of you. That is so kind of you. I am forever grateful. I am forever grateful.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Another situation. 취업 추천을 해준 사람.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누가 추천해 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I recommended you for the job and they want to interview you. 그 회사에서 내가 너 추천해 줬는데 인터뷰 보고 싶대. Really? 정말? Really? 평생 감사할게. 붙으면, 그렇죠? 뽑히면 forever grateful. I am forever gratefu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so much. I am forever grateful. Grateful spelling, G-R-A-T-E-F-U-L. Grateful. I am grateful to you means I am thankful to you. Thank you so much. I'm grateful to you.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옆에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I'm always here for you no matter what. I'm always here for you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난 항상 네 편이야. 너의 편이 돼줄게. I'm always here for you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 am always here for you. Oh, really? You have no idea how much that means to me. 그쵸? You have no idea how much that means to me. 하면 그게 얼마나 크게 나한테 위로가 되는지 넌 모를 거야. 알 것 같은데. You have no idea. 정말 모를 거다. How much that means to me.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이런 뜻이죠. 바로 이어서 I am forever grateful.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I'm forever grateful. I am forever grateful to you. 평생 고마워. 절대 잊지 않을게. I'm forever grateful. 마지막으로 다시 누가 이제 기회를 준 상사에게, 보스에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ve decided to give you another chance on this project. I have decided to give you another chance on this project.
1: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 너한테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번엔 꼭 잘해야 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0: I've decided to give you another chance on this project.
1: 다시 한 번의 기회. Chance. Another chance를 주기로 했다. Oh, thank you, sir. I'm forever grateful.
0: Thank you, sir. 감사합니다, 부장님 또는 뭐 회장님, 사장님. Thank you, sir.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I'm forever grateful. I am forever grateful, thankful to you.
1: 꼭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Now it's your turn to practice loudly with me.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Hey, you can stay at my place until you find a new apartment.
2: That's so kind of you.
0: Action.
3: I'm forever grateful.
2: I'm forever grateful.
0: Good job. Next. I recommended you for the job. They want to interview you.
2: Really?
0: Action.
3: I'm forever grateful. I'm forever grateful.
0: All right, make sure you use emotions and passion when you say this. I'm forever grateful. Good job. Next. Hey, I'm always here for you, no matter what.
2: You have no idea how much that means to me.
0: Action.
3: I'm forever grateful. I'm forever grateful.
0: Now, make sure you say it with so much emotion. I'm forever grateful, right? Good job. Lastly, hey, I've decided to give you another chance on this project.
2: Thank you, sir.
0: Action.
3: I'm forever grateful. I'm forever grateful.
0: Fantastic. Now remember, I'm forever grateful
1: 하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I'm forever grateful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welcome back to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함께 탁탁탁 뼈대를 잘 세워볼 오늘의 영어 문법은요, 바로 인칭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 인칭 대명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뭐와 뭐의 어떤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대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에 너무 그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용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함께 만들어 볼 문장은요, 바로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을 이어 말하기예요. 이게 뭘까요?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나는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보는 겁니다. 뭔가 이어본다라고 하니까 연결고리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I like people 이렇게 말하고 Some people have a good sense of humor. 어떤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을 구궁 하고 붙여보는데 나는 좋은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때 people 이 부분이 겹치게 되죠. I like people. 그리고 some people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할 때 이 people 부분이 겹치잖아요. 이 사람들이란 말이. 자, 그렇다면 이땐 하나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 people이 과연 어떤 people을 말하는 건지 설명하는 부분을 바로 who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W-H-O.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할 때 바로 그 who예요. 근데 여기서는 의문문을 만드는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 who가 아니라 생긴 건 똑같이 W-H-O이지만 이렇게 문장 중심에 가운데 들어가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때 사람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라고 해서 who, 바로 인칭 관계 대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를 함께하고 계신데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who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I like people. 그런데 some people have a good sense of humor 라고 하니까 나는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주어에 그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who를 주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whose도 있고요. whom이라는 것도 있어요. whose, W-H-O-S-E는요. 그렇죠. whose watch is this? 이건 누구의 시계인가요? whose watch is this? 할 때 그 whose가 됩니다. 누구의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의 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할 때 일단 나한텐 친구가 한 명 있다. I have a friend. 그런데 he has a dog 혹은 his dog is so cute. 그의 개는 굉장히 귀엽다. 자, 이 문장을 연결해 볼 겁니다. 자, 나는 그의 개가 너무나 귀여운 그런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I have a friend. 그리고 뒤에 dog is so cute가 이어질 텐데 그 친구의 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는 연결고리가 바로 whose가 됩니다. 어떤 friend야? 아, 그 사람의 개가 아주 귀여운 바로 그런 경우야. 아하,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se dog is so cute. 이 whose dog is so cute가 a friend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연결 관계가 그의 개라고 해서 소유격이 되기 때문에 whose가 오게 됩니다. 이번엔 목적격으로 쓰이는 whom, whom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메리가 존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네요. 한다면 Mary hired John. Mary가 John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Everyone likes John so much. 근데 모든 사람들이 John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문장을 이어볼 때 John이란 부분이 겹치죠. 그래서 Mary hired John. 그 다음 Whom everyone likes so much 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Everyone likes John인데 이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하니까 뒤에 나오는 것을 생략하고 그 대신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될 때 연결고리를 whom이라고 하는 그를 이란 뜻의 whom 이 목적격으로 써보면 되는 거죠. Mary hired John whom everyone likes so much. Mary가 John을 고용했는데 그를 모든 사람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이번 시간에는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을 이어 말할 때 필요한 인칭관계 대명사 세 가지 알아봤어요. 주격으로 쓰일 때 who, 그리고 소유격일 때 whose, 또 목적격일 때 whom, 각각 해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I like people who have a good sense of humor.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의 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I have a friend whose dog is so cute. 마지막으로 메리는 존을 고용했거든요. 근데 그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네요. Mary hired John whom everyone likes so much. 자, 여러분의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튼튼한 영어의 뼈대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전에는 그랬죠. 이런 단어 저런 단어들을 그냥 순서에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던지듯이 말해도 상대방이 뭐 다 알아듣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필요 없어 라고 말했던 적이 예전엔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한번 말을 해봤더니 뭐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아무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알아볼 내용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면서 겹쳐지는 부분을 which 또는 that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때 이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연결 부위가 해석을 해보면 뭐뭐를, 뭐뭐을, 뭐뭐에게와 같이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이건 제가 어제 산 가방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가방이다 라는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하고 내가 어제 그 가방을 샀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합쳐볼 수가 있겠죠? 같은 가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때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가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This is the bag. 이게 바로 그 가방이에요. This is the bag. 그런데, I bought that bag yesterday. 내가 그 가방을 어제 샀답니다. I bought that bag yesterday. 자, 이런 또 하나의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the bag, 지금도 the bag 자꾸 비슷한 말이 똑같은 말이 겹치네요. 이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짧게 한번 이어볼까요? 그렇다면 겹치는 부분이 the bag, 겹치는 건 하나만 말하기, 한 번만 말하기, 그래서 this is the bag 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그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어제 산 겁니다 라고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the bag이 선행사가 되고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지면서 중간 연결고리가 which가 돼요. 또는 that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그 가방을 어제 샀다. Which I bought that bag yesterday. 오, 하면은 둘이 합친 보람이 없잖아요. The bag 한 번만 우리 말하기로 했으니까 자, which로 이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the bag이란 말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bag which I bought yesterday. This is the bag which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어제 산 그 가방이라고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는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어. 자, 여기 뭐가 많은데 이걸 다 가질 수는 없고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너는 고를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겹쳐볼게요. 그렇다면 one thing 이라는 것이 겹쳐지게 되죠. You can choose one thing. 그리고 you want that one thing 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은 그렇죠. one thing이 됩니다. 그렇다면 you can choose one thing을 먼저 말하고 뒤에 one thing은 생략한 다음에 대신 that으로 이어서 you want만 이어 말하면 돼요. You can choose one thing that you want. You can choose one thing that you want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거 한 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머, 이건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집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이게 바로 그 집입니다.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집이 바로 그겁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This is the house. 그리고 I really wanted to buy that house. 난 정말 그 집을 사고 싶었답니다. 라는 또 다른 문장. 자, 그 집을 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목적어 같이 되겠군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중간에 that 또는 which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the house를 연결하는 거니까 that 혹은 which I really wanted to buy. 라고만 하면 됩니다. This is the house. 그리고 I wanted to buy that house를 이어보니까 This is the house that I really wanted to buy가 되는 거죠. 훨씬 간단하고 깔끔한 문장이 됐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면서 겹쳐지는 부분을 which 또는 that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문장인데요. 자, 이때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을와 같이 목적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건 내가 어제 산 바로 그 가방이에요. 그 가방을 샀다라는 말이니까요. This is the bag which I bought yesterday. This is the bag which I bought yesterday. Oh, I love this ba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이 연습해보세요. Bye-bye.

과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이런 문장 기억나십니까?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음악 시간에 저희 선생님께서 하여튼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몸이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가리. 그런데 현실은 이 몸이 새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애 편지 쓸 때 참 많이 그 인용했던 그런 문장으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서 속상하다라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볼 뼈대가요. 바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가정해서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만일 내가 너라면 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만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갔을 거야. 너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 그런 말은 현실적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만일 내가 너라면 나는 너와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때 만일 이란 뜻으로 if 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f로 쓰는 if,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일 내가 너라면 이란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현재형으로 쓸 것 같잖아요. 만일 내가 너라면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걸 과거형으로 바꿔서 말을 하게 됩니다. 영어 문법이 좀 그래요. 물론 지금 내가 너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만일 과거로 돌아가서 네가 한 행동처럼 나는 했을 것이다. 내가 너였다면 이런 식으로 굳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할 때 if I am you 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if I 혹은 if you, if she, if he 뭐 누구라도 이렇게 주어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비동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과거형이 되는데 이때 am의 과거니까 was로 하면 되겠네요 싶은데요. 사실은 was로 하지 않고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쓰라고 합니다. 영어 문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사람들은 아니 I인데 왜 갑자기 were야 난데없이 말도 안 돼. 그래서인지 그냥 입에 많이 붙은 것처럼 if I was you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걸 약간의 트위스트 됐다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정식 문법은 if I were you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가정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럴 땐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할 것이 시제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그렇게 표현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if I were you 과거형으로 쓴 거고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만일 내가 너라면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하던 다르게 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정해서 내가 너라면 그랬을 텐데 라고 할 땐 항상 I would로 하게 됩니다. 물론 원래는 I will이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말로도 말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영어 가정법 문장을 만들 적엔요. 뒤로 시제가 물러가게 돼서 would가 됩니다. 이것은 will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would do the same thing. I would do the same thing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나라면 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돼요. 자, 붙여볼게요. If I were you,

0: I would do the same thing. If I were you, I would do the same thing.
1: 만일 내가 너라면 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야.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몸이 만일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갔을 텐데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지금 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라면 말이 그렇다는 건데 새라면
0: If I 역시 were If I were a bird If I were a bird
1: 만약에 내가 새였다면 나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0: I could fly to you I could fly to you
1: 내가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새가 아니라서 못 날아간다 이 말이 됩니다
0: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1: 한번 몇 번 말해보세요 아, 예전에 선생님과 함께 Everyone listen and repeat 라고 해서
0: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1: 라고 따라하셨던 기억이 아마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만일 지금 여기에 Jane이 있었다면 참 많이 좋아했을 텐데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Jane이 없어서 아쉽다 이 말이거든요.
0: If Jane were here
1: Jane이 주어라고 하더라도 비동사는 were가 그대로 됩니다.
0: If Jane were here
1: 만일 Jane이 여기 있다면
0: She would be so happy
1: 그녀는 아주 아주 기뻐했을 것이다. 그 말은
0: Since Jane is not here,
1: Jane이 여기 없기 때문에
0: Well, sorry, too bad,
1: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만일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자, 지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셨습니다. 만일 내가 너라면 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야.
0: If I were you, I would do the same thing.
1: 이 몸이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갔을 텐데.
0: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1: 아시겠죠? 많이 연습해 보세요. Bye by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가족관계.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0: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